그래서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는 거를 식차만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차만환일을 거친 뒤에 비구니가 될 때, 비구니한테 한번 받고 비구한테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비구는 비구한테만 받으면 되는데 양쪽에 다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위 구조라는 걸알수 있어요. 하위 구조라는 걸알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구니 먼저 하고 그다음에 비구 스님한테 또 받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비구를 꾸짖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결정적 문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비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도 얘기하면 안 돼. 질책할 수 없어. 대거리 하지 마. 이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얘기고, 비구의 허물을 말해서도 안 된다. 이거 굉장한 불평등이잖아. 그냥 보면. 무거운 죄를 저질렀을 때는 비구에게 참여해야 된다. 비구니한테 참여해서는 약발이 안 받아. 문제 있으면 비구한테 참여해야 돼. 자잘한 거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되는데, 좀큰 거는 안 돼. 이렇게. 여덟 번째가 압권입니다. 출가한 지 100년이 지나더라도 방금 수계한 비구에게 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저희도 이렇게 비구니 스님들 이렇게 만나러 가고 이러면, 이제 서로 이제 절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비구니 스님한테 그냥 다 맞절을 하는 식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 계시라고 해. 예, 비구스님 그러면 안 되니까 앉아 계셔 이러면서 이제 절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지금 오늘날까지도 저희 또래 비구니 스님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달라, 또 달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여덟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굉장히 불평등한 거기 때문에 한국 비구니 스님들 중에 뭐가 있냐면 저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고 뒤에 비구들이 날조한 거다. 부처님이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논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아예 세미나를 해서 저걸 끝장을 내야 된다. 어떻게 정리의 가닥을 쳐야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일종의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냅두자. 그러니까 이게 유리해서가 아니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이 안에 존재해요. 그런데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은 이게 지어낸 게 뒤에 게 들어간 거다. 비구들이 유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비구니 한국 비구니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 논점이거든요. 그리고 비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원래 부처님이 했는데 뭐 어쩌라고.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건부 출가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건부 출가거든요. 조건부 출가는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너는 출가 개체 자체가 그러니까 출가가 무력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부할 때 그냥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아무개에게 장학금으로 써주세요라고 학교에 기부할 때가 있어. 그런데 그 장학금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다른 쪽 사람에게 장학금을 줬어? 그러면 내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건부 기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조건부 출가예요. 그래서 요거를 부정하는 것이 가능하냐에 대한 논점이 있어요.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비구니 스님들이 이것을 잘못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남녀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라도 해서 출가시켜 주는 것도 엄청난 노력을 한 거다. 그 당시 사람이 아닌 문이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을 줄이고, 그러니까 마가석 같이 불교 안에 사람까지도 피를 토하면서 뭐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될 리더로서의 책임이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볼 때는 굉장히 불평등한 조항 같지만 그 당시에는 출가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정도의 방어 기제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가 제 생각이에요. 저한테 발표가 돌아오면 저는 논문을 그런 쪽으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여성에게 과거 시험권을 주자라고 할때 대등하게 주자 이렇게는 성립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조건들을 달아서 좀 불이익을 주는 거야. 하지만 그것은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불이익.

이게 아니고 살려주기 위한 불이익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부처님 어법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고칠 수가 없다. 종교윤리에 있어서 가장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 법은 일반 사회법이에요. 사회법은 합리성에 의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법치국가잖아요. 계속해서 재개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에어컨에 특별소비세가 붙었어. 에어컨 있는 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일반 다 있는데 그게 특별소비세를 붙인다는 게 말이 돼?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풍기랑 비슷한 거가 돼버렸잖아. 에어컨이 있다고 해서 뭐 자랑거리가 되겠어? 이렇게. 그러면 그건 특별소비세 품목에서 뭐 빼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살살살 묶어가겠지? 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재개정이 가능한데 종교법, 유리라고 하는 것은 교조만이 맺고 풀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수에 의해서 합리성에 의해서 재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계율을 특별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법이야. 이거는 일반법이고 저거는 특수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데 그것을 수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거를 깔 수가 없는 거야. 까서 정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바꿔줄래? 누가 바꿀래? 어디까지 바꿀래? 어디까지 바꿀래? 그러면 현실은 어떠냐? 지금 현실 조계종 같은 경우는 부장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무원으로 얘기하면 그냥 국가 시스템으로 하면 장관급이야. 장관급 중에 하나를 비구니 스님한테 줍니다. 장관급 중에 하나를 비구니 티오를 줘. 여성 티오를 준다고. 그렇게 되면 그 밑에 비구 스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부장 밑에 국장이거든. 부장 밑에 국장. 자, 부장 밑에 조계종의 직제는 국장이 있는 거예요. 국장이 부장 밑입니다. 좀 재밌어. 그런데 여기에 여성이 있어. 비구니가 있어. 그러면 내 밑에 직속으로 국장이 비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 국장들이 비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열을 어떻게 정할 거냐. 지위로 정하면 국장이니까 부장이니까 위쪽에서 해야 되는데 위쪽에 쓰면 이게 권리잖아. 야, 이거 너 이거 몰라?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샬리에서 이 팔경법에 의한 조건부 출가로서 출가를 했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이 문제가 뒤에까지도 계속 논점 중에 하나로 나와요. 그래서 여성은 다섯 가지가 될 수 없다. 그게 여인 오장설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성은 붓다가 될 수 없고 마왕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재석천이 될 수 없고 범천이 될 수 없고 전륜성왕이 될 수 없다. 이게 여인오장설이에요. 거기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나오는 거고 대승불교로 오면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팔세 용녀가 성불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도 극락에 가고 근데 거기서도 변성성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불교사 맨 마지막 쪽에 오면 진짜 엽기적인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성이 아니면 붓다가 될 수 없다. 여성을 이제 풀어주는 방식에서 여성들의 어떻게 보면 사고방식들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 그래서 인도불교사에서 그런 흐름들이 대승이나 그러니까는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이런 쪽에서도 계속 논점화되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조금씩 올라가요. 조금씩 올라가. 그렇지만 문제는 교조가 맺은 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파격적 합리성이었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지금 돌아가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나무로 만든 그 비행기 그것은 그 당시에는 파격이고 대단한 거였지만 지금 보면

0: 진짜 너무너무 좀 위험하고 별볼일 없는 거야. 그런 비슷한 의미가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비판할 수가 없다더라. 그리고 대애도가 여기서 출가를 하게 되고, 대애도가 여기서 출가하게 되고, 비구니 교단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비구니 교단은 비구 교단 안에 부속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대애도가 한 가지 재밌는 걸 합니다. 불교사적으로 되게 재밌는. 마하가섭이 비구니 출가를 굉장히 싫어해. 그 사람 엄격주의자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중국에도 있네. 중국에도 엄격주의자, 우리 화엄종의 사조인 청량진관 스님. 내가 제가이는 둘째 치고 비구니 사찰에 티끌 하나 묻힌 적이 없다. 딱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 있거든. 그만큼 나는 여성과 거리를 두고 산다. 참.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 차별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하가섭이 미륵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개족산에서 가사를 가지고 들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사를 주거든. 가사를 주거든. 그 가사를 받아서 미륵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개족산에 지금 선정에 들어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 가사가 대도가, 그러니까 이모인 대도가 사여한, 그러니까 공양 올린 금랑가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있는 마하가섭의 생각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 그때 대도가 진짜 좋은 가사를 부처님에게 만들어 드렸는데, 그때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부처님이 그 금랑가사를 탁 입으시니까 너무너무 이 가사가 화려한 거예요. 그래갖고 딱 펼치니까 뽀대가 막차막 기가 막히다 하고, 그걸 딱 이렇게 하고 딱딱딱 입는 순간 그 가사가 광채를 잃더라 라고 하는 게 나와. 그러니까 부처님의 광채에 눌려 버렸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 가사가, 그거 내가 찾았다고. 도대체 이 가사는 누가 올린 가사인가? 부처님 가사 중에서 두 가지 가사가 엄청 좋은 가사거든. 이 대도가 올린 그 가사하고, 더 A급은 지박하가 올린 가사예요. 지박하가 올린 가사가 더 A급이고, 넘버 2 정도가 되는 게 대도의 금랑가사예요. 그리고 그 가사가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고, 그게 대도랑 관련된다더라. 라고 하는 얘기 오늘 해드리고, 이제 부처님 정반왕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정반왕 돌아가신 얘기를 조금 제가 해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년 쪽으로 점점 가는, 그래서 부처님 조금 후반기 쪽 인생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책이나 잡지 같은 매체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방송의 시대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이제는 TV나 라디오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한물을 꺾이고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로 가는 게 지금 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안한 존자 한 100분 모이신 것 같은 그러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송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뉴미디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전화로 눌러주시면 그것이 힘이 돼서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불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0: 이 성지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환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좌추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 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0: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황하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2: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0: 반갑습니다.
1: 아, 예. 야, 튼실하네.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2: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3: 지금 해가 지금
2: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0: 쌀가루에 물을 안 뿌려가지고
4: BJ 정문 스님
2: 그렇습니다
4: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신데요
2: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절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4: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3: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5: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6: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7: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6: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8: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3: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물이 움직이면 달도 움직이듯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현상도 함께 일어나게 마련이다. 탐욕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한다.

1400여 년 전 이 땅에 한 스님이 있었다. 부처님법 공부하기 위해 힘들게 오른 당나라 유학길. 타는 목마름 가시게 한 해골물 한 바가지에 일체 유심조를 깨치고 곧바로 중생들 곁으로 발걸음을 돌린 원효 스님. 스님은 깊고 심오한 불법의 세계를 두루 통달하고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민초들을 위해 무예박을 들고 저잣거리로 들어갔고, 누구든지 나무아미타불을 열 번만 외우면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갈 수 있노라 목청 높여 외친 민중의 스승이셨다. 원효 스님의 원력이 깃든 영남 제일의 기도 도량, 미타함이 전하는 옛 이야기를 만난다.

경전에 이르길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를 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이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세상으로 그 향기를 뿜어낸다 했다. 오래전 천명의 성인이 났다 하여 천성산이라 이름 붙은 이곳은 부처님 법대로 살겠습니다 서원한 이들이 수도 없이 오르내리는 수행자의 산이다.

예부터 작은 금강산이라 불린 양산의 진산으로 희귀한 꽃과 식물, 곤충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태학의 보고이자 한반도,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동해 일출을 만나는 곳이다. 신라 선덕여왕 시대인 646년 원효대사가 천성산에 89곳의 암자를 창건했다 했는데 미타암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1995년 새로 건립한 대웅보좌는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폭의 팔짝지붕 건물인데 금동 석가열의 좌상을 중심으로 문수, 보현, 관음, 대세지, 지장보살 좌상을

신라시대 창건된 이래 고려와 조선,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중창불사가 이루어져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불보살님을 향한 그 시대 사람들의 깊은 믿음과 존경 그리고 중생을 향한 불보살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은 유구한 세월 흔들림 없이 지켜져 오늘에 이른다. 대웅보전 한편에는 원효 스님이 천성산 화엄벌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원효성사 화엄 설법도가 봉안돼 있는데 천성산 미타암 창건의 중요한 장면을 담은 불화로 여기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어느 날 원효 스님이 선정에 들어 세상을 살피니 중국의 한 사찰이 곧 무너져 1,000명의 스님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었다. 이에 급히 해동 원효라 새긴 판자를 던지자 사찰 주위가 순식간에 금빛으로 물들었고 이상하게 여긴 1,000명의 스님들이

자, 원효스님은 천성산에 89개의 암자를 세워 대중스님들을 머물게 했다. 또한 천성산 상봉에서 화엄경을 강론해 모두 득도하게 하였으니 훗날 화엄경을 설한 자리를 화엄벌이라 이름하고 천명 스님들이 깨달은 성자가 되었다 하여 산 이름을 천성산이라 하였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간절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중생의 염불소리. 미타암 가장 위쪽 돌계단을 오르면 천길 낭떠러지 위에서 사바세계를 굽어보고 있는 미타암 석굴법당에 이른다. 경주 석굴암의 계보를 이은 제2의 석굴암이란 별명을 지닌 미타암 석굴법당은 천연 동굴에 인공을 가해 조성한 기도처로 보물로 지정된 석조 아미타열의 입상이 모셔져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포천산 석굴에서 아미타불을 염하며 수행하던 다섯 스님들이 득도하여 극락으로 날아갔다는데 포천산 석굴이 다름 아닌 지금의 미타암 석굴이라고 한다.

미타암 석조 아미타열의 입상은 8세기 전반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불상으로 국보인 감산사 석조 아미타불 입상과 함께 신라의 뛰어난 성보로 평가받고 있다.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다다를 수 있는 고통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는 곳. 서방 극락정토의 주인이신 아미타 부처님.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도 칭하는 아미타불은 시겁이라는 오래고도 오랜 옛날 세상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고자 48개의 대원을 세우고 수행정진을 거듭해 마침내 부처가 되신 분이다.

이와 같은 아미타부처님을 칭송하고 염불 수행을 널리 권장해 이 땅에 정토 신앙이 뿌리 내리게 한 분도 다름 아닌 원효 스님이었다. 원효 스님이 오직 마음이 정토요, 성품은 아미타불과 같다 천명하니래. 한국 불교에선 많은 스님들이 염불과 참선이 둘이 아닌 선정불의의 맥을 이어왔고, 아미타불을 염하는 신행활동은 지금도 전국의 사찰에서 계속되고 있다.

탐욕과 어리석음과 분노, 삼독의 감옥에 갇힌 무명 중생을 부처님 지혜로 깨우는 범종 소리. 첩첩한 푸른 산은 아미타의 굴이요, 망망한 큰 바다는 정멸의 궁전이로다. 불보살님 자비의 손길이 세상을 감싼다.

나의 불국토에는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의 고통이 없으리라. 세상 모든 중생에게 나의 광명이 닿으면 그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리라. 나의 이름을 듣는 이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도리를 깨달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물러나지 않으리라.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을 간직하고 14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미타함. 미타함의 시간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지금도 많은 불자들이 찾아와 함께 부처님법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봉사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다. 묵묵히 쉬지 않고 부처님 법기를 닦는 손길에 간절한 염원이 깃든다.

시대는 변했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 지극한 마음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 오늘날 미타함은 한국의 3대 기도 도량이며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는 기도처로 손꼽히고 있다. 아미타 부처님의 성지인 미타함은 관음기도 도량으로도 명성이 높다. 미타 삼존의 한 분으로 아미타불 곁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관세음 보살님은 이생을 떠난 이를 극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자 현생의 중생이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일념으로 관세음 보살을 염하면 중생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와 주시는 보살님이시다. 원래 석굴법당에 봉안돼 있던 옥으로 조성한 관음보살 상들을 10여 년 전 옥불전을 짓고 옮겨 모시니 그 후로 옥불전 또한 미타함을 대표하는 기도처가 되었다.

험준한 산세를 병풍처럼 뒤로하고 호랑이 발톱 모양의 큰 돌이 있어 명당으로 손꼽히는 위치에 자그마한 규모의 삼성각이 자리한다. 천성산 산신과 칠성, 독성을 모신 전각이다. 수명장수를 관장하는 신인 칠성은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협시로 둔 치성광 열애로 화해, 중생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한국의 토속신인 산신은 불법의 외호신중으로 거듭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다. 홀로 선정을 닦아 깨친 독성 나반존자 또한 중생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미타함은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의 자비를 생활에서 실천하는 나눔의 도량이기도 하다.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건네며 용기를 북돋아주기도 하고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건네기도 하고 응원의 마음을 모아 소외계층에게 쌀을 후원하기도 한다. 미타함 주지 스님이 틈날 때마다 오치를 하는 것도 고마운 인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남을 위한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기도임을 아는 사람들. 나눔으로 삶을 장엄하는 이들을 위한 정성 깃든 선물인 것이다.

마음 한 자락 돌리면 우리 사는 세상이 곧 극락이라 했다. 1400여 년 세월 한결같이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 만 중생에게 극락 정토의 세계를 열어보이신 아미타 부처님. 오랜 옛날 천분의 성인이 나신 이래 무수히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기도하고 수행하며 부처님 법을 깨친 곳 천성산 미타 아미타불 인자한 미소로 중생을 반기시고 관세음보살 자비의 손길로 중생을 돌보시니 한량없는 가피의 공덕을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 아미타불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될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볼 일이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오랜만이다, 여기. 아,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반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0: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진짜.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대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

0: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개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완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8: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7: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정책 세미나를 열고 사찰숲의 생태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도 사찰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연 공존 지역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1700여 년 동안 수행 환경을 지키며 생물 다양성까지 함께 보존해온 사찰숲. 오늘날에는 탄소 흡수와 수원 함량, 문화 경관 형성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며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보전 정책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보호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사찰숲의 공익적 가치와 자발적인 보전 노력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찰숲의 자연 공존 지역 적용이 제시됐습니다. 법적 보호 지역이 아니더라도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사찰숲의 생태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자는 취지입니다. 오충현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찰숲이 자연 공존 지역 판단 기준에 대부분 부합하며 영월 버풍사 사찰숲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높은 적합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 7개 원칙을 사찰림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전체가 다 맞아떨어지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 OECD 대상지 중에 이렇게 잘 정합되는 곳들이 좀 드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오충현 교수는 이어 사찰숲이 자연 공존 지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종단과 사찰 내 인식 전환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학영 국립공원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사찰숲이 자연 공존 지역으로 등재되면 생물 다양성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등 다양한 지원과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그동안의 사찰숲은 깨달음과 마음 치유 공간이었다면 자연 공존 지역으로 인정이 되면 이제 지구 생명 공동체, 글로벌 보존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인증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불교철학의 생물 다양성, 생명 존중 사상이 어떻게 입증이 되는 그런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을 거고요.
1: 스님들은 특히 자연 공존 지역은 규제 중심 보호 방식과 달리 소유주와 관리 주체가 함께 협의하여 보존하는 제도인 만큼 사찰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생물 다양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3: 사찰이 스스로 보존의 목표와 관리 방향을 정하고 수행 환경을 유지하면서 기후 위기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주체로 참여한다면은 사찰숲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자연 공존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4: 환경위원회도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사찰숲의 가치가 제도적으로 올바르게 인정받고 종단의 환경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감소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사찰숲이 세계적인 자연 공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이젠 불교 문화유산을 보는 시대에서 지키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청년들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배우고 보존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월정사에서 열린 첫 현장 교육을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불교 문화유산을 단순히 감상한 것을 넘어 직접 배우고 미래 세대가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현장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지난 7일 불교 문화유산 청년과 만나다 프로그램을 천년의 역사를 품은 오대산 월정사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문화유산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을 청년과 일반 국민까지 확대한 첫 시도로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미래 문화유산 지킴이를 양성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마련돼 누구나 문화유산을 가까이서 배우고 체험하며 가치를 함께 나누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6: 불금미술관과 관련돼 있는 청년들이 조금 더 많고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청년들이 교육을 이제 신청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불교 유산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전체적인 문화유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진로에도 연결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안내하고자 이렇게 교육을
5: 참가자들은 월정사 경내를 걸으며 국보인 팔각구층석탑과 석조 보살 좌상 등 오대산의 대표 문화유산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이들은 유물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며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체감했습니다.
7: 국보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고려 시대 때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만들었다기보다는 각 생각이 만들어지고 보살상이 다른

0: 곳에 있다가 옮겨져 왔을 가능성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 이어 월정사 성보 박물관으로 이동해 오대산의 역사와 불교 문화를 품은 다양한 성보 문화유산을 직접 감상했습니다. 학예사와의 만남에서는 유물이 조사와 보존 처리, 전시를 거쳐 국민에게 공개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들으며 문화유산을 지키는 현장의 역할을 이해했습니다.
2: 저도 불교 미술 전공을 하고 미래의 학예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학예사님의 설명 직접 들으면서 어떤 성보문화가 돌아갈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아무래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계속해서 참여해보고 싶을 만큼 도움이 많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 불교중앙박물관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문화유산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청년과 일반 국민이 불교 문화유산을 더욱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를 함께 실천할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유산을 보는 것을 넘어 함께 배우고 지켜나가는 새로운 첫걸음.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교육은 우리 불교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3: 무늬만 불교를 표방하는 상업주의, 이른바 붓다워싱의 우려 속에서도 청년들의 정신적 허기인 마음 굶주림을 불교의 본질로 채워주려는 진짜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힙불교 넥스트 네 번째,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소비재가 아니라 불교의 핵심 교리를 현대적으로 번역해 청년들의 치유 창구가 돼주는 사례들을 양육은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4: 무한 경쟁과 스펙 쌓기 속에 내몰린 청년들이 겪는 극심한 불안과 결핍, 이른바 마음 굶주림입니다. 겉모습만 힙하게 포장한 상업재가 아니라 굶주린 마음을 달래주는 실질적인 치유 창구 역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최근 파격적인 문화 행사로 화제를 모은 불라조아 페스티벌. 청년들이 사찰에서 DJ 비트에 맞춰 뛰고 호흡했던 이 행사는 청년들에게 유흥이 아닌 묵직한 철학을 메시지로 던졌습니다. 나라는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불교의 핵심 교리 공사상을 청년들이 몸으로 체감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비워내는 해방의 장을 제공했다는 평가입니다.
5: 새로운 시도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에 이제 막 관심이 또 멀어지고 있는데 불교에 관심을 두기 시작을 했고 그런 청년들은 뭔가 재미를 또 흥미거리가 있는 곳에 가기를 원했고 또 하나는 요즘 젊은이들이 체험을 원해요. 직접 자기 체험. 그래서 그 자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절집안에 많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고
4: 도심 속 연화사가 진행 중인 청년 밥심과 사찰 내 미디어 공간인 MJ 스튜디오 역시 청년들의 결핍을 다방면에서 채워주는 창구입니다. 청년 밥심은 취업난과 고물가에 지친 청년들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식사를 대접하며 불교의 자비 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찰 안에 구축된 MJ 스튜디오는 청년들이 스스로 내면을 돌아보는 마음 챙김의 서사를 직접 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작의 장이 됐습니다. 단순히 밥 한 끼, 공간 한 칸을 내어주는 것을 넘어 청년들의 몸과 마음 굶주림을 동시에 치유하는 단단한 정신적 기지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6: 저희 연화사는 청년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수계식 때는 60여 명이 동시에 이제 수계를 받으면서 그들 대부분이 호교원에서 발행하는 신도증 발급을 다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안내만 했지 강연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나가는 것들이 이제는 결실로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여기에 제도권 종단 역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본질적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계종 산하 도반 HC가 운영하는 불교 문화상품 브랜드 붓즈는 종단이 주도해 청년들의 일상 속 마음 챙김을 캐릭터와 굿즈라는 젊은 감각으로 녹여낸 상생 사례입니다. 여기에 민간 영역 창작자들의 진정성 있는 참여가 더해지며 무늬만 불교를 흉내낸 붓다워싱 콘텐츠들을 안팎으로 걸러내는 방파제가 되고 있습니다.
5: 붓다워싱이라는 말이 아주 새롭게 또 심적으로 잘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보급이 되고 확산되고 하는 이 과정에서는 그런 우려도 생기고 또 이게 저 기업하고 연결돼서 상업성이 있어야 되고 수익성이 발생돼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순수한 불교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회 한 조류.

0: 그리고 흘러가는 거거든요.
1: 돈벌이에 급급한 상업주의를 폐격하고 불교의 핵심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려는 문화 주역들의 노력. 지속 가능한 불교 문화 생태계가 진정성이라는 진짜 알맹이를 만나면서 삶의 결핍을 마주한 청년들의 가장 단단한 정신적 안식처가 돼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신흥사가 불기 1570년 병오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하고 수행점검과 정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어제 신흥사 선체원관에서 열린 포살법회에는 본말사 스님과 안거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사 현담 스님을 계사로 법망경 보살계본을 합송하며 계율을 되새기고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현담 스님은 스스로 계를 점검하고 용맹 정진하는 수행 원력이 어지러운 세상에 희망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며 청정한 수행과 지계를 당부했습니다. 포살법회에 참석한 안거 대중은 법망경 보살계본을 합송하며 수행을 점검하고 계율을 지키며 청정한 수행을 이어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잘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살이 각가지 방편문으로 세상의 법을 따라 중생을 제도함이 기우컨대 연꽃에 물이 붙지 않음과 같으니 이와 같이 세상에 있으면서 깊이 믿게 하나니라.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0: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삼보 대승야종인 영예 흥내미온 미신 현시안 보시누나 삼천세계 무법설보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 신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미구 미군이 삼이 삼이니 행자 청신사 청신여 백은

광인 능사팔 연등이 도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기 다겁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 소멸불법 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응건작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의 청종옹이의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감 국정

해양삼처 실은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 우순풍조 만민안락천하태평불일정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영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 삼재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부따회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부따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6: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는 오는 7월 12일 제주불교충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을 기리는 추모 달해제와 제12회 신행숙이 공모시상식을 봉행합니다. 암울했던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등 호국불교의 앞장선 스님을 기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24-683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우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덕신 석점 헌매주야 신소 일체주야 신

법사십주법명범 팔심공다명범포 불설양마천궁구엄염마천궁예참봉 십행공야무진장 불설도설천궁구엄도설천궁예참봉 십행

구벼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과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홀려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네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더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끊고 마군 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 산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구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근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조사 위상족, 경봉조사의 대를 이은 맏상좌가 되어 천성산 내원선원에서 조사 관문을 격파하셨네. 조계 종단의 정화불사에 온몸을 던지셨고 청백가풍으로 육환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목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 보이셨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기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 자, 요게 바로 핵. 그럼 여기도 막 우글거리고 있죠. 요 우글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주황색은 전부 다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그럼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집집마다 수천 가구들 있잖아요. 그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독립된 존재이기도 하는데 전부 다 연결돼 갖고 우리나라 한전 시스템에서 전력 수급을 계획을 잡듯이 한 세포 내에서 토탈 들어가는 전력 양을 매 시간 단위로 전체 예측을 해갖고 야들이 생기고 분해하고 결합한다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예. 여기는 전형적인 세포, 예, 실제 세포입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면 세포막. 세포막이라 부르고, 동물 세포인 경우는 이걸 원형질막입니다. 원형질막이고, 모든 세포에 있는 막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요게, 요렇게 보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인지질 이중막이라 부릅니다. 그냥 이걸 지질막. 지질 들어보세요. 또 지방질. 지질막인데, 요거에 인산이 붙었기 때문에 인지질. 인지질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럼 요 다리는 뭐냐 하면, 전부 다 CH2, CH2, 요런 걸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있는 걸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이게, 이걸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고, 요런 종류를 뭐라 부르냐, 또 통칭을 부르겠습니다. 세포뼈대, 세포골격이라 부릅니다. 예, 세포골격. 그 다음에, 이제 액틴 필라멘트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만약에 어떻게 두꺼운 거 이렇게 있다 합시다. 요런 경우는 또 이게 좀 달라요. 고속도로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뭐냐면 마이크로 투블린. 예, 이걸 미세소간이라 불러요. 비유하자면 이거는 고속도로에 해당되고 이거는 시골길, 좁은 길, 우리 동네 길이라 해당돼요. 이거 액틴 필라멘트. 이런 종류들을 전부 다 부르는 게 사이토 스켈레탈, 세포 골격이라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다시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쭉 이어나와 있던 이 모든 거, 그 점점 떨어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자, 요걸 제외하고, 요걸 뭐, 요렇게 돼 있다고 느끼시죠? 요렇게 돼 있는. 자, 요게 바로 핵. 그럼 여기도 막 우글거리고 있죠? 요 우글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예, 이거, 이 바깥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 주황색. 주황색은 전부 다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가, 예. 자, 이게 몇 개냐, 빨리 적어주겠습니다. 근육세포, 대략입니다. 근육소뼈 1000개. 그 다음에 간세포 1500개. 그 다음에 신경세포 2000개. 예를 들면 난자 있잖아요. 여자의 난자. 난자는 몇개 있느냐 하면 10만 개도 넘습니다. 10만 개 이상입니다. 뭐가? 요런 게.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다시 이거 다 미토콘드리아잖아? 이런 미토콘드리아는 뭐냐 하면, 이게, 우리 같으면 집 하나가 있다면, 이게 집에 전등, 가정집에 있는 전력입니다. 전기. 그러면 실제로 미토콘드리아 전체를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 전체는 뭐냐 하면요, 도시 전력망. 자, 서울시가 있다면 서울시, 도시 전체의 전력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시 같으면 아파트 단지가 뭐 수백 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집집마다 수천 가구들 있잖아요? 그 모든 수천 가구에 들어가면 에어컨도 켜고, 형광등도 켜고, 뭐 온갖 것도 다 전자 제품들이 돌아가잖아요. 그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됐죠? 그러면 그 미토콘드리아를 한 우리 서울시의 어떤 한 가정집의 전력이 뭐 겨울 난방비가 얼마 나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서울시 전체에 들어간 전력 수요. 그러면 서울시 예를 들면 서울시 전체의 전력을 자, 여름에 피클 때 전력이 예비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몇년 전에 있었잖아요. 한여름에 막저 8월 초순에 엄청 더워갖고 에어컨 전국에 에어컨 틀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부터 많은 발전소가 공급하는 전체 전력이 항상 예비 전력이 있습니다. 그보다 마진이 없고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전력이 필요한 게 100이라면 우리나라 전체 발전소가 만들어낸 전력이 95라면 5% 모자리잖아요. 그럼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나라 많은 공장들이 한순간에 셧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 전력이 100이 필요한데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 풍력이 많이 돌아가고 105가 됐다. 전력이 공급이 많아서 또 문제 생겨요. 그게 바로 작년도에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는 독립된 존재이기도 하는데 전부 다 연결돼 갖고
우리나라 한전 시스템에서 전력 수급을 계획을 잡듯이 한 세포 내에서 토탈 들어가는 전력 양을 매 시간 단위로 전체 예측을 해갖고 야들이 생기고 분해하고 결합한다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예, 넘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서울시나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전력 양이 밤하고 낮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정하게 공급해줘야 돼요.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너무 부족하면 더 안 돼요. 왜냐하면 조금 부족해도 한두 마을이 전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송정망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셧다운이 되어버려요.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전력 시스템에서. 그래서 한전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굉장히 예측을 해갖고 항상 수요를 딱 맞춰가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우리 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그런 식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생명을 세포로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지금 리얼하게 볼 수 있는 리얼 사진입니다. 보세요. 전체 네트워크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매 시간당 분해되고 결합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제가 그 이쪽 논문을 쭉 팔로우 하면서 그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워했어요. 이거는 한 독립된 걸로 또 볼 수도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야들을 이거 그 다음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우리가 노화가 된다는 게 이 개별 미토콘드리아가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개별 미토콘드리아 성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에, 60대 후반이 되고 70대가 돼도 순간적 힘을 내는 거는 20대, 30대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차이 납니까? 뭐 좀 힘든 거 스트레스 받고 나면 회복되는 시간이 다르죠. 40대, 30대, 20대는 웬만히 힘들어도 하루 툭 자고 나면 뭐 이렇게 가뿐해지잖아요. 근데 70대가 돼보세요. 몸 좀 무리하면 한 3, 4일 돼도 회복이 안 될 때가 많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예. 피로 회복 속도가 미토콘드리아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미토콘드리아가 다 성능이 다 다릅니다. 노화가 되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더 굉장히 성능이 떨어진 미토콘드리아 여기 있다 합시다. 그럼 야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어떤 떨어진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있어. 성능이 떨어졌어. 그러면 야를 삼키는 예, 이걸 뭐냐면 미토파지라고 합니다. 미토파지. PHARGY. 이게 뭐냐면 삼킨다는 말입니다. 삼켜 소화시켜버립니다. 개별 미토콘드리아를 어떤 기관이 나타나갖고 야를 툭 감싸갖고 완전히 소화시켜 분해해버려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순간순간 만들어집니다. 툭툭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네트워크에서 삐져나와서 툭툭 끊어집니다. 그럼 독립되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놀랄 정도로 다이내믹한 시스템이라는 것. 개별적 존재로서 작동하기도 하고 결합하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다. 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핵이죠. 자, 이 전체를 부르는 게 핵이라고 합니다. 핵에는 요거 있는 요렇게 구멍이 있어요. 요렇게 구멍이 뚫혀 있어요. 요 구멍. 이걸 핵구멍이라고 그래요. 핵공. 핵구멍이 몇 개냐 하면 대략 3,000개 정도예요. 이 세포 하나당. 그래서 예, 3,000개인데 요 구멍 하나당 물질이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초당 1,000개 분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구멍이 3,000개 곱하기 3,000 해보세요. 그럼 얼마냐면 300만 개의 분자가 초당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게 들어가느냐? 이쪽에서 자 뒤에 설명합니다. 여기서 mRNA가 여기 리보솜이 갖다 붙습니다.

리보솜이 갖다붙어가 단백질을 만드는 이 단백질들이 실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음하면 단백질이. 그 다음에 이어서 요 핵에서 또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이쪽에서 리보솜이 만들어집니다. 리보솜이 만들어진 게 또 핵구멍을 타고 나옵니다. 그래서 물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요거 있는 요게 핵이잖아요. 이 핵이 요게 핵이고 요 점들이 미토죠. 예.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예요. 요게 미토콘드리아. 예. 요겁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겁니다. 지금 요 블락, 이 블락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이 핵은 이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은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은 뭐냐 이거요. 이걸 부르는 게 세포질. 요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시토졸. 요게 바로 이 모든 영역입니다. 이쪽. 여기 있는 이 모든 영역이 이쪽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걸 이렇게 돌아가는 거 수도 없이 했죠. 이걸 TCA. 예. 그래서 이게 포도당. 예, 포당이 이게 육탄당. G6P에서 이게 바로 피루브산. 피루브산이 돼서 세포질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죠. 요 3탄당 피루브산이 들어와서 TCA를 돌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뭐가 만들어지면 NADH. 이 NADH란 분자가 이쪽에 와서 쪼개져서 NAD 플러스하고 양성자하고 전자 두 개가 생긴다 그랬죠. 이 전자가 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단백질을 전자 전달 시스템, 일렉트론 트랜스포 체인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돌고 나면 하나 빠뜨렸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머신이 있다 그랬죠. 이게 바로 ADP가 와서 ATP로 바뀌는 ATP 합성효소.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뭘 만든다 그랬어요? ATP를 만든다 그랬죠. 바로 여기서 만드는 게 여기서 만드는 게 바로 ATP.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결합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자, 예를 들어주면, 이쯤 오면, 여기서 이게 알파케토 글루타로에이트라는 분자인데, 이 분자에서 쭉 나와갖고, 예를 들면 이게 글루타메이트, 이쪽에서 뭐 쭉쭉 해갖고 글루타민에서 이제 이게 뭐냐 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예를 들어주면, 아데닌하고 구아닌이 만들어져요. 이걸 퓨린이라고 불러요. 야들이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게 바로 DNA, RNA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핵공. 핵공은 1초에 300만 개의 분자들이 들어간다. 여기 이렇게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야들이 쭉 들어가서 이게 바로 DNA, RNA 기본 단위요. 기본 유닛도요. 예, 뭐 구체적으로 ATP가 되는데 ATP, GTP, CTP 뭐 이런 거가 되는데 야들이 똥똥똥똥똥똥 들어와요. 이렇게 야들이 공급돼 들어오면 이쪽에서 예를 들면 RNA 폴리머라제 2 같으면 이게 머신입니다. 이 머신 재봉털이라 생각하면 돼요. 재봉을 한다는 거예요. 쫀쫀쫀 박아나가요. 그럼 뭐 박아나간다는 말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요거 있는 요걸 밑에 것도 상관없습니다. 요게 뭐 예를 들면 요거 하나가 문자입니다. 아데닌, 그 다음에 요게 뭐 요게 시토신, 요게 티민을 하면 아데닌의 밑에 그러면 요걸 카피를 하면 야가 뭐가 되느냐 하면 야가 티민. 이게 구아닌을 카피하면 야가 시토신. 이렇게 좀 박아나온 거예요. 요렇게 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RNA. 자, 이 RNA가 종류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RNA가, 예. RNA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요, 빨리 좀, RNA는 코딩 RNA. 코딩. 그 다음, 넌코딩. 넌코딩 RNA. 코딩은 뭐냐면 이게 단백질로 직접 가는 거예요. 자, 이걸로 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옛날에 배웠던 mRNA. 그 다음에 tRNA,

그 다음에 rRNA. 넌코딩 RNA는 뭐냐면, 넌코딩 RNA는 또두 가지. 롱 넌코딩 RNA. 넌 요게 롱입니다. L 롱 넌코딩 RNA. 그다음 뭐냐면 그다음 짧은 코딩 RNA 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SNO RNA. SCA RNA. 그다음에 MI RNA. 이런 종류가 10종류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리만 조금 아시면 돼요. 일단, 요렇게, 이게 DNA죠? DNA에서 RNA가 이걸 전사라 불러요. 그 전사하면 mRNA가 되는데, 이 RNA 종류가 대략 10종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공부하는데 이 10종류의 RNA를 명확하게 구분을 했을 때 생명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 미토콘드리아, 핵, 그리고 여기 있는 세포질, 각각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일어나고 있다. 저, 그걸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요 과정에서, 자, 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이게 자, mRNA를 합시다. 그럼 이 mRNA가, 자, 지금 잘 보세요. 요 mRNA가 핵구멍을 타고 빠져나와요. 자, 핵구멍 아까 얘기했죠? 핵구멍을 빠져나오면 이 RNA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mRNA예요. 이 mRNA가 자, 여러분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A, G, C, T랍시다. 그리고 요 빨간 거는 뭐냐면 PO3 이가 인산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요 들어간 요 핵산, 요 인산, 요 인산이 바로 PO3 2가 마이너스인데 PO4 3가하고 이렇게 요 2가든 3가든 마이너스 전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P하고 O 이중결합하고 O하고 O하고 O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습니다. 요 마이너스가 많아지면 야들이 밀어내면서 여러 가지 그 전기적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들어간 인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산이 부족하면 맛쪽 애들이 자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다 알면 뭐 단순한 뭐 맛쪽 애를 넘어서 갖고 많은 현상들이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DNA에서 요 mRNA. 자, 이 mRNA가 보통 우리 세포에서는 몇개 정도 만들어지느냐 하면요. 이게 매 순간 우리 세포를,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다 조사해 보면, 세포 하나당, 이게 대략 2만에서 6만 개 mRNA가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겁니다. 만개 오답니다. 세포 하나당, 이게 만 개씩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세포 하나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와갖고, 야가 이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고, 야 수명이 얼마냐 하면, 수명이 길게 한 30분 요렇게밖에 안 됩니다. 30분 만에 야가 다 난도질해가 분해돼 버립니다. 또, 분해 안 되려면 야들이 또, 그, 스트레스 그래눌라라 하는 걸로 또 모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바로 mRNA, 요 갖다 붙는, 요건 지금 그림이 복잡해서 안 그려놨는데, 요거에 뭐가 붙느냐 하면, 요 그림 따라오세요. 요거에 붙는 머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붙는 머신이 이렇게 두 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이두 개를 이걸 스몰 서버 유닛, 이걸 라지 서버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요두 개를 부른 이름이 리보솜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재봉틀입니다. 재봉틀입니다. 재봉틀. 이게 박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박아 나가느냐 하면, 뭘 만들어 나가느냐 하면, 요거에 트럭 있잖아요. 예, 요거 내가 표시해놨는데, 요거서, 요게 트럭입니다. 지금 요거 요렇게 보이죠? 요게 트럭입니다. 요거 싣고 가는 요게 아미노산입니다. 요 아미노산 하나, 두 개죠. 요것은 아미노산 1, 2, 3, 4, 5. 되죠?

이게 몇 개까지 붙이느냐 하면 단백질당 다 다른데 평균 한 300개 정도 아미노산을 붙입니다. 이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이 머신이 바로 리보솜입니다. 네, 이걸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세포, 세포질. 자, 이거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이제 DNA. 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DNA가 요 안에서 mRNA로 바뀌어요. 요 과정을 전사라 해요. 그럼 요 mRNA, 요 핵구멍을 빠져나와요. 자, 핵구멍 다시 강조할게요. 핵구멍. 이 범위를 보셔야 돼요. 이 순서. 이게 몇 개냐 하면 1000개. 대략 핵구멍이, 쏘리, 3000개 정도 있어요. 정확히 2000에서 5000개. 뭐냐, 포유동물. 동물마다 다릅니다. 포유동물. 바로 세포당.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략 중간쯤 3000개를 잡으면, 그러면 이 구멍에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얼마냐 하면 초당 1000개. 그러면 3000개 구멍에서 초당 1000개니까 3 곱하기 10의 6성, 300만 개의 분자가 초당 왕래를 한다는 거예요. 들락거린다는 거예요. 이 구멍을 통해서. 이런 수치를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범위를 알고 있어야 생명이 뭔가. 자, 오늘 내가 처음 이야기했죠. 생명현상은 천만 명이 사는 서울시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세포를 설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서, 자, 만들어진 요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 빠져나온 걸 요렇게 다시 그리면, 요게 mRNA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요 전사했는데 요게 세 가지가 있다나. 요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하면 tRNA, 요렇게 하면 mRNA, 요게 rRNA. 근데 요것도 R이라는 건 뭐냐 하면, 리보솜. 리보솜. 그 다음 요 mRNA는 메신저. 그 다음에 tRNA는 트랜스퍼. 됐죠. 예. 그러니까 메신저는, 그러니까 뭡니까? 소식을 전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메신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리보솜은, 그래서 요렇게 오면 요게 사실은 뭐냐면 유전 정보요. 엄밀히 말하면 요 DNA 요거 있는 걸 요렇게 카피했잖아요. 그래서 유전 정보란 말이 뭐냐 하면, 흔히 말했잖아요. 유전 정보란 말이 뭐냐 하면, 이빨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쫀쫀쫀 해갖고, 우리 인간한테는 이게 몇 개 있느냐 하면, 64억 개나 있어요. 62억 개, 64억 개, 이런 오답니다. 이런데, 유전 정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DNA인 경우도 있고, 이게 RNA인 경우도 있어요. 자, 보통 DNA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요게 세 개, 문자를 읽는데 세 개씩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당 아미노산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생화학자 이렇게 하면 요 아미노산 A1, A2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보통 단백질은 평균에서 아미노산이 몇 개냐면 종류마다 다른데 10만 종류의 아미노산이 가장 평균적으로 많은 게 아미노산이 대략 300개 정도입니다. 300개 AA로 된 게 단백질이 많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요걸 뭐라 그러냐면 코딩 RNA라 부릅니다. 이 코딩이란 말이 뭐냐면 유전 정보에서 곧장 단백질 아미노산을 지정해 주는 그걸 코딩이라 부릅니다. 자, 우리 요즘 코딩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초등학교 쓰잖아요. 그 코딩이란 말이 유전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 유전학에서 바로 요 DNA의 이빨, DNA를 이제 다시 그리면 이빨로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세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지정된다. 요걸 코딩이라 불러요. 코드라 불러요. 이걸 유전자 코드라 부릅니다. 그래서 유전자 코드를 실어 나르는 RNA, tRNA, mRNA, rRNA 세 종류가 있다. 그러면 이 유전자 코드는 이 아미노산은 결국은 단백질을 만든다.
그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과정은 핵에서 일어납니다. 핵 속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항상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 세포질에서, 요게 요겁니다. 됐죠? 요렇게 일어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번역을 하기 위해서 뭐가 오느냐 하면, 요게 리보솜이 갖다 붙는 겁니다. 리보솜이 있는데, 요게 적은 걸 바로, 서버 유닛도, 그 다음에 라지 서버 유닛도, 요 두 가지입니다. 이게 두 가지를 합쳐서 부른 이름이 리보솜이라 부르고, 이게 세포당 포유동물에는 10에 100만 개 오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핵이 이렇게 있다면, 아까 보여줬죠? 핵막이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막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된 겁니다. 굳이 그리자면, 아니, 색깔로. 핵막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핵막입니다. 그래서 핵막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반복해 드릴게요. 자, 이게 핵이라면, 이게 핵막입니다. 그래서 요게 핵구멍입니다. 핵공이 되고, 그래서 요거에 특수한 단백질이 요렇게 붙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핵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보솜은 어디 붙느냐? 리보솜은 요거 붙습니다, 요거. 엄마의 사이즈. 요렇게 붙습니다. 요거도. 예. 요거에서 이게 몇 개냐면 100만 개. 요 점점 요렇게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리보솜이 어디 붙었느냐? 이렇게, 이게 100만 개나 점을 찍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 안은 별로 없어요. 요런 데 있어요. 요런 데. 그러면 이 리보솜이 붙어 있는 이 막을 부르는 건 뭐냐면, 이 막 이름이 바로 소포체. 영어로 ER막이라 부릅니다. ER막이라 부르는데, 요거에 빨간 점이 찍혀 있는 ER막을 RER이라 한다 그랬죠. 이걸 바로 조면 소포체. 조면 소포체고, 그러면 요 어떻게 요기 이제 하나가 요런 겁니다. 요것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짠. 잘 보세요. 요거에 mRNA가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게 바로 mRNA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이빨 세 개당 아미노산 하나가, 여기서 아미노산 하나가 딱 결합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빨 세 개성, 요거는 이빨 세 개성 일대 아미노산 하나, 요거 세 개 아미노산 하나, 똔똔똔똔똔똔 해갖고 이게 몇 개? 대략 300개까지 간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그랬는데 실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고방향이 아니고 요 리보솜 요렇게 있다면, 요 안으로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것 똑같아요. 아미노산 요렇게 해갖고 생겨요. 그럼 요거 톡 끊어져요. 요 다 볼일 다 보고 나면 여기 탁 끊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톡톡톡톡톡톡톡 해요. 아미노산 여기 단백질이죠. 야들이 이동을 해요. 요렇게 이동을 해요. 예, 네,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 하나 보여 줄게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 일이나 요렇게 해 갖고 요 안으로 똥똥똥똥똥똥똥 아미노산 연결해요. 바로 이 오뚜기가, 야가 지금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됐죠? 요렇게 세 개씩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보면 꼬리가 돼지꼬리처럼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미노산, 요게 전부 다 아미노산. 이게 똔똔똔똔 몇 개요? 이게 한 300개까지 된다는 거예요. 많게는 300개, 3,000개짜리도 있습니다. 가장 적은 건 몇 개냐 하면 7, 8개짜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타 엔돌핀 들어보셨나요? 베타 엔돌핀, 이랬으나? 베타 엔돌핀은 아미노산이 몇 개냐 하면요, 대략 한 1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이렇게 쾌감을 느끼잖아요. 아주 중요한 강의를 하면 막 즐거워요, 저도. 막, 야, 이거 너무 참 놀랍다. 재밌다는 정도가 아니고 놀라운 거예요. 그때 내 브레인 속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나와요. 시상하부 공상계에 있어. 그러면 머리가 촤 연결되고, 20년 전에 공부했던 것도 막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미노산이 300개에서 3,000개 막 적게는 10개, 요렇게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 연결이 몇 개? 10만 종류. 그걸 만들어내는 머신입니다. 재봉틀입니다. 그걸 다시 보면, 그게 어디 있느냐? 요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했죠. 요 뚱뚱뚱 야가 요 만들어져갖고, 요게 아미노산, 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되죠? 야가 요로 이동해요. 예를 들면. 그럼 요 끝에 뭐 했잖아요? 그럼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놀랍습니다. 야가 요렇게 또 끌어

대접을 해요. 캡슐로. 캡슐로 이렇게 떨어져 갖고 요 속에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포막에 세포막이 있다면 요렇게 와서 요거 요까지 와 갖고 야가 키스를 해 버려요. 자, 보세요. 키스를 하면 여기 통 열려요. 통 열려 갖고 야가 쫙 분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세포 바깥으로. 세포 외로. 네. 그럼 이게 다른 세포한테 신경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온갖 생화학 작용이 30조 개 세포들 사이에 간단히 이런 방식으로 서로 소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과정을 이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요 세가 RNA에서 tmRNA. 그래서 리보솜이 옵니다. 그럼 요 리보솜은 요렇게 요렇게 재봉틀처럼 이동을 해요. 이빨 세 개씩 탁탁 요렇게 이동을 해요. 한번 이동할 때 요걸 제가 그려줄게요. 자, 리보솜이 이렇게 있고 mRNA가 이렇게 있다면 요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라지 서브유닛터, 스몰 서브유닛터. 자, 이걸 전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60S, 이걸 40S라 불러요. 이게 질량단입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100이 될 것 같은데 두 개 합친 게는 얼마 되느냐면 80S가 돼요. 그래서 우리 진핵세포들은, 우리 동물들은, 대부분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80S로 돼 있고 식물하고 효모는 이게 박테리아하고 70S로 돼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이게 몇 S냐? 미토콘드리아 중요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도 DNA가 있고 요거 이렇게 갖고 리보솜이 붙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리보솜은 얼마 전 55S로 돼 있어요. 이게 생명체마다 다 다르다는 거. 살짝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야들이 여기 세 개씩 요 세 개씩 여기 중요합니다. 세 개씩 읽어 나가요. 그래서 요렇게 재봉틀 이동을 해요. 요 화면 이동할 때마다 요 돼지꼬리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이 하나씩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 두 개, 아미노산 세 개 하는데 이게 다 아미노산 만약에 수백 개 하고 나면 마지막에는 이게 두 개 독립대가 분리돼요. 예. 라지 서브유닛트, 스몰 서브유닛트 분리돼요. 예. 요 다 하면 요소 시작하고 요소 분리돼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을 실어나는 요게 tRNA예요. 이게 또 얼마나 재밌느냐 하면 처음에 tRNA가 만들어지는 게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 합시다. 그럼 야가 꺾어요. 꺾어갖고 지금 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신비입니다. 이렇게. 요 보이죠?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돼, 또. 이렇게. 요 꼬리가 있고, 요 이빨 세 개가 있어요. 요 이빨 세 개가, 요 세 개가 바로 mRNA. 요쪽 세 개하고 코드를 딱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 매칭시키는 요거에 따라서 요거의 아미노산 종류가 결정이 돼요. 요겁니다. 짠. 자, 요 애니메이션. 여러분들이 꼭 요 생명을 공부하고 싶은 요걸 보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리보솜입니다. 바로 이게 라지 서브유닛터. 이게 스몰 서브유닛터. 자, 보이시죠? 요 이빨들 세 개씩 한꺼번에 보세요. 세 개씩 읽어 나가요. 예. 읽어 나갈 때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이거 끼고 오는 게 바로 tRNA입니다. tRNA 자동차 오죠? 여기 보세요. 여기 오자. 드디어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소포체 막입니다. 소포체. 자, 여기서 화장실 볼일 보는 거 있죠? 잠깐 기다려 보세요.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요 지금 이 속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계속. 아미노산이. 여기로 왔죠? 여기로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요 지금 계속 보이죠, 요? 영차. 보이죠? 예. 요게 mRNA입니다. 자, 요게 뭐냐면 요게 tRNA입니다. 예. 짠짠짠짠. 이게 초당 한 10개 정도로 간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박테리아는 더 빨라요. 찬찬찬찬찬찬 이렇게. 자, 한번 보세요. 예, 네, 내가 다시 보여줄게요. 이걸 일단, 이 애니메이션은 생물 공부를 한 달을 앞당깁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감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설명할게. 자, 요게 mRNA. 짠짠짠. 이빨 세 개. 요 움직이는 게 tRNA. 자, 여기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줄줄 자라는 거 보이죠? 자, 보세요. 놀랍죠? 예, 네, 자라잖아. 이게 구슬 하나하나가 아미노산 하나입니다. 이게 평균 몇 개? 300개까지 연결됩니다. 3,000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 개짜리도 있습니다. 가장 짧으면 10개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가 몇 개? 16만 개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포 속에. 세포 하나당 10만 개 이상의
목걸이를 만들고 있어요. 끊임없이. 예, 초당 한 10개 정도 탁탁탁탁탁 이동하잖아요. 요거 야들이 전부 다 아미노산 하나를 싣고 가는 트럭이요. 아미노산 싣고 가는 트럭이요. 그래서 요 아미노산 자라죠. 자, 그러면 요게 소포체 막에 딱 했죠. 자. 자, 어텐션. 보세요. 예, 기가 막히죠. 자,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세요. 요거. 자, 이게 바로 단백질이요. 간단해요. 이게 단백질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이게 리보솜. 리보솜. 자, 큰 거. 이거, 이거 리보솜. 두 개. 예. 예, 요거 있는 이빨은 도대체 뭐냐? 이빨은 뭐냐 하면 이렇게 그려주면 이제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이빨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 개씩, 세 개씩 읽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구아닌, 시토신, 티민, 티민, 아데닌, 뭐 이렇게 구아닌 이렇게 있다면 이거 각각이 아미노산 하나, A1, 아미노산 2. 그래서 이 머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리보솜이. 이 머신이 이 머신이요. 이렇게 붙어 있고 야들이 이제 척척 읽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세 개씩. 그러면서 이쪽에서 지금 보시는 게 요거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 둘, 셋, 네 개 쭉쭉쭉쭉 만들어 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야들이 자, 여기겠죠. 자, 이렇게 핵이 있고 핵막이 이렇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상황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핵막이 이렇게 있다면 야들이 지금 요거 앉은 거예요. 자, 요 막이 지금 요 막입니다. 떨어졌네. 지금 요, 아직 막이 빠져버렸구나. 네, 조금 더 보세요. 계속 실어나는데 지금 요게 자라는 요게 아미노산 자라고 있는 겁니다. 반복해 보세요. 점점 자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전체 다 만들어지는 게 예, 대략 5분 만에 다 만들어요. 3에서 5분 만에 바로 DNA에서부터 단백질까지 만들어지는 시간이 대략 5분 내로 다 만들어집니다. 네, 5분 내로. 자, 보세요. 이만큼 커졌죠? 이만큼 커졌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대로 이동을 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하던 게 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하는 거 가장 보세요. 이 기가 막힌 동영상인데 자, 작 조금 드디어 이동했죠? 일로 왔죠? 자기 이게 이알막입니다. 이알막으로 붙었죠? 그 다음에 계속 자라고 있죠? 보이십니까? 조금 있어 보세요. 요 삐져 나옵니다. 잘 보세요. 계속 요 자라고 있는 거 보이죠? 네, 반복해 보세요. 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너무 놀라워요. 자, 자, 자, 움직이는 보이나요? 예, 네, 네. 나오죠, 나오죠? 나오죠, 나오죠? 그게 바로 지금 요서, 요렇게,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나오고 있죠? 예. 네. 요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차 만들어진 단백질입니다. 그 후 많은 작업을 해야 돼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단백질의 수식 작업, 뭐 엄청난 작업들이 있습니다. 기본 원리가 이건 단백질이 됐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참 대단한 애니메이션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요약해드리면 자, 보시면 3개씩 처음 보세요. 요거에 3개씩 읽는다는 거예요. 3개씩. 그래서 요게 아미노산 하나, 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요게 바로 tRNA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동해서 이게 리보솜이잖아요. 리보솜 박히는 거예요.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착착 이동한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냐 하면 잘 보세요. 요게 1번이요. 요 1번이잖아요. 야가 탁 이렇게 밀려갈 때 어떻게 되냐면 요 위에 갖다 붙어줘요. 요렇게. 보세요. 요거 있는 메체오닌이 이 시작입니다. 박테리아의 시작인데 야가 쭉 올라가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알라닌이잖아요. 첫 번째 메체오닌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라닌이 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요 메체오닌, 첫 번째 메체오닌이 두 번째 알라닌 위에 갖다 붙어요. 그럼 또 하나 더 오면 요 전체가 그 다음에 붙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보세요. 100개째까지 다 왔죠. 그럼 다 오고 나면 이게 100가지 아미노산이 구슬이 100개 정도 있다면 100개 다 만들고 나면 요게 바로 단백질이 되죠. 만들고 나면 요 만들었던 지금 여기에 붙었던 이 재봉털이 여기를 붙었었잖아요. 이 두 개가 분리돼요. 이게 원래 재봉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들이 분리돼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재사용합니다. 예,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연결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요 보세요. 예, 요 아미노산이 자라고 있죠. 이렇게. 요때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세포에 이렇게 세포질에 핵이 있다면 떠 있는 거예요. 떠 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어떠냐면 요렇게 해서 요걸 이동을 합니다. 요 과정입니다. 자, 보세요. 이동하는 과정. 핵막 잠깐 보세요.
드디어 왔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 어떻게 잘 보세요. 가장 결합. 자, 이게 바로 이 막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드디어 결합 링크 딱 했죠. 그다음 저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 삐져 나옵니다. 아까 보셨죠? 예. 네. 요 보시면, 자, 이게 DNA, 이게 핵입니다. 핵 속에서, 자, 보시면 중합효소 2, 예, 폴 2, 요것을 쭉 하고, 중합효소 1, 폴 1에서, 폴리머라이즈 1에서, 바로 리보솜, 리보솜의 유닛가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핵 바깥으로 핵구멍을 타고 나오고, 핵구멍을 타고 나와서 지금 설명했던 요 루트를 도는 게 지금 이 애니메이션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 요게 바로 ER막. 자, 여기서 마무리 해드릴게요. 지금 요 속으로 지금 계속 아미노산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나오죠, 나오죠? 예. 이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무리 드리면,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세포에서 핵이 있고, 자, 핵막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바로 ER막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다면 리보솜이 이렇게 작동하다가 요 통째로 야들이 요 갖다 붙었다는 겁니다. 요렇게 붙어갖고 요 속에서 똥똥똥 단백질을 이렇게 화장실에 보일러 보듯이 놓으면 요거 있는 요거 톡 떨어져갖고 이동을 합니다. 단백질이. 이게 세포 내 여러 기관으로 사용되거나 또 세포 바깥으로 나가거나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애니메이션이 그 전체를 예,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생물학을 짧은 시간에 핵심을 보시고 싶으면 오늘 강의 반복해서 보시면서 요 애니메이션을 완전히 숙지하시면 이거 거꾸로 가보면 이제 DNA까지 연결되고 핵의 작용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 링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결에서는 이쪽 핵 속을 하나하나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핵 속은 이제 들어가지도 않은 전입니다. 기본만 간단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시라는 현상을 세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대략 10억 개도 넘는 분자들이 전부 다 조율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은 놀랍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든 성부나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진사를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부를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진사를 위해서 예도하고 실제로 예도야.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60-3300번입니다.
2: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3: 정말요?
2: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4: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3: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5: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3: 설치했어요.
6: 당했다!
7: 아빠, 아빠, 나 핸드폰 깨졌어.
8: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3: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9: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10: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인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부모님 산소를 옮겼습니다. 부모님을 따뜻한 햇살 아래 모시고 나니 내 마음에도 볕이 듭니다. 잔디가 숨쉬고 바람은 부드럽고 하늘은 포근합니다. 진정한 공덕은 남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없고 자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모님을 밝은 곳에 모신 것은 내 마음을 밝히는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정성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따뜻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을 모실 터에 서니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따뜻하니 이곳이 바로 그 자리구나 마음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나이 지긋한 할머니의 음성이 편하게 살아라, 낮추며 살아라. 그 한마디에 세상이 고요하고 따뜻한 기운이 우리 모두를 감쌌습니다. 그건 흙의 말이자 하늘의 말이자 부모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잡념과 망상을 떠나면 그 길이 곧 부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형제의 얼굴에서, 노모의 향기에서, 아이의 웃음에서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참된 수행은 절안에 있지 않고 숨쉬는 이 하루, 이 마음의 고요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조심스레 그러나 담대히 가피의 길을 걷습니다. 조용히, 낮게, 그리고 빛나지 않게 모든 것이 평화롭기를, 모두가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산소가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내 마음에도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평소에 밝은 곳을 좋아하시고 꽃을 좋아하시던 부모님을 밝은 곳에 모시니 내 마음의 그늘도 사라지고 마음속에서도 빛이 나오고 새소리가 들립니다. 부모의 묘소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니 내 가슴속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내가 미소를 짓습니다. 은혜가 한없는 부모님이시기에 그에 대한 예는 끝이 있을 수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

0: 자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자냐?
4: 아니,
3: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4: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3: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5: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6: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7: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실주를 받아라.
8: 저기...
5: 무슨 일 있을지요, 스님?
9: 스님! 우리 스님!
5: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3: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경엽 주상범보채 대구 남구의 주숙희 박상호 박성환 박도환 서해석 한명규 부채 서울 강동구의 주영이 주영주 조범내 최윤희 조연서 조연호 조연재 조봉내 유주연 조현성 부채 서울 용산구의 추원칠 장은자 추영 박민영 주다영 김재영

양열령과 서울 성동구의 김태근, 황윤주, 김동욱, 김수민, 부채, 대구 동구의 노재현, 이태선, 노영교, 김수진, 노은호, 부채, 대구 서구의 도영호, 이상희, 도경석, 이지연, 소현지, 도유진, 박나영, 박재성, 부채 서울 용산구의 문상훈, 강영순, 문대니, 문, 앤디, 부채 서울 강남구의 백일남, 권민자, 배재숙, 부채 서울 은평구의 배재근, 김희진, 배유준, 부채 서울 강남구의 배재성, 이정은, 배서연, 부채 서울 강남구의 배재영, 송수미, 배연호, 부채 인천미, 주얼구의 손주, 송미숙, 손능경, 손상원, 이소라, 이지훈, 부채 충남, 당진시의 수연

화성시 이지인 성시윤 홍예리 성기현 성기창 박준영 성다원 성지윤 부채 부명산업 사업본장 경기도 희흥시 이진성 김양선 남택민 남택진남 윤석 부채 서울 송파구의 이현정 임유정 이서연 부채 서울 강서구의 임재호 임충호 부채 서울 구로구의 임종환 소소미 임재민 임수연 부채 서울 송파구의

대구 서구에 주금태 함경시 조수옥 보채 경기도 화성시에 비덕열 오영순 비서남 비웅 안차수영 이말순 피해경전 보채 서울과 낙구에 한정수 안춘자 한재훈 한재민 연규순 보채 경남 고성군에 허준이 민숙 허상욱 김은경 김경은 허소영 정화령 허옥이 홍석 허찬영 허아윤 허동원 보채 극나광생발원

힘에 가호하는 힘을 입어 몸에는 일체의 병고와 행란이 없어지고 마음은 일체의 탐망과 어리석음이 영원히 사라지며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해지고 악인은 멀어지고 귀인을 만나며 자손은 창성해지고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반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혜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선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 나눔 실천 부산 지역 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좌추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남궁진의 그럼 열전.
1: 가수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2: 예, 서준님 안녕하세요.
3: 네.
2: 앞으로 이끌어갈 100년은 정수입니다. 그래서
0: 토성에 해당하는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3: 이거 너무 쉽습니다.
0: 어, 그래요?
3: 모르면 알 것 같은데. 네. 3번.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완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무명사 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

0: 특별을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입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4: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 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령사 금강왕님 지도법사 장한입니다. 오늘도 전신보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복산물이 나눠드렸죠. 거기에서 우리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를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법정승 우리 앞에는 항상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자, 각자의 삶 방식에 따라 오르막길을 오르는 사람이 내리막길을 사람도 있다. 오르막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은 인간의 길이 꼭대기에 오르는 길. 내리막길은 쉽고 편하지만 그 길은 짐승의 길이고 떨어지는 길이다. 만일 우리가 평탄한 길만 걷는다고 생각해요. 10년, 20년 뒤 한 생애를 그 생애가 얼마나 지루하겠는가. 그것은 사는 것이라고 해서 오르막길을 통해 뭔가 뻐근한 삶의 장 같은 것을 청춘의 의욕도 살고 새로운 삶의 길도 생길 수 있다. 오르막길을 통해 우리는 거듭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거듭 우리 돌아가신 우리 법정스님께서 이런 좋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수필집도 보면 여러 권 내셨고 그래서 우리 모든 많은 분들이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 법정스님을 참 존경을 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여기서도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힘들 길을 걷는 분도 있고 좀 편안한 길을 걷는 길도 있고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은 힘든 길이 나를 갖다는 성숙시키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숙시킨다는 뜻을 의미를 내가 체득하면은 내 입에서 뭐가 안 나온다 불평 불만이 없죠. 그런데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평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편안한 길을 추구하기 때문에. 편안한 길을 가게 되면은 인생의 의미를 갖다는 깨달을 기회가 적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고속도로에 달리면은 빠르게 가죠. 그러니까 빠르게 갈 수는 있는데 주위의 환경이 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갈길을 가거나 포장이 되지 않는 길을 가면은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니까 주위에 눈길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텅텅거리면 더 걸을 때마다 자기 일을 돌아보면은 아, 내가 살아가면서 굴곡진 삶을 살고 있구나. 그 굴곡진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는가, 뭘 느끼려고 생각하는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 우리 법정스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오르막길을 통해 뭔가 뻐근한 삶의 저항 같은 것도 느끼고, 또 뭐가 생긴다? 창조욕도 생기고, 또 새로운 삶의 의지도 지닐 수 있다. 또 오르막길을 통해 우리는 거듭 태어날 수 있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거듭 태어날 수가 없다. 그 오르막길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든 거는 나를 더 성숙되게 해요. 이번에 뭐 엔비디아인 거는 젠슨 황인간 분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갖다가는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뭐 유키진가 해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저는 잘 나간 줄 알았더니 쫄딱 망해보기도 했더라고. 그게 뭐든지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더라고. 망해봐야 어떤 방법을 한다. 에디슨도 그렇고 모든 발명하는 같은 키리 부인 같은 분들도 그렇고 모든 발명가들은 실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젠슨 황도 고생을 해봐야 된다고. 고통을 겪어봐야 된다. 그래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된 방법을 알고 인생길이라는 게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지혜로운 인격으로 완성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말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저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탄하지 않은 길이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로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법정스님의 글귀를 읽으면서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재 주신님께서 8페이지 펴시면은 저번 주에 했는 건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오직 한 마일 뿐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오직 한 마음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우리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님의 마음이 따로 있는가 생각을 하죠. 내가 쓰는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고 스님들이나 아니면 도인들이라고 불리는 깨달음 얻어붙는 사람들 위대한 분들이 쓰는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냐 이를 생각하지만 우리 부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칠불통계라고 절집에 있거든요. 칠불통계. 부처님의 전생에 칠불이 계셨는데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뭐다? 재앙 막자겠습니다. 모든 악행을 짓지 말아라. 모두 나쁜 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내 마음 속에서 내 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좋은 생각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쁜 생각,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일으켰기 때문에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게 악행입니다. 상대를 아프게 하는 거, 괴롭게 하는 거, 상대를 미워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원하지 않는 거,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은 뭐다? 다 나쁜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타인을 갖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것은 내 마음에서 일으켜가지고 상대를 미워한다지만은 스스로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병든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증오에 휩싸일 때, 내 마음이 증오에 휩싸일 때 내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열이 나고 끓어오르고 그러는지. 타인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어리석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재앙막자는 그러냐. 어리석은 행동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쁘게 상대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또 내 스스로가 내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기분을 위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될 건가 생각해 보면은 해답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늘 타인을 위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하는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돼. 우리 절집에서 자리하잖아요. 스스로 이루게 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중선봉행했잖아요. 모든 선행은 행해라 했거든요. 공짜입니다. 받들 공짜입니다. 내가 좋은 선행을 할 때,

우리가 부처님은 우리가 받들어서 뭐 한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한번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좋은 말을 했을 때 좋은 표정을 지을 때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참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이 일어났을 때 야, 너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네 하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찬탄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는 못해요. 그것은 내 스스로가 나는 부다와 같이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평범한 뭐다 중생이다. 나는 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어디에 떨어진다? 중생의 상에 떨어지는 이야기. 여기서 중선봉행했죠. 그렇게 좋은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 우리는 내 자신이 훌륭한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훌륭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훌륭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찬탄할 줄 아는 여유로움 가질 때뭘 발견할 수 있다? 나의 훌륭한 점, 좋은 점, 위대한 점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 뛰어난 점을 하나하나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이야기하죠. 뭐 깨달음 얻었다. 어느 순간 느끼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 건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표정을 짓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어떤 행동, 일상생활 속 어떤 행동을 하는 인격체가 돼야 될 것인가? 느끼게 돼 있어요. 그 순간까지 꾸준히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어떤 면? 새로운 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거울 앞에서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겠다. 어떤 모습으로 하겠다 하고 스스로가 자꾸 주입을 시켜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숙된, 완성된 나의 참모습. 그런 순간 나는 누가 무엇이 됐다? 나는 부다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공자님 같이, 예수님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화가 내고 짜증을 내고 할게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말이 뭐냐면은 자정기이거든요. 스스로 그 생각, 자정기란 스스로 생각. 모든 생각이 어떻게 된다? 맑아져요. 깨끗해지는. 깨끗해진다는 것은 나쁜 생각이 일어난다 해서 행동을 옮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우리는 하루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좋은 생각을 일으키느냐?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현상들이 언제나 내 마음에 싹 드는 깨달음을 얻었다 해가지고 늘내 눈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보고 싶은 건안 보이느냐? 다 보여요. 좋은 것도 보이고 나쁜 것도 보이고 긴 것도 보이고 짧은 것도 모든 게다 같이 보입니다. 내 눈. 하면 그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뭐다 미운 거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면서는 아 저건 아닌데 하는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한다?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저런 행동을 하다니 또 저런 말을 하다니 또 저런 표정을 짓다니 하고 상대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는다는 내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내 말로 표정으로 모든 행동 속에서 거부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일어나는 그대로 아,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쁘니까 표정이 저렇고 또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니까 욕설을 하게 되고 또 자기를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니까 뭐 물건을 던지거나 아니면 고함을 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일으킬 때 그렇구나 하고 봐주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안 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상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상대를 갖다는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원할 때는 부처님 같은 위대하신 분들은 뭐 한다? 상대가 원할 때. 공자님도 그러셨어요. 공자님께서도 질문하지 않으면은 상대가 질문하지 않으면은 답을 주지 마라. 상대가 질문을 해야 답을 줘야 그것이 어떻게 상대방 마음에 닿잖아요. 자기 궁금한 점을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 맞습니다. 제가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상대는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무리 떠들어도 이야기를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가슴에 새겨지지 않아요. 우리들이 절에 많이 여러 번 10년 20년 다녀가도 변하지 않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궁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좋은 말씀 들었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도 전국에 다니면서 많은 법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부산에도 여러 번 오셨기 때문에 법정스님 법문 들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셨어요. 그 우리 법정스님 법문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법문이 이렇게 좋았었나 감탄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다는 이야기. 실천이 없다는 좋은 법문이 문제 아니라 내가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의 행위를 맑혀간다는 것. 그게 못난 행동을 줄여간다는 것.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 타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 본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을 하고 표정을 짓고 나의 행동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상대가 어떻게 됩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모습과 행동을 갖다 실천할 때 그게 바로 뭡니까? 악행을 짓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짓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맑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은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님 마음이 따로 있느냐? 아니다. 내가 붓다라는 사실을 갖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는 부처님같이 훌륭한 인격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화내고 짜증내고 고함을 내고 내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되느냐 아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못난 행동을 하느냐? 나는 부처님같이 위대한 존재는 아니야. 공자님같이 셰님이 아니야. 내가 존경하는 다 우리들 다들 한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내가 존경하는 분도 그분도 가끔 보면 화내고 짜증내고 뭐하고 뭐하고 그런 모습 보였어. 나는 그분만큼 못하는데 내가 뭐 이러면서 스스로를 갖다가는 뭡니까? 못난이로 만들어 놓고 중생으로 만들고 있을 뿐이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된다? 중선봉해 했잖아요. 모든 좋은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마음이 바로 뭐냐?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 왜? 나는 불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부처님이 될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활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이고 부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리석은 행동, 못난 행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모든 부처님 일체지만 오직 이 한마음뿐인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은 본래부로부터 생기거나 없어진 적이 없다. 우리가 태어남으로써 우리가 이 마음이 주어져 있죠.

생사가 없죠. 생멸이 없죠. 내 육체가 죽으면은 내 영혼을 돼가지고 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면 또 있게 되고 그러지만 하지만은 이 마음은 저 형상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거나 사라지거나 없죠. 그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푸르거나 누르지도 않습니다. 푸르다는 것은 젊어진 젊다는 이야기죠. 우리 지금 6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이나 꽃이나 팍 푸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즐거울 때내 마음을 못한다. 푸르다 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즐거울 때, 기쁠 때. 그러나 우리의 본바탕, 그걸 갖다 우리는 우리 절집에 안 다니시는 분은 우리는 보통 양심이라고 그러죠. 양심. 양할 때 진실로 양자입니다. 진실로. 진심. 양심이라고 그러고. 우리 지하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불성이라고 그랬네. 부처님에다가, 불에다가 성품성자. 불성을 갖다 우리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진여심 해가지고 참 진짜에다 같을 여자 해가지고 진여심 해가지고 항상 진실하고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또 열애심 하잖아요. 부처님은 열애라고 그러잖아요. 같을 여자 올래자 열애심이라 그리고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립니다. 또 그 유식에서는 또 팔식이라고 그러고 저장을 모든 생각을 저장하고 있다 장식이라기도 하고 아레야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명칭은 불립니다만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마음 그리고 또 우리 선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나의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본래 면목의 마음은 뭐냐? 내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푸르거나 누렇게 되는 거냐 아니다느냐 그 양심의 소리 불성은 늘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있을 뿐인데 어떻게나 내가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면서 아 이건 무엇이네 무엇이네 무엇이네 이름을 이름을 붙이면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푸르거나 누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래 면목인 진심은 불성은 어떻게 된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무실 때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때 아 아침이네 하는 순간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으키지 않을 때가 바로 뭐다? 우리의 불성이, 양심이, 진여심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마음을 느껴야 돼요. 내가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즐겁다, 슬프다, 길다, 짧다, 잘났다, 못났다 생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느끼시면은 불행도 행복도 내가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불행도 즐거움도 아픔도 내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자각할 것입니다. 자각하지 못하면 늘 자기 감정의 노예가 돼서 기쁠 때는 깔깔깔거리고 좀 내가 보고 싶지 않는 모습을 볼 때는 기분이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고 형상도 없으며 있고 없음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모습이 없잖아요. 모습이 있으면 길고 짧다 크다 작다 할 수 있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길다 짧다 있다 없다에 속하지 않죠. 그리고 새롭거나 낡음을 따질 수도 없습니다. 형상이 있으면은 새롭거나 늙었다 젊었다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육체는
젊다, 늙었다, 세월이 가면 되지만 형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새롭거나 늙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월을 많이 살다 보면은 인생의 경험이라는 것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갖다 가지고 내 마음은 늙었다, 젊다, 누가 만들어낸다? 나이가 없는데 우리는 나이를 먹이고 있어요. 마음은 나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나는 당신보다 육체의 나이는 먹은 것을 가지고 마음의 나이까지 해가지고 나는 당신보다 인생을 더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보다 더 똑똑해. 경험이 많아. 이러면서 상대를 갖다는 길을 죽이는, 특히 우리 가족들한테, 예, 나이로서 길을 죽이는 이런 행동을 가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남기다 짜질 수 없습니다. 또한 길거나 짧지도 않고 크기나 크거나 작지도 않습니다. 했습니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형상 있는 것은, 모습이 있는 것은 길거나 짧거나 크거나 작거나 하지만 우리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길거나 짧지도 않고 크거나 작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넓기로 치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다가는 받아들이는 우주만큼 넓다고 할 수가 있고, 좁아지면은 뭐냐, 바늘 하나만큼, 털끝 하나만큼 좁은 마음을 갖다는,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우리가 느꼈잖아요. 내가 상대를 갖다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하면은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부인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아니면 누가 용서하고 이해해 주리 할 때는 하늘 한량없이 넓어져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가족이 나를 실망시키는 행동을 해 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은 바늘같이 털끝만큼 작아진 마음. 저 하늘을 보십시오. 저 바다를 보십시오. 모든 계곡물이 강물이 돼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도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바다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던가요? 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대포 쏘고 로켓 쏘고 가끔은 우리는 불이 나가지고 시커먼 연기를 하늘에다가 퍼뜨려도 말들 하는가 하던가요? 그리고 날씨 흐리면은 구름이 먹구름이 일어나잖아요. 먹구름이 일어나도 하늘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 왜 눈앞을 가려? 이런 이야기 하던가요?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늘의 창공은 맑아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비행기가 그 하늘하고 허공하고 그 공중하고 차이에 뜨게 되면 구름이 생기잖아요. 뭉게군거랑 있잖아요. 틀림없이 먹구름도 있고 그러면 하는데 위에를 옆에 하늘을 보면은 맑아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원래 우리 뭐 본바탕은 마음은 언제나 그렇게 맑고 깨끗한데 내 자신이 뭘 일으킨다? 감정을 일으켜서 맑아졌다가 흐려졌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와 같고 넓은 하늘과 같은 창공과 같은 그런 넓은 여유로움을 갖출 때 나의 아름다움, 나의 훌륭한 점, 나의 위대한 점을 발견할 때만이 뭐가 된다? 그 순간 나는 부처님이 되고 열애가 되고

세존, 세상에서 존중받는 세존이 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법당에 있는 거 믿는 분이 부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 세존임을, 부따임을 철저히 자극하는 그런 분이 되셔야 한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모든 한계와 분량, 개념과 언어, 자치와 상대성을 뛰어넘어 바로 그 몸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한계가 있느냐, 분량이 있느냐, 형상이 있으면은, 형체가 있으면은 우리가 저울에다가 닿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념이냐, 마음 이런 것이다. 개념은 세울 수 있지만은 그것은 나의 생각이죠. 또 언어로 나의 기분을 갖다 우리는 막 표현하잖아요. 아, 나 지금 이러기 이런 일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 그 기분 나쁜 건 어디가, 누가, 어디 있지? 물어보면은 어디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와 상대성을 뛰어넘어 바로 그 몸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어떤 모습이다, 형태다, 어떤 상태다 이렇게 언어로 표현을 하지만은 그 실체는 찾을 수가 있느냐? 없다. 없기 때문에 누가 다 내가 일으키는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못나는 모습을 보이고 잘난 모습도 보일 수도 있지만 가끔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뭐가 된다? 못난이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대에게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이 아니고 실망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나의 아름다운 점, 나의 훌륭한 점, 위대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 인식하시고 자각을 해야 돼. 나는 어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왔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나를 본받게 하는,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나를 존중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이 세상에서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5: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6: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5: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재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8: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하재봉입니다. 드라마 붓다를 방영한다고 해서 제가 간략한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부처님의 이야기가 자주 영화화됐는데요. 인도 GTV에서 방영된 55부작 드라마 부다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이야기와는 달리 탄생부터 출가,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을 펴고 열반에 이르기까지가 연대기적으로 매우 촘촘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류 4대 문명권 중에서도 고대 이집트 그리고 고대 중국의 궁중을 묘사한 경우는 많지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 한국 관객들은 고대 인도 궁중의 모습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려 16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블록버스터급 드라마 붓다는 기원전 6세기 인도 대륙의 16왕국 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거대한 오픈 세트를 지었고요. 카필라국의 황금빛 궁전이 등장하고 또 마가다국의 위압적인 성체 그리고 수행자들이 머물던 기원정사 등이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9,000벌이 넘는 고대 인도의 전통 의상 그리고 정교한 장신구들이 동원되어서 왕족과 귀족들의 화려한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시다르타 태자가 이 모든 물질적 풍요를 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 위대한 결단을 이 시청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시각적 장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몰입도를 높이는 몽환적이고 웅장한 배경음악도 시청의 중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숫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사에서 탄생한 시타르타가 위대한 왕, 위대한 수행자가 될 거라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 또 시타르타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완벽히 격리된 채 자라나는 그 온실 속의 삶이 대하 드라마의 초반부를 형성한다면 야소다라 공주와의 결혼, 또 아들 라울라의 탄생 이후 궁 밖으로 나간 시타르타 태자가 노인, 병자, 죽은 자, 그리고 수행자를 차례로 목격하면서 인간의 생노병사라는 근원적 고통에 눈을 뜨는 과정이 중반부를 장식합니다. 55부작 드라마의 중간 부분 27회부터는 왕위와 가족을 뒤로하고 궁을 떠난 시타르타가 강가에서 머리를 자르고 또 구루들 밑에서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행을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4회부터는 보리수나무 아래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데요. 누겨원에서 첫 설법, 그리고 빈비사라 왕 등 당대 권력자들이나 또 천민들을 가리지 않고 교단을 이끌며 가르침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54회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거대하게 전개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격화된 부처가 아니라 인간 시타르타의 복원입니다. 기적이나 신비주의에 기대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가 왜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심리적 개연성을 드라마 부단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기획기간 동안 불교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전세계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부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시공간의 대비를 연출의 핵심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샹들리에 무희들이 가득한 궁전 내부의 그 인공적인 빛과 대비되는 경이로운 자연의 빛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8회, 19회에 이어지는 시타르타 태조와 야소다라 공주의 그 결혼식 장면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궁중의 화려함은 정말 탄생을 자아낼 정도의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6세기 이 카필라국의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궁전의 화려함과 출가 이후 마주하는 거칠고 척박한 숲속의 자연 경관이 대비되면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구도의 대비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의 가장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시타르타와 사촌형 데바타타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전쟁 씬에서는 카메라 워킹, 편집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긴장감을 높이는 반면에 시타르타가 명상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는 극단적인 정적 슬로우 모션을 활용해서 시청자도 함께 호흡을 멈추고 사색에 잠기게 만듭니다. 주인공 시타르타 역을 맡은 하만슈 소니는 이 역할을 위해서 수개월간의 고립된 명상 입바사나 훈련을 거쳐서 무려 15kg을 감량했습니다. 그는 번뇌에 가득 찬 청년 왕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피골이 상접한 고행자를 거쳐 해탈에 이르른 평온하고 자비로운 성자의 미소를 띤 부다까지 한 인물의 거대한 변화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장된 몸짓을 배제하고 눈빛의 깊이와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 내면의 변화를 연기한 것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시타르타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 역의 사미르 다마다카라는 카리스마 있는 부성의 연기로 중반까지 극의 중심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부다의 탁월한 장점 중 하나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고집멸도의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를 단순히 대사로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피가 통하는 그 삶의 에피소드 속에 절묘하게 녹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회에서 그 26분에서 30분까지 전개되는 시타르타 태자가 제자에게 강가에서 자기 머리를 자르게 하고 또 28회에서 33회까지 고행하는 장면이 묘사되다가 33회 12분 물속에서 합장하며 솟아오르면서 몸의 고행으로 나는 이런 것밖에 없다.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면 이 몸을 가지고 도달해야 된다. 난 고행의 궁극적인 단계까지 올라갔었다. 하나 얻은 건 없다. 라면서 고행을 멈춥니다. 34회가 시작하는 그 3분부터 꽃이 피고 벌이 날고 꽃가루를 옮기고 푸른 숲으로 만물이 소생하면서 수행하는 그 시타르타의 무릎에 나뭇잎 한 장이 떨어집니다. 이 잎새 안에 해와 달과 별이 다 들어있다. 해가 없다면 이 잎은 존재할 수 없다. 구름이 없다면 비도 없을 것이다. 비가 없다면 이 잎새도 없다. 대지와 우주, 시간과 마음이 모두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잎새가 그러하듯이 나 역시 태어난 적이 없다. 다만 출현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린 절대 죽을 수 없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34회 11분부터 40분까지 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내가 얻은 진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것이다. 매 순간을 깨어있음 속에 살라.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 속에 살지 말라. 미래의 꿈을 꾸며 미래 속에 살지 말라. 이 순간을 살라. 그게 온전한 깨우침 속에 사는 길이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뭐 앞으로 혹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데 현재를 살라는 이 부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35회 7분에서 18분 사이 그 누갸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 이른바 초전 법률을 하는 장면은 특히 인상 깊습니다. 16분에 이르러서 나는 붓다다 라고 스스로 붓다라고 칭하면서 또한 붓다에 귀의합니다, 다르마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는 제자들의 삼귀 장면도 처음 등장합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인류를 자유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드라마 붓다는 인간이 왜 고통을 겪는지 그 원인이 집착에 있음을 설명하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어린 대화와 서사로 연출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카스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붓다의 행동입니다. 그가 왕족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천민이 주는 물을 마시고 불가초 천민이었던 수니타를 받아들이며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그의 행동, 업, 카르마에 의해 귀해지거나 천해진다 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5회 23분에서 25분 사이에 등장하는 그 새의 일화는 7회 4분 또 33회 9분에 야소다라가 아들에게 시타르타의 일화를 전해줄 때도 그리고 50회 53회에서도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면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 태자와 데바다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데요. 6회 11분에서 데바다타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고 어린 시타르타가 명상에 잠겼다가 분노는 불과 같고 명상은 물과 같다 라고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두 사람의 운명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6회 15분부터는 시타르타가 치아스로 준 그 해바라기 밭에서 성인 야소다라 공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데바다타와 대결한 장면에서 성인 시타르타 태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바다타와 청년기의 갈등이 전개되는데요. 이 데바다타의 끝없는 탐욕은 카필라국 내부의 피바람을 불러오고 시타르타 태자가 세상의 고통을 직시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시타르타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된 이후에도 데바다타는 마가다국의 야자타사투르 왕자와 결탁하여 붓다를 고립시키고 또 산 위에서 붓다를 향해 거대한 바위를 굴리거나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 짓밟게 하려는 등 경전에 기록된 굵직한 암살 시도를 하며 극후반부의 긴장감을 이끌어갑니다. 53회 33분부터는 열반에 들기 시작하는 이 붓다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머리에서 후광이 나면서 나의 길은 너희가 세상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운명을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인간이 행동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업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믿는 업이다.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이 미혹을 벗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대자유를 향해 오고 비로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불멸에서 소멸을 보고, 슬픔에서 행복을 보고, 비인간에서 인간을 보고, 무지가 인간을 해하고 파괴한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나 자신의 업을 형성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처께서는 말씀해주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4회 11분부터는 나무 밑에 누워있는 부다의 몸 위로 꽃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2분에 이르러서 부다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을 얼굴에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로 열반에 든 부다의 모습이 가슴을 울립니다. 54회 15분부터는 강가에서 다비식이 시작되는데요. 다비식이 다 끝난 후 이 부다가 아난다에게 미리 말씀한 것처럼 부다의 사리를 두고 8개국의 왕이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다툽니다. 아난다는 8등분 하라고 알려주는데요. 이 대화 드라마의 마지막은 부다의 발자국이 인도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 네팔, 티벳,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의 말처럼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차이는 없다. 모두 동일한 자연의 한 형태이다. 이 잎은 나다. 모두다. 라는 것을 체감케 해줍니다. 불교 신자 아닌 일반 시청자들도 현대인을 위한 심리치료 명상법으로 부다의 가르침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극중 인물들이 권력, 명예, 사랑에 집착할수록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부다가 제시하는 집착을 내려놓음이 얼마나 현실적인 정신건강의 해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쾌락과 고행,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중도의 깨달음, 극단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태도로 드라마 부다를 바라보면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55부작 드라마 부다는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시타르타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거듭나는지를 밀도 있게 그려내면서 불교 신자는 물론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드라마 부다의 리뷰를 마치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왕봉 동쪽 능선. 하늘과 맞닿을 듯한 자리에 법계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3층 석탑은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해발 1450m 고지에서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인데요. 구름 위에서 만난 천상의 탑.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가 하늘과 곧장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모습 뒤에는 정말 많은 시련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석탑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탑 곁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다르게 이곳 산신은 여성으로 표현돼 있는데 어머니의 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렸습니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할매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깨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의도 63빌딩 높다 해도 하늘 밑에 서 있고, 여의도 국회의원님 높다 해도 국민 손안에 있네. 오늘은 깨달음의 길인데, 특히 오대산에서 오랫동안 정법을 펴셨고, 또 한남 스님을 이어서 타너 스님 두 분의 깨달음의 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오대산에서 한남 스님, 타너 스님이 살았던 방상굴에서 86년도 살았고, 그리고 98년도에

5대산 상원사 청량선을에 살았고 북대 서대에도 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남 스님의 삶과 생애 깨달음 그리고 타너 스님의 삶과 깨달음에 대해서 잠시 언급할까 합니다. 하남 스님은 경어 스님의 제자입니다. 경어 스님 밑으로는 하남, 수월, 해월, 망공이 있었고, 그 하남 스님의 제자 중에는 가장 뛰어난 분이 보문 스님과 타너 스님이 계시고, 타너 스님 상좌 중에는 만화 스님이 계시고, 만화 스님의 상좌가 지금 월정사 주지 태우당 정념 스님입니다. 하남 스님이 왜 이대었냐면은 하남 스님 같은 경우에는 교종 종정을 네 번이나 하셨고 예정 때도 교종 종정을 했는데 1948년도 석전 박한영 스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종정을 하셨는데 애정시대에 얼마나 깨끗하면은 해방 이후에 종정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일본의 천황께서 금난가사를 보시려 했는데 단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흔여덟 살 때, 강남 봉운사 조시를 했는데, 그 조시를 땅 내놓고, 5대산에 들어가가지고, 27년을 동구불출하는 거야. 그래서, 27년 동안 사는 동안에, 네 번의 종정을 했단 말이야, 네 번에. 스님들이, 종교인들이 존경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계를 지켜야 돼. 왜 그러냐면, 신도들의 국민의 사표가 되려면 청정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남 스님께서는 함경 선조들이 함경남도 맹산인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고시를 과거를 보기 위해서 화천으로 내려온 거야 하천으로 그래가지고 화천에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뜻을 못 이루고 고향으로 간 거예요 고향 맹산으로 그래서 하남 스님께서도 맹산에 가가지고 서당을 다니는데, 한 번은 천황 전에, 스승한테 묻는 거예요. 천황 전에 본래 면목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스승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천황 전에는 반고시라는 게 있는 거라. 반고시. 그러면 반고시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답을 못 해. 그래서 늘 반고시 이전에 본래 면목이 뭔가. 이것이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훗날에 금강산에 장안사로 출가하는 거예요. 금강산의 4대 사찰은 장안사, 신계사, 표운사, 유점사가 있죠. 그런데 이 장안사에는 강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안사에서 신계사로 가서

그래서 강원에 입학하는데 하루는 보조국사의 수심결을 보는 거야. 보조국사 수심결을. 근데 수심결에 이런 말이 있어. 마음밖에 부처가 없고 성품밖에 법이 없다. 마음밖에 수심결에 부처가 없고 성품밖에 법이 없다. 여기를 보는 순간에 마음 안에 있는 부처를 깨치 않겠다 하면서 강원을 중단하고 경어스님이 계시는 김천 수도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반과 같이 수도암에 가서 당대 최고의 도인인 경어스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경어스님께서 금강경 사구계를 설명하는데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가슴이 내려앉으면서 번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대천세계가 눈앞에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차 개호를 합니다. 그 하남스님이 3차 개호를 하는데 여기서 1차 개호를 하고 청암사에 있다가 경어스님을 모시고 회인사를 이렇게 가는데 경어스님께서 그때 무자 화두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어 스님과 함께 해인사 태설당에서 겨울을 낳고 어디로 가냐면 마남 스님께서 통도사 제루에 배구남이 있어. 배구남에 있는데 배구남에서 정지를 하는데 큰 방에서 죽비 소리가 탁 나는 거예요. 이 소리에 번뇌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남 스님께서 청암사를 거쳐서 다시 해인사에 왔는데 그때 경어 스님이 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어 스님을 법문도 듣었지만은 전등록을 보다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경어 스님께서 하남 스님이 마음에 드니까 경어 스님께서 모시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남 스님이 안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경어 스님은 1912년에 북간도에서 열반을 하고 하남 스님은 어디로 가냐면은 통도사 내오남에서 6년간 조실을 합니다. 그때 하남 스님께서 경봉 스님의 은사가 성혜 스님인데 성혜 스님의 제자가 석담 스님이란 말이에요. 이 석담 스님 앞으로 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봉 스님하고 하남 스님은 사촌 사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남 스님의 승적은 통로사에도 있고 오대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남 스님이 6년을 통로사에 있다가 평양남도 맹산에 우두암에 가서 군불을 피다가 불을 보면서 3차 개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3차 개호를 하니까 1차 경어스님한테 깨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2년 혹은 10년이다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시절인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보통 보림이라 그러는데 시절인연을 기다려. 그래서 그때 검봉사에서

하남 스님을 조실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계시다가 그 입승 스님하고 선문답을 20, 21가지를 하는데, 하남 스님의 가장 최초의 선문답이 이것들이 원고로 나옵니다. 이름이 날린

도실로 모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남 스님께서 보훈사에 오셔가지고 당대 선지식인 석전 박한영, 그 다음에 정인보, 방응모 최고 선지식들과 교류를 하면서 봉은사에서 법을 피는데, 하남 스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인품과 선지에 반해가지고 정말로 이름이 날립니다. 그런데 1925년 을축년에 한반도에 홍수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남 봉은사 주변으로 서울 지방에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것을 을축년 홍수라고 홍수라는, 그때 방아람 스님께서 주지 나 청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한 사람을 구하면은 10원을 주겠다. 지금 같으면 10원이 쌀한감에. 그래서 708명을 을축년 홍수에 구하고 그 사람들의 가족과 그 사람들을 숙식을 봉은사에서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그 수행력도 대단하지만은 그 자비심과 보살심이 서울 전 장안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남 스님은 생굴이요, 할부리요, 살아있는 부처로 그렇게 이름을 떨친 거예요. 그때 오대산에서는 이종옥 스님, 지암 이종옥 스님이 재헌국회 해방이 되고 나서 이분이 국회를 했는데, 그때 월정사 주지 겸 조실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월정사는 아주 가난하고, 특히 강릉포교당을 인수하면서, 금천 유천을 인수하면서 아주 재정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삼고초례를 이종옥 스님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남 스님 그때 나이가 48뿐이 안 됐잖아요. 48뿐이. 그런데 이분이 건강상 오대산을 이어오고 본인이 산중에서 해양해야겠다 하면서 월정사를 가게 되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천고에 나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춘사문의 말 자르는 앵무새를 배우지 않겠다 하고 20일 만에 월정사에 갑니다. 그래서 그해 1926년 4월 8일에 오대산 월정사에서 조실 추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남 스님이 상원사 선언에 계시면서 많은 스님들을 제접을 했는데, 그때 전라도 김제정읍 출신 탄어 스님께서 그분은 전라도 김제군 대동면에서 태어났는데 전주 김제 고창 이런 데서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신동이라는 소리. 근데 아버지 김홍규 거사님이 신흥 종교인 보청교에 아주 높은 제기를, 이 보청교는 그 당시 정읍을 이주로 해가지고 신도가 600만 명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청교는 신흥 종교로서도 명성을 날렸지만은 독립자금을

된 거야. 그래서 김홍규 집에서 그 당시 마루에서 10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홍규 옹원 거사는 1년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그때 이제 타르스님 집안이 박살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독립을 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집안은 박살이 났지만은 민족과 독립과 나라를 독립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14살까지 이 청업 김제에서 공부하다가 결국에는 보령에 이용구라는 학자한테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타르스님께서는 다시 이극종이라는 예산에 가서 공부를 마스터라는 거예요. 마스터. 그러는데 마스터를 하고 학문을 마스터했는데 늘 글자박 소식에 대해서 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루는 책상을 탁 두드리면서 한다는 얘기가 글자밖에 분명히 진리가 있을 텐데 하니까 그때 함께 공부했던 동문이 오대산에는 도인이 있다. 학문과 선을 맞섰던 하남이 있다고 그런 거야. 그래서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오대산에 걸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파란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에는 아주 유교의 그 건을 쓰고 딱 갔는데 그날이 마침 다 하남 스님이 애출한 날이라 하남 스님이 두 번을 애출했는데 한 번은 치과 치료차 애출하고 두 번째 애출은 통도사의 법사인 석담 스님이 아파서 애출했는데 그날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갔으면 모른데 동문들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 2년 후에 오대산에 가서 9월 달에 1934년 9월 달에 출가했는데 10월 달에 계를 받아요. 하남 스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비록 유교는 했는데 도인이거든. 그래서 하남 스님 밑에서 17년 혹은 20년을 시봉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강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남 스님이 어시트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남 스님 얘기로 또 돌아가는데 6.25가 1950년도 6.25가 났잖아. 그래서 타너 스님이 선지로 애지로 딱 보니까 결국엔 전쟁이 날 것 같아. 그래서 하남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6.25가 날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날 것 같아. 그래서 통도서 가서 쉬십시오 하니까 자기는 앉아서 자당 생사, 앉아서 생사를 맞을 것이다. 결국에는 일사후퇴가 되면서 인민군들이 쫓기잖아. 그러면서 1951년도에 인민군들이 오대산에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월정사, 지장사 하면서 모든 인민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인민군들을 퇴출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월정사, 지장암, 육수암, 암자를 다 태우고 마지막으로 온 것이 상원사라.

왔는데 그 육군 소장이 그래, 스님 나오십시오. 나오라고 하니까 가사장삼을 다 수화하고 앉는 거예요. 군인은 명령을 따르면 되고 스님은 죽어서 하장을 하면 된다. 빨리 불을 질라고 하니까 군인들이 양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수전을 태우지 않고 문짝을 몇개 태우는 척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해 1951년 2월, 음력으로 2월 15일, 음력으로 2월 15일 미질, 그러니까 스님들 늙어서 아픈 것을 미질이라 그러는데 미질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열난 날 손을 딱, 아침을 간단히 먹고 미음을 드시고 오늘이 열난 날 가겠다 하면서 딱 앉아서 딱 가는데, 그때 거기에 시자가 누구냐면 봉암사 조실을 했던 법룡 스님이고 무여 스님의 은사인 희섭 스님이 시자를 했어. 그리고 그때 마침 육군 정훈부장 김현기에서 그 사진이 찍혔는데, 이것을 당시 조선일보 기자인 선우이가 조선일보에 특필을 했다. 지금 교과서에 나오고 있죠. 근데 타너 스님은 그때 피란을 영덕으로 갔던, 영덕으로 갔건데 그 모습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하남 스님은 부산 토성동에서 모철에서 49제를 지내. 그리고 1959년도에 상원사 입구에 하남 스님 비가 세워집니다. 그때 하남 스님은 비문에 이런 얘기를 해. 대단한데, 그 비문에서. 스님의 제자는, 법을 받은 사람은 보문 스님하고 나람 스님이 있는데, 보문 스님은 명이 좁아서 일찍 죽고, 나람 스님은 일본 가서 소식이 없다. 나타노는 하남의 문을 넘지도 못했다 하면서 겸양을 하는 거예요. 타노 스님이 누굽니까? 대선사요, 대강사인데 겸사를 한 거예요. 근데 단지 49제고 죽음을 못 봐서 늘 자괴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누가 뭐래도 하남 스님의 법제자는 타나 스님이죠, 타나 스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남 스님이 지금 이렇게 빛이 나는 것은 수행도 잘했지만은 계행에 철저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가장 유명한 동경대학교 교동정의 삿도 스님이 전국의 스님을 다 찾아보고 상원사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배를 하면서 법거량을 해. 뭐라고 하냐면, 스님,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안경칩을 다 올리고, 또 삿도가 이렇게 물어. 스님은 일대시계와 조사어록을 다 마스터하고 참선을 했는데, 가장 감명 깊은 글귀가 뭡니까? 하니까, 정멸보궁에서 가서 참배를 하고 오느라. 그리고 또세 번째 이렇게 물어. 만년의 경계.

젊은 날의 경계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하남쌤이 모른다 한 거야. 그러니까 삿도가 할구법문 잘 들었습니다. 할구라고 했으니까 벌써 삿구다. 할구라고 법문을 딱 얘기했다면 그건 벌써 삿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삿도가 그 당시에 일본 총독인 미나미한테 가서 한국에는 생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나미는 직접 못 오고 오로라 정무 총감이 오대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법담하는 거예요. 바야흐로 1942년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어느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하니까 덕자승, 덕이 있는 나라가 이긴다. 덕이 있는 나라가 이긴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일생에 지표가 될 만한 말씀을 하나 적어주십시오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붓을 가져라 하니까 발을 정자, 마음심자, 정심이라고 마음을 바르게 써라. 그러면서 일본의 식자들이 정치인들이 하남스님을 무조건 좋아했다고 그래. 한국에는 하남스님 같은 대선사가 없다. 그리고 타느스님 얘기로 이제 갑니다. 타느스님은 타느의 상견은 누구냐면 무비, 각성, 통강입니다. 무비스님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통강스님은 실불을 복원한 스님이고 각성스님은 한문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본다는 스님입니다. 저는 무비스님을 통해서 초발심 자기업문하고 서장을 배웠고 통강스님을 통해서 선열을 배웠고 각성스님을 통해서 대승기질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타느스님은 유교와 장자를 강의했고 함경을 강의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장자를 제일 잘한 사람이 타느스님으로 이름이 났어요. 그래 그 당시 기독교에 함석한 특히 동국대학교 교수를 지낸 희대의 선지식 양주동 박사가 하루는 일주일 타느스님이 장자 강의를 하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랬다 하루 딱 뜯어보니까 강의가 정말 스승으로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다 듣고 양주동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장자가 여기 와도 타느스님만 못 오다. 생장자가 나왔다네. 그러면서 10살이나 많은 타느스님에게 삼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느스님을 좋아했고 이제 이를 타느스님께서 애지를 하고 애원하는 것은 나라의 운명이 한국은 좋아지고 그리고 먼 훗날에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타느스님이 무슨 얘기를 해? 명리학에서 보면은 자기는 문곡성, 문창성보다는 문곡성이 뛰어나서 언젠가 타느의 이름이 더 날릴 것이다. 타느스님을 통해서 오대산 월정사 청렴스님이 나왔고 문광스님이 나왔고 이 시대에 자연스님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타느스님 시대보다는 오대산 월정사가 타느 하남을 뛰어넘는 수행도량이고 그 다음에 포교도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나스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타나스임이 동국대학교 역경원 원장이 됐어. 그래서 타나스님께서는 법당 100개 짓는 것보다는 스님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스님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불교와 우리나라에 앞날이 없다. 그러면서 신하함경론을 270권을 번역했어요. 그러면서 타나스임은 훗날에 한진그룹에서 조중원이가 젊은 날 6.25로 타버린 적강제를 보면서 눈물을 내면서 내가 한진그룹이 비하국을 선거하면 내가 적강제를 짓겠다 해가지고 한진그룹이 비약조로 발전해서 적광전을 지었죠. 그때 당시 주지가 마나스임이었다. 마나스. 지금 월정사 주지면. 그래서 타나스임은 내가 봤을 때 하함경으로 국민들에게 지혜와 선지를 가르쳤고 장자로서 두 날개인데 장자로서 자유와 무예를 들추신 것 같아. 지금 그들은 하남 스님과 타나 스님은 안 계시지만 그 후학들이 타나 스님 시대, 하남 시대에 못지않게 포교와 수행을 하고 있다. 마치겠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는 오는 7월 12일 제주불교충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을 기리는 추모 달해제와 제12회 신행숙이 공모 시상식을 봉행합니다. 암울했던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등 호국불교의 앞장선 스님을 기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24-683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0: 통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서울 종로에 자리한 전통사찰 묘각사. 도심 속 수행도량 묘각사는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 잠시 멈춰 쉬며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묘각사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8배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참된 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 수많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참다운 자기의 인생과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묘각사에 와서 가져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3: 1700년 역사의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수행하며 몸과 마음의 평화를 만날 수 있는 묘각사 템플스테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는 02-763-3109번입니다.
5: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붓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분짜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아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타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타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에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타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타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붓다가 예전에 리틀 붓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온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크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쥐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쥐니는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쥐미 기간 동안 불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쥐미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방송 제목 투게더에 대해서 여러분께 벌써 여러 차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즉 불교에서 추구한다는 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고 그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어우러져 화합해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자신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지만 깨달은 이후, 바로 깨달은 이후에는 중생들과 함께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같이 나누셨던 부처님의 그 모습과 같이 계율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함께하는지를 알고 자신의 수행이라고 하는 게 나를 통해 깨달았지만 타인과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깨닫기 위해선 그들과 더불어 존재할 때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우리 투게더라는 방송 제목을 지었었습니다. 근데 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 속에서 자칫하면 다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같이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희생이 아닌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봐 줄 줄 알고 나의 모습도 또한 나의 모습대로 갖고 나가는 그러한 서로가 서로를

함께 바라볼 수 있을 때 화합의 가치가 가장 극대화되고 불교에서 추구하는 바로 법계 그리고 승가, 화합 이 모든 단어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투게더 주제 다르기에 투게더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삶을 삽니다. 그리고 모습도 다르고 하루의 일상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 불교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따로 두고 있진 않습니다. 다른 종교, 과학, 그리고 세상 모든 게 시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직선적인 시간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1이 지나면 2, 3, 그리고 12시간, 24시간, 그래서 365일이라고 하는 일정한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불교라는 종교 내에는 시간의 개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 바라보는 시간은 밀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한 시간을 살더라도 그 한 시간을 어떻게 보냈으며 그 한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내가 했느냐에 따라 한 시간이라는 시간은 모두가 다 다른 시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아가 하루라는 거 하면 더 그렇죠. 그냥 있어서 또는 흘려보낸 하루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하루 또는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인생이 바뀌었던 하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을 때가 우리 2026년의 딱 절반입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은 7월로 넘어가서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방송을 보실 때쯤이면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낸 뒤일 겁니다. 즉 이렇게 시간이라는 개념은 각각이 다 다릅니다. 즉 그렇게 시간을 다르게 살듯이 삶도 다 다르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점차 우리 사회는 다른 모습보다는 획일화된 하나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 듯하여 오늘 투게더에서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품어줄 수 있으며 다르다는 걸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것을 불교적인 계율로서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쫓아가고 따라가고 앞서가고 비교하고 경쟁하기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혹시라도 뒤처질까봐 열심히 하루도 달려가고 또 누군가에게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또 따라서 그러한 모습을 하죠. 특히 SNS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비춰진 모습들이 아 나는 저보다는 못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열등감을 일으키고 그 열등감은 계속 따라가는 삶을 만들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숫자에 의존하다 보니 그 누군가의 숫자보다 내가 앞서가야 되고 숫자를 비교하다 보니 항상 경쟁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24시간 속에 충분히 나의 시간, 나의 하루를 보낼 수도 있지만 쫓아가고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 정작 하루라는 시간 속에 나를 위해 쓴 시간이 한 시간이라도 있는지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출근을 해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퇴근을 해서 집에 오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일상을 똑같이 영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갈 것이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출근을 할 것이며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집에서 여러 일들을 하는 그렇게 우리는 그 삶을 살지만 그렇게 내 삶을 영위하고 만들어가는 게 아닌 그 속에서도 오히려 계속 비교를 하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점차 우리는 급하고 빨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빠르다 보니 자칫 우리를 놓치게 되고 우리를 놓치다 보니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점차 옅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를 살아가며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할 일을 했을 때 우리의 사회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나라는 존재가 이 사회라는 거대한 시계바늘 속에 한 톱니바퀴로서 내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두가 똑같은 모습의 톱니바퀴가 되려고 하고 모두가 똑같은 획일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모두 그렇게만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일을 분명히 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 일이 나의 일이 아닌 내 일을 통해 저 사람의 일을 따라가려고 하고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해 저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자꾸 흉내내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게 한번 고민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삶이 아닌 획일적이고 따라하는 모습. 제가 여기 재미있는 사진을 좀 갖다 놨죠. 저기 보시면 지하철에서 찍힌 사진인데 한때 저 운동화가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이 다 똑같이 저 운동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었는데 우리 보시면은 여기 유명 등산 브랜드의 이 패딩 점퍼라고 하죠. 이것을 모두 학생들이 졸업식에서 똑같이 입고 있는 겁니다. 저게 교복인지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려고 산 것인지 아니면 안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산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저 패딩이 굉장히 비쌉니다. 저도 하도 많이 입길래 저게 따뜻한가 보다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패딩에 별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요? 등골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저걸 사주기 위해 부모님들의 등골이 휜다고 해갖고, 근데 저거를 안 입으면 이 시대의 학생으로서 마치 자신이 뒤처지고 있고 자신이 못 산다라는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활부를 내서 저 비싼 것들을 저렇게 모든 학생들이 입는 그런 모습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모습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모두가 명문대학교만을 추구하는 이 사회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빙산의 일각과 같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모두가 좋은 과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은 과를 나올 필요도 없죠. 얼마 전에 KBS에서도 나왔던 조금 가슴 아픈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조금만 잘하면 우리나라에선 다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의사가 내과나 외과 또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게 아니라 피부과나 미용을 주로 하는 의사가 돼서 큰 돈벌이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걸 배우려고 하죠. 저기 보시면 모두가 똑같은 톱니바퀴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역할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할까요?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곳 속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어쩌면 불교에서 부정했던 아트만, 아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저런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브라우만이라고 하는 또는 창조주라고 부르는 신이 모두를 똑같이 만들어놨고 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결정되어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근데 현대가 돼서 스스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만 더 발버둥치고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아트만을 부정하시고 내가 어떠한 행을 하냐에 따라 나의 삶이 만들어지고 나의 행에 따라 내가 고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천한 존재도 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다양한 삶을 나의 행을 통해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점차점차 비교와 경쟁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그러한 카스트적인 그리고 결정전록인 삶에 우리 스스로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쩌면 이것일지 모릅니다. 다른 모습에 대한 불편함, 다른 행동에 대한 성가심, 다른 것에 대한 불편함, 다른 삶에 대한 경계심입니다. 다른 모습, 다른 행동, 다른 거, 다른 삶, 얼마든지 살아가도 됩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모습이 다릅니다. 부모님과 닮긴 했어도 똑같은 모습은 아니죠. 여기 아마 투게더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 또는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되실 텐데 손주 손녀 아들 딸들이 내 삶과 같이 내 마음과 같이 똑같이 안 되죠. 왜?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거를 인정해 줄때그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모습 속에 그 아이들이 또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다른 행동입니다. 나와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억누르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행동이 있어야 다른 것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행동과 다른 것은 다른 삶을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 다른 행동, 다른 것, 다른 삶, 이네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똑같은 삶

삶을 산다면 우리가 꿈꾸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존재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자유로우셨는지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똑같은 시간에 눈 뜨셨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출근 준비 또는 등교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행여나라도 늦을까 대중교통 시간에 맞춰 여러분들은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그 시간을 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겠지만 그냥 다 먹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커피도 드셨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 일을 다시 해서 끝날 시간만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마치 자유를 얻은 것이냥 편한 마음으로 나와 고스란히 집으로 돌아가죠. 또는 뭐 회식이 있거나 친구들을 만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시 내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잠에 들었을 겁니다. 이 1년의 시간 속에 자유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실제로 정신철학에서도 그래서 현대인에게 자유의지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속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공부를 하시든 그것을 나를 위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있으면 여러분이 사라졌던 자유의지가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오전 녹화하다 보니까 제가 대전에 있어서 대전에서 부랴부랴 새벽같이 준비해서 시간에 늦을까 조금 일찍 올라왔습니다. 평상시보다 오늘은 한 15분 정도 일찍 나와서 중간에 휴게소도 한 두 군데 쉬고 쉬면서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제가 또 다음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편안하게 좀 하니까 훨씬 더 홀가분했었습니다. 별거 아닌 그 작은 것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챙기거나 내가 해야 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똑같은 일상이지만 조금 더 여유롭고 그 여유 속에서는 나의 하루를 좀 더 영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쩌면 우리는 놓쳤던 자유라고 하는 또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시 스스로 되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르기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똑같다면 지금의 여러분, 지금의 우리, 지금의 저는 과연 필요할까요? 모두가 다 BTN에서 투게더와 같이 계열 방송을 다 한다면 굳이 법장 스님의 투게더라고 이름할 필요가 있을까요? BTN의 투게더라고 해서 누구든지 하면 되고 똑같은 방송이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굳이 여러분들이 저의 이 투게더를 보시지 않았겠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역할도 모두가 똑같이 살아간다면 나의 역할은 사라질 겁니다. 역할이 없다면 행할 것이 없어지고 행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둘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똑같다면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존재하게 될까요? 그리고 존재라고 할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남겨져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냥 하나의 부품으로서 또 다른 존재의 대체제로서만 살아갈 수 있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새 현대과학 용어 중에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AI와 휴머노이드,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라고도 부르죠. 그런 존재들을 만들 때 점차 인간과 닮은 모습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인간을 가장 존중하게 여기고 인간을 존귀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점차 무엇이 됐든 인간화, 인간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인간과 비슷하게 만들게 되면 똑같은 게 아닌 비슷하기 때문에 불쾌하고 굉장히 어려운 존재로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 남아있죠. 왜 달 만드는데 불편할까? 미국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의 얼굴인데 여러분들 저 얼굴이 조금 이렇게 매끄럽게 보이시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써있죠. 이른바 불쾌한 골짜기 이론에서 두 개의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영화 뮤지컬 캣츠라고 하는 뮤지컬 속에 고양이를 사람 얼굴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보니 닮은 듯 안 닮아서 불쾌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과학적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산업용 로봇, 우리 요새는 고속도로에서도 보면 커피 로봇들이 있어서 이렇게 팔만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 거 우리가 인지할 때 아 로봇이구나, 로봇으로서 일을 하는구나 정도 쉽습니다. 또 봉제 인형 같은 경우 우리가 인형은 귀여워서 강아지 인형이나 고양이 인형 같은 것들을 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사람과 닮은 사람 인형을 넣어서 최대한 흡사한 모습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화 중에도 공포 영화에 인형이 나오는 게 있죠. 사탄의 인형이라고 해갖고 막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게 있죠. 사람과 똑같이 팔다리가 있고 얼굴이 있다 보니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막 살인을 저지르는 무서운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죠. 바로 저 불쾌한 볼짝입니다. 똑같아지려고 하고 닮아지려고 하면 어느 순간 불쾌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닮은 건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닮을 필요가 없이 다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그것의 모습을 확실하게 갖는다면 전혀 불편한 것이 또는 불쾌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AI 로봇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람과 일단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면 우리가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년 현재에 나오기 시작하는 최첨단의 AI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시면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대 산업에서 만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그냥 동그랗죠? 그리고 몸에 앞뒤가 없습니다. 앞에 레이더가 있다 보니 고개만 돌리면 그냥 등 쪽이 몸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구조도 그런데 우리는 가슴과 등이 있다라는 구별이 있지만 로봇에게 굳이 그런 구별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적인, 로봇 같은 모습을 사용하다 보니 훨씬 더 사용하기도 좋아지고 우리가 볼 때도 아, 한국에서 만든 대단히 좋은 휴머노이드라고 우리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에 하나 한국인의 모습을 따라서 비스무리하게라도 만들었다면 일단 우리는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았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202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대한 인간과 비슷하게 로봇을 만들려고 여러 회사, 기업들에서 노력을 했지만 그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판단한 이래 로봇은 로봇다운 모습을 갖는 게 정답이구나라고 해서 점차 그렇게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제대로 된 모습 또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요새는 그래서 그 존재의 지능을 따로 그냥 그렇게 독립적으로 머신으로서 장비로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다름에 대해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또 바르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망경 제8중계 간석가야계 그와 그것의 내용을 전하는 계율이 있어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을 인색하게 하지 말며 인색한 원인과 인연과 법과 업을 지어서는 안 된다. 보살은 모든 이가 찾아와 구걸을 하면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베풀어야 하거늘 악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하나, 풀 한 포기조차 베풀지 않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이나 한 개송, 티끌만큼의 법도 설하지 않으며 도리어 꾸짖고 모욕을 준다면 이는 보살의 발아의 죄인이라 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스스로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베풀 필요가 없고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틀 속에는 가족, 지인을 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 또는 나의 동창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에는 타인으로 배제하기 시작하고 인색하게 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카르텔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카르텔은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원래는 최초에는 이 경제 용어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업체에서 경쟁을 없애기 위해 이것들을 잘 합의하에 이용해 가는 거였지만 미국으로 그것이 넘어가면서 좀 더 나쁜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 집단 뭐 예를 들어 마약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공동의 악한 이익만으로 모인 집단 폭력 배를 카르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요새는 한국으로 넘어오다 보니 어떤 특정 집단, 특히 혈연, 지연, 학연 그런 식으로 묶여서 그들만의 것으로만 딱 뭉쳐있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배제하거나 인색하게 구는 것들을 카르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폭력 집단입니다. 때리기만 해서 폭력이 아니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룹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배제하고 인색하게 군다는 것. 그 자체도 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망경 간석과에게서도 그것은 보살의 발아의 죄라고 해서 큰 죄로서 두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고
다른 존재들을 대해주지 않으며

인색하게 군다면 그것은 분명히 악업을 짓게 되고 악업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인정할 줄 알 때 그리고 그에게 인정을 베풀면 그에게 인연이 일어나 우리는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인정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것이 인정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인연이 생겨나죠. 그리고 나와 그가 우리로서 함께 살아갈 때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첫 시작은 인정이라고 하는 그를 바르게 그로서 바라봐 줄 줄 알고 다르다라는 그 모습을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획일화 되려고 하려고 하고 나와 같은 쪽으로 억지로 끌어당겨 우겨 넣으려고 한다고 하면 절대로 그것은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서 일단은 그건 인정할 테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조차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정은 절대로 생길 수 없고 좋은 인연이 아닌 악연이 돼서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다툼과 경쟁과 비교로서 한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지칠 것이고 오늘이 지쳤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으며 나의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끔찍한 시간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 더 바라봐 줄 줄 알고 그냥 고스란히 인정하기 어렵다라면 그냥 지켜봐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지켜보기만이라도 한다면 그 지켜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했었구나. 이런 점들이 나와 달랐구나. 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그도 당연히 그걸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와 내가 함께 모여 합장의 모습과 같이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왼손, 오른손, 서로 다른 손이 하나로 모인 이 자체가 바로 인정하는 모습이고 이 안에 불법인 인연이 담겨 있고 그에게 공손히 인사할 줄 안다면 우리는 가장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습이든 행동이든 표현이든 언어이든 성격이든 생각이든 이 모든 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인정할 때 그에게 나도 다시 인정될 것입니다. 모습이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표현과 말투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죠. 근데 그것을 그냥 바라봐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요새 조금 재밌게 MBTI라는 게 있죠. 저는 이제 제가 동대에서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 학기가 있을 때는 ENFJ입니다. 학생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E라고 해서 좀 더 사람들과 함께 외향적으로 많이 하지만 학기가 끝나고 혼자 연구를 하거나 뭐 논문이나 책을 쓸 때는 I로 또 바뀝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절에 요사체에서만 있는 걸 좀 좋아합니다. 누구 만나는 것도 좀 좋아하긴 하지만 일부러 약속을 잡거나 그러진 않는 편이긴 하죠. 그렇게 또 바뀌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MBTI라는 걸 말씀드리냐면 요새는 MBTI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면서 옛날에 혈액형으로 해서 좀 폭이 좁았던 게 조금 더 다양성을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묻죠. 너 혹시 I야? 너 혹시 T야? 뭐 J야?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 보고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느낌도 좀 갖긴 했었었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쭉 보니 아, 너는 T여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인정하더라고요. 아, 너가 J여서 그렇게 성격이 꼼꼼하고 이렇게 좀 철두철미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 조금씩 인정해주면서 아, 오히려 이 MBTI라고 하면서 좀 더 양이 많죠. 알파벳이 다양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파생이 되더라고요. 저도 총 몇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한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각각의 성격들을 서로가 혹시 그거야? 라고 물어보면서 아, 그러니까 너가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바라보는 게 요새 오히려 좀 더 좋은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 세대, 좀 더 윗세대 분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인정해 줄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이나 또는 사회나 또는 사찰이나
조금 다른 모습이 있다고 혹시 그러신가요? 라고 물어봐갖고 아,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주희가 이렇게 좀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는구나. 아, 이래서 되게 외향적이시구나. 아, 그래서 좀 이렇게 내성적이시구나. 그런 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돼야 우리도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그들을, 그것을 인정하면 반대로 그도, 그들도, 그것도 나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은 재미로 가득 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똑같으면 무엇이 재미있을까요? 모두가 똑같은 곳에 놀러가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 서로 이야기할 거리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맛집이라고 하는 풍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먹어봐야 돼요, 가서. 그리고 물어봐요. 그거 먹어봤어? 아니, 안 먹어봤는데 나는 그런 메뉴를 좋아하지 않아서. 아, 그거 안 먹어보고 뭐 한 거야? 뭐 기회가 되면 먹어볼게.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있죠. 저는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칼국수나 또는 이게 뭐 메밀국수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꼭 그걸 안 먹어봤다면 아니 그것도 안 먹어봤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것도 뭐 사회적인 관계로 좋아하지만 모두가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났을 때 이야기할 거리들이 없습니다. SNS가 사람들과 많이 소통을 하지만 SNS의 폐해라고 하는 게 모두가 똑같으려고 해지는 것이죠. 다 그걸 사야 되고 다 그것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연히 얼마 전에 성수동이라는 데를 이제 운전해서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 굉장히 큰 그 의류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무신땡이라고 하는 브랜드였는데 요새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 남자분들이 이 무신땡 패션이라고 해서 다 그거를 입는다고 합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티에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해 굽이 낮은 운동화를 신고 뭐 모자는 뭘 쓰고 다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패션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복이고 교복이겠죠. 스님들은 다 같은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옷에 대한 또는 그렇게 멋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의 금욕생활 중에 금욕수행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회에 살며 제가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또는 자신의 스타일을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서로에 대해 공감대를 이야기하고 공감대는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면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 없이 다른 걸 찾기 바쁠 겁니다. 근데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 아, 그거 참 멋있네. 그거 맛있네. 그거 좋더라. 아, 그래? 그런 것도 있었구나. 나는 몰랐어. 아, 그런 옷도 있었구나. 또는 그런 음식도 있구나라고 해서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뭘 하든 하나하나가 다 따라갈 수 있고 또는 해볼 수도 있고 나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법이며 인연입니다. 부처 아닌 것이 없듯이 화두 아닌 것이 없으며 부처 아닌 것이 없듯이 모든 것이 다 부처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며 하나하나 우리가 재미로 또는 삶의 즐거움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법신이라고 하는 법의 상징, 절대적인 부처님이 계시지만 화신, 응신이라고 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 나타나시기도 하죠. 그래서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33응신 관세음보살이라는 개념이 불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획일화된 화관을 쓰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앙의 경배의 대상이시지만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관세음보살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인연일 겁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귀인이라고도 부르죠.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여지고 그 소리에 응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주고 그걸 이끌어준 삶 속에서 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 바로 여러분 옆에서 그대로 화현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간절할 때 찾던 그 목소리 하나가 아버님, 어머님일 수도 있고 또는 부처님일 수도 있죠. 그때 여러분을 구해주고 또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준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정말 여러분의 서가모니 부처님이실 겁니다. 또는 지쳐있는 오늘 하루에 우연히 찾아온 작은 인연이 그 인연이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거듭나 여러분의 삶에

동반자가 되고 도반이 됐다라고 하면 그 존재는 여러분의 미륵 부처님이실 겁니다. 이처럼 두두물물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다 다르듯이 그 다름 속에 여러분과 인연될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 인연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환희롭고 법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모든 게 여러분의 화신이며 응신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를 둘러싼 모든 일과 모든 인연과 모든 다름이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아를 나를 떠나 참된 나를, 참된 여러분을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해인사를 나온 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나올 때만 하더라도 무엇을 하면서 앞으로 수행을 해나갈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 투게더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어줬었습니다. 투게더라는 방송도 여러 불교계 미디어랑 언론이 있지만 처음으로 개유를 다뤘었습니다. 처음에 걱정들도 많았었어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인기 좋은 경전 또는 법문 또는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 방송을 할 필요가 없죠. 저보다 그런 것들을 더 영험하게 다루시고 그보다 훨씬 더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나름의 노하우로 훨씬 경전을 잘 설명해 주실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됐으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것을 쫓아가려고 했었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 투게더에서의 법장으로서 참된 저의 모습을 절대로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투게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로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종종 BTN에서 여러 가지로 저를 불러갖고 쓰시면서 뭐 부처님 오신 날 연등에 MC도 보고 다양한 거 뭐 뉴스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것들은 제가 투게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해서 이 투게더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한일부러 이 투게더를 찾아서 봐주시는 이유도 아 법장 스님과 함께하는 이 방송 시간에 개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구나. 우리가 투게더 앞부분에는 법망경 48경계를 낱낱이 다 배웠고 지금은 사회에 벌어지는 일을 법망경의 내용으로 바라보듯이 이 두 가지의 버전을 통해 계율이 우리 삶 속에 깊게 들어있고 우리 삶의 토대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은 함께 저와 수행하고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종 뭐 법회나 여러 강연에서 투게더를 보시는 분들이 저에게 인사해 주시면서 개율을 참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아 2026년 적어도 나의 수행 속에 법장이라고 하는 한 출가자는 참된 모습이 지금 이 투게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비로소 크게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수행자의 모든 행은 수행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수행자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지금 하루에 여러 가지 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은 분명 수행일 것입니다.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절을 하고 이 또한 당연히 불도 수행이지만 그것을 넘어 제가 자로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고 또 여러 일들을 하시며 그 속에 불교적인 마음을 갖고 계행을 지키며 오늘 하루를 보낸다면 그 모든 것은 분명 수행일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과 나의 인연을 그 속에서 바르게 알고 다른 존재를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의 일과 수행을 서로의 자리에서 여법하게 충실하게 한다면 우리 모두 수행자로서 수행의 하루를 살아 모두가 깨달음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든 걸음은 길입니다. 만들어진 길이 아닌 자신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가든 반드시 그 정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 히말라야의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 도반 준한 스님께서 운영하는 우리 저스트비 히말라야의 앞쪽에 보이는 히말라야 산맥의 모습인데 뾰족하게 가운데가 이렇게 봉우리가 올라와 있죠. 저 봉우리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방향은 없습니다. 저 정상을 향해 가는 걸음걸음이 쌓이면 그 끝에 반드시 저 정상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어느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 현실이 완만하게 가야 된다면 그 길을 가면 되고, 지금 내가 좀 더 용기 내 어려운 길을 가서 빙벽을 타고 가야 된다면 그렇게 걸어가도 됩니다. 또는 줄을 잡고 가도 되고, 또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같이 나란히 걸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엔 반드시 저 히말라야의 꼭대기에 우리는 다 함께 모여 그 정상에서 세상을 내다보며 환희로운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길이 다 다르듯 그 길이 서로 다름을 알아볼 때 각자의 모습을 함께 바라봐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인정하면 인정됩니다. 나는 인정하지 못하며 왜 나를 인정하지 못하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다시금 내면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를 인정하고 있는지,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희생하면서까지 인정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일을 잘 해나가며 그 속에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일을 놓치면서까지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또는 좋은 사람 컴플렉스로 자꾸 인정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또 다른 병폐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요새 현대병 중에 좋은 사람 컴플렉스라는 게 있죠.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불교를 통해 여러분 긍정적인 이기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그냥 이기주의는 나만 챙기는 거죠. 긍정적 이기주의자.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리, 이타, 자타일시 성불도입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닦고 여러분이 여유롭고 행복해야 그것을 통해 타인의 손을 잡아 그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행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수행과 타인의 행복만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지칠 것이고, 그 지침 끝에는 다시금 화가 일어나 그를 탓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하는 것이고, 그 서로 속에 내가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너만 날 인정해, 나는 널 인정하지 못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인정이란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고, 그 속에 우리가 함께해 왼손과 오른손이 모여 합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공손하게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인연들, 그리고 그 중에 소중한 인연이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인연을 바르게 바라보고 함께 인정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저의 투게더를 같이 인정해서 봐주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

0: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언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거짓말입니다. 성불하고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길상을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한 거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계산을 해드리는 거죠. 유도하고 말이죠. 실제로 유도야.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

0: 다리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네.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격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

0: 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의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0: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네.
2: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0: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쵸?
0: 네, 맞습니다. 이게
1: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0: 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1: 네.
0: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0: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규슬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0: 네.
2: 달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으셨어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네, 한
0: 달은.
1: 달.
0: 한
1: 좀
0: 달은
1: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2: 네.
0: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0: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 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0: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1: 네.
0: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2: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2: 이번에도,
0: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1: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0: 네.
1: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1: 네.
0: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2: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2: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증이 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2: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2: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2: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2: 아, 어머니 이거 저기
4: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0: 또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0: 네네네.
1: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0: 네네.
1: 힘들어서.
0: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0: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네. 좀 있다가.
0: 아, 그렇죠? 아.
1: 네.
0: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0: 협착증이란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0: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0: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0: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0: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0: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0: 아, 1년쯤 되셨네요. 어머니, 그
1: 네네네.
0: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1: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0: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수 없었어요.
0: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3: 많이
2: 모양이에요.
3: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2: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아,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2: 네.
3: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2: 오.
0: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앞

0: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던
1: 아, 아프고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0: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2: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오.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0: 네.
1: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2: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0: 네.
2: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2: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0: 네.
2: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0: 네.
2: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0: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1: 네.
3: 67이야.
1: 어허.
0: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1: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0: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0: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2: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3: 예, 네, 안녕하세요.
2: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2: 네.
3: 그러거든요.
2: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2: 네네.
3: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2: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0: 보조기 채우시고 네.
3: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2: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3: 예, 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2: 네.
0: 시술을요?
3: 예, 예.
2: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3: 예, 5분도 못 걸어요.
2: 예.
1: 아이고.
0: 너무 젊으신데
2: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3: 예예.
2: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3: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2: 아 왜 안 하셨어요?
3: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0: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2: 예, 그렇죠.
3: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2: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3: 예.
2: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0: 그러니까요. 네.
3: 예예.
2: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3: 예.
2: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3: 근데 그때 원장님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0: 수술 없이
3: 3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0: 그러니까요.
2: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3: 예.
2: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0: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3: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 나눔 실천 부산 지역 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좌추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

0: 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4: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가수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2: 예, 세준님 안녕하세요.
3: 네.
2: 앞으로 이끌어갈 100년을 넘습니다. 그래서
1: 토성에 해당하는 예,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3: 이거 너무 쉽습니다.
1: 어, 그래요?
3: 너무 알 것 같은데. 3번. 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과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주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주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5: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8: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9: 아, 예. 야, 튼실하네.
7: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9: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7: 지금 해가 지금
9: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10: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7: BJ 정문스님.
9: 그렇습니다.
7: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신데요.
9: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분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디서

거금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웅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0: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자비수행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소개됐습니다. 국제선명상대회 컨퍼런스에서 자비명상이 스트레스와 우울을 낮추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선명상대회 국제 컨퍼런스에선 불교의 자비가 어떻게 형성되고 교육 가능한지 과학적으로 분석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마음 챙김을 공교육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었습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사찰 숲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도 사찰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연 공존 지역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이 청년들과 함께 문화유산의 가치를 배우고 보존하는 새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유산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을 일반 국민까지 확대한 첫 시도입니다. 붓다워싱의 우려 속에서도 청년들의 마음 굶주림을 불교의 본질로 채워주려는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힙불교 넥스트 네 번째에선 이러한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자살과 우울, 불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불교의 자비수행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소개됐습니다. 조계종 국제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에선 자비명상이 스트레스와 우울을 낮추는 효과를 확인한 연구와 함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우리나라 청년 자살과 우울, 불안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불교의 자비수행이 이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됐습니다.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한국사회 마음건강을 위한 자비와 명상을 주제로 열린 2026 국제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 미국 에모리대학교 명상과학 자비기반 윤리센터 롭상 텐진 내기센터장은 현대의 다양한 정신, 신체 질환과 만성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에 주목했습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5학기 동안 진행한 연구에서 일반 건강교육을 받은 학생들보다 하루 평균 15분의 CBCT 자비명상을 실천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염증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미국 내 자살률 1위 직업인 의사들이 당면한 정신, 감정질환 문제 해결을 위해 교내 의대생 대상 10주간의 자비 훈련으로 우울감과 외로움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지표를 바탕으로 자비는 단순히 타고나는 기질이 아닌 훈련으로 학습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2: What would be the antidote for that? And that is what the compassion proposed that compassion is not a religious value. It's not Buddhist, it's not Christian, it's not, you know, religious period. It's a basic human value.
1: 에모리대 티모시 해리슨 CBCT 디렉터는 자비심과 회복 탄력성은 함께 길러지는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을 향한 자비에 앞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아보는 자기 자비가 중요하다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자기 자비는 공동체를 향한 자비로 확장될 수 있고 사회적 연결감을 함께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2: Finding purpose in serving others, spending more time with others, and that have been shown to be true through happiness interventions are because they make people feel more connected to other people.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머리를 맞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마음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3: 자비의 과학적 근거와 실체적인 응용은 한국 사회의 마음 건강 문제를 보다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소중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4: 논의되는 지혜들이 학교 현장의 노력과 맞물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1: 이날 컨퍼런스에서 선명상 위원장 금강 스님의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다 함께 실천하고 CBCT 자비 명상을 체험하는 등 강연과 더불어 명상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선명상대회 국제 컨퍼런스에선 불교의 핵심 덕목인 자비가 전 생애에 걸쳐 어떻게 형성되고 교육 가능한지 과학적으로 분석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한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한 사회정서 인성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음 챙김을 공교육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미국 에모리 대학의 로저 교수는 성인 위주의 기존 명상 연구가 아동의 성장 과정을 놓치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생애 주기에 따른 자비 형성 연구를 내놨습니다. 로저 교수는 성인기 자비심의 뿌리가 되는 영유아기 자비 발달의 네 단계를 소개하고 타고난 성품이 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규명했습니다. 공감 능력의 47%는 유전적 본성이지만 이를 인류 전체로 확장하기 위해선 후천적인 양육과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부모나 교사가 자비 훈련을 받으면 아이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정서가 안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I think parents who can teach their child that they can handle stress become children who can handle the distress of others.
5: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종교색을 빼고 과학의 언어로 자비와 명상을 가르치는 공교육 프로그램이 이른바 C-러닝입니다. 사회적, 정서적, 윤리적 학습의 앞글자를 딴 C-러닝은 기존의 감정 조절을 넘어 타인을 향한 자비와 인성교육까지 아우르는 게 특징입니다.
6: Program to cultivate those competencies, including emotional intelligence, right? Ethical engagement, ethics. Right? Ethical discernment.
5: 실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의 산불이 나기 전 신체 감각을 통해 불씨를 먼저 알아차리는 법을 배웁니다. 지난 2년간의 연구 결과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불안과 갈등은 물론 교내 따돌림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한 인성 함양을 넘어 학교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지표가 증명되면서 C-러닝의 공교육 도입 필요성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6: And the educational program here refers to systematic way of cultivating them. There is a way, there is a mechanism through which we can cultivate these values within us.
5: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늘어가는 지금, 학교를 자비와 치유의 공간으로 바꾸는 명상 교육은 이제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조계종 중앙종회가 오는 21일 239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중앙종회는 어제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과 종책모임 선우회 회장 보인스님, 정법회 회장 탄원스님, 종회의원 보화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오는 21일부터 5일 회기로 239회 임시회를 소집했습니다. 종책모임 정법회 회장 탄원스님이 대표 발의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소집된 임시회는 선거법 개정안 등 지난 23일 성원 미달로 열지 못하고 해산한 238회 임시회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탄원 스님은 은혜사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중앙종회 직능대표 선출위원 관련 선거법도 개정해야 한다며 종회 소집 요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은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어 이번 종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천년 넘게 수행 환경을 지켜온 사찰숲이 생물 다양성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정책 세미나를 열고 사찰숲의 생태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도 사찰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0: 자연 공존 지역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1700여 년 동안 수행 환경을 지키며 생물 다양성까지 함께 보존해온 사찰수. 오늘날에는 탄소 흡수와 수원 함량, 문화 경관 형성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며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보전 정책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보호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사찰숲의 공익적 가치와 자발적인 보전 노력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찰숲의 자연 공존 지역 적용이 제시됐습니다. 법적 보호 지역이 아니더라도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사찰숲의 생태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자는 취지입니다. 오충현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찰숲이 자연공존 지역 판단 기준에 대부분 부합하며 영월 법흥사 사찰숲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높은 적합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 7개 원칙을 사찰림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전체가 다 맞아떨어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 OECD 대상지 중에 이렇게 잘 정합되는 곳들이 좀 드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오충현 교수는 이어 사찰숲이 자연공존 지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종단과 사찰 내 인식 전환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학영 국립공원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사찰숲이 자연공존 지역으로 등재되면 생물 다양성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등 다양한 지원과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그동안의 사찰숲은 깨달음과 마음 치유 공간이었다면 자연 공존 지역으로 인정이 되면 이제 지구 생명 공동체 글로벌 보존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인증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불교 철학의 생물 다양성 생명 존중 사상이 어떻게 입증이 되는 그런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을 거고요.
1: 스님들은 특히 자연 공존 지역은 규제 중심 보호 방식과 달리 소유주와 관리 주체가 함께 협의하여 보존하는 제도인 만큼 사찰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생물 다양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4: 사찰이 스스로 보존의 목표와 관리 방향을 정하고 수행 환경을 유지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주체로 참여한다면 사찰숲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자연 공존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5: 환경위원회도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사찰숲의 가치가 제도적으로 올바르게 인정받고 종단의 환경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감소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사찰숲이 세계적인 자연 공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이젠 불교 문화유산을 보는 시대에서 지키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청년들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배우고 보존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월정사에서 열린 첫 현장 교육을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불교 문화유산을 단순히 감상한 것을 넘어 직접 배우고 미래 세대가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현장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지난 7일 불교 문화유산 청년과 만나다 프로그램을 천년의 역사를 품은 오대산 월정사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문화유산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을 청년과 일반 국민까지 확대한 첫 시도로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미래 문화유산 지킴이를 양성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마련돼 누구나 문화유산을 가까이서 배우고 체험하며 가치를 함께 나누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7: 불교미술과나 관련돼 있는 청년들이 조금 더 많고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청년들이 교육을 이제 신청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불교 유산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전체적인 문화유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진로에도 연결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안내하고자 이렇게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6: 참가자들은 월정사 경례를 걸으며 국보인 팔각 구층석탑과 석조 보살 좌상 등 오대산의 대표 문화유산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이들은 유물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며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체감했습니다.
8: 국보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만들었다기보다는 각 석탑이 만들어지고 보살상이 다른 곳에 있다가 옮겨져 왔을 가능성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6: 이어 월정사 성보박물관으로 이동해 오대산의 역사와 불교 문화를 품은 다양한 성보 문화유산을 직접 감상했습니다.

0: 학예사와의 만남에서는 유물이 조사와 보존 처리, 전시를 거쳐 국민에게 공개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들으며 문화유산을 지키는 현장의 역할을 이해했습니다.
1: 저도 불교 미술 전공을 하고 미래 학예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학예사님의 설명을 직접 들으면서 어떤 성공감을 받았으면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계속해서 참여해보고 싶을 만큼

0: 유교 문화유산을 더욱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를 함께 실천할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유산을 보는 것을 넘어 함께 배우고 지켜나가는 새로운 첫걸음.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교육은 우리 불교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1: 무늬만 불교를 표방하는 상업주의, 이른바 붓다워싱의 우려 속에서도 청년들의 정신적 허기인 마음 굶주림을 불교의 본질로 채워주려는 진짜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힙불교 넥스트 네 번째,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소비재가 아니라 불교의 핵심 교리를 현대적으로 번역해 청년들의 치유 창구가 돼주는 사례들을 양육은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2: 무한 경쟁과 스펙 쌓기 속에 내몰린 청년들이 겪는 극심한 불안과 결핍, 이른바 마음 굶주림입니다. 겉모습만 힙하게 포장한 상업재가 아니라 굶주린 마음을 달래주는 실질적인 치유 창구 역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최근 파격적인 문화 행사로 화제를 모은 불라조아 페스티벌. 청년들이 사찰에서 DJ 비트에 맞춰 뛰고 호흡했던 이 행사는 청년들에게 유흥이 아닌 묵직한 철학을 메시지로 던졌습니다. 나라는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불교의 핵심 교리 공사상을 청년들이 몸으로 체감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비워내는 해방의 장을 제공했다는 평가입니다.
3: 새로운 시도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에 이제 막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데 불교에 관심을 두기 시작을 했고 그런 청년들은 뭔가 재미를 또 흥미거리가 있는 곳에 가기를 원했고 또 하나는 요즘 젊은이들이 체험을 원해요. 직접 자기 체험. 그래서 그 자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절집안에 많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새로운 그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고.
2: 도심 속 연화사가 진행 중인 청년 밥심과 사찰 내 미디어 공간인 MJ 스튜디오 역시 청년들의 결핍을 다방면에서 채워주는 창구입니다. 청년 밥심은 취업난과 고물가에 지친 청년들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식사를 대접하며 불교의 자비 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찰 안에 구축된 MJ 스튜디오는 청년들이 스스로 내면을 돌아보는 마음 챙김의 서사를 직접 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작의 장이 됐습니다. 단순히 밥 한 끼, 공간 한 칸을 내어주는 것을 넘어 청년들의 몸과 마음 굶주림을 동시에 치유하는 단단한 정신적 기지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4: 저희 연화사는 청년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수계식 때 60여 명이 동시에 이제 수계를 받으면서 그들 대부분이 호교원에서 발행하는 신도증 발급을 다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안내만 했지 강연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나가는 것들이 이제는 결실로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여기에 제도권 종단 역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본질적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계종 산하 도반 HC가 운영하는 불교 문화상품 브랜드 부찌는 종단이 주도해 청년들의 일상 속 마음 챙김을 캐릭터와 굿즈라는 젊은 감각으로 녹여낸 상생 사례입니다. 여기에 민간 영역 창작자들의 진정성 있는 참여가 더해지며 무늬만 불교를 흉내낸 붓다워싱 콘텐츠들을 안팎으로 걸러내는 방파제가 되고 있습니다.
3: 붓다워싱이라는 말이 아주 새롭게 또 신조어로 잘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보급이 되고 확산되고 하는 이 과정에서는 그런 우려도 생기고 또 이게 저 기업하고 연결돼서 상업성이 있어야 되고 수익성이 발생돼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순수한 불교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회 한 조류고 흘러가는 거거든요.
2: 돈벌이에 급급한 상업주의를 배격하고 불교의 핵심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려는 문화주역들의 노력. 지속가능한 불교 문화 생태계가 진정성이라는 진짜 알맹이를 만나면서 삶의 결핍을 마주한 청년들의 가장 단단한 정신적 안식처가 돼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육은입니다.
1: 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신흥사가 불기 1570년 병오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하고 수행점검과 정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어제 신흥사 선체험관에서 열린 포살법회에는 본말사 스님과 안거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사 현담 스님을 계사로 법망경 보살계본을 합송하며 계율을 되새기고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현담스님은 스스로 개를

점검하고 용맹정진하는 수행원력이 어지러운 세상에 희망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며 청정한 수행과 지계를 당부했습니다. 보살법회에 참석한 안거대중은 법망경 보살계본을 합송하며 수행을 점검하고 계율을 지키며 청정한 수행을 이어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교화공원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5: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두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이보다 위대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타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불교가 이거는 어떤 종교나 철학보다도 더 대단하다. 라고 제가 말하는 단언에서 말할 수 있는 사실 뭐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부분은 각각 다 치팔 지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 안 해주면 끝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이 뭐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게 뭐 그런 게 어딨노라고 하듯이 불교 얘기를 기독교인이나 이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면 끝나는 일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말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하는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성입니다. 여성의 문제. 예. 기독교에서도 뭐 예수가 뭐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기독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어떻게 보면 아담을 만들 때 야훼가 아담을 만들 때 입김을 넣은 거죠. 흙으로 만들고 진료는 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성적인 부분이 입김이죠. 입김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담이고 그 다음에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일부를 가지고 만든 어떻게 보면 골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 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여성에게는 신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천주교에서 오늘날까지도 미사포를 쓰고 들어가야 되는,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야 되는 대상이지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리고 여성은 그래서 악에 노출되기 쉽고,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이부가 문제인 거예요. 이부가 문제고. 그리고 또 나중에 마녀 사냥 걸렸을 때도 다 여성들이 대부분 죽죠. 남성은 거의 안 죽어요. 여성들이 대부분 죽게 되는 것도 여성들에게는 신성이 없어서 유혹되기 쉽고 문제성이 많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남성의 부분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독자적인 성이 있는 게 아니고 결혼하게 되면 남성의 성을 따르게 되는 거고.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여성은 음란하고 문제가 있고 모든 악들은 여성에게 다 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하는 구조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천주교에는 여성 성직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뭐 삼소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구니 스님들하고 그다음에 원불교 정녀하고 그다음에 천주교 수녀하고 이렇게 해서 뭘 만드는 레벨이 다르다. 저게 제정신들이 아니다. 우리는 정회원이고 저거는 회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성 성직자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여성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최초의 세계 종교는 불교예요. 불교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종교가 따라올 수 없는 불교의 최고 어떻게 보면 장점, 그 다음에 압도적인

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이런 데서 딴지를 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유교는 어떻게 하느냐? 유교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수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버려질 수 있는 대상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칠거지약이 바람피고 돌아온 박간 양반에게 웃으면서 대하라라고 하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어. 이런 불평등한 요구 조건, 그리고 남성이 사망하면 여성은 목을 매거나 평생 수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목매서 자살을 하거나 수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성이 죽었을 때 남성은 그냥 따로 장가를 가는 거고, 굉장히 좀 불평등하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차별적인 측면들을 유교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가 550명이 넘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황제는 측천무 혼자입니다. 성신 황제 측천무 딱 혼자고 더 이상의 황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성은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가 딱 깔려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한 명의 황제도 악녀 같은 태후, 그러니까는 후로 부르지, 황제라고 잘안 불러. 측천무 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성신 황제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까는 거지. 그래서 세 명의 여자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여태후, 서태후, 측천무후 이렇게. 근데 두 사람은 사실은 진짜 후였던 거고, 여태후, 서태후는 후였던 거고, 유방의 부인, 그다음에 동치제 부인 뭐 이렇게 해서 다 후였던 거고, 측천무후는 사실은 황제까지 올라간 15년 동안 재위를 했었던 690년에서 705년까지 15년 동안 황제를 했었던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까입니다. 그리고 정치도 무지하게 잘했어요. 정치도 무지하게 잘했어. 그런데도 까요. 왜냐하면 여성이 나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같은 그런 인식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인도는 괜찮냐? 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최준식 선생이 뭐라고 한게 있냐면, 책에다가 뭐라고 썼었냐면,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문명이 오래된 데서는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이 차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럼 인도는 어떻게 했느냐? 인도 만만치 않죠. 아우, 이거 진짜 만만치 않다. 만우법전에 보면 남성을 죽인 것은 살인죄, 여성을 죽이면 재물손괴죄. 그러니까 여성은 물건입니다. 여성은 물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는 조선시대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바꾸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됐죠. 왕실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 폐비윤씨 사건 뭐 이런 게 그런 사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연산군이 또라이가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요 어머니 아니야. 저희가 어머니 그러면 예 어머니 이렇게 좀 이해하기 힘들죠. 이게 무슨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정도예요. 그래도 여기보다는 동아시아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성은 안 뺏었어. 여기는 그냥 부속이에요. 여기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뭐 레이디 퍼스트 뭐 해가지고 뭐 여성에 대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거는 진짜 최근에 잠깐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 참정권을 보면 백인 남성들에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흑인이고, 그 다음에 여성이다. 참정권이 부여되는 게. 그러니까 백인 여성도 흑인 남성보다 뒤라니까. 그래서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없어요. 쟤네도 사람이냐? 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인도 심하죠. 그 만우법전에서 여성은 약간 물건 취급하듯이 재물손괴죄. 그리고 율장에 나와요. 부처님 당시에 남성이 없는 가구, 그러니까는 한 집에 남성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가구고, 정부에서 그 가산을 정몰한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왜 대도 마하프라자 파티의 이모입니다. 부처님 이모. 이모 겸 양모. 양모. 이유는 마야 부인하고 대도가 같이 두 자매가 정반왕하고 결혼을 한 상황인 거예요. 이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언니가 죽고 나서 동생이 들어갔나? 그게 아니에요. 동시에 결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모 겸 양모. 라고 하는 설정인 거고, 대도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부인이 출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처님 주인도 출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남성이 없어요. 정반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따, 야쇼다라, 그 다음에 난타. 순다리 난타랑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여기는 결혼이 안 됐고요. 요 사이에서 라후라. 남성은 여기 남성, 남성, 남성, 남성. 그리고 여기에 대도가 있고 마야 부인이 있고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생산하고 7일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없는 분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은 출가했고 부처님이 오셔서 난타를 출가시키고 라후라를 출가시키거든. 이렇게 이게 다 출가예요. 그러면 집안에 없는 거야. 그 상황에서 정반왕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잖아요. 아,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뭡니까? 모릅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 수제나비구 얘기가 있어요. 수제나비구.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수제나비구 율장을 딱 펴면 수제나비구 얘기가 나와요. 수제나가 집안이 괜찮아. 집안이 굉장히 괜찮은 애인데 독자야, 독자. 근데 부처님이 막 이렇게 교화를 하실 때 얘가 출가해야지. 그래서 출가를 했어. 출가를 했는데 수제나가 결혼을 한 상황이었었어요. 옛날에 잘 나가는 집은 또 일찍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대. 어머니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근데 얘가 책임을 안 지고 저 출가할게요. 이러고 갚았어. 그러니까 이 집이 어떻게 됐냐면 또 사람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걸리면 정몰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안 사니까 국가에서 다 환수시켜 버리는 거야. 이 집이 잘 사는 집인데 환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나앉아야지. 이 양반은 고리로 나앉아야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게 있습니까? 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하루는 한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근이 들었대요. 기근이 드니까 얘가 안 걸리고 있는 거 아직 안 걸리고 있는 거야. 안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제나가 자기 도반들한테 그랬대. 같은 스님들한테 이게 기근이 들어가지고 야 탁발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탁발을 하자. 우리 집 앞에서 내가 미리 얘기를 해놓게.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기근이 들더라도 부잣집은 관계가 없잖아. 뭐 경제 위기가 닥쳐 뭐 부잣집은 어느 정도 이상 쫙 올라가는 집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수제나비우가 자기 친구들을 도반들을 쫙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3개월 동안 자기 집 앞에서 탁발을 했대. 그러면 집 앞에 하면 어머니하고 부인이 음식을 주는 거야. 계속 그렇게 3개월을 했대. 3개월을 하고 나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잠깐만 와봐라. 잠깐만 와봐라. 우리가 지금 안 걸려서 그렇지. 걸리면 나나 네 마누라나 다 절단 난다. 그래서 내가 부탁이 있는데, 아들 하나만 만들고 가. 어차피 네가 새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뭐그 정도는 할수 있지 않겠니? 내가 꼭 거리로 나앉아야겠냐? 내가 이 나이에 거리로 나앉을까? 그러니까 수제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외면하기가 좀 그렇고 그다음에 또 자기 도반들 또다 떼거리로 데려가서 3개월 동안 다 매겼는데

또 외면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어머니 말을 들어보면 그게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고 뭐 처음 새로 지금 장가를 가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살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대. 근데 얼마나 용험하냐면 한 방에 그러면 그 전에 놔놓고 오지. 그렇게 용험하면. 그래서 이게 수행의 힘인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한 방에 애가 생겼대. 그러고 나서 애가 생기면서 여기는 이제 안정이 된 거야. 이 집은. 아싸! 이제 이러면서 됐어. 그러고 나서 수제나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나? 틀리나? 좀 약간 좀 찝찝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이때는 계율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원칙이 없었어.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잠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왔는데요. 이러니까 부처님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출가주의라는 게 다 무너지잖아.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음계예요. 부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승단에서 축출된다. 단 수제나는 이 계율이 정해지기 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청정비구다라고 나와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조금 껄쩍지근하긴 한 차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 이게 여성만 남아있으면 가상이 정물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그 당시 유래 나타나고 있다. 2500년 전에. 이게 첫 번째 계율이에요. 율장의 첫 번째 계율이 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처님 뭐 출가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시고 5년 뒤라는 둥 7년 뒤라는 둥 약간씩 다르게 나와. 그래서 이게 수제나 비구의 이야기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 여성만 나오면 절단이 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 무지하게 낮음. 이라고 하는 거고 사띠라고 있어. 마음 책임이 아니고 사띠라고 인도는 화장을 하니까 그게 1900년 초까지도 그래요. 1900년대 중반에도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남자가 먼저 죽어서 화장을 할 때 부인들이 특히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은 부인도 많잖아. 그러면 그 여성들이 그 화장한 불길 속에 뛰어들어서 같이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수십 명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 능력자지. 능력자지. 그게 지금 인도의 여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거냐면 여성을 출가시키고 그다음에 동등하게 대우를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여성 해방.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 그다음에 여성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봐주는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획기적인 사건. 그뿐만이 아니고 그냥 획기적인 정도를 넘어서 그 당시에 엄청난 반발이 시작됩니다. 여성을 사람 대접해주는 것과 관련해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판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조선시대 때 여성에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여성도 제거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진짜 국왕이 날아갈 문제에 벌어질걸?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부처님의 행동 방식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었고 힘든 거를 밀어붙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자가 누구냐면 마하가섭이에요. 마하가섭이 그때도 반대를 하고 출가할 때도 반대를 하고 여성 출가할 때도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차 결직과 관련해서도 안한을 이 문제 가지고 질책을 해. 네가 나대서 여성을 출가시키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어. 라고 계속 매도한다고. 그리고 여성을 출가시키는 게 누구냐면 안한입니다. 안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대해도 마하프라자파티하고 그 다음에 야쇼다라는 왜 출가할 수밖에 없었는가? 기록에 보면 뭐 굉장한 신심이 있어서 출가한 것 같은 식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정반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풍습에는 남성이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정반왕이 돌아가시면서 사실 석가족 여성, 그러니까는 부처님하고 가장 가까운 이모하고 그 다음에 부인 야쇼다라가 이제 거처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방패가 됐죠. 방패가 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석가족 나라에 오셨을 때 가비라국에 오셨을 때 출가하겠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노를 합니다. 됐다. 됐다. 그렇게 하고 부처님이 어디까지 가시냐면 바이샬리까지 가요. 바이샬리까지 가는데 이 대도하고 야쇼다라가 맨발로 그걸 따라가더라라는 게 나오는데 그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던 사람이 특히 이제 대도 같은 경우는 나이도 어느 정도는 됐을 거예요. 이모면 뭐 어머니보다는 약간 젊겠지만 그래도 뭐 연식이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맨발로 부처님을 따라서 나라를 넘어서 이렇게 움직일 정도까지가 돼버리니까 지금 룸비니에서 바이샬리까지 차로도 한참 가거든. 그런 거를 맨발로 여성이 걸어간다고 하니까 여기가 발이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아마 사실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바이샬리에서 아난이 드디어 중재에 나섭니다. 중재에 나섭니다.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대도를 따라서 석가족 여성들 뭐한 500명이 이렇게 따라왔다. 근데 야쇼다라 말고도 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뭐 500명씩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정반왕 같은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한번 상황들이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역학관계들이 좀 바뀌게 되면 거기서 같이 움직여야 될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야쇼다라나 안 그러면 대도가 위치가 있으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시종 같은 사람들도 같이 움직였을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보통 왕비나 이런 쪽도 바뀌면 그쪽 상궁들도 이렇게 다 물갈이가 됩니다. 뭐 그렇지 않을까?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같이 물갈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그 집단이 두 명은 아니고 좀 집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500명까지는 조금 이제 이렇게 과장됐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불교 교단에서는 불교 초기 불교 문헌에는 500명은 많다, 충분하다 뭐 이런 의미로 대부분 사용되지 꼭 실질적으로 500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징 숫자에 대한 판단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샬리까지 따라왔대. 이 바이샬리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여기 대림 중각강당, 대림사 중각강당. 중각강당은 2층 누각이 있었던 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큰 숲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대림사 큰 숲에 있는 중층으로 된 강당. 이거는 여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부처님 탑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건 아난의 반신탑입니다. 아난의 탑은 요 바이샬리 쪽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왕사성 쪽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아난이 어떻게 죽는 것과 관련된 아난의 열반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 아난은 갠지스강 위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양쪽으로 북쪽에는 바이샬리의 탑이 만들어지고 남쪽에 왕사성의 탑이 만들어지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난의 반신탑이고 아난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부처님 탑 정도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원후복밀, 원황복밀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여기서 법문을 설하시는데 원숭이가 꿀을 따서 바쳤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이샤리를 갈때 사람들이 여기가 부처님의 신통의 성지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샤리에서의 부처님의 신통은 수명폭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고 그 자리가 지금 현재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건 아난의 반신탑 그리고 아쇼카 석주도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난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난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리고 2차 결집 때 장로 8명 중에서 6명이 아난의 제자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안한에 의해서

마가섭은 교단의 주류에서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는 데가 이 자리고 이 바이샬리까지 따라왔을 때 아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부처님은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해. 그래서 인정으로 얘기해. 인정으로, 처음에는 인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도가 이모가 부처님에게 양육한 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출가를 허용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은혜는, 그게 충분히 공이 있다는 것은 나도 안다. 그 은혜는 내가 정법을 가르쳐 준 걸로 이미 상세가 됐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때 오케이를 했으면 이게 부처님이 약간 조금 옹졸한 사람 비슷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때 아난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샬리, 석가족의 가비라에서 바이샬리까지 따라오도록 했고, 이 바이샬리에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오케이를 안 해줘요, 절대. 계속 밀당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왜 부처님이 밀당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내용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좀 이따 그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때 이제 아난이 제기한 논점이 뭐냐면, 여성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여성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수행을 하면 여성은 깨달음을 얻을 수, 남성만 깨달음을 얻고 여성은 깨달음을 못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성도 정당한 수행을 하면 동등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여성과 남성은 대등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달라요.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여성은 신성이 없다라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여성에게도 출가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대등하다고 해놓고 그 자격을 안 주시려고 합니까? 이 얘기로 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다라는 전제 속에서 그러면 출가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성 출가가 허용이 되는데, 그 단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붙어. 이 조건을 수용한다면 출가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조건이 뭐냐? 그게 팔경계법, 팔경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난의 아쇼카 석주, 사자 한 마리짜리, 그리고 아쇼카 석주에 뭐 이런 글 같은 게좀 쓰여 있는데, 저건 후대의 낙서일 거예요. 이게 이제 팔경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비건이가 지켜야 될이 조항을 너네가 수용한다면 여성은 출가가 가능하다. 수용하지 않겠다면 출가시킬 수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배 8개냐? 사진법을 쓰니까 4, 8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래된 층위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구니 스님들은 이것은 나중에 비구들이 협잡으로 넣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굉장히 재밌어. 보름마다 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비구니 승단은 별도 승단이 될 수가 없고, 포살할 때마다 법문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비구 승단이 있고 비구니 승단이 있는데, 비구 승단에서 비구니 승단으로 사람 법사를 하나 파견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건 아난이 오면 제일 좋아했고,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당신들 출가할 때 역할을 했었고, 라고 하는 게 있고, 제일 이제 싫어하는 사람은 주리반특은 말도 못하고 그냥 반개송 외우고 그냥 졸고 있대, 허허 이러면서 있대. 제일 싫어.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런 기록이 나와. 그래서 진짜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비구의 지도에 따라서 안거해야 된다. 안거가 들어갈 때 별도의 승단을 만드는 게 아니고 비구

승단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조계종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은 본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비구니 본사가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승단을 비구니는 만들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비구 승단에서 이렇게 파견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예, 그리고 안거의 마지막 날에는 비구를 초청해서 그동안에 저지른 자자할 때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비구 승단 밑에 비구니 승단을 넣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 계속 넣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식참하나니는, 식참하나니는 뭐냐면, 3인이가 되고 2년 뒤에, 3인이가 되고 2년 뒤에 식참하나니가 되거든요. 식참하나니. 식참하나니가 비구니가 될 때, 저 식참하나니는 뭐 하는 거냐면, 임신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출가할 때, 티는 안 나는데 임신이 돼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는 거를 식참하나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참하는 일을 거친 뒤에 비구니가 될 때 비구니한테 한번 받고 비구한테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비구는 비구한테만 받으면 되는데 양쪽에 다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위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위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구니 먼저 하고 그다음에 비구 스님한테 또 받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비구를 꾸짖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결정적 문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비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도 얘기하면 안 돼. 질책할 수 없어. 대거리 하지 마. 이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얘기고 비구의 허물을 말해서도 안 된다. 이거 굉장한 불평등이잖아. 그냥 보면. 무거운 죄를 저질렀을 때는 비구에게 참여해야 된다. 비구니한테 참여해서는 약발이 안 받아. 문제 있으면 비구한테 참여해야 돼. 자잘한 거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되는데 좀 큰 거는 안 돼. 이렇게. 여덟 번째가 압권입니다. 출가한 지 100년이 지나더라도 방금 수계한 비구에게 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저희도 이렇게 비구니 스님들 이렇게 만나러 가고 이러면 어른들은 이제 서로 이제 절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비구니 스님한테 그냥 다 맞절을 하는 식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 계시라고 해. 네, 비구 스님 그러면 안 되니까 앉아 계셔 이러면서 이제 절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지금 오늘날까지도 저희 또래 비구니 스님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달라. 또 달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여덟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굉장히 불평등한 거기 때문에 한국 비구니 스님들 중에 뭐가 있냐면 저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고 뒤에 비구들이 날조한 거다. 부처님이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논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아예 세미나를 해서 저걸 끝장을 내야 된다. 어떻게 정리의 가닥을 쳐야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일종의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냅두자. 그러니까 이게 유리해서가 아니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이 안에 존재해요. 그런데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은 이게 지어낸 게 뒤에 게 들어간 거다. 비구들이 유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비구니 한국 비구니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 논점이거든요. 그리고 비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원래 부처님이 했는데 뭐 어쩌라고.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건부 출가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건부 출가거든요. 조건부 출가는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너는 출가 개체 자체가 그러니까 출가가 무력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부할 때 그냥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아무개에게 장학금으로 써주세요라고 학교에 기부할 때가 있어. 그런데 그 장학금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다른 쪽 사람에게 장학금을 줬어? 그러면 내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 이건 조건부 기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조건부 출가예요. 그래서 요거를 부정하는 것이 가능하냐에 대한 논점이 있어요.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비구니 스님들이 이것을 잘 못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남녀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라도 해서 출가시켜주는 것도 엄청난 노력을 한 거다. 그 당시 사람이 아닌 분이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을 줄이고, 그러니까 마가석 같이 불교 안했 사람까지도 피를 토하면서 뭐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될 리더로서의 책임이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볼 때는 굉장히 불평등한 조항 같지만 그 당시에는 출가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정도의 방어 기제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가 제 생각이에요. 저한테 발표가 돌아오면 저는 논문을 그런 쪽으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여성에게 과거 시험권을 주자라고 할 때 대등하게 주자 이렇게는 성립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조건들을 달아서 좀 불이익을 주는 거야. 하지만 그것은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불이익이 아니고 살려주기 위한 불이익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부처님 어법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고칠 수가 없다. 종교윤리에 있어서 가장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 법은 일반 사회법이에요. 사회법은 합리성에 의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법치국가잖아요. 계속해서 재개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에어컨에 특별 소비세가 붙었어. 에어컨 있는 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일반 다 있는데 그게 특별 소비세를 붙인다는 게 말이 돼?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풍기랑 비슷한 거가 돼버렸잖아. 에어컨이 있다고 해서 뭐 자랑거리가 되겠어? 이렇게. 그러면 그건 특별 소비세 품목에서 뭐 빼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살살살 묶어가겠지? 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재개정이 가능한데 종교법, 유리라고 하는 것은 교조만이 맺고 풀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수에 의해서 합리성에 의해서 재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계율을 특별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법이야. 이거는 일반법이고 저거는 특수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데 그것을 수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거를 깔 수가 없는 거야. 까서 정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바꿔줄래? 누가 바꿀래? 어디까지 바꿀래? 어디까지 바꿀래? 그러면 현실은 어떠냐? 지금 현실 조계종 같은 경우는 부장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무원으로 얘기하면 그냥 국가 시스템으로 하면 장관급이야. 장관급 중에 하나를 비구니 스님한테 줍니다. 장관급 중에 하나를 비구니 티오를 줘. 여성 티오를 준다고. 그렇게 되면 그 밑에 비구 스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부장 밑에 국장이거든. 부장 밑에 국장. 자, 부장 밑에 조계종의 직제는 국장이 있는 거예요. 국장이 부장 밑입니다. 좀 재밌어. 그런데 여기에 여성이 있어. 비구니가 있어. 그러면 내 밑에 직속으로 국장이 비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 국장들이 비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열을 어떻게 정할 거냐. 지위로 정하면 국장이니까 부장이니까 위쪽에서 해야 되는데 위쪽에 쓰면 이게 권리잖아. 야, 이거 너 이거 몰라?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샬리에서 이 팔경법에 의한 조건부 출가로서 출가를 했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이 문제가 뒤에까지도 계속 논점 중에 하나로 나와요. 그래서 여성은 다섯 가지가 될 수 없다. 그게 여인 오장설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성은 붓다가 될 수 없고 마왕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재석천이 될 수 없고 범천이 될 수 없고 전륜성왕이 될 수 없다. 이게 여인오장설이에요. 거기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나오는 거고 대승불교로 오면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팔세 용녀가 성불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도 극락에 가고, 근데 거기서도 변성 성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불교사 맨 마지막 쪽에 오면 진짜 엽기적인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성이 아니면 부다가 될 수 없다. 여성을 이제 풀어주는 방식에서 여성들의 어떻게 보면 사고방식들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 그래서 인도 불교사에서 그런 흐름들이 대승이나, 그러니까는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이런 쪽에서도 계속 논점화되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 그렇지만 문제는 교조가 맺은 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파격적 합리성이었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지금 돌아가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나무로 만든 그 비행기, 그것은 그 당시에는 파격이고 대단한 거였지만 지금 보면 진짜 너무너무 좀 위험하고 별 볼 일이 없는 거야. 그런 비슷한 의미가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비판할 수가 없다더라. 그리고 대도가 여기서 출가를 하게 되고 대도가 여기서 출가하게 되고 비구니 교단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비구니 교단은 비구 교단 안에 부속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대도가 한 가지 재밌는 걸 합니다. 불교사적으로 되게 재밌는. 마하가섭이 비구니 출가를 굉장히 싫어해. 그 사람 엄격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중국에도 있네. 중국에도 엄격주의자, 우리 화엄종의 사조인 청량진관스님. 제가 있는 둘째 치고 비구니 사찰에 티끌 하나 묻힌 적이 없다. 딱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거든. 그만큼 나는 여성과 거리를 두고 산다. 참.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 차별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하가섭이 미륵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개족산에서 가사를 가지고 들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사를 주거든. 가사를 주거든. 그 가사를 받아서 미륵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개족산에 지금 선정에 들어있다라고 나오는데, 그 가사가 대도가, 그러니까 이모인 대도가 사여한, 그러니까 공양 올린 금랑가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있는 마하가섭의 생각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 그때 대도가 진짜 좋은 가사를 부처님에게 만들어 드렸는데, 그때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부처님이 그 금랑가사를 탁 입으시니까 너무너무 이 가사가 화려한 거예요. 그래갖고 딱 펼치니까 그냥 뽀대가 막 기가 막히다. 하고 그걸 딱 이렇게 하고 딱 입는 순간 그 가사가 광채를 잃더라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광채에 눌려버렸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가사가, 그거 내가 찾았다고. 도대체 이 가사는 누가 올린 가사인가? 부처님 가사 중에서 두 가지 가사가 엄청 좋은 가사거든. 이 대도가 올린 그 가사하고 더 A급은 지박하가 올린 가사예요. 지박하가 올린 가사가 더 A급이고 넘버 2 정도가 되는 게 대도의 금랑가사예요. 그리고 그 가사가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고 그게 대도랑 관련된다더라 라고 하는 얘기 오늘 해드리고, 이제 부처님 정바랑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정바랑 돌아가신 얘기를 조금 제가 해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년 쪽으로 점점 가는, 그래서 부처님 조금 후반기 이쪽 인생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책이나 잡지 같은 매체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방송의 시대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이제는 TV나 라디오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한물을 꺾이고 새로운 뉴 미디어 시대로 가는 게 지금 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안한 존자 한 100분 모이신 것 같은 그러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송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뉴미디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전화로 눌러주시면 그것이 힘이 돼서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불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0: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는 오는 7월 12일 제주불교 중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을 기리는 추모 다례제와 제12회 신행숙이 공모 시상식을 봉행합니다. 암울했던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등 호국불교의 앞장선 스님을 기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24-683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4: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5: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6: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

0: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

0: 가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5: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6: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5: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묵고 여정이수 한이 두 개를 쓰고 무라는 구와 무라는 구 모든 것이 있다는 말, 모든 것이 없다는 말을 다.

어떠냐 하면은 나무가 등치지 나무를 의지한 것 같다. 이것은 피상적으로 말하는 말이야. 그 뜻은 어느 것이 했냐면 고개 백성이라 이불을 갖다가 저 배구에 끌어놨다. 그러면 수도 둔고하니 그게 하초 나무가 넘어지고 정치 말아 죽어있다 그럼 그게 하초 누구라든지 말이야 어느 곳으로 가느냐 금화분신으로다 칼 밑에 몸을 나눴다 제마 알겠느냐 상수래한 서 따라오는구나 이 상수야라는 걸 알면은 앞에 말한 부분을 다 아시겠구나. 덕산이 시중은 덕산, 무제 덕산이라고 하는 덕산 스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그야 불답하느니 오늘 지년 내가 위인 부문이 대답을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 문나자는 상위권이라 누구든지 와서 묻는 사람이 있으면 상위권을 때린다. 아무 나 묻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신이 출입하거든 주인 하나 쓱 나와서 절을 한다 산이 뺀타요 덕산이 이래요 그게 신화 이 말하냐면 모자료 하얀 민문이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저 뭐 법문을 묻지도 않았는데 이 신마야 다 먹었고 어째서만 나를 떼어내야죠 뭘 물으면 떼는다 했는데 덕산스님 말씀이 이지승천이고 네가 그럼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냐 어디 가서 왔냐 이랬어요. 그게 신화는 신라입니다. 제가 신라산입니다. 그게 상황 덕산이 뭐라고 했냐면 미답천세는 말이야. 네가 아직 저 배전을 받기 전에 고에 30분이라 벌써 30분 왔다고 미리 말했다. 이것이 유명합니다. 덕산님이 바빠 대답을 하지 않은데 누가 물으면 부른다는 그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자손님 법안스님이 무슨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대소덕산이 화장양골이라 그 시원찮은 그 덕산님은 그 사람 내 자기 그 조상이야 화장양 말이 두둥거린다 빠진 말이 그만 트집했다 이 말이야 두둥거린다 운명이 또 운명이라고 한 사람은 문신 제자요 연미를 청산하고 그러고 말했냐면 대소덕산이 용두삼이로다 대소덕산이 말이야 그 덕산이가 무엇인 그 노장 용두삼이여 대가리 눈뜨니 용이 꼬리는 뱀이라고 말이야 틀린 뭐 있다 이게 젊은 것 다 틀린다 이게 여기에 집중 뜻이 있어 말로만 따라가다 상신한다는 말이야 그럼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상수대야 한다 서로 따라온다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국근선사 임재종 능영원을 국사가 송환이 있어요. 대야평금하고 큰 불묵, 큰 만화되면은 대장간에서 금을 갖다가 쌈다. 금을 녹화가지고 뭐 땅 무게 만들어 금을 쌈고. 홀리는 게 주요로다. 보안이 어떻게 내신 변기, 무슨지. 하늘로 그 내신 변기, 내신 공황했잖아요. 온 봄이 망하고 천지 놀란다. 그때 어쩌면 초목은 수발하고 초목은 온 산천 초목은 다 빼내서 만드는 다 피난다 그 말이야. 그럼 이제 광희 자신으로다 그 빛이 웃더니 스러 지스러 웃더니 자꾸 새로운데 불미 선마력하고 한 어떤 힘도 찌르지 않고 금맛 챙기느라 하늘에서 있는 어떤 기운을 갖다 잡은 일 아쉽다 이것이와 덕산신 법문에 대한 것이라 전이 살날 듣게 하니, 전이를 웃으니 말이야. 온 위험을 다 해가지고 살날 휘고 살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기본이 웃으니 최무해하거든. 그러니까, 청고조요. 동빈윤이라 청고만이 빛난다, 이것이 본문이 빛나가 있고, 동빈윤이라 웃으니, 어림, 가끔 어림이 참말로 그 위에 햇빛이 비치는 것 같지 말이야. 요 광미 온 시방 그때를 비치더라. 가장 양걸 하니 구중 안하리오 말 두둥거리 났다 이렇게 했거든 법안신 그건 무엇이냐면 구중 안하리오
그 말 가운데 눈이 웃긴 사라가 있다면.

용두산이 이지유지로다. 용두산이라 해도 또 오명신이 그러면 이제 이지유지요.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을 비우는 것 같다. 당청 노주 전학신은 이 중을 갖다가 그 검문 중 말이요. 중을 갖다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눈 감고 가다가 말이요. 큰 웃기 지루해 있는 모임 하나 가다 마치도 확 붙인 사람은 마찬가지라고 이제 그리 덜붙이 비난이 있어. 그래, 이 중은 지루한 말이지. 눈 감고 대는 웃기 빵. 봉사하지 말이야. 봉사가 되는 거 주변에 있는 거 앞에 쓰여 있는 거 차산다는 게 주변에 되겠나? 그래서 머리를 갖다 확 지루하면 들어봤다. 들어봤다. 그건 뭐냐면은, 샛뜩 있는 움츠르다. 있는 샛뜩 있는 목구멍 숨소리가 확 내칩니다. 이요. 숨소리가 내치가지고 무기식이요. 아주 그 목숨이 막 끊어졌더라. 힘이 끊어졌더라. 이건 앞에는 덕산시인 이제 부문에 대해서 많이 칭찬한 말이고, 뒤에는 또 이제, 주민한 게, 아주 민문 주인이라는 걸 갖다 표현한 말이야. 그런데 이 부문은 미신사격만년 경만산이요. 누구든 사랑분별을 가지고 이를 갖다가 무엇이 이리니 저리니 따지라 하는 말이야. 만점 붙은, 처 붙은 충상이 말이냐, 앞에 가리다 이 말이야. 만중 첫상. 예? 천이야, 산이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천이나 만개나 되는지 상이 말이야. 세상에 앞에 가 있단 말이야. 이분은 깨치 알지 사람 분별을 절대 모른다. 그런 동시에 흘려서 또 섬칠려더라. 시어로 가 있단 말이야. 햇바다로 가 있단 소리, 그 이거는 저런 이론을 하락해서는 벌써 삼천리로부터 객해가 있어. 삼천리 밖에 삽니다. 그래, 이 법문이란 것은 사람 분별도 모르는 것이고, 언어로도 이웃만 믿지 못한 것. 오직 깨치란 말이지 깨치 전에는 절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법문이 뜻이 끊는 건 어디가 있냐? 상수례란다. 서로 따라온다. 그 뒤에 고목 성선사라고 조동영 스님인데 그 스님이 또 한 말 합니다. 행암 마야 그 권해하니 마야군 마야인이란 것도 이제 아주 아주 명금이야. 유명 칼다고 말이야. 아, 청룡들하고 같이 그런 유명 칼다 이들고 고뇌 저 대문 뭐 떡 서가 붙이고 섰다는 말이야. 그러니 당기 수감 범중이냐 이 기틀을 당해서 누가 감히 말하겠느냐 이 중주첩으로 둔이 저기와 싸가 있는 말이야. 이 청룡도를 갖다가 마귀하고만 갔던 누가 어찌 범할 수 있는 말이야. 범하다 안마 중문판이야. 그런데 간성 신라 대납되는 말이야. 참으로 부럽다고 말이야. 자라 사회 봐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어. 이 신랑이 앞다 부른단 말이야. 누가 부르냐면은, 어째서 그러냐면은, 전이 파저 야왕신이라, 온 밑을 저 위험을 다 해봐, 이 말이야. 그 저걸 갖다 무릎질을 빚단 말이야. 저걸 갖다 부사 빚어. 덕산이 무엇이 많으면 다 부사도 많으면 다 질 빚단 말이야. 그래서 그 광명이 또 새롭게 살더라. 그러나 반대지. 아까 원호신 같은 그 유명한 신면은 덕산에 없던지 그 배기 참으로 천고에만 뛰어났다. 그 중은 어떠냐면은 문문 봉사 중이라. 또 꼬목 성수사가 또 이제 반대거든. 덕산이 그렇게 없던지 말하자면은 참 천하없이 기지도 도도하게 자기 없이 비록 섰지만은 결국은 신라신한테서 많이 받아 죽고 말았다. 반대. 이것을 알게.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요. 상수해야 합니다. 서로 따라온다고 말이야. 상수해야라는 이유를 알면은 이 뜻을 알 수 있어. 설두중원성사, 설두중원성사도 덕산에 없습니다. 문용원이 되었습니다. 설두신이 아니야. 설두헌이 염, 이 배에 비교하고 있어. 어떻게 되냐면, 설두헌이 그 차화하고 이 법문을 들고 경거 법안 원명 염호되는데, 법안 스님하고 또 원명 스님이 이제 법문한 거. 하나는 하장장거라고 하나는 용산 이렇게 했거든. 그 법문을 갖다가 다 지가지 보면 다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님부터 중원신앙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노숙이 두 노숙 법안과 운명신 말이야. 두 노숙이 수선 비록 말이야. 잘 하긴 했어. 어떻게 잘 했냐면은 재장 보단하고 징거를 갖다가 끊어

잘했어. 자른 게 없지, 저기, 친다면. 하나는 지금 하나는 자르거든. 그럴 때는 이제 징글 같은 거 자른 데 맞춘단 말이야. 자른 게 이제 보충지이고, 사중종쟁이야. 묵은 걸 갖다 버리고 개본대로 이제 딱 쫓아갔거든. 도강스님이나 문민스님이 한 법문은 이제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뜻이 집중돼 있어. 그러하나 말이지, 여겐 덕산이 말이야. 여름지가야. 그렇지만, 덕산 볼락하니 모른다가 말이야. 어? 법안이 화장량고를 하고, 또 문민이 농구삼이라고 할 때만, 그런 사람들 가입권은, 자기는 큰 소리는 했지만, 비판은 했지만, 실제는 덕산인데 모르는 사람들아, 이것이야. 요새 신라신마. 신라신을 누가 알고 싶나, 이것이요. 어떤 냐면, 당청 노주적, 하나님 말이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눈먼 봉사 때가 있고, 앞에 태산이 안 빈단 말이요. 그게 지중 빛이나, 가다 지도 확 머리 들받은 그런, 눈먼 봉사들아, 말이요. 그 중에 설국신 분이 피어났어. 그러면 필요한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요. 상술에 아니라, 서로 따라온다, 이 말이요. 상술에 하는 걸 아까 뜨면, 이 뜻을 알 수 있어요. 대우 지선 자랐고, 우기종을 유리한 신님이 계시는데, 이 신님, 이것도 한 말씀이 있어요. 대우지가 연호대, 어떻게 하냐면은, 신은 진도.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한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덕산은 작가라, 덕산은 작가라고 말이야. 참말로 굳이 실제로 얘들로 확실히 깨친 사람, 깨친 작가라. 용도 코로다. 참을 법을 잘 썼다고 칭찬하거든. 그러지만은, 약인만데, 만약 일진데, 일진만 본진데 말이야. 한 몽견만. 뿜해도 모른다, 이 말이야. 덕산은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대우는 또 오대. 나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덕산이, 이, 시, 자신이 추하고 말이야. 이 주임 한번 확 밀어빌거든. 신라신이 밀어빌단 말이야. 밀어빌니까, 찍득 빙소야야. 당냐, 만지면, 어른이 바짝 부담이듯이 말이야. 대학생이 바짝 부담이 덕산이 절단 낫겠다, 이 말이야. 완전히 말이야. 완전히 죽어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설두신 말씀하는 거다고, 지금 이제 또, 이 대우신 말씀은 또 정반대로 또 평을 하고 있거든. 수연여신아, 비록 그러지만은, 이금에 지금 말이야. 매일게 종수자 대난득이라. 참말로 말하자면, 반쪽 아니면 한쪽 아니라도 이만한 사람이라도 찾아볼래야 볼 수 없다, 이 말이라. 실제로, 덕산이, 뭐, 도산치 했지만, 신라성한테, 결국, 빙소화에게 완전히 죽고 말았지 하는 말이지. 그럼 죽은 덕산이지만은 찾아볼래야 됐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인들 한 평이만 서로 정상반이요. 서로 반대되어 있지만, 그 깊은 뜻이 있어. 그걸 알아야 되지. 말로만 따라갔다, 오늘 시만 맞고 말로만 따라가든지, 이거 사령 분들하고 있는 모릅니다. 이 말이 깨치 아니지. 그럼 이 뜻이 결국 어느 곳에 있냐. 상술에 서로 따라오는 거야. 서로 따라 일어나면은 이제 이따 할 수 있어. 대중아, 우리 대중들아, 들으라고 말이야. 다자 탑전에 분반감. 다자 탑전에 부처님이 반절 나눴거든. 가슴 좀 있겠네. 상술에 하다. 서로 따라오는 거야. 영산회사에 그 영마한 영산회사도 꽃을 들었거든. 상수에 하다. 서로 따라온다. 사라수에 집상보하니 사라수에서 쌍국 두 번을 내놨단 말이야. 상수에 서로 따라온다. 정전 백수자. 동산수생. 조준욱이 동쪽에 조사설에 있는 문인도 정전 백수자 그렇게 하거든. 접을 줄인 저런 문인도 운모는 동산수생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 뜻을 또 어느 것은 상수해봐. 서천 사출과 서천에서 사출 28, 28조, 동토 2세기, 동토 2상 6조, 상수해봐. 그분들어 입박해도 결국은 어느 것이냐면 상수해했단 말이야. 상수해하면은 일체 전부 다 끝나는지요. 야야, 그렇다면 만약 이것을 바로 할것 같으면은 서가 단마가 상암기원이오. 사가 달마가 만들면 산채 그대로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야. 그런 동시에, 경기연이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조주님이 고두걸매이라, 조주 원문이 만들면 머리를 갖다 두드리면서 살리달라고 빈다, 이 말이야.
한 해마 알겠느냐 이랬어.

이당공하고 오백팔이 말이요 금강공인 당공하고 허구에 비치 있단 말이요. 맹주가 재반하니 밝은 구슬이 소반 위에 있어. 조용 동시요 조와 용이 동시다. 때를 같이 한단 말이요. 조와 용이. 빈주 여견이로다. 빈과 주가 여견하더라. 북풍은 늠름하고 겨울바람, 북쪽에서는 겨울바람은 늠름하고 백설이 분분하니 신무지 분분이 많네. 호구에 쓰더린다. 귀호 신읍이요 귀신이 만들면 부르짖고 말이요. 신이 문다 이 말이라. 귀신이 말하자면 소리를 지르면서 통골라 울더라. 그런 동시에 오비토조로다. 까마오는 날아서 허공을 당이고 토끼는 땅 위에서 사람들 치더라. 차도하라 또한 이르라. 지 신마 시절고 이 어떠한 시절이냐? 허중의 장리로다. 두림이 속에, 두림이 말이야. 물려는 두림이 속에 1월이 찌르더라. 해와 달이 찌르더라 말이야. 흥화가 인심문, 인지심의 적자인 흥화존장선사. 흥화존장선사한테 어떤 주인이 물었어. 어떻게 물었냐 하면은, 사방 팔면 내시에 야오. 사방 팔면에서 어떤 들을 치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말하자면 천군 만마다 사방 팔면에서 막 어떻게 칼을 들고 쳐 들어올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를 물었단 말이야. 깨 흥화심 대답이 다 중간년이라. 중간을 때려나니라. 신이 변 예배하도, 그러니까 주인자 예배를 절을 또 했다. 깨, 화운, 흥하신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산신이 자기래, 내가 어디 어제 말이야. 북의 천재라가, 저, 촌에 만드는 저, 재를 갔다가, 밥어둠으로 갔더라고 말이야. 갔다가, 밤노에, 발노에 말이지. 우, 치, 졸풍폭우야 아주 참, 그, 벼락 끝이 부는 만드는, 그, 막, 태풍을 만든 말이요. 폭포수 친대는 비를 만났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각행 고모리 타득 관이나 도래 어디로 갔냐면은, 길가 가다 보니까 선왕당 같은 그런 사당이 있단 말이요. 그 사당이 있어, 그 사당 속에서 내가 피했느라. 이렇게 이제, 흥화신이 말씀하셨어. 이것이 유명한 흥화신님의 고모리. 이 세상 속에 피했다는 말, 비를 피했다는 법문인데, 보통 보면은 하찮은 뭐 별로 지부도 안 한 것지만은 아주 무서운 법문이야.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인제 중풍주락 하는 분이 오조 법연사가, 천문인도 공부하러 다닐 때, 운문종에 정맥으로 내는 원조선사 밑에 있었단 말이야. 전등록에서 200명 사법제자 은친이 원조선 뿐이야. 그 유명한 큰 신이야, 운문종에. 그때 그 신이 있으면서 고금 인연을 지내요. 고금 우천이 법문을 보면 다 알 것 같단 말이야. 다 알 것 같은데, 아, 흥하신만의 고모리 피두과랑 다두과랑은 말이야. 이 사당 속에서 비를 피했다. 그건 도저히 알 수 없어. 물론 이건 모르면 나, 땅 갈았다는 것도 잘 몸기지만은, 자기 습관은 이제 챙겨 그렸다. 그래서 원조 스님한테 물었어. 이 법문을 어찌 되냐 이런 물은 견에 원조 스님 하신 말씀이 이것은 인지하사요. 문 밑에 문종일이 아니다 말이야.

인지사니께네. 그러니까 인지자와 물으라 이것이요. 인지자와 물으라. 그 당시에 이제 유미안이야 부산 원산사거든. 부산 원산사한테 또 쫓아갔어. 부산 원산사한테 가니까 부산 원산사 말하냐면 그한테 무슨 말을 좀 하고 난 뒤에 나 벌써 늙었어. 나이 많아 늙었단 말이야. 늙었어. 안 되겠네. 그리고 다음 선사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으로 가서 찾아가서 네 공부를 성취해라. 그래서 과연 이제 배운 단선사 말이요. 단선사를 찾아가서 공부를 성취해가 인지의 증명을 위해서 인지 죽음을 해갖고 유명 5조 법연사 됐거든. 됐는데 그렇게 이 흥하신 법문이 아주 저 깊은 데 있어. 무석부 깊은 데 있단 말이요. 깊은 데 있는데 이걸 바로 알면은 인재정맥뿐 아니라 불교, 불조, 비밀 같은 거 전부 다알수 있어. 그렇지 말고는 확실히 깨치지 사랑복탄 모른다. 그러면 이 낙처가 과연 어느 곳에 있느냐? 내가 이렇게 한번 성녀는 무교를 나고 도를 가입고 만들어 놓은 어떤 여자는 말이야. 시냇가 가서 춤을 춘다고 말이오. 돌로 가면 만들어놓은 여자가 어떻게 춤을 어떻게 출기요? 그런 동시에 목마는 쉬운 게 아니라 나무로 가면 만들어놓은 말은 말이오. 어떤지 구르무에서 소리치 운다. 이게 이제 성년의 무게를 나고 돌로 가면 만들어놓은 어떤 여자는 시냇가 가서 춤을 추고 나무로 가요, 어떤 맨든, 말은, 구름에서 소리치우는 그 소식을 알면은, 흥화존장선사 법문을 알수 있는 것이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전 시인 내가 송도하고 염도하고 많이 한데, 그 안에 몇 가지 내가 소개를 하겠는데, 진정 문선사가 어떤 소원을 했냐면은, 일불시 이불생이라. 하나는 틀렸고, 둘도 아니더라 말이요. 하나 둘이 다 틀렸다는 말이요. 하나 둘이 다 틀린 전체 다 틀린 게 그거라서는 일불시 이불시에나 하나 틀린 동시에 둘도 아니더라. 낙화방촌이 제로다. 꽃이 떨어져서 말이요. 자욱이 웃든지 싸이가 있는 방촌. 시퍼런 웃든지 푸르해서 제여. 벽걸이 웃든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함정의 우울 야초중한데 한글한 아무 이름 한글한 웃더니 저 뜨래 말이야. 우울 비가 다 대빛어 비가 안 온다는 말이야. 야초중이여 밤이 좀 이제 고요하 이렇거든. 편의로 환영 해상생해라. 조각다리 온달 나이가 조각다리 저 웃더니 바다 한쪽에서 솟아오르더라 이것이야. 이제 이 소식을 알면은 아까 흥화전장선사 그 법문을 알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무슨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요. 내가 또 한마디 하겠어. 초명이 탐재천이로다. 초명이라 하면 어떻게 벌레 중에 제일 적은 벌레예요. 큰 벌레라고 말이요. 그 조그마한 벌레가 탐재천이와 큰 호랑이 이런 거 집을 막 채집히더라 이것이요. 그 조그마한 벌레가 어떻게 저 호랑이 집을 채집했어. 이것이 이제 진정 문선사 법문에 대한 법문이라. 그러고 고봉 원묘선사 인지증명이가 원묘선사에 송한 게 있어. 어떻게 했냐면은 기화염염소단장 한 말이야. 기화 배가 고팠으면 안 되면 막 속에 불이 나다가 말이야. 어찌 배가 고프든지 배가 고픈 기화염염소단장이야. 어?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픈 그 불이 말이야. 불이 속에 불이 나 있고 소단장이여 온 창자 말인지를 끊어진 단자 말짱 속에 창자가 전부 다 불을 다 지핀단 말이야. 다 타핀다 이 말이야.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파 창자 전부 다 타핀더라 이것이요. 친몽왕선불능사로다. 친이 만 되면 임금 수라사만 해도 먹들 못해. 임금 수라사 이렇게 하면 어떻니 뭐 제일 남반짓을 제일 잘한 차리겠어. 배가 고파서 어디 온 속이 오장육부가 다 타는데 아, 임금 수라상 같은 그런 어떻게 만반진수로 채린 그런 상을 그런 음식을 만들도 먹들 못해 못 먹는다고 말이야.

다른 빙축 거류하니 가련하다. 불쌍하다 이 말이요. 빙축기 거류게요. 거류락 한 건데 시내 조그만 물 쫄쫄쫄 내려가는 말이요. 조그만 시내 물만 따라다닌다 그 말이요. 따라간다 그 말이요. 그러하니 배가 측명이 추적가 아니라 천이나 백이나 만이나 되는 말이에요. 그 큰 측명, 큰 바다가 뭐 태평양 바다 이거 난 것도 아니요. 어? 배경이나 되는 곳이 그 큰 바다가 막 투정이 아니라 저 밑바닥까지 만든 아주 늘더라 이것이라. 그 흥화전장선사법문하고 유혹관계 없는 것지만은 흥화전장선사법문을 갖다가 새로 표현한 소리요. 앞에 고성하고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라. 또 한마디 하겠어. 처병이 무당서로다. 비단으로 가면 만들어 놓은 말이요. 비단. 이단으로 만든 것이 만들면 오색이 찬란한 그 봉황새가, 어? 봉황새가 보면서 오색이 찬란한 게도 그 오색이 찬란한 그 봉황새가 무단소요. 구마일장천 높은 말이요. 구마일장천에서 춤을 추고 있더라. 또 그 뒤에 불타 손선사라고 한 이야기가 대해서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겠어. 불타 손이 상당의 그 처음, 상담하고서 만든 상담법문을 하면서 흥화전장선사 법문을 또 들었단 말이에요. 들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흥화가 수선능경이나 흥화신님이 실제에서 보면은 잘 기틀을 봐서 법문을 잘 한다고 말이에요. 잘 하긴 하는데 장내, 장도 노예로다. 머리를 어떻게 감춰한단 말이에요. 온 막 그런 데가 다 들락했어. 감출려면 전체를 다 감춰야 될 거 아니요? 다 감춰야 되는데, 머리는 감추고, 그림자 전부 다 들려면 정신이 다 들려졌단 말이요. 눈광 깨어하는 식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흥화가 법문 잘 하긴 하는지 하는데, 사실에 있어서는 미천 다 들려졌다, 이게. 안 것도 아니다, 이거죠. 산신제 불현하니 나는 어떻게 그래 하지 않겠다. 불타 손순단 말이야. 그럼 어떠하겠냐? 사방 팔맹 내세야오. 사방 팔면에서 뭐든지 쳐들어올 땐 그때 어떻게 하겠냐? 모르거든. 그만 쳐들어오니 그냥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어떻게 총과 칼로 가면 안 되니? 막 주고 막, 맹긴 대로 마음만 전부 다 죽인다는 말이요. 그 어떻게 할 거 살아남게?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요. 그리 모를 것 같으면은 자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견괴 불괴 기계자 이러다 괴한 걸 맞는단 말이야. 괴한 걸 맞는데 암만 괴한 걸 맞는데도 막 괴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어째님이 괴한 게 지지율로만 문제필요 안 것도 아니다 그 말이라. 이것이 이제 불타 총성사 그에 대한 자기 대립이야. 그래 놓고 뭐라 하냐면은 경념 진언을 다시 진언을 또 한마디 하거든. 온 한 분 한 분 서로 사바. 온 한 분 한 분 서로 사바. 그, 내 진언을, 그런 진언을 치겠다. 이런 말씀이었어. 자, 이 법문도 사실에 있어 흥화신인 법문에 대해서 적절한 법문이다. 그 말이요. 그렇지만 이게 다 여러분 것이야.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요. 또 내 한마디 하겠는데, 1인 2전 내 만인 2전 시리라. 한 사람이 말이면 거짓말을 하거든.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니까 했는데, 천인이고 만인이고 온갖 사람들이 그 참말로 그대로 전한다고 말이오. 아, 그 비유를 말하자면 왼손이 많은 산에 가서 큰 호래를 한 마리 봤다 이랬거든. 거짓말을 했더니 그런데 듣는 사람 말 듣고 참말로 듣고 전부 다 천인 만인 전부 다 한 사람 말 따라서만 전부 거짓말을 듣고 전부 참말로 전해준다고 말이오. 예를 들면 말 그런 식이야. 1인이 전에 만인이 전시라 한 사람이 이제 거짓말로 입장하는데 천인 만인이 만인이 참말로 전하더라. 이제 그것이 이제 아, 앞부 부분하고 좀 더 통해가 있어. 대중아, 우리 대중아들 흥화 노다가 흥화 늙은이가 밀가 임제 정법 안정하니 임제의 정법 안정을 갖다 밀가가 했단 말이오. 다 어떻게 파멸을 시켰단 말이오. 어? 흥화 만든 임제 정법 안정을 전한 사람인데 어째서 나는 임제 정법 안정을 파멸을 시켰다 하는 말이오. 이걸 잘 알아야 돼. 흥화노다가 흥화 늙은

내가 인제 정부 반장으로서 파멸을 시키니 말이야. 대당국 예무 방계 선사로다. 대당국. 그 당시 그 대당, 당나라거든. 그 당나라거든. 큰 웃지 나라서 말이야. 반쪽 아래 웃지 선사도 없단 말이야. 어? 선한 사람 못해 반쪽 아래 됐단 말이야. 그러고, 우리 황소가 빚만 쳐내라. 어디 황소, 황소라는 건 도둑, 도둑놈 때야. 어? 도둑놈 때들이 많이, 오, 천날 만들이 막, 꽉, 쳤단 말이야. 그래서, 달마 일종이 소토이진이나, 달마 한종이 말이야. 달마 종이 말이야. 소토이진이야. 지사에만 싹 실어 만들이 막, 종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왜 만들면은, 아까 이제 본문에 대해서 흥말, 흥화가, 아, 인제 정부 반장을 갖다가 밀가 소밀 시비고 말이요. 대당궁에는 반쪽아리 어디 선사도 없고, 오직 황소 도둑 때만 어디 5천에 반쪽한 말이요. 그러고 다른 선중 찾아볼 수 있나? 이 뜻을 바로 알아야 돼. 필기는요? 그럼 필기 어떠하냐? 아? 주사 경리에 개안소하고, 주사. 이 거울로 만들어 가면 뒤에다 주사를 발라야 되거든. 어? 주사를 갖 발라가면 거울 속에 말이요. 개항소하고 나들 펴고 윈단 말이요. 어? 주사 경리의 개항소야. 주사 우튼 주사를 갖 만든 거울 속에서 말이요. 나들 확 펴고 한바탕 윈다 그 말이요. 그러한 동시에 백옥 반중의 정강민이라 하얀부터 옥을 가이만 안 되면 따듬어 놓은 말이요. 큰 소반 후에 발로 툭 펴고 막 누구 낮잠을 잔다고 말이요. 이것을 알면은 앞에 있는 법문을 다 알 수 있는 것이라. 그렇지만은 내가 장항소르지만은 이 모든 법문이란 것은 깨치지 모른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용맹주의를 해가 있고 이런 소식을 바로 알아야 되지. 만약 그렇지 못하면 파르만 대행이 다이비아도 소용없어. 이거 이제 잠깐 이제 참고를 한마디 하는데, 흔히 어떤 사람 글도 부리시고 말도 부리더라고. 뭐 해인사 반대인가 뭐 성친가 그 사람 말이요. 뭐 상담법은 알았거든요. 농담 보고 아무도 알아들지도 않는데, 얇게 소름 했었고. 그럼 뭐 이 되는 것도 무슨 일이 있어? 알아듣도 못하는 거고. 어디 내 글 쓴 것도 들어봤어. 말도 그렇게 그래 한다, 이렇게. 그래서 한 모양인데,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게 사실이라면은 말이야. 그러면, 불법이라는 참을 꿈에도 모르게 산소했다고 말이야. 이 법문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냐면, 이전 시민당 하신 말씀, 이전 시민당 하신 말씀이 있거든. 구중 선사 도대이요. 선사 도도를 갖다 중에 이어지 않냐 한다! 아무리 만든 시인네들이 만든 훌륭하고 훌륭해도, 그 시인네 도도를 중에 이어지 않아! 지기 분류야 설파라. 오직 만듦이 나를 위해서 만든 법문 내용을 설파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게 우리 불교 선종어 책미동 설파를 하면 안 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뭔 사람이 그건 묻지 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귀 뚫리고 눈이 뚫리는 연 사람이 있으면 알아듣는 것이고 다 귀가 먹고 눈이 봉사할 것도 못 알아듣는다고 말이야. 아, 저거 못 알아듣는다고 저 못 본다고 해서 눈 멀게 뜬 사람이 많네. 봉사 노름하고 봉사 얘기하고 귀먹으리 노름 살 수 없는 능력이 아니야. 옷이 작업으로 그런 비비 없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가네. 오직 본분 살아가 있고 한 탁줄만 청천백일 같은 말이야. 이런 무슨 본분 이 계계본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여기서 참으로 확실히 깨치가 있고 확이 눈을 떠서 말이야. 이런 본문을 웃더니 청천백일 같지 말이야. 하나의 복으로. 이것이 우리 만듦이 근본 어디 사업 아니야? 에? 그럼 어디 저 강원에서 소심이나 갈치서 이런 식으로 그런 나한테 불교라면 영혼이 마비고 만다고 말이야. 근데 그걸 도로 원만하거든. 만약 그걸 원만 이 저기 계계 법문을 갖다가 못 알아듣는 말이야. 어? 못 알아듣는 소리만 한다고 원만한 데면은 그것은 참으로 영어트로 만듦이 생함직이 되어버려. 지옥에 떨어져 다시 살아나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딸이 했던 것 아니고 천지말 이런 법문을 갖다가 확실히 많이 깨치고 확실히 알아서 말이야 자유자재의 법을 지금 유대해지지
망사 만날 우띠 봉산도

막상 김원으로 하면 뭐 미래를 다 들어오면 어찌 되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은 막 누가 문서에 있다 뭐 간냐 그 없이 말이야. 용맹에 가용맹하고 용맹정리라도 용맹정리를 또 하거든. 이래가지고 고부를 고조가 만드니 참으로 고구정령으로 말이야. 하신 이런 법문을 따라 갔다가 어쩐지 민경 속에 내가 얼굴 벗었지. 손바닥 위에도 벗어 구실 벗었지 말이야. 하나 이렇게 알았어. 이거다 또 자식을 자지. 이 인자 우리 시기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게 참으로 만든 응? 절에 사는 본이고 손바닥 있는 만든 우리 만든 참다운 사람이야. 겨울 겨울에 좀 열심히 공부 좀 해보자고. 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야 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하재봉입니다. 드라마 붓다를 방영한다고 해서 제가 간략한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부처님의 이야기가 자주 영화화됐는데요. 인도 GTV에서 방영된 55부작 드라마 부다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이야기와는 달리 탄생부터 출가,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을 펴고 열반에 이르기까지가 연대기적으로 매우 촘촘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류 4대 문명권 중에서도 고대 이집트 그리고 고대 중국의 궁중을 묘사한 경우는 많지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 한국 관객들은 고대 인도 궁중의 모습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려 16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블록버스터급 드라마 부다는 기원전 6세기 인도 대륙의 16왕국 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거대한 오픈 세트를 지었고요. 카필라국의 황금빛 궁전이 등장하고 또 마가다국의 위압적인 성체 그리고 수행자들이 머물던 기원정사 등이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9000벌이 넘는 고대 인도의 전통의상 그리고 정교한 장신구들이 동원되어서 왕족과 귀족들의 화려한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시다르타 태자가 이 모든 물질적 풍요를 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 위대한 결단을 시청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시각적 장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몰입도를 높이는 몽환적이고 웅장한 배경음악도 시청의 중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숫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사에서 탄생한 시다르타가 위대한 왕, 위대한 수행자가 될 거라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 또 시다르타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완벽히 격리된 채 자라나는 그 온실 속의 삶이 대하 드라마의 초반부를 형성한다면 야소다라 공주와의 결혼, 또 아들 라울라의 탄생 이후 궁 밖으로 나간 시다르타 태자가 노인, 병자,

죽은 자 그리고 수행자를 차례로 목격하면서 인간의 생로병사라는 근원적 고통에 눈을 뜨는 과정이 중반부를 장식합니다. 55부작 드라마의 중간 부분 27회부터는 왕위와 가족을 뒤로하고 궁을 떠난 시타르타가 강가에서 머리를 자르고 또 구루들 밑에서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행을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교원에서 첫 설법, 그리고 빈비사라 왕 등 당대 권력자들이나 또 천민들을 가리지 않고 교단을 이끌며 가르침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54회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거대하게 전개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격화된 부처가 아니라 인간 시타르타의 복원입니다. 기적이나 신비주의에 기대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가 왜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심리적 개연성을 드라마 부단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기획기간 동안 불교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전세계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부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시공간의 대비를 연출의 핵심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샹들리에 무희들이 가득한 궁전 내부의 그 인공적인 빛과 대비되는 경이로운 자연의 빛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8회, 19회에 이어지는 시타르타 태조와 야소다라 공주의 그 결혼식 장면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궁중의 화려함은 정말 탄생을 자아낼 정도의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6세기 이 카필라국의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궁전의 화려함과 출가 이후 마주하는 거칠고 척박한 숲속의 자연 경관이 대비되면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구도의 대비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의 가장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시타르타와 사촌형 데바타타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전쟁 씬에서는 카메라 워킹, 편집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긴장감을 높이는 반면에 시타르타가 명상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는 극단적인 정적 슬로우 모션을 활용해서 시청자도 함께 호흡을 멈추고 사색에 잠기게 만듭니다. 주인공 시타르타 역을 맡은 하만슈 소니는 이 역할을 위해서 수개월간의 고립된 명상 입바사나 훈련을 거쳐서 무려 15kg을 감량했습니다. 그는 번뇌에 가득 찬 청년 왕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피골이 상접한 고행자를 거쳐 해탈에 이르른 평온하고 자비로운 성자의 미소를 띤 부다까지 한 인물의 거대한 변화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장된 몸짓을 배제하고 눈빛의 깊이와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 내면의 변화를 연기한 것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시타르타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 역의 사미르 다마다카라는 카리스마 있는 부성의 연기로 중반까지 극의 중심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부다의 탁월한 장점 중 하나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고집멸도의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를 단순히 대사로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피가 통하는 그 삶의 에피소드 속에 절묘하게 녹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회에서 그 26분에서 30분까지 전개되는 시타르타 태자가 제자에게 강가에서 자기 머리를 자르게 하고 또 28회에서 33회까지 고행하는 장면이 묘사되다가 33회 12분 물속에서 합장하며 솟아오르면서 몸의 고행으로 나는 이른 것밖에 없다.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면 이 몸을 가지고 도달해야 된다. 난 고행의 궁극적인 단계까지 올라갔었다. 하나 얻은 건 없다. 라면서 고행을 멈춥니다. 34회가 시작하는 그 3분부터 꽃이 피고 벌이 날고 꽃가루를 옮기고 푸른 숲으로 만물이 소생하면서 수행하는 그 시타르타의 무릎에 나뭇잎 한 장이 떨어집니다. 이 잎새 안에 해와 달과 별이 다 들어있다. 해가 없다면 이 잎은 존재할 수 없다. 구름이 없다면 비도 없을 것이다. 비가 없다면 이 잎새도 없다. 대지와 우주, 시간과 마음이 모두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잎새가 그러하듯이 나 역시 태어난 적이 없다. 다만 출현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린 절대 죽을 수 없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34회 11분부터 40분까지 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내가 얻은 진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것이다. 매 순간을 깨어있음 속에 살라.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 속에 살지 말라. 미래의 꿈을 꾸며 미래 속에 살지 말라. 이 순간을 살라. 그게 온전한 깨우침 속에 사는 길이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뭐 앞으로 혹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데 현재를 살라는 이 부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35회 7분에서 18분 사이 그 누갸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 이른바 초전 법률을 하는 장면은 특히 인상 깊습니다. 16분에 이르러서 나는 부다다 라고 스스로 부다라고 칭하면서 또한 부다에 귀의합니다. 다르마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화합니다 라는 제자들의 삼기 장면도 처음 등장합니다. 부다는 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인류를 자유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드라마 부다는 인간이 왜 고통을 겪는지 그 원인이 집착에 있음을 설명하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어린 대화와 서사로 연출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카스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다의 행동입니다. 그가 왕족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천민이 주는 물을 마시고 불가촉 천민이었던 수니타를 받아들이며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그의 행동, 업, 카르마에 의해 귀해지거나 천해진다 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5회 23분에서 25분 사이에 등장하는 그 새의 일화는 7회 4분 또 33회 9분에 야소다라가 아들에게 시타르타의 일화를 전해줄 때도 그리고 50회, 53회에서도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면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 태자와 데바다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는데요. 6회 11분에서 데바다타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고 어린 시타르타가 명상에 잠겼다가 분노는 불과 같고 명상은 물과 같다 라고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두 사람의 운명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6회 15분부터는 시타르타가 치아스로 준 그 해바라기 밭에서 성인 야소다라 공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데바다타와 대결한 장면에서 성인 시타르타 태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바다타와 청년기의 갈등이 전개되는데요. 이 데바다타의 끝없는 탐욕은 카필라국 내부의 피바람을 불러오고 시타르타 태자가 세상의 고통을 직시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시타르타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된 이후에도 데바다타는 마가다국의 야자타사투르 왕자와 결탁하여 붓다를 고립시키고 또 산 위에서 붓다를 향해 거대한 바위를 굴리거나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 짓밟게 하려는 등 경전에 기록된 굵직한 암살 시도를 하며 극 후반부의 긴장감을 이끌어갑니다. 53회 33분부터는 열반에 들기 시작하는 이 붓다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머리에서 후광이 나면서 나의 길은 너희가 세상을 버려 하는 것이 아니다. 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운명을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인간이 행동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업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믿는 업이다.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이 미혹을 벗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대자유를 향유하고 비로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불멸에서 소멸을 보고 슬픔에서 행복을 보고 비인간에서 인간을 보고 무지가 인간을 해하고 파괴한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나 자신의 업을 형성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처께서는 말씀해주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4회 11분부터는 나무 밑에 누워있는 붓다의 몸 위로 꽃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2분에 이르러서 붓다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을 얼굴에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로 열반에 든 붓다의 모습이 가슴을 울립니다. 54회 15분부터는 강가에서 다비식이 시작되는데요. 다비식이 다 끝난 후 이 붓다가 아난다에게 미리 말씀한 것처럼 붓다의 사리를 두고 8개국의 왕이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다툽니다. 아난다는 8등분하다고 알려주는데요. 이 대화 드라마의 마지막은 붓다의 발자국이 인도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 네팔, 티벳,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의 말처럼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차이는 없다. 모두 동일한 자연의 한 형태이다. 이 잎은 나다. 모두다. 라는 것을 체감케 해줍니다. 불교 신자 아닌 일반 시청자들도 현대인을 위한 심리치료 명상법으로 부다의 가르침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극중 인물들이 권력, 명예, 사랑에 집착할수록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부다가 제시하는 집착을 내려놓음이 얼마나 현실적인 정신건강의 해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쾌락과 고행,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중도의 깨달음, 극단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태도로 드라마 부다를 바라보면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55부작 드라마 부다는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시타르타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거듭나는지를 밀도 있게 그려내면서 불교 신자는 물론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드라마 부다의 리뷰를 마치면서
많은 시청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호국사. 태고보호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400여 년 전, 이 땅에 한 스님이 있었다. 부처님법 공부하기 위해 힘들게 오른 당나라 유학길. 타는 목마름 가시게 한 해골물 한 바가지에 일체 유심조를 깨치고 곧바로 중생들 곁으로 발걸음을 돌린 원효 스님. 스님은 깊고 심오한 불법의 세계를 두루 통달하고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민초들을 위해 무예박을 들고 저잣거리로 들어갔고, 누구든지 나무아미타불을 열 번만 외우면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갈 수 있노라 목청 높여 외친 민중의 스승이셨다. 원효 스님의 원력이 깃든 영남 제일의 기도도량.

경전에 이르길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를 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이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세상으로 그 향기를 뿜어낸다 했다. 오래전 천명의 성인이 났다 하여 천성산이라 이름 붙은 이곳은 부처님 법대로 살겠습니다 서원한 이들이 수도 없이 오르내리는 수행자의 산이다.

예부터 작은 금강산이라 불린 양산의 진산으로 희귀한 꽃과 식물, 곤충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태학의 보고이자 한반도,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동해의 일출을 만나는 곳이다. 신라 선덕여왕 시대인 646년 원효대사가 천성산에 89곳의 암자를 창건했다 했는데 미타암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1995년 새로 건립한 대웅보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폭의 팔짝지붕 건물인데 금동 석가열의 좌상을 중심으로 문수, 보현, 관음, 대세지, 지장보살 좌상을

신라시대에 창건된 이래 고려와 조선,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중창불사가 이루어져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불보살님을 향한 그 시대 사람들의 깊은 믿음과 존경 그리고 중생을 향한 불보살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은 유구한 세월 흔들림 없이 지켜져 오늘에 이른다. 대웅보전 한편에는 원효 스님이 천성산 화엄벌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원효성사 화엄 설법도가 봉안돼 있는데 천성산 미타암 창건의 중요한 장면을 담은 불화로 여기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어느 날 원효 스님이 선정에 들어 세상을 살피니 중국의 한 사찰이 곧 무너져 1,000명의 스님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었다. 이에 급히 해동 원효라 새긴 판자를 던지자 사찰 주위가 순식간에 금빛으로 물들었고 이상하게 여긴 1,000명의 스님들이 건물 밖으로 뛰어나온 덕분에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 놀랍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1,000명의 스님들이 신라로 와 제자가 되길 청하자 원효 스님은 천성산에 89개의 암자를 세워 대중 스님들을 머물게 했다. 또한 천성산 상봉에서 화엄경을 강론해 모두 득도하게 하였으니 훗날 화엄경을 설한 자리를 화엄벌이라 이름하고 1,000명 스님들이 깨달은 성자가 되었다 하여 산 이름을 천성산이라 하였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간절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중생의 염불소리. 미타암 가장 위쪽 돌계단을 오르면

동결 낭떠러지 위에서 사바 세계를 굽어보고 있는 미타암 석굴 법당에 이른다. 경주 석굴암의 계보를 이은 제2의 석굴암이란 별명을 지닌 미타암 석굴 법당은 천연 동굴에 인공을 가해 조성한 기도처로 보물로 지정된 석조 아미타열의 입상이 모셔져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포천산 석굴에서 아미타불을 염하며 수행하던 다섯 스님들이 득도하여 극락으로 날아갔다는데 포천산 석굴이 다름 아닌 지금의 미타암 석굴이라고 한다.

미타암 석조 아미타열의 입상은 8세기 전반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불상으로 국보인 감산사 석조 아미타불 입상과 함께 신라의 뛰어난 성보로 평가받고 있다.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다다를 수 있는 고통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는 곳. 서방 극락정토의 주인이신 아미타 부처님.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도 칭하는 아미타불은 시겁이라는 오래고도 오랜 옛날 세상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고자 48개의 대원을 세우고 수행정진을 거듭해 마침내 부처가 되신 분이다.

이와 같은 아미타부처님을 칭송하고 연불수행을 널리 권장해 이 땅에 정토신앙이 뿌리내리게 한 분도 다름 아닌 원효 스님이었다. 원효 스님이 오직 마음이 정토요, 성품은 아미타불과 같다 천명하니래. 한국 불교에선 많은 스님들이 연불과 참선이 둘이 아닌 선정불의의 맥을 이어왔고, 아미타불을 염하는 신행활동은 지금도 전국의 사찰에서 계속되고 있다.

탐욕과 어리석음과 분노, 삼독의 감옥에 갇힌 무명 중생을 부처님 지혜로 깨우는 범종 소리. 첩첩한 푸른 산은 아미타의 굴이요, 망망한 큰 바다는 정멸의 궁전이로다. 불보살님 자비의 손길이 세상을 감싼다.

나의 불국토에는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의 고통이 없으리라. 세상 모든 중생에게 나의 광명이 닿으면 그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리라. 나의 이름을 듣는 이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도리를 깨달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물러나지 않으리라.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을 간직하고 14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미타함. 미타함의 시간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지금도 많은 불자들이 찾아와 함께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봉사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다. 묵묵히 쉬지 않고 부처님 법기를 닦는 손길에 간절한 염원이 깃든다.

시대는 변했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 지극한 마음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 오늘날 미타함은 한국의 3대 기도 도량이며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는 기도처로 손꼽히고 있다. 아미타 부처님의 성지인 미타함은 관음기도 도량으로도 명성이 높다. 미타 삼존의 한 분으로 아미타불 곁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관세음 보살님은 이생을 떠난 이를 극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자 현생의 중생이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일념으로 관세음 보살을 염하면 중생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와 주시는 보살님이시다. 원래 석굴법당에 봉안돼 있던 옥으로 조성한 관음보살 상들을 10여 년 전 옥불전을 짓고 옮겨 모시니 그 후로 옥불전 또한 미타함을 대표하는 기도처가 되었다.

섬준한 산세를 병풍처럼 뒤로 하고 호랑이 발톱 모양의 큰 돌이 있어 명당으로 손꼽히는 위치에 자그마한 규모의 삼성각이 자리한다. 천성산 산신과 칠성, 독성을 모신 전각이다. 수명장수를 관장하는 신인 칠성은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협시로 둔 치성광 열애로 화해, 중생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한국의 토속신인 산신은 불법의 외호신중으로 거듭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다. 홀로 선정을 닦아 깨친 독성 나반존자 또한 중생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미타함은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생활에서 실천하는 나눔의 도량이기도 하다.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건네며 용기를 북돋워주기도 하고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건네기도 하고 응원의 마음을 모아 소외계층에게 쌀을 후원하기도 한다. 미타함 주지 스님이 틈날 때마다 오치를 하는 것도 고마운 인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남을 위한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기도임을 아는 사람들. 나눔으로 삶을 장엄하는 이들을 위한 정성 깃든 선물인 것이다.

마음 한 자락 돌리면 우리 사는 세상이 곧 극락이라 했다. 1400여 년 세월 한결같이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 만 중생에게 극락 정토의 세계를 열어보이신 아미타 부처님. 오랜 옛날 천분의 성인이 나신 이래 무수히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기도하고 수행하며 부처님 법을 깨친 곳 천성산 미타 아미타불 인자한 미소로 중생을 반기시고 관세음보살 자비의 손길로 중생을 돌보시니 한량없는 가피의 공덕을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 아미타불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될지 행복한 고민에 마주볼 일이다.

0: 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100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찾는 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리라.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원효폭포와 원효굴.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 자제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성불하고 중생을 위해서 모든 진상을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진상을 위해서 유도하고 실제로 유도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자비수행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소개됐습니다. 국제선명상대회 컨퍼런스에서 자비명상이 스트레스와 우울을 낮추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에선 불교의 자비가 어떻게 형성되고 교육 가능한지 과학적으로 분석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마음 챙김을 공교육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었습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사찰 숲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도 사찰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연 공존 지역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이 청년들과 함께 문화유산의 가치를 배우고 보존하는 새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유산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을 일반 국민까지 확대한 첫 시도입니다.

0: 굿다워싱의 우려 속에서도 청년들의 마음 굶주림을 불교의 본질로 채워주려는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힛불교 넥스트 네 번째에선 이러한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자살과 우울, 불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불교의 자비 수행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소개됐습니다. 조계종 국제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에선 자비 명상이 스트레스와 우울을 낮추는 효과를 확인한 연구와 함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우리나라 청년 자살과 우울, 불안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불교의 자비 수행이 이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됐습니다.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한국사회 마음건강을 위한 자비와 명상을 주제로 열린 2026 국제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 미국 에모리대학교 명상과학 자비기반 윤리센터 롭상 텐진 내기센터장은 현대의 다양한 정신, 신체질환과 만성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에 주목했습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5학기 동안 진행한 연구에서 일반 건강교육을 받은 학생들보다 하루 평균 15분의 CBCT 자비명상을 실천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염증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미국 내 자살률 1위 직업인 의사들이 당면한 정신, 감정질환 문제 해결을 위해 교내 의대생 대상 10주간의 자비 훈련으로 우울감과 외로움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지표를 바탕으로 자비는 단순히 타고나는 기질이 아닌 훈련으로 학습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2: What would be the antidote for that? And that is what the compassion proposed, that compassion is not a religious value. It's not Buddhist, it's not Christian, it's not, you know, religious period. It's a basic human value.
1: 에모리대 티모시 해리슨 CBCT 디렉터는 자비심과 회복 탄력성은 함께 길러지는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을 향한 자비에 앞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아보는 자기 자비가 중요하다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자기 자비는 공동체를 향한 자비로 확장될 수 있고 사회적 연결감을 함께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3: Finding purpose in serving others, spending more time with others, and that have been shown to be true through happiness interventions are because they make people feel more connected to other people.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머리를 맞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마음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4: 자비의 과학적 근거와 실체적인 응용은 한국 사회의 마음 건강 문제를 보다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소중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5: 논의되는 지혜들이 학교 현장의 노력과 맞물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1: 이날 컨퍼런스에서 선명상 위원장 금강스님의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다 함께 실천하고 CBCT 자비 명상을 체험하는 등 강연과 더불어 명상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에선 불교의 핵심 덕목인 자비가 전 생애에 걸쳐 어떻게 형성되고 교육 가능한지 과학적으로 분석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한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한 사회정서 인성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음 챙김을 공교육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미국 에모리 대학의 로저 교수는 성인 위주의 기존 명상 연구가 아동의 성장 과정을 놓치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생애 주기에 따른 자비 형성 연구를 내놨습니다. 로저 교수는 성인기 자비심의 뿌리가 되는 영유아기 자비 발달의 네 단계를 소개하고 타고난 성품이 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규명했습니다. 공감 능력의 47%는 유전적 본성이지만 이를 인류 전체로 확장하기 위해선 후천적인 양육과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부모나 교사가 자비 훈련을 받으면 아이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정서가 안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 I think parents who can teach their child that they can handle

0: handle stress, become children who can handle the distress of others.
1: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종교색을 빼고 과학의 언어로 자비와 명상을 가르치는 공교육 프로그램이 이른바 C-러닝입니다. 사회적, 정서적, 윤리적 학습의 앞글자를 딴 C-러닝은 기존의 감정 조절을 넘어 타인을 향한 자비와 인성 교육까지 아우르는 게 특징입니다.
2: Program to cultivate those competencies including emotional intelligence, right? Ethical engagement, ethics, right? Ethical discernment.
1: 실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의 산불이 나기 전 신체 감각을 통해 불씨를 먼저 알아차리는 법을 배웁니다. 지난 2년간의 연구 결과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불안과 갈등은 물론 교내 따돌림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한 인성 함양을 넘어 학교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지표가 증명되면서 C-러닝의 공교육 도입 필요성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2: And the educational program here refers to systematic way of cultivating them. There is a way, there is a mechanism through which we can cultivate these values within us.
1: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늘어가는 지금, 학교를 자비와 치유의 공간으로 바꾸는 명상 교육은 이제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조계종 중앙총회가 오는 21일 239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중앙총회는 어제 중앙총회의장 주경스님과 종책모임 선우회 회장 보인스님, 정법회 회장 탄원스님, 종회의원 보화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오는 21일부터 5일 회기로 239회 임시회를 소집했습니다. 종책모임 정법회 회장 탄원스님이 대표 발의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소집된 임시회는 선거법 개정안 등 지난 23일 성원 미달로 열지 못하고 해산한 238회 임시회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탄원스님은 은혜사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중앙종회 직능대표 선출위원 관련 선거법도 개정해야 한다며 종회 소집 요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은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어 이번 종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천년 넘게 수행 환경을 지켜온 사찰숲이 생물 다양성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정책 세미나를 열고 사찰숲의 생태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도 사찰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연 공존 지역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4: 1700여 년 동안 수행 환경을 지키며 생물 다양성까지 함께 보존해온 사찰숲. 오늘날에는 탄소 흡수와 수원 함량, 문화 경관 형성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며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보전 정책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보호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사찰숲의 공익적 가치와 자발적인 보전 노력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찰숲의 자연 공존 지역 적용이 제시됐습니다. 법적 보호 지역이 아니더라도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사찰숲의 생태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자는 취지입니다. 오충현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찰숲이 자연 공존 지역 판단 기준에 대부분 부합하며 영월 법흥사 사찰숲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높은 적합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5: 7개 원칙을 사찰림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전체가 다 맞아떨어지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 OECM 대상지 중에 이렇게 잘 정합되는 곳들이 좀 드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 오충현 교수는 이어 사찰숲이 자연 공존 지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종단과 사찰 내 인식 전환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학영 국립공원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사찰숲이 자연 공존 지역으로 등재되면 생물 다양성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등 다양한 지원과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 그동안의 사찰숲은 깨달음과 마음 치유 공간이었다면 자연 공존 지역으로 인정이 되면 이제 지구 생명 공동체 글로벌 보존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인증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불교철학의 생물 다양성 생명 존중 사상이 어떻게 입증이 되는 그런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을 거고요.
4: 스님들은 특히

0: 자연공존 지역은 규제 중심 보호 방식과 달리 소유주와 관리 주체가 함께 협의하여 보존하는 제도인 만큼 사찰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생물 다양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 사찰이 스스로 보존의 목표와 관리 방향을 정하고 수행 환경을 유지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주체로 참여한다면 사찰숲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자연공존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2: 환경위원회도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사찰숲의 가치가 제도적으로 올바르게 인정받고 종단의 환경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감소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사찰숲이 세계적인 자연공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이젠 불교 문화유산을 보는 시대에서 지키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청년들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배우고 보존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월정사에서 열린 첫 현장 교육을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불교 문화유산을 단순히 감상한 것을 넘어 직접 배우고 미래 세대가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현장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지난 7일 불교 문화유산 청년과 만나다 프로그램을 천년의 역사를 품은 오대산 월정사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문화유산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을 청년과 일반 국민까지 확대한 첫 시도로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미래 문화유산 지킴이를 양성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마련돼 누구나 문화유산을 가까이서 배우고 체험하며 가치를 함께 나누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5: 불교 미술과나 관련돼 있는 청년들이 조금 더 많고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청년들이 교육을 이제 신청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불교 유산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전체적인 문화유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진로에도 연결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안내하고자 이렇게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4: 참가자들은 월정사 경례를 걸으며 국보인 팔각구층 석탑과 석조 보살 좌상 등 오대산의 대표 문화유산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이들은 유물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며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체감했습니다.
6: 국보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만들었다기보다는 각 석탑이 만들어지고 보살상이 다른 곳에 있다가 옮겨져 왔을 가능성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4: 이어 월정사 성보박물관으로 이동해 오대산의 역사와 불교 문화를 품은 다양한 성보 문화유산을 직접 감상했습니다. 학예사와의 만남에서는 유물이 조사와 보존 처리, 전시를 거쳐 국민에게 공개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들으며 문화유산을 지키는 현장의 역할을 이해했습니다.
7: 저도 불교 미술 전공을 하고 미래의 학예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학예사님의 설명 직접 들으면서 어떤 성보문화가 돌아갈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아무래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계속해서 참여해보고 싶을 만큼 도움이 많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4: 불교중앙박물관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문화유산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청년과 일반 국민이 불교 문화유산을 더욱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를 함께 실천할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유산을 보는 것을 넘어 함께 배우고 지켜나가는 새로운 첫걸음.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교육은 우리 불교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3: 무늬만 불교를 표방하는 상업주의, 이른바 붓다워싱의 우려 속에서도 청년들의 정신적 허기인 마음 굶주림을 불교의 본질로 채워주려는 진짜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힛불교 넥스트 네 번째,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소비재가 아니라 불교의 핵심 교리를 현대적으로 번역해 청년들의 치유 창구가 돼주는 사례들을 양육은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8: 무한 경쟁과 스펙 쌓기 속에 내몰린 청년들이 겪는 극심한 불안과 결핍, 이른바 마음 굶주림입니다. 겉모습만 힙하게 포장한 상업재가 아니라 굶주린 마음을 달래주는 실질적인 치유 창구 역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최근 파격적인 문화 행사로 화제를 모은 불라조아 페스티벌. 청년들이 사찰에서 DJ 비트에 맞춰 뛰고 호흡했던 이 행사는

0: 청년들에게 유흥이 아닌 묵직한 철학을 메시지로 던졌습니다. 나라는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불교의 핵심 교리 공사상을 청년들이 몸으로 체감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비워내는 해방의 장을 제공했다는 평가입니다.
1: 새로운 시도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0: 곳에 가기를 원했고, 또 하나는 요즘 젊은이들이 체험을 원해요. 직접 자기 체험. 그래서 그 자기 체험을 할수 있는 거리가 절집안에 많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고.
1: 도심 속 연화사가 진행 중인 청년 밥심과 사찰내 미디어 공간인 MJ 스튜디오 역시 청년들의 결핍을 다방면에서 채워주는 창구입니다. 청년 밥심은 취업난과 고물가에 지친 청년들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식사를 대접하며 불교의 자비 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찰 안에 구축된 MJ 스튜디오는 청년들이 스스로 내면을 돌아보는 마음챙김의 서사를 직접 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작의 장이 됐습니다. 단순히 밥한 끼, 공간 한 칸을 내어주는 것을 넘어 청년들의 몸과 마음 굶주림을 동시에 치유하는 단단한 정신적 기지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2: 저희 연하사는 청년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수계식 때 60여 명이 동시에 이제 수계를 받으면서 그들 대부분이 호교원에서 발행하는 신도증 발급을 다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안내만 했지 강요는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나가는 것들이 이제는 결실로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여기에 제도권 종단 역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본질적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계종 산하 도반 HC가 운영하는 불교 문화상품 브랜드 굿즈는 종단이 주도해 청년들의 일상 속 마음챙김을 캐릭터와 굿즈라는 젊은 감각으로 녹여낸 상생 사례입니다. 여기에 민간 영역 창작자들의 진정성 있는 참여가 더해지며 무늬만 불교를 흉내낸 붓다워싱 콘텐츠들을 안팎으로 걸러내는 방파제가 되고 있습니다.
0: 붓다워싱이라는 말이 아주 새롭게 또 신조어로 잘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보급이 되고 확산되고 하는 이 과정에서는 우려도 생기고, 또 이게 저 기업하고 연결돼서 상업성이 있어야 되고 수익성이 발생돼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순수한 불교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회 한 조류고 흘러가는 거거든요.
1: 돈벌이에 급급한 상업주의를 배격하고 불교의 핵심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려는 문화주혁들의 노력. 지속 가능한 불교 문화 생태계가 진정성이라는 진짜 알맹이를 만나면서 삶의 결핍을 마주한 청년들의 가장 단단한 정신적 안식처가 돼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신흥사가 불기 2570년 병오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하고 수행점검과 정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어제 신흥사 선체험관에서 열린 포살법회에는 본말사 스님과 안거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사 현담 스님을 계사로 법망경 보살계본을 합송하며 계율을 되새기고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현담 스님은 스스로 계를 점검하고 용맹 정진하는 수행 원력이 어지러운 세상에 희망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며 청정한 수행과 지계를 당부했습니다. 포살법회에 참석한 안거 대중은 법망경 보살계본을 합송하며 수행을 점검하고 계율을 지키며 청정한 수행을 이어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이 TV는 부처님처럼 가족

0: 새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좌추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5: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6: 어? 이거 실화야?
7: 에이, AI 같은데.
6: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봐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4: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3: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6: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장로님 지도법사 장한입니다. 오늘도 전신보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복산물이 나눠드렸죠. 거기에서 우리 어느 길을 갈 것인가를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걱정이 우리 앞에는 항상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자, 각자의 삶의 양식에 따라서 오르막길을 오르는 사람이 내리막길을 오르는 사람도 있다. 오르막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은 인간의 길이고 꼭대기에 오르는 길이다. 내리막길은 쉽고 편하지만 그 길은 짐승의 길이고 떨어지는 길이다. 만일 우리가 평탄한 길만 걷는다고 생각해요. 10년, 20년 뒤 한 생애를 그것은 얼마나 심하겠는가. 그것은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르막길을 통해 뭔가 뻐근한 삶의 감 같은 것을 얻다. 청춘의 의욕도 생기고 새로운 삶의 의도 생길 수 있다. 오르막길을 통해 우리는 거듭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거듭 깨어날 수 없다. 우리 돌아가신 우리 법정스님께서 이런 좋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수필집도 보면 여러 권 내셨고, 그래서 우리 모든 많은 분들이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 법정스님을 참 존경을 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여기서도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힘들 길을 걷는 분도 있고 좀 편안한 길을 걷는 길도 있고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은 힘든 길이 나를 갖다는 성숙시키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숙시킨다는 뜻을 의미를 내가 체득하면은 내 입에서 뭐가 안 나온다 불평 불만이 없죠. 그런데 내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불평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편안한 길을 추구하기 때문에. 편안한 길을 가게 되면은 인생의 의미를 갖다는 깨달을 기회가 적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고속도로에 달리면은 빠르게 가죠. 그러니까 빠르게 갈 수는 있는데 주위의 환경이 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온다는 거냐. 그런데 자갈 길을 가거나 포장이 되지 않는 길을 가면은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니까 주위에 눈길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텅텅거리면 더 걸을 때마다 자기 길을 돌아보면은 아, 내가 살아가면서 굴곡진 삶을 살고 있구나. 그 굴곡진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는가, 무엇을 느끼려고 생각하는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런 게 여기 우리 법정스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오르막길을 통해 뭔가 뻐근한 삶의 저항 같은 것도 느끼고 또 뭐가 생긴다? 창조욕도 생기고 또 새로운 삶의 의지도 지닐 수 있다. 또 오르막길을 통해 우리는 거듭 태어날 수 있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거듭 태어날 수가 없다. 오르막길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힘든 거는 나를 더 성숙되게 돼. 이번에 뭐 엔비디아인가는 젠슨 황인가는 분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갖다가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유키즈인가 해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분도 저는 잘 나간 줄 알았더니 쫄딱 망해보기도 했더라고요. 그게 뭐든지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망해봐야 어떤 방법을 한다고. 에디슨도 그렇고 모든 발명하는 분들, 키리 부인 같은 분들도 그렇고 모든 발명가들은 실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젠슨 황도 고생을 해봐야 된다고.

고통을 겪어봐야 된다. 그래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된 방법을 알고, 인생길이라는 게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지혜로운 인격으로 완성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저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탄하지 않은 길이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로,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법정 스님의 글귀를 읽으면서 되새겨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재 주신 내용에서 8페이지 펴시면은 저번 주에 했는 건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오직 한 마음뿐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오직 한 마음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우리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님의 마음이 따로 있는가 생각을 하죠. 내가 쓰는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고, 스님들이나 아니면 도인들이라고 불리는 깨달음 얻어본 위대한 분들이 쓰는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냐, 이를 생각하지만, 우리 부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칠불통계라고 절집에 있거든요. 칠불통계. 부처님의 전생에 칠불이 계셨는데,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뭐다? 재앙 막자겠습니다. 모든 악행을 짓지 말아라. 모든 나쁜 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내 마음 속에서 내 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좋은 생각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쁜 생각,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일으켰기 때문에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게 악행입니다. 상대를 아프게 하는 거, 괴롭게 하는 거, 상대를 미워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원하지 않는 거,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은 뭐다? 다 나쁜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타인을 갖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것은 내 마음에서 일으켜가지고 상대를 미워한다지만은 스스로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병든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증오에 휩싸일 때, 내 마음이 증오에 휩싸일 때 내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열이 나고 끓어오르고 그러는지. 타인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어리석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재앙막자는 그러냐, 어리석은 행동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쁘게 상대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또 내 스스로가 내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기분을 위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될 건가 생각해 보면은 해답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늘 타인을 위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하는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돼. 우리 절집에서 자리하잖아요. 스스로 이루게 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중선봉행했잖아요. 모든 선행은 행해라 했거든요. 봉자입니다. 받들 봉자입니다. 내가 좋은 선행을 할 때, 좋은 생각을 일으킬 때 뭐냐? 받들라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칭찬할 줄 알고 찬탄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부처님은 우리가 받들어서 뭐 한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뭘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좋은 말을 했을 때,

좋은 표정을 지을 때, 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참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이 일어났을 때, 야, 너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네 하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찬탄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는 못해요. 그것은 내 스스로가 나는 붓다와 같이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평범한 뭐다 중생이다. 나는 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어디에 떨어진다? 중생의 상에 떨어지는 이야기. 여기서 중선봉행했죠. 그렇게 좋은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 우리는 내 자신이 훌륭한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훌륭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훌륭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찬탄할 줄 아는 여유로움 가질 때뭘 발견할 수 있다? 나의 훌륭한 점, 좋은 점, 위대한 점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 뛰어난 점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이야기하죠. 뭐 깨달음 얻었다. 어느 순간 느끼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 건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표정을 짓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어떤 행동, 일상생활 속 어떤 행동을 하는 인격체가 돼야 될 것인가? 느끼게 돼 있어요. 그 순간까지 꾸준히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어떤 면? 새로운 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 앞에서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겠다. 어떤 모습으로 하겠다 하고 스스로가 자꾸 주입을 시켜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숙된, 완성된 나의 참모습. 그런 순간 나는 누가 무엇이 됐다? 나는 붓다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공자님 같이, 예수님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화가 내고 짜증을 내고 할게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말이 뭐냐면은 자정기이거든요. 스스로 그 생각, 자정기란 스스로 생각. 모든 생각이 어떻게 된다? 맑아져요. 깨끗해지는. 깨끗해진다는 것은 나쁜 생각이 일어난다 해서 행동을 옮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우리는 하루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 많은 좋은 생각만 일으키느냐?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현상들이 언제나 내 마음에 싹 드는 깨달음을 얻었다 해가지고 늘내 눈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보기 싫은 건안 보이느냐? 다 보여요. 좋은 것도 보이고 나쁜 것도 보이고 긴 것도 보이고 짧은 것도 모든 게다 같이 보입니다. 내는 한번 그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뭐다 미운 거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면서는 아 저건 아닌데 하는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한다?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저런 행동을 하다니 또 저런 말을 하다니 또 저런 표정을 짓다니. 하고 상대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는다는, 내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내 말로, 표정으로, 모든 행동 속에서 거부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일어나는 그대로, 아,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쁘니까 표정이 저렇고, 또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니까 욕설을 하게 되고 또 자기를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니까 뭐 물건을 던지거나 아니면 고함을 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일으킬 때 그렇구나 하고 봐주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안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상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상대를 갖다는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원할 때는 부처님 같은 위대하신 분들은 뭐 한다?
상대가 오.

원할 때. 공자님도 그러셨어요. 공자님께서도 질문하지 않으면은, 상대가 질문하지 않으면은 답을 주지 마라. 상대가 질문을 해야 답을 줘야 그것이 어떻게 상대방 마음에 닿잖아요. 자기 궁금한 점을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 맞습니다. 제가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상대는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무리 떠들어도 이야기를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가슴에 새겨지지 않아요. 우리들이 절에 많이 오, 여러 번 10년, 20년 다녀가도 변하지 않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궁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좋은 말씀 들었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도 전국에 다니면서 많은 법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부산에도 여러 번 오셨기 때문에 법정 스님 법문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우리 법정 스님 법문이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법문이 이렇게 좋았었나 감탄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다는 이야기. 실천이 없다는 이야기. 좋은 법문이 문제 아니라 내가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의 행위를 맑혀간다는 것. 거기 못난 행동을 줄여간다는 것.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 타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 본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을 하고 표정을 짓고 나의 행동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됩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모습과 행동을 갖다 실천할 때, 그게 바로 뭡니까? 악행을 짓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짓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맑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은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님 마음이 따로 있느냐? 아니다. 내가 붓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 나는 부처님같이 훌륭한 인격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화내고 짜증내고 고함치 고함을 내고 내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되느냐? 아니다는 사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못난 행동을 하느냐? 나는 부처님같이 위대한 존재는 아니야. 공자님같이 셴님이 아니야. 내가 존경하는 다들 한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내가 존경하는 분도 그분도 가끔 보면 화내고 짜증내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런 모습 보였어. 나는 그분만큼 못하는데 내가 뭐 이러면서 스스로를 갖다가는 뭡니까? 못난이로 만들어 놓고 중생으로 만들고 있을 뿐이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된다? 중선봉해 했잖아요. 모든 좋은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마음이 바로 뭐냐?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왜? 나는 불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부처님이 될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활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이고 부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리석은 행동, 못난 행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모든 부처는 일체지만 오직 이 한마음뿐인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은 본래부로부터 생기거나 없어진 적이 없다. 우리가 태어남으로써 우리가 이 마음이 주어져 있죠. 생사가 없죠. 생멸이 없죠. 내 육체가 죽으면은 내 영혼으로 돼가지고 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면 또 있게 되고 그러지만 하지만은 이 마음은

저 형상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거나 사라지거나 없죠. 그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푸르거나 누렇지도 않습니다. 푸르다는 것은 젊어진 젊다는 이야기죠. 우리 지금 6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이나 꽃이나 팍 푸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즐거울 때 내 마음을 못한다 푸르다 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즐거울 때, 기쁠 때. 그러나 우리의 본바탕, 그걸 갖다 우리는 우리 절집에 안 다니시는 분은 우리는 보통 양심이라고 그러죠. 양심. 양할 때 진실로 양자입니다. 진실로. 진심. 양심이라고 그러고. 우리 지하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불성이라고 그랬네. 부처님에다가, 불에다가 성품성자. 불성을 갖다 우리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진여심 해가지고. 참 진짜에다 같을 여자 해가지고. 진여심 해가지고. 항상 진실하고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또 열애심 하잖아요. 부처님은 열애라고 그러잖아요. 같을 여자, 올래자, 열애심이라 얘기. 그리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립니다. 또, 그, 유식에서는 또 팔식이라고 그러고, 저장을, 모든 생각을 저장하고 있다. 장식이라기도 하고, 아래야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명칭은 불립니다만.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마음, 그리고 또 우리 선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나의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본래 면목의 마음은 뭐냐? 내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푸르거나 누렇게나 되는 거냐? 아니다느냐? 그 양심의 소리, 불성은 늘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있을 뿐인데 어떻게나 내가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산 생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면서 아 이건 무엇이네 무엇이네 무엇이네 이름을 붙이 이 이름을 붙이면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푸르거나 누렇게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나의 본래 면목인 진심은 불성은 어떻게 된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무실 때.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때, 아, 아침이네 하는 순간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때가 바로 뭐다? 우리의 불성이, 양심이, 진여심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즐겁다, 슬프다, 길다, 짧다, 잘났다, 못났다 생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느끼시면은 불행도 행복도 내가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불행도 즐거움도 아픔도 내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자각할 것입니다. 자각하지 못하면 늘 자기 감정의 노예가 돼서 기쁠 때는 깔깔깔거리고 좀 내가 보고 싶지 않는 모습을 볼 때는 기분이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고 형상도 없으며 있고 없음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모습이 없잖아요. 모습이 있으면은 길고 짧다 크다 작다 할 수 있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길다 짧다 있다 없다에 속하지 않죠. 그리고 새롭거나 낡음을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있으면은 새롭거나 늙었다, 젊었다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육체는 젊다, 늙었다, 세월이 가면 이래지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새롭거나 늙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월을 많이 살다 보면은 인생의 경험이라는 걸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갖다 가지고 내 마음은 늙었다, 젊다, 누가 만들어낸다?

나이가 없는데 우리는 나이를 먹이고 있어요. 마음은 나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나는 당신보다 육체의 나이는 먹은 것을 가지고 마음의 나이까지 해가지고 나는 당신보다 인생을 더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보다 더 똑똑해. 경험이 많아. 이러면서 상대를 갖다는 기를 죽이는, 특히 우리 가족들한테, 예, 나이로서 기를 죽이는 이런 행동을 가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남기다 짜질 수 없습니다. 또한 길거나 짧지도 않고 크기나 크거나 작지도 않습니다. 했습니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형상 있는 것은, 모습이 있는 것은 길거나 짧거나 크거나 작거나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길거나 짧지도 않고 크거나 작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넓기로 치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다가는 받아들이는 우주만큼 넓다고 할 수가 있고, 좁아지면은 뭐냐, 바늘 하나만큼, 털끝 하나만큼 좁은 마음을 갖다는,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우리가 느꼈잖아요. 내가 상대를 갖다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하면은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부인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아니면 누가 용서하고 이해해 주리 할 때는 한량없이 넓어져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가족이 나를 실망시키는 행동을 해 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은 바늘같이 털끝만큼 작아진 마음. 저 하늘을 보십시오. 저 바다를 보십시오. 모든 계곡물이 강물이 돼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도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바다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던가요? 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대포 쏘고 로켓 쏘고 가끔은 우리는 불이 나가지고 시커먼 연기를 하늘에다가 퍼뜨려도 말들 하는가 하던가요? 그리고 날씨 흐리면은 구름이, 먹구름이 일어나잖아요. 먹구름이 일어나도 하늘에서 뭐라 그럽니까? 야, 내 왜 눈앞을 가려? 이런 이야기 하던가요?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늘의 창공은 맑아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비행기가 그 하늘하고 허공하고 그 공중하고 차이에 뜨게 되면 구름이 생기잖아요. 뭉개진 거랑 있잖아요. 틀림없이 먹구름도 있고 그러는데 위에를 옆을 하늘을 보면은 맑아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원래 우리 본바탕은 마음은 언제나 그렇게 맑고 깨끗한데 내 자신이 뭘 일으킨다? 감정을 일으켜서 맑아졌다가 흐려졌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와 같고 넓은 하늘과 같은 창공과 같은 그런 넓은 여유로움을 갖출 때 나의 아름다움, 나의 훌륭한 점, 나의 위대한 점을 발견할 때만이 뭐가 된다? 그 순간 나는 부처님이 되고 열애가 되고 세상에서 존중받는 세존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법당에 있는 거 믿는 분이 부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 세존임을, 부따임을 철저히 자각하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된다면 노력을 해야

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모든 한계와 분리한 개념과 언어, 자치와 상대성을 뛰어넘어 바로 그 몸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한계가 있느냐, 분량이 있느냐, 형상이 있으면은, 형체가 있으면은 우리가 저울에다가 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념이냐, 마음 이런 것이다. 개념은 세울 수 있지만은 그것은 나의 생각이죠. 또 언어로 나의 기분을 갖다 우리는 막 표현하잖아요. 아, 나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 그 기분 나쁜 건 어디가, 누가, 어디 있지? 물어보면은, 어디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취와 상대성을 뛰어넘어 바로 그 몸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어떤 모습이다, 형태다, 어떤 상태다, 이렇게 언어로 표현을 하지만은 그 실체는 찾을 수가 있느냐? 없다. 없기 때문에 누가다? 내가 일으키는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못나는 모습을 보이고 잘난 모습도 보일 수도 있지만 각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뭐가 된다? 못난이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대에게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이 아니고 실망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나의 아름다운 점, 나의 훌륭한 점, 위대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 인식하시고 자각을 해야 돼. 나는 어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왔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본받게 하는,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나를 존중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이 세상에서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2: (목소리)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부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하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약간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타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에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타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타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따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따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붓다가 예전에 리틀 붓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 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컵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운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 자, 요게 바로 핵. 그럼 여기도 막 우글거리고 있죠. 요 우글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주황색은 전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그럼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집집마다 수천 가구들 있잖아요. 그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독립된 존재이기도 하는데 전부 다 연결돼 갖고 우리나라 한전 시스템에서 전력 수급을 계획을 잡듯이 한 세포 내에서 토탈 들어가는 전력 양을 매 시간 단위로 전체 예측을 해갖고 야들이 생기고 분해하고 결합한다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예. 요거는 전형적인 세포, 예, 실제 세포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요걸 뭐라 그러냐면 세포막. 세포막이라 부르고 동물 세포인 경우는 이걸 원형질막입니다. 원형질막이고 모든 세포에 있는 막은 어떻게 되냐면 요게 요렇게 보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질 들어보세요. 또 지방질, 지질막인데 요거에 인산이 붙었기 때문에 인지질, 인지질막으로 돼 있다. 그래서 그럼 요 다리는 뭐냐면 전부 다 CH2 요런 걸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있는 걸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이게 이걸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고 요런 종류를 뭐라 부르냐 또 통칭을 부르겠습니다. 세포 뼈대, 세포 골격이라 부릅니다. 예, 세포 골격. 그 다음에 이제 액틴 필라멘트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만약에 어떻게 두꺼운 걸 이렇게 있다 합시다. 요런 경우는 또 이게 좀 달라요. 고속도로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뭐냐면 마이크로 투블린. 예, 이걸 미세소관이라 불러요. 비유하자면 이거는 고속도로에 해당되고 이거는 시골길, 좁은 길, 우리 동네 길이라 해당돼요. 이거 액틴 필라멘트. 이런 종류들을 전부 다 부르는 게 사이토 스켈레탈, 세포 골격이라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다시피. 그 다음에 지금 쭉 나와 있던 이 모든 거, 그 점점 떨어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자, 요걸 제외하고, 요걸 뭐 요렇게 돼 있다고 느끼시죠? 요렇게 돼 있는. 자, 요게 바로 핵. 그럼 여기도 막 우글거리고 있죠? 요 우글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예, 이거, 이 바깥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 주황색. 주황색은 전부 다 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가, 예. 자, 이게 몇 개냐 빨리 적어주겠습니다. 근육세포, 대략입니다. 근육소표 1000개. 그 다음에 간세포 1500개. 그 다음에 신경세포 2000개. 예를 들면 난자 있잖아요. 여자의 난자. 난자는 몇 개 있느냐 하면 10만 개도 넘습니다. 10만 개 이상입니다. 뭐가? 요런 게.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다시 이거 다 미토콘드리아잖아? 이런 미토콘드리아는 뭐냐 하면, 이게, 우리 같으면 집 하나가 있다면, 이게 집에 전동, 가정집에 있는 전력입니다. 전기. 그러면 실제로 미토콘드리아 전체를,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 전체는 뭐냐 하면요, 도시 전력망. 자, 서울시가 있다면, 서울시, 도시 전체의 전력,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시 같으면 아파트 단지가 뭐 수백 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집집마다 수천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수천 가구에 들어가면 에어컨도 켜고 형광등도 켜고 뭐 온갖 것도 다 전자 제품들이 돌아가잖아요. 그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됐죠? 그러면 그 미토콘드리아를 한 우리 서울시의 어떤 한 가정집의 전력이 뭐 겨울 난방비가 얼마 나왔다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서울시 전체에 들어간 전력 수요. 그러면 서울시, 예를 들면 서울시 전체의 전력을, 자, 여름에 피클 때 전력이 예비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한여름에 막 8월 초순에 엄청 더워갖고 전국에 에어컨 틀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부터 많은 발전소가 공급하는 전체 전력, 이 항상 예비 전력이 있습니다. 그보다 마진이 없고,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전력이 필요한 게 100이라면, 우리나라 전체 발전소가 만들어낸 전력이 95라면 5% 모자리잖아요. 그럼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나라 많은 공장들이 한순간에 셧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 전력이 100이 필요한데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 풍력이 많이 돌아가고 105가 됐다. 전력이 공급이 많아서 또 문제 생겨요. 그게 바로 작년도에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는 독립된 존재이기도 하는데 전부 다 연결돼 갖고 우리나라 한전 시스템에서 전력 수급을 계획을 잡듯이 한 세포 내에서 토탈 들어가는 전력 양을 매 시간 단위로 전체 예측을 해 갖고 야들이 생기고 분해하고 결합한다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예. 넘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서울시나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전력량이 밤하고 낮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정하게 공급해줘야 돼요.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너무 부족하면 더 안 돼요. 왜냐하면 조금 부족해도 한두 마을이 전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송정망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셧다운이 돼버려요.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력 시스템에서. 그래서 한전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굉장히 예측을 해갖고 항상 수요를 딱 맞춰가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우리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그런 식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생명을 세포로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지금 리얼하게 볼 수 있는 리얼 사진입니다. 보세요. 전체 네트워크로 돼 있죠. 그리고 이게 매 시간당 분해되고 결합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제가 그쪽 논문을 쭉 팔로우 하면서 그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워했어요. 이거는 한 독립된 걸로 또 볼 수도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야들을 이거 그다음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우리가 노화가 된다는 게 이 개별 미토콘드리아가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개별 미토콘드리아 성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60대 후반이 되고 70대가 돼도 순간적 힘을 내는 거는 20대, 30대와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차이 납니까? 뭐 좀 힘든 거 스트레스 받고 나면 회복되는 시간이 다르죠. 40대, 30대, 20대는 웬만히 힘들어도 하루 툭 자고 나면 뭐 이렇게 가뿐해지잖아요. 근데 70대가 돼보세요. 몸 좀 무리하면 한 3, 4일 돼도 회복이 안 될 때가 많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예. 피로 회복 속도가 미토콘드리아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미토콘드리아가 다 성능이 다 다릅니다. 노화가 되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더 굉장히 성능이 떨어진 미토콘드리아 여기 있다 합시다. 그럼 야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이제 어떤 떨어진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있어. 성능이 떨어졌어. 그러면 야를 삼키는 예, 이걸 뭐냐면 미토파지라고 합니다. 미토파지. PHARGY. 이게 뭐냐면 삼킨다는 말입니다. 삼켜 소화시켜버립니다. 개별 미토콘드리아를 어떤 기관이 나타나갖고 야를 툭 감싸갖고 완전히 소화시켜 분해해버려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순간순간 만들어집니다. 툭툭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네트워크에서 삐져나와서 툭툭 끊어집니다. 그럼 독립되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놀랄 정도로 다이내믹한 시스템이라는 것. 개별적 존재로서 작동하기도 하고 결합하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다. 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핵이죠. 자, 이 전체를 부르는 게 핵이라고 합니다. 핵에는 요거 있는 요렇게 구멍이 있어요. 요렇게 구멍이 뚫혀 있어요. 요 구멍. 이걸 핵구멍이라고 그래요. 핵공. 핵구멍이 몇 개냐 하면 대략 3,000개 정도예요. 이 세포 하나당. 그래서 예, 3,000개인데 요 구멍 하나당 물질이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초당 1,000개 분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구멍이 3,000개 곱하기 3,000 해보세요. 그럼 얼마냐면 300만 개의 분자가 초당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게 들어가느냐? 이쪽에서 자 뒤에 설명합니다. 여기서 mRNA가 여기 리보솜이 갖다 붙습니다. 리보솜이 갖다 붙어가 단백질을 만드는 이 단백질들이 실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단백질이. 그다음에 이어서 요 핵에서 또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이쪽에서 리보솜이 만들어집니다. 리보솜이 만들어진 게 또 핵구멍을 타고 나옵니다. 그래서 물질 이동이 이만큼 많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요 안에서 가장 지금 핵에 대한 공부가 핵심이 뭐냐면, 요 안에 있는 DNA들이 어떻게 있는가? 그걸 이야기했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몇 개가 있느냐 하면, 46개가 있다. 이걸 염색체라 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거 있는 요게 핵이잖아요. 이 핵이 요게 핵이고 요 점들이 미토죠. 예.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예요. 요게 미토콘드리아. 예. 요겁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겁니다. 지금 요 블락, 이 블락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이 핵은 이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은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은 뭐냐 이거요. 이걸 부르는 게 세포질. 요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시토졸. 요게 바로 이 모든 영역입니다. 이쪽. 여기 있는 이 모든 영역이 이쪽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걸 이렇게 돌아가는 거 수도 없이 했죠. 이걸 TCA. 예. 그래서 이게 포도당. 예, 포당이 이게 육탄당. G6P에서 이게 바로 피루브산. 피루브산이 돼서 세포질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죠. 요 3탄당 피루브산, 피루브산이 들어와서 TCA를 돌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뭐가 만들어지면 NADH. 이 NADH란 분자가 이쪽에 와서 쪼개져서 NAD 플러스하고 양성자하고 전자 두 개가 생긴다 그랬죠. 이 전자가 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단백질을 전자 전달 시스템, 일렉트론 트랜스포 체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돌고 나면 하나 빠뜨렸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머신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ADP가 와서 ATP로 바뀌는 ATP 합성효소.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ATP를 만든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서 만드는 게 여기서 만드는 게 바로 ATP.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결합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자, 예를 들어주면, 이쯤 오면, 여기서 이게 알파케토, 알파케토 글루타로에이트라는 분자인데, 이 분자에서 쭉 나와갖고, 예를 들면 이게 글루타메이트, 이쪽에서 뭐 쭉쭉 해갖고 글루타민, 글루타민에서 이제 이게 뭐냐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예를 들어주면, 아데닌하고 구아닌이 만들어져요. 이걸 퓨린이라고 불러요. 야들이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게 바로 DNA, RNA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핵공. 핵공은 1초에 300만 개, 300만 개의 분자들이 들어간다. 여기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야들이 쭉 들어가서 이게 바로 DNA, RNA 기본 단위요. 기본 유닛도요. 예, 뭐 구체적으로 ATP가 되는데 ATP, GTP, CTP 뭐 이런 거가 되는데 야들이 똥똥똥똥똥똥 들어와요. 이렇게 야들이 공급돼 들어오면 이쪽에서 예를 들면 RNA 폴리머라제 2 같으면 이게 머신입니다. 이 머신 재봉털이라 생각하면 돼요. 재봉을 한다는 거예요. 쫀쫀쫀 박아 나가요. 그럼 뭐 박아 나간다는 말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요거 있는 요걸 밑에 것도 상관없습니다. 요게 뭐 예를 들면 요거 하나가 문자입니다. 아데닌, 그 다음에 요게 뭐 요게 시토신, 요게 티민을 하면 아데닌의 밑에 그러면 요걸 카피를 하면 야가 뭐가 되느냐 하면 야가 티민. 이게 구아닌을 카피하면 야가 시토신. 이렇게 좀 박아 나온 거예요. 요렇게 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RNA. 자, 이 RNA가 종류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RNA가, 예. RNA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요, RNA는 코딩 RNA. 코딩. 그 다음, 넌코딩. 넌코딩 RNA. 코딩은 뭐냐면 이게 단백질로 직접 가는 거예요. 자, 이걸로 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옛날에 배웠던 mRNA. 그 다음에 tRNA, 그 다음에 rRNA. 넌코딩 RNA는 뭐냐면, 넌코딩 RNA는 또 두 가지. 롱 넌코딩 rRNA. 넌, 요게 롱입니다. L, 롱 넌코딩 RNA. 그 다음 뭐냐면, 그 다음 짧은 코딩 RNA 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SNO RNA, SCA RNA, 그 다음에 MI RNA. 이런 종류가 10종류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리만 조금 아시면 돼요. 일단, 요렇게, 이게 DNA죠? DNA에서 RNA를 가는 이걸 전사라 불러요. 그 전사하면 mRNA가 되는데 이 RNA 종류가 대략 10종류나 있다.

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공부하는데 이 열 종류의 RNA를 명확하게 구분을 했을 때 생명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자, 미토콘드리아, 핵, 그리고 여기 있는 세포질 각각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일어나고 있다. 자, 그걸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요 과정에서 자, 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이게 자 mRNA를 합시다. 그럼 이 mRNA가 자, 지금 잘 보세요. 요 mRNA가 핵구멍을 타고 빠져나와요. 자, 핵구멍 아까 얘기했죠? 핵구멍을 빠져나오면 이 RNA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mRNA예요. 이 mRNA가 자, 여러분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A, G, C, T를 합시다. 그리고 요 빨간 거는 뭐냐면 PO3E가 인산으로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 요 들어가는 요 핵산, 요 인산, 요 인산이 바로 PO3E가 마이너스인데 PO43가하고 이렇게 요 E가든 3가든 마이너스 전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P하고 O 이중결합하고 O하고 O하고 O하고 O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습니다. 요 마이너스가 많아지면 야들이 밀어내면서 여러 가지 그 전기적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들어간 인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산이 부족하면 맛쪽 애들이 자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다 알면 뭐 단순한 뭐 맛쪽 애를 넘어서 갖고 많은 현상들이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DNA에서 요 mRNA. 자, 이 mRNA가 보통 우리 세포에서는 몇 개 정도 만들어지느냐 하면요, 이게 매 순간 우리 세포를,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다 조사해 보면 세포당, 세포 하나당 이게 대략 2만에서 6만 개, 6만 개 mRNA가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겁니다. 만 개 오답니다. 세포 하나당 이게 만 개씩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세포 하나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와갖고 야가 이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고 야 수명이 얼마냐 하면 수명이 그대 한 30분 노력밖에 안 됩니다. 30분 만에 야가 다 난도질해가 분해돼 버립니다. 또 분해 안 되려면 야들이 또 그 스트레스 그래눌라라 하는 걸로 또 모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바로 mRNA에 요 갖다 붙는 요건 지금 그림이 복잡해서 안 그려놨는데 요거에 뭐가 붙느냐 하면 요까지 따라오세요. 요거에 붙는 머신이 있습니다. 요거에 붙는 머신이 이렇게 두 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이 두 개를 이걸 스몰 서버 유닛, 이걸 라지 서버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요 두 개를 부른 이름이 리보솜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재봉틀입니다. 재봉틀입니다. 재봉틀. 이게 박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박아 나가느냐 하면, 뭘 만들어 나가느냐 하면, 요거에 트럭 있잖아요. 예, 요거 내가 표시하는데, 요거서, 요게 트럭입니다. 지금 요거 요렇게 보이죠? 요게 트럭입니다. 요거 싣고 가는 요게 아미노산입니다. 요 아미노산 하나, 두 개죠. 요것은 아미노산 1, 2, 3, 4, 5. 되죠? 이게 몇 개까지 붙이느냐 하면, 단백질당 다 다른데 평균 한 300개 정도 아미노산을 붙입니다. 이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이 머신이 바로 리보솜입니다. 네, 이걸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세포질. 자, 이건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이제 DNA.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DNA가 요 안에서 mRNA로 바뀌어요. 요 과정을 전사라 해요. 그럼 요 mRNA, 요 핵구멍을 빠져나와요. 자, 핵구멍 다시 강조할게요. 핵구멍. 이 범위를 보셔야 돼요. 이게 몇 개냐 하면 1000개. 대략
핵구멍이

스토리 3,000개 정도 있어요. 정확히 2,000에서 5,000개. 뭐야? 포유동물. 동물마다 다릅니다. 포유동물. 바로 세포당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략 중간중 3,000개를 잡으면 그러면 이 구멍에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얼마냐 하면 초당 1,000개. 그러면 3,000개 구멍에서 초당 1,000개니까 3 곱하기 10의 6성 300만 개의 분자가 초당 왕래를 한다는 거예요. 들락거린다는 거예요. 이 구멍을 통해서. 이런 수치를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범위를 알고 있어야 생명이 뭔가. 자, 오늘 내가 처음 이야기했죠. 생명 현상은 천만 명이 사는 서울시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세포를 설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서 자, 만들어진 요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 빠져나온 걸 요렇게 다시 그리면 요게 mRNA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요 전사했는데 요게 세 가지가 있다나. 요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tRNA, 요렇게 하면 mRNA, 요게 rRNA. 근데 요것도 R이라는 건 뭐냐 하면 리보솜. 그 다음 요 mRNA는 메신저. 그 다음에 tRNA는 트랜스퍼. 됐죠. 예. 그러니까 메신저는, 그러니까 뭡니까? 소식을 전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메신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리보솜은, 그래서, 요렇게 오면, 요게 사실은 뭐냐면 유전 정보요. 엄밀히 말하면 요 DNA 요거 있는 걸 요렇게 카피했잖아요. 그래서 유전 정보란 말이 뭐냐 하면, 흔히 말했잖아요. 유전 정보란 말이 뭐냐 하면, 이빨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쫀쫀쫀 해갖고 우리 인간한테는 이게 몇 개 있느냐 하면 64억 개나 있어요. 62억 개, 64억 개 이런 오답니다. 이런데 유전 정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DNA인 경우도 있고 이게 RNA인 경우도 있어요. 자, 보통 DNA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요게 세 개 문자를 읽는데 세 개씩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당 아미노산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생학자 이렇게 하면 아미노산 A1, A2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보통 단백질은 평균에서 아미노산이 몇 개냐 하면 종류마다 다른데 10만 종류의 아미노산이 가장 평균적으로 많은 게 아미노산이 대략 300개 정도입니다. 300개 AA로 된 게 단백질이 많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요걸 뭐라 그러냐면 코딩 RNA라 부릅니다. 이 코딩이란 말이 뭐냐면 유전 정보에서 곧장 단백질 아미노산을 지정해 주는 그걸 코딩이라 부릅니다. 자, 우리 요즘 코딩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초장 쓰잖아요. 그 코딩이란 말이 유전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 유전학에서 바로 요 DNA의 이빨, DNA를 이제 다시 그리면 이빨로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세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지정된다. 요걸 코딩이라 불러요. 코드라 불러요. 이걸 유전자 코드라 부릅니다. 그래서 유전자 코드를 실어 나르는 RNA, tRNA, mRNA, rRNA 세 종류가 있다. 그러면 이 유전자 코드는 이 아미노산은 결국은 단백질을 만든다. 그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요 과정은 핵에서 일어납니다. 핵 속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항상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 세포질에서 요게 요겁니다. 됐죠? 요렇게 일어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번역을 하기 위해서 뭐가 오느냐 하면, 여기 리보솜이 갖다 붙는 겁니다. 리보솜이 있는데, 요게 적은 걸 바로, 서버 유닛도, 그 다음에 라지 서버 유닛도. 요 두 가지입니다. 이게 두 가지를 합쳐서 부른 이름이 리보솜이라 부르고, 이게 세포당 포유동물은 10에 100만 개 오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핵이 이렇게 했다면, 아까 보여줬죠? 핵막이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막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굳이 그리자면, 아니, 색깔로
핵막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핵막입니다. 그래서 핵막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반복해 드릴게요. 자, 이게 핵이라면, 이게 핵막입니다. 그래서 요게 핵구멍입니다. 핵공이 되고, 그래서 요거에 특수한 단백질이 요렇게 붙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보솜은 어디 붙느냐? 리보솜은 요거 붙습니다. 요거. 오마이 사이즈. 요렇게 붙습니다. 요거도. 예. 요거에서 이게 몇 개냐면 100만 개. 요 점점 요렇게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리보솜이 어디 붙었느냐? 이렇게 이게 100만 개나 점을 찍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 안은 별로 없어요. 요런 데 있어요. 요런 데. 그러면 이 리보솜이 붙어 있는 이 막을 부르는 건 뭐냐면 이 막 이름이 바로 소포체. 영어로 ER막이라 부릅니다. ER막이라 부르는데 요거에 빨간 점이 찍혀 있는 ER막을 RER이라 한다 그랬죠. 이걸 바로 조면 소포체. 조면 소포체고 그러면 이 어떻게 여기 이제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짠. 잘 보세요. 요거에 mRNA가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게 바로 mRNA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이빨 세 개당 아미노산 하나가 여기서 아미노산 하나가 딱 결합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빨 세 개씩 요거는 이빨 세 개씩 1대 아미노산 하나. 요거 세 개 아미노산 하나. 똔똔똔똔똔똔 해 갖고 이게 몇 개? 대략 300개까지 간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그랬는데 실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고방향이 아니고 요 리보솜 이렇게 있다면 요 안으로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것 똑같아요. 아미노산 요렇게 해갖고 생겨요. 그럼 요 턱 끊어져요. 요 다 볼일 다 보고 나면 여기 턱 끊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톡톡톡톡톡톡톡 해요. 아미노산 여기 단백질이죠. 야들이 이동을 해요. 요렇게 이동을 해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 일이나 이렇게 해갖고 요 안으로 똥똥똥똥똥똥똥 아미노산 연결해요. 바로 이 오뚜기가 야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됐죠? 요렇게 세 개씩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꼬리가 돼지꼬리처럼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미노산 요게 전부다 아미노산. 이게 똥똥똥똥 몇 개요? 이게 한 300개까지 된다는 거예요. 많게는 300개, 3000개짜리도 있습니다. 가장 적은 건 몇 개냐 하면 7, 8개짜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타 엔돌핀 들어보셨나요? 베타 엔돌핀, 이랬으나? 베타 엔돌핀은 아미노산이 몇 개냐 하면요? 대략 한 1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이렇게 쾌감을 느끼잖아요? 아주 중요한 강의를 하면 막 즐거워요, 저도. 막, 야, 이거 너무 참 놀랍다. 재밌다는 정도가 아니고 놀라운 거예요. 그때 내 브레인 속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나와요. 시상하부 공상계에서. 그러면 머리가 쫙 연결되고 20년 전에 공부했던 것도 막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미노산이 300개에서 3000개, 막 적게는 10개, 요렇게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 연결이 몇 개? 10만 종류. 그걸 만들어내는 머신입니다. 재봉틀입니다. 그걸 다시 보면 그게 어디 있느냐? 요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했죠. 요 뚱뚱뚱 야가 요리 만들어져 갖고 여기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되죠. 야가 여기로 이동해요. 예를 들면. 그럼 요 끝에 뭐 했잖아요? 그럼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놀랍습니다. 야가 이렇게 똑 떨어져 버려요. 캡슐로 이렇게 떨어져 갖고 요 속에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포막이 있다면 요렇게 와서 요까지 와갖고 야가 키스를 해버려요. 자, 보세요. 키스를 하면 여기 통 열려요. 통 열려갖고 야가 쫙 분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세포 바깥으로, 세포 외로. 네. 그럼 이게 다른 세포한테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온갖 생화학작용이 30조 개 세포들 사이에 간단히 이런 방식으로 서로 소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과정을 이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요 세가 RNA에서 tmRRNA. 그래서 리보솜이 옵니다. 그럼 요 리보솜은 요렇게 재봉틀처럼 이동을 해요. 이빨 세 개씩 탁탁 요렇게 이동을 해요. 한번 이동할 때 요걸 제가 그려줄게요. 자, 리보솜이 이렇게 있고 mRNA가 이렇게 있다면 요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라지 서브 유닛, 스몰 서브 유닛. 자, 이걸

전문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걸 60S, 이걸 40S라 불러요. 이게 질량단입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100이 될 것 같은데 두 개 합친 게는 얼마 되느냐 하면 80S가 돼요. 그래서 우리 진핵세포들은, 우리 동물들은 대부분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80S로 돼 있고 식물하고 효모는 이게 박테리아하고 70S로 돼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이게 몇 S냐? 미토콘드리아 중요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도 DNA가 있고 요거 이렇게 갖고 리보솜이 붙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리보솜은 얼마든 55S로 돼 있어요. 이게 생명체마다 다 다르다는 거. 살짝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야들이 여기 세 개씩, 요 세 개씩 여기 중요합니다. 세 개씩 읽어 나가요. 그래서 요렇게 재봉틀 이동을 해요. 요 화면 이동할 때마다 요 돼지꼬리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이 하나씩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 두 개, 아미노산 세 개 하는데 이게 다 아미노산 만약에 수백 개 하고 나면 마지막에는 이게 두 개 독립대가 분리돼요. 예. 라지 서브유닛트, 스몰 서브유닛트 분리돼요. 예. 요 다 하면 요소 시작하고 요소 분리돼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을 실어나는 요게 tRNA예요. 이게 또 얼마나 재밌느냐 하면 처음에 tRNA가 만들어지는 게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 합시다. 그럼 약을 꺾어요. 꺾어갖고 지금 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신비입니다. 이렇게. 이거 보이죠?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돼, 또. 이렇게. 요 꼬리가 있고, 요 이빨 세 개가 있어요. 요 이빨 세 개가, 요 세 개가 바로 mRNA. 요쪽 세 개하고 코드를 딱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 매칭시키는 요거에 따라서 요거의 아미노산 종류가 결정이 돼요. 요겁니다. 짠. 자, 요 애니메이션. 여러분들 꼭 요 생명을 공부하고 싶은 요걸 보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리보솜입니다. 바로 이게 라지 서브유닛터. 이게 스몰 서브유닛터. 자, 보이시죠? 요 이빨들 세 개씩 한꺼번에 보세요. 세 개씩 읽어 나가요. 예. 읽어 나갈 때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이거 끼고 오는 게 바로 tRNA입니다. tRNA 자동차 오죠? 여기 보세요. 여기 오죠. 드디어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소포체 막입니다. 소포체. 자, 여기서 화장실 볼일 보는 거 있죠? 잠깐 기다려 보세요.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요 지금 이 속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계속. 아미노산이. 여기로 왔죠? 여기로 나옵니다. 보여 드릴게요. 조금만. 요 지금 계속 보이죠, 요. 영차. 보이죠? 예. 요게 mRNA입니다. 자, 요게 뭐냐면 요게 tRNA입니다. 예. 짠짠짠짠. 이게 초당 한 10개 정도로 간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박테리아는 더 빨라요.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자, 한번 보세요. 예, 내가 다시 보여줄게요. 이걸 일단, 이 애니메이션은 생물 공부를 한 달을 앞당깁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감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설명하는데. 자, 요게 mRNA. 짠짠짠. 이빨 세 개. 요 움직이는 게 tRNA. 자, 여기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줄줄 자라는 거 보이죠? 자, 보세요. 놀랍죠? 예, 자라잖아요. 이게 구슬 하나하나가 아미노산 하나입니다. 이게 평균 몇 개? 300개까지 연결됩니다. 3,000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 개짜리도 있습니다. 가장 짧으면 10개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가 몇 개? 16만 개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포 속에. 세포 하나당 10만 개 이상의 목걸이를 만들고 있어요. 끊임없이. 예, 초당 한 10개 정도 탁탁탁탁탁 이동하잖아요. 요거, 야들이 전부 다 아미노산 하나를 싣고 가는 트럭이요. 아미노산 싣고 가는 트럭이요. 그래서 요 아미노산 자라죠? 자, 그러면 요게 소포체 막에 딱 했죠. 자. 자, 어텐션. 보세요. 예, 기가 막히죠? 자,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세요. 요거. 자, 이게 바로 단백질이요. 간단해요. 이게 단백질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이게 리보솜. 자, 큰 거. 이거 리보솜 두 개. 예. 요거 있는 이빨은 도대체 뭐냐? 이빨은 뭐냐면 이렇게 그려주면 이제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이빨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 개씩 읽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구아닌, 시토신, 티민, 아데닌 뭐 이렇게 구아닌 이렇게

있다면 이거 각각이 아미노산 하나, A1, 아미노산 2. 그래서 이 머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리보솜이. 이 머신이요. 이렇게 붙어 있고, 야들이 이제 척척 읽어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세 개씩. 그러면서 이쪽에서 지금 보시는 게 요거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 둘, 셋, 네 개. 쭉쭉쭉쭉 만들어 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야들이, 자, 여기겠죠? 자, 이렇게 핵이 있고, 핵막이 이렇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상황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핵막이 이렇게 있다면 야들이 지금 요거 앉은 거예요. 자, 요 막이 지금 요 막입니다. 떨어졌나? 지금 요, 아, 지금 막이 또 빠져버렸구나. 조금 더 보세요. 계속 실어나는데 지금 요게 자라는 요게 아미노산 자라고 있는 겁니다. 반복해 보세요. 점점 자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전체 다 만들어지는 게 예, 대략 5분 만에 다 만들어요. 3에서 5분 만에 바로 DNA에서부터 단백질까지 만들어지는 시간이 대략 5분대로 다 만들어집니다. 예, 5분대로. 자, 보세요. 이만큼 커졌죠? 이만큼 커졌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대로 이동을 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하던 게 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하는 거 가장 보세요. 이 기가 막힌 동영상인데, 자, 쫙 조금 더뎌 이동했죠? 일로 왔죠? 자기 이게 2R막입니다. 2R막으로 붙었죠? 그 다음에 요 계속 자라고 있죠? 보이십니까? 조금 있어 보세요. 요 삐져 나옵니다. 잘 보세요. 계속 요 자라고 있는 거 보이죠? 네, 반복해 보세요. 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너무 놀라워요. 자, 움직이는 보이나요? 예, 네, 나오죠. 그게 바로 지금 요서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나오고 있죠? 예, 네, 요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차 만들어진 단백질입니다. 그후 많은 작업을 해야 돼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단백질의 수식 작업, 뭐, 엄청난 작업들이 있습니다. 기본 원리가, 이건 단백질이 됐죠. 다시 돌아올게요. 예, 네, 참 대단한 애니메이션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요약해드리면, 자, 보시면 3개씩. 처음 보세요. 요거에 3개씩 읽는다는 거예요. 3개씩. 그래서 요게 아미노산 하나, 둘,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요게 바로 tRNA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동해서 이게 리보솜이잖아요. 리보솜 박히는 거예요.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착착이 이동한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잘 보세요. 요게 1번이요. 요 1번이죠. 야가 탁 이렇게 밀려갈 때 어떻게 되냐면 요 위에 갖다 붙어줘요. 요렇게. 보세요. 요거 있는 메체오닌이 시작입니다. 박테리아의 시작인데 야가 쭉 올라가요. 그두 번째가 뭐냐면 알라닌이잖아요. 첫 번째 메체오닌이잖아요. 그다음 알라닌이 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요 메체오닌 첫 번째 메체오닌이 두 번째는 알라닌 위에 갖다 붙어요. 그럼 또 하나 더 오면 요 전체가 그 다음에 붙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보세요. 100개째까지 다 왔죠. 그럼 다 오고 나면 이게 100가지 아미노산이 구슬이 100개 정도 있다면 100개 다 만들고 나면 요게 바로 단백질이 되죠. 만들고 나면 요 만들었던 지금 여기에 붙었던 이 재봉털이 여기 붙었었잖아요. 이 두 개가 분리돼요. 이게 원래 재봉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들이 분리돼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재사용합니다. 예,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연결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요 보세요. 예, 요 아미노산이 자라고 있죠? 요렇게. 요때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세포질에 핵이 있다면 떠 있는 거예요. 떠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떠냐면 요렇게 해서 요걸 이동을 합니다. 요 과정입니다. 자, 보세요. 이동하는 과정. 핵막, 드디어. 잠깐 보세요. 드디어 요 왔죠? 요렇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잘 보세요. 가장 드라마. 자, 이게 바로 이 막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드디어 결합 링크 딱 했죠? 그 다음 요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 삐져나옵니다. 아까 보셨죠? 예. 요 보시면, 자, 이게 DNA, 이게 핵입니다. 핵 속에서, 자, 보시면 중화합의 효소 2, 예, 폴, 요것을 쭉 하고 중화합에서 원, 폴 원에서 폴리머라이즈 원에서 바로 리보솜의 유닛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핵 바깥으로 핵구멍을 타고 나와서 지금 설명했던 요 루트를 도는 게 지금 이 애니메이션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 요게 바로 ER막. 자, 요것을 마무리해드릴게요. 지금 요 속으로 지금 계속 아미노산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나오죠, 나오죠.

예, 이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무리드리면,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세포에서 핵이 있고, 자, 핵막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바로 ER막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다면, 리보솜이 이렇게 작동하다가, 요 통째로 야들이 요 갖다 붙었다는 겁니다. 요렇게 붙어갖고, 요 속에서 또 단백질을 이렇게 화장실에 보일 보듯이 놓으면, 요거 있는 요거 톡 떨어져갖고 이동을 합니다. 단백질이. 이게 세포의 여러 기관으로 사용되거나, 또 세포 바깥으로 나가거나,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애니메이션이 그 전체를, 예,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생물학을 짧은 시간에 핵심을 보시고 싶으면 오늘 강의 반복해서 보시면서 요 애니메이션을 완전히 숙지하시면 이거 거꾸로 가보면 이제 DNA까지 연결되고 핵의 작용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 링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결에서는 이쪽 핵 속을 하나하나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핵 속은 이제 들어가지도 않은 전입니다. 기본만 간단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시라는 현상을 세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대략 10억 개도 넘는 분자들이 전부 다 조율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은 놀랍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가사제 안구울야 세전소골의 무주상구시복도 역구역시 불가사장 수구리보살라 능유소교주수구

불은 이웃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 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사람이 만일 자신을 사랑하거든 모름지기 삼가 자기를 지켜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가운데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를 살핀다.

사랑은 고뇌의 시작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생명력 속에 잠재해 있는 영원성의 개화 현상이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소중한 나.
1: 와, 친구.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또 신심나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불교에는 수많은 수행법과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2: 네.
0: 그래서 뭐 관세음보살 부르시는 분도 있고, 지장보살 부르시는 분도 있고, 금강경 읽는 분들도 있고, 심묘장구 대다라니 독송하신 분도 있고, 법화경 사경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기도 방법이 많아요.
2: 예.
0: 그중에 또 가장 많은 불자분들께서 즐겨하는 그런 기도 방법 중에 능엄주 수행이라고 있습니다. 아. 예, 능엄주라는 주문이 있거든요. 예. 예, 다 들어보셨죠?
3: 네.
0: 예, 예. 근데 예전부터 느끼는 건데 뭐 물어보면 다들 이러시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지 말자 하다가 그래도 예상 물어보면 예, 절대 또 실망을 주지 않고 또 이러시네요. 예, 능엄주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 정도는 좀 알아둬야 돼요. 이 능엄주라는 불교의 그 주문 수행법이 있는데 오늘 요 능엄주 수행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불교에는 수많은 수행법이 있고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대 기도법 해가지고 염불기도법, 그 다음에 경전을 외우거나 경전을 베끼는 강경 수행법, 강경, 경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외우는 주력 수행법, 주력 혹은 뭐 다라니 혹은 진언이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주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오체투지, 절 기도법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 수많은 주문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짧은 거는 옴마니 밤메옴. 예, 다 들어보셨죠? 예, 와, 다행히 들어보셨네요. 옴마니 밤메옴 몇 글자예요? 예, 여섯 글자죠. 여섯 글자. 그 옴마니 밤메옴보다 더 짧은 것도 있어요. 옴아훔이라고 해가지고 예, 밀교에서 쓰는 수행법 중에 옴아훔이라는 또 수행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긴 걸로는 또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좀 길고요. 그리고 지장경에 나오는 친부다라니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법화경에 나오는 법화다라니도 있고요. 불교의 수많은 주문들 중에서 가장 긴 주문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수능엄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능엄주라는 게 있습니다. 능엄주. 그러니까 능엄경에 나온다 해서 능엄주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수능엄경 혹은 그냥 능엄경이라고도 부르는

0: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능엄경 안 읽어보셨죠?
1: 네.
0: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능엄경 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엄청 어려워요. 예, 엄청 어렵습니다. 그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완벽하게 노래하고 있는 부처님의 깨달음, 골수 법문을 담고 있는 경전 중에 수능엄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에요. 예, 그래서 당연히 안 읽어보셨죠? 자, 어쨌거나 이 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주문 중에 능엄주라는 게 있는데 능엄주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 그 이야기가 또 굉장히 재밌어요. 능엄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 중에 안한 스님이라고 계세요. 안한 스님. 그래서 총명 제일 혹은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문 제일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안한 스님께서 굉장히 연한이 많으셨대요. 연한. 여자에 대한 장애가 많으셨대요. 출가 생활을 하면서. 그 왜 여자에 대한 장애가 많으셨냐? 잘생겼어. 아유, 좋아하는 것 봐. 뭐또 어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주변에 여자 신도들이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노스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저 공부 가르쳐주시던 노스님들께서 중이 너무 잘생기면 안 된다. 중이 너무 잘생기면 수행하는데 박해 된다. 그래서 저 보면서 너는 안심해도 되겠다 이래서 야, 아유 너는 수행 잘하겠다 이래서 이거 수행 잘해도 된다니까 기뻐해야 되는지 너는 안심해도 된다니까 기분을 나빠야 하는 건지 막 좀 이렇게 아리송할 때가 있었어요. 예, 아유 갑자기 얘기하면서 또 욱할려 그러네. 하여튼 옛날 노스님들께서 수행자는 너무 잘생기는 게 복이 아니라고 너무 잘생기면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안한스님께서 너무 잘생기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좀 장애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불교 설화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펼쳐지는데 안한스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점심에 탁발을 하러 이렇게 나가시다가 탁발을 하시는데 너무 목이 마르신 거예요. 그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마시고 싶어서 이렇게 우물가에 갔어요. 우물가에 갔더니 웬 젊은 처녀가 물가에서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 안한 스님도 기다렸다가 자기가 떠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다렸다가 이렇게 자기가 떠드시면 되잖아요. 뭐 안한 스님 뭐 손이 없으세요? 발이 없으죠? 그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스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하고 이렇게 당시 떠드시면 되잖아요. 꼭 그 젊은 아가씨한테 시주여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한 잔 줄 수 있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예? 난 거기서 이렇게 딱 의심이 되더라고. 아, 자기가 떠드시면 되지.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주여 그 젊은 아가씨한테 내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을 좀 떠주시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부끄러워하면서 스님, 저는 스님에게 직접 물을 떠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오? 했더니 저는 천민 계급입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천민, 불가촉 천민들은 귀족이나 브라만, 가장 위에 있는 종교인을 뜻하는 브라만이나 왕족을 뜻하는 크샤트리아라고 하잖아요. 손길만 닿아도 손을 잘라버렸대요. 불결하다고. 고를 정도로 인간 대우를 못 받던 게 불가촉 천민이었거든요. 불가촉 천민인 자기, 이 불결한 존재가 어떻게 거룩하신 스님한테 물을 떠드릴 수 있겠냐고. 저는 못합니다 했더니 안한 스님이 또 잘생겼는데 말도 멋있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부처님 법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미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시주여 괜찮으니 나에게 물 한 잔 떠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잘생겼는데 목까지 잘해? 말까지 잘해요. 예? 그러니까 막 부끄러우면서 이제 젊은 아가씨가 이제 안한 스님한테 물을 떠드리고 상사병에 걸렸어요. 아가씨가 우리 애 잘생겼지 매너 좋지 말 잘하지 말하면서 짜증난다. 너무 안한 스님이 완벽하시니까 이 아가씨가 상사병에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다 자기 제 짝이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내 눈에 안경이란 말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보고 반하는 것은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그래요. 그 누군 그냥 다 예쁘고 다 잘생겼다고 혹 반하는 게 아니라 전생에 어변이 있었기 때문에 반하는 거예요. 그 콩깍지 아시죠? 콩깍지. 그 콩깍지가 무서운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너 정신 차려. 너 저 남자 만나면 너 인생 망해. 그래도 아니야, 난 저 남자뿐이 없어. 예, 이게 전생의 업보예요. 전생에 좋은 인연을 많이 지어놨으면 좋은 사람한테 콩깍지 씌우고, 전생에 더럽게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평생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콩깍지 씌우게 되는 거예요. 어, 무섭죠? 네. 남 얘기 아닌 사람들 있죠? 근데 이게 다 만난 인연이 자기 어변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좋지 못한 인연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서러워하거나 섭섭해하지 말고 전생에 내 어변인가 보다, 이번 생에 빚을 잘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또 이번 생에 좋은 인연 만났으면 내가 전생에 좋은 씨앗을 심어가지고 이번 생에 좋은 인연을 만났나 보다, 이번 생에도 내가 좋은 인연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자꾸 일으키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전생에 아난슴하고 무슨 어변이 있었는지 이 아가씨가 아난슴 때문에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그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맨날 막 꿈꾸면서 아난스님, 아난스님, 예? 아난스님, 아난스님. 그래서 나온 말이 아난스님, 아난스님, 안아줘, 안아줘. 예? 안아줘가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아난스님 애타게 찾다가. 몰랐죠? 예. 어디 가서 써먹지 마세요. 예, 아난스님, 아난스님, 안아줘, 안아줘. 예, 이제. 예, 뭐 말을 내가 너무 막 던지는 것 같아서. 자, 어쨌거나. 예, 아난스님 때문에 막 애가 타니까 엄마가 인연아, 인연아, 정신 차려라. 그분은 스님이시다. 스님한테 반하면 어떡하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하니까 딸이 나 죽을래, 이루어질 수 없으면 나 확 죽어버릴래,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식 낳아봤자 다 필요 없어. 부모 앞에서 남자 때문에, 애인 때문에 죽겠다는 소리 나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의 어머니가 흑마법을 하는 마술사였대요. 주술사였대요, 주술사. 예? 그 막 귀신을 부리는 주술사였대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걸 알지만 딸이 정말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난스님이 이제 점심때마다 마을에 내려와서 탁발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몰래 이렇게 기둥에서 숨어서 아난스님을 탁 지켜보다가 아난스님이 탁 마을에 내려왔을 때 주술을 겁니다. 마술을 걸어요. 예? 그래서 딱 마법을 걸어가지고 아난스님, 만약에 스님이 수행을 많이 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면 마술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렸겠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난스님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책을 보고 듣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을 듣고 외우는 것만 좋아해서 마음을 닦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술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술에 걸려가지고 그 주술, 최면이라고 하죠. 최면에 이끌려서 그 딸이 있는 이제 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자기 상태가 아니에요. 딱 들어갔더니 어느새 벌써 딸이 신혼방을 차려놓은 거예요. 스님 기다렸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침대로 끌고 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19금이야. 예? 여기서부터 이제 19금인데 이 방송이라서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침대를 이제 끌고 가요. 그래서 이제 막 거시기 하려는 찰나에, 예? 아니 뭐라고 설명할 길 없잖아. 예, 이제 거시기 하려는 찰나에 부처님께서 멀리서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신통력을 다 보시더니 제자들한테, 아, 나의 제자 아난이 지금 파괴를 당하려고 그렇게 주술, 마술에 걸려서 파괴를 당하려는 지금 순간이구나. 어서 아난을 구출해야 된다 하면서 부처님께서 딱 선정해 드십니다. 참선 상태로 딱 선정해 드시니까 부처님 정수리에서, 어디에서? 정수리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왔대요. 정수리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환한 광명 속에서 결과부자를 하신 수많은 부처님들이 연꽃 위에서 확 이렇게 펼쳐지시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정수리에서 수많은 부처님들이 광명과 함께 나타나셔서 무언가 막 주문을 외우시더래요. 막 주문을 외우시는데 그 주문이 이야기의 흐름상 무슨 주겠어요? 능엄주.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능엄주. 그러니까 능엄주. 아,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 돼요? 예? 지금 능엄주 얘기하고 있는데 부처님 정수리에서 주문을 외우는데 무슨 주문일까 했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온만이 반매요? 이래버리면 이거 눈치

없는 거예요. 네, 무슨 주? 네, 능엄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을 불러서 지혜제일 문수보살님을 불러서 이 능엄주를 가지고 가서 안안에게 묶여있는 안안을 홀리고 있는 주문, 주수를 깨뜨리고 마수를 깨뜨리고 안안을 어서 데려오너라.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그 안안 스님이 갇혀있는 그 아가씨 방에 확 나타나셔서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이 능엄주를 외우셨대요. 능엄주를 싹 외우니까 안안의 그 안안의 정신을 혼란시키고 있는 그 주술 마법이 짱 하고 깨지면서 안안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수보살의 실력의 그 신비한 힘에 의해서 이 안안 스님과 그 여자 있죠? 상사병에 걸린 여자를 데리고 부처님 앞에 데려갑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설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상사병에 걸린 그 아가씨도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때 부처님 정수리에서 나온 주문이라고 해서 대불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대불정. 위대한 부처님의 정수리. 대불정. 예. 부처님의 정수리에서 나온 주문이다. 능엄경에서 설해진 주문이다 해서 대불정 능엄신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불정 능엄신주를 우리는 그냥 줄여서 능엄주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 정수리에서 광명과 함께 뿜어져 나온 주문이니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주문이. 엄청난 가피가 담겨져 있는 주문이겠죠. 근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능엄주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또 발음도 엄청 억셉니다.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발음이 부드러워요. 신묘장구 다라니 외워보면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뭐 가나다라 마바사 다시 예?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러겠잖아요. 예?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이렇게 쉽게 나아가는데 능엄주는 발음도 세요. 막 스타다가던 스타 스타다 파트라 파라 프라스프레나 하면서 막 쫙 나오거든요. 침 겁나 튀어요. 하다 보면 침이 엄청 튑니다. 발음이 억세가지고. 근데 이게 처음 하는 사람은 혀가 꼬여가지고 한 번 있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그 정도로 길어요. 그리고 조금 익숙해져서 혀가 말랑말랑해지면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능엄주를 아주 많이 독송하셔가지고 능엄주에 힘이 붙으신 분들은 훨씬 더 빨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2, 30분 정도 걸려요. 한 번 있는데. 그 금강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는데 한 2,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30분 정도 걸리는데 능엄주 한 번 읽는 거랑 금강경 한번 독송하는 거랑 거의 시간이 비슷해요. 그 얼마 정도로 주문이 긴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주문이 긴 그런 아주 부처님의 위대한 가피력이 담긴 부처님의 정수리에서 광명과 함께 출현한 주문이다 해서 대불정 능엄 신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능엄주가 중국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중국에 있는 사찰에서 오래전부터 이 능엄주라는 걸 독송했답니다. 중국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능엄주를 독송해왔고 지금도 중국에 가면 우리 한국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송하듯이 한국에서는 항상 예불 모실 때 천수경을 독송하잖아요. 천수경 안에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찰에서는 매일매일 예불할 때마다 천수경을 외우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듯이 중국 사찰에 가면 항상 매일 능엄주를 독송한대요. 근데 중국에서 능엄주를 열심히 독송하게 된 신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오래전에 옛날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여러분 관세음보살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네. 그 관세음보살님이 살고 있는 곳을 보타낙가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절 중에 뭐 낙가사, 뭐 낙가암 이게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낙가자가 들어가면 보타낙가산. 근데 중국에 보타낙가산이라는 절이 있었나 봐요. 그 보타낙가산에 그 어느 큰 절에 진헐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대요. 네, 법명이 진헐 스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헐 막 이러잖아요. 헐. 그래서 진헐 스님. 진짜 헐. 그래서 네. 아, 또 진헐 스님한테 죄송하네. 네. 진헐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진헐 스님이 계신 그 사찰에 4천 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수행하고 있었대요.
그 4천 명의 스님들이 수행하는 큰 절이 있었는데

0: 이 스님들이 4,000명의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사찰에 돌림병이 돌았대요. 돌림병. 그 마을에 돌림병이 스치면서 스님들도 다들 돌림병에 걸리셔가지고 다들 쓰러져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사를 부르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월 스님께서 이거는 관세음보살님한테 간절히 기도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아야만 나을 수 있다. 그래, 관세음보살님께 우리가 한번 기대서 기도를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고 관세음보살님한테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스님들이 이제 쓰러진 스님들은 깨서 이제 그 누워 있고 이제 그 중에서 몸이 좀 멀쩡한 스님들이 법당에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님 제발 우리 스님들 몸에 병 좀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난 뒤에 기도의 힘이 지극했는지 진월 큰 스님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관세음보살님이 쫙하고 나타나셨답니다. 여러분 꿈에서 관세음보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 좀 해요. 예, 예.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예, 기도를 해요.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싹 나타나셨대요. 예? 불렀니? 뭐 이러면서. 예? 나 불렀니? 그 진월 스님이 관세음보살님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우리 스님들이 돌림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다 쓰러졌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스러운 그 신통의 힘과 자비스러운 손길로 부디 우리들에게 가피를 내려주셔서 이 병에 걸린 우리 스님들을 제발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스님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에게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싹 미소를 지으면서, 진월 스님이요, 이 보타나카사는 이 주지 스님이요, 이 스님들이 돌림병에 걸려서 쓰러진 거는 전생에 큰 업보가 있어서 그 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전생에 지은 업보가 너무 두꺼워서 관세음보살인 나의 힘으로도 그 업보를 소멸시키고 병을 낫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업은 누가 받아야 돼요? 네.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법칙이에요. 부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 업보가 너무 두꺼우면 부처님도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업은 누가 풀어야 되니까? 이게 불교의 매력이에요. 누가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고 푸는 것도 누가 푼다? 내가 푼다. 그럼 기도는 왜 하느냐? 그나마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는다?
1: 작게
0: 받는다. 이게 불교의 매력이죠. 관세음보살님이 나의 신통의 힘으로도 그대들이 전생에 지은 업보에 의한 이 병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단,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비한 가피가 담긴 능엄주를 독송하십시오. 지극한 마음으로 능엄주를 독송하면 분명 이 업장을 소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꿈에서 딱 깨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가 살아날 길을 가르쳐 주셨구나 해가지고는 온 대중을 시켜서 몇 날 며칠 동안 아침에 눈 뜨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능엄주를 독송했답니다. 능엄주를 계속 독송하고 독송하고 또 독송했더니 몇 주가 지난 뒤에 그 보타나카산에 있는 4,000명의 스님들의 병이 모조리 싹 사라졌다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 후로는 그 신비한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중국의 사찰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침에 능엄주를 독송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사찰에서는 아침에는 능엄주를 독송하고, 아침에는 무엇을 독송하고? 능엄주. 예, 엄청 길어요.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예불 대참회문이라는 것을 이제 그것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했다?
1: 예불
0: 대참회문. 근데 예불 대참회문이 이렇게 부처님의 염불을 하면서 절을 하는 건데 딱 108번 절하도록 구성되어져 있어서 예불대 참회문에 108대 참회문이라고도 불려요. 절을 108번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새벽에는 능엄주를 외우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예불 대참회문 혹은 108회 대참회문을 독송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도 그 중국 불교의 어떤 서적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0: 중국 사찰, 특히 참선을 하는 스님들 사이에서는 중국에서도 새벽에 일어나면 능엄주를 독송하는 그런 하나의 일과가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한국 불교에서도 그 간간히 기록해 보면 고려시대나 혹은 조선시대 때 사찰에서 능엄주를 한 번씩 독송했다라는 기록이 가끔씩 나온답니다. 예, 짤막하게 나오는데 한국은 오래전부터, 한국 불교는 오래전부터 주문 중에서 신묘장구 대달한 일을 더 보편적으로 많이 독송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큰 스님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시는 분이 신라시대 때 의상스님이라고 계셨거든요. 네. 다 들어보셨죠? 네. 예. 이 의상스님께서도 당신이 쓴 백화도량 발원문이라는 책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주, 신묘장구 대달하니를 다른 말로 대비주라고 하거든요. 네. 예, 신묘장구 달하니 대비주를 항상 독송하겠습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신묘장구 대달하니를 독송한 것이 저기 이렇게 소급해서 올라가면 신라시대 때부터 계속 이어진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오랫동안 신묘장구 대달하니를 독송해 오다가 언제부터 한국 불교에서도 능엄주가 널리 전해지게 되었냐면 그 유명하신 해인사 백년암에 계셨던 성철 스님 때부터, 예, 성철 큰 스님 때부터 능엄주를 하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책을 굉장히 많이 보셨대요. 성철 스님이 당대 천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소문에는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외우셨다는 소문도 있고요. 예. 비웃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렇죠. 거꾸로 외운 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화엄경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셨다고 하고요. 대단하신 천재셨대요. 한 번 본 책은 사진처럼 머리에 찍히셨대요. 예, 엄청난 천재였다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이제 책을 많이 보셨는데 그 어느 서적에 중국에서는 선종 사찰에서도 새벽에 무엇을 했고 능엄주를 했고 저녁에 무엇을 했다? 예불 대 참에 예, 대답 잘 못하려던 게 지금 느껴졌는데 제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예불 대 참회문을 외웠다라는 기록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그걸 보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능엄주하고 예불 대 참회문을 많이 많이 이제 권하십니다. 권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성철 스님을 기점으로 해서 능엄주라는 게 한국 불교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 능엄주에 얽힌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비구니, 현대 비구니 큰 스님들 가운데 인홍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인홍 스님. 예, 비구니 스님이셨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연세가 거의 89까지 사셨던 것 같아요. 90 가까이 이제 살아 계시다가 한 20여 년 전쯤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이 인홍 스님께서 그 성남사, 여러분 울산 아시죠? 네. 네, 울산에 가지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가지산이라는 곳에 성남사라는 아주 유명한 고찰이 있는데 그 쇠락한 성남사를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 성남사를 크게 중창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참선하시는 비구니 선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비구니 선방 중에서 가장 큰 도량이 바로 성남사예요. 그래서 이 성남사를 중창하신 또 수행력이 깊으셨던 우리 현대 비구니계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인홍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굉장히 완벽주의자 성격이셨나 봐요. 완벽주의자 성격이셨고 또 성남사라는 쇠락해진 절을 평생의 힘을 기울여서 그걸 막 불사하다 보니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겠어요. 그 옛날 스님들께서는 또 불사하면서 정말 그 부처님의 도량을 새로 일군다는 마음으로 온 정력을 다 쏟으셨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불사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랬는지 60이 채 되시기 전에 50대 후반에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프다 계속 배가 아프다 소갈이를 하시다가 50대 후반에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사실 요새 50대 후반, 요새 60도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요새 60도 청춘이에요, 청춘. 이제 그 어르신들 나오는 고장에 뭐 6시 내 고향 뭐 이런 프로 있잖아요. 그런 프로에 보면 아이고 저기 청년회장 온다 해서 그래서 청년여정단에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웬 할아버지가 오시더래요.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 청년회장이십니까? 예, 제가 우리 고작 청년회장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지금 60 청춘입니다. 이러시고, 예, 그러셨다고. 뭐 이제 70이 다 되시는 연세인데도 예, 청년회장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절에 있다 보면 젊은 분이 오셔요. 젊은 분이 오셔서 스님 팬입니다. 뭐 이러셔서 아무리 봐도 연세가 40대로 뿐이 안 보이는데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게 연륜이 있어 보이세요. 죄송한데 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면 예, 60 몇입니다 이러시더라고. 아, 요새 다 그래요. 오가 아니라 다들 염색하시고 이렇게 화장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의상도 젊게 입으시니까 연세가 60대인데도 한 40대 50대 정도 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야, 요새 60에 환갑하면 욕한다고 하더니 아, 그러시더라고요. 60에 환갑하면 이제 욕 듣는다고.
1: 맞아요.
0: 예, 그래 맞아요. 예, 그래 맞아요. 자, 그런데 그 젊은 나이 이농스님께서 쓰러지신 거예요. 이렇게 아, 배 아프다 하고 쓰러졌는데 아무리 병원을 가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때 이제 좀 의학이 지금보다는 좀 부족했던 시대니까 막 유명한 한방집에 가가지고 막 보약 드시고 침을 맞아도 배 아픈 게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 계속 누워 계시니까 아무리 봐도 좀 상태가 심각하더래요. 그래서 그 중에 제자분들이 아 이러다 큰일 난다 해서 그 당시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 그 당시에 메리놀 병원이라고 있었대요. 들어보셨어요?
1: 네.
0: 부산 분이세요? 그런데 들어보셨어요? 부산에 메리놀 병원이라고 있었는데 메리 예. 거기에 원장님이 수녀님이셨대요. 그러니까 어떤 수녀님이 외국인 수녀님이 운영하는 그런 이제 카톨릭 병원이었는데 급히 그곳으로 모시니까 거기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았답니다. 부산에서 제일 유명하고 큰 병원에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더니 아이고 왜 이제 오시냐고. 아무래도 취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니까 다른 병원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니 그때 영도 있잖아요. 부산 옆에 영도에 침례병원이라고 있었대요. 그 당시 거기 굉장히 유명했답니다. 영도 침례병원의 원장님이 독일인이었대요. 독일인이었는데 그곳에 딱 스님을 모셔가니까 정밀검사를 받아보더니 췌장이 다 이제 골마가지고 터지기 직전이라고. 췌장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예, 췌장이 이게 터지면 이게 지금 골마서 이게 터지기 직전이니까 이거 빨리 이거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답니다. 입원을 하고. 근데 제자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철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때 성철 스님이 저 팔공산 아시죠?
2: 네.
0: 대구 팔공산의 성전암이라고 있는데 성전암에서 이렇게 계실 때 일이었대요. 성전암에 이렇게 성철 스님 찾아뵈니까 성전암에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제 왔다 갔다 그때 포행 산책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스님 저희 왔습니다 해가지고 인사드리고 스님 지금 저희 스님께서 성남사 큰 스님께서 이런 이렇게 해서 뭐 속이 지금 췌장이 골마서 터지기 직전인데 생명이 위독하고 저 수술 날짜 잡았습니다. 아, 스님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성철 스님 딱 듣더니 너네 스님 앞으로 큰일 하실 분이다. 지금 보내면 안 된다. 니들이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이러시더래요. 니들이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살려요? 왜? 의사가 수술하지. 근데 성철 스님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니들 내 말대로 해라. 이제 절에 가면 법당에 들어가서 조를 짜라. 조를 짜서 네 사람이 조를 짜는데 두 사람은 대웅전 큰 법당에서 두 사람은 옆에서 능엄주를 외우고 두 사람은 옆에서 108참회문을 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요. 두 사람은 능엄주를 외우고 두 사람은 옆에서 108참회문을 하는데 21일 동안 조를 짜가지고 24시간 연불소리와 목탁소리가 끊기지 않게 해라. 21일 동안. 그리고 법당 안에는 스님들 외에 일반인들은 아무도 들어놓지 말아라. 오로지 기도만 해라. 그렇게 딱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가피로.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들, 인홍 스님 제자분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절에 와서 스님들 모아놓고 성철 스님이 이렇게 해보라고 하더라 하면서 조를 짰답니다. 네. 스님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이제 2시간씩 돌아가면서 그래서 두 분은 능엄주를 외우고 두 분은 108차 메모를 외우면

해서 24시간 연불 소리, 모탁 소리가 끊기지 않게 21일 동안 기도할 수 있게끔 조를 딱 짰대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그날 이제 인홍 스님이 계시는 병원에 이제 또 이렇게 간병하러 갔는데 바로 이제 수술 들어간다고 벌써 연락이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듣기에는 좀 더 검사하고 일주일 후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상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냥 당장 해야 된다. 너무 위독하다 이러더랍니다. 그거 어떡해요? 그래서 기도 시작한 그 당일날 스님 수술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춰서 그래서 수술을 딱 들어갔는데 8시간이 걸렸답니다. 수술하는데 8시간에 딱 걸렸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절에서는 계속 능엄조하고 108참회문 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8시간 대장정의 수술이 끝난 뒤에 의사가 감탄을 하면서 얼마나 위독했는지 배를 째보니까 배를 갈라보니까 이미 취장이 터져버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을 해도 1,000명 중에 한 명도 살기 힘들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요새 의사 선생님들 기술 대단하잖아요. 예? 그런데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아무 문제가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심각했답니다. 그래서 1,000명 중에 한 명을 살리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기적같이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실에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스님이 마취해서 이렇게 풀렸을 때 아이고 이제 시원하다 이러면서 희한한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희한한 경험을 하셨는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수술 때 딱 누워서 수술에 막 들어갔는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자기 눈앞에 또렷하게 생생하게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네 분의 보살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자기 주변에 주위에서 이렇게 네 분의 보살님이 자기 배를 인홍스님 배를 이렇게 만져주는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꿈을 그 가피 받은 거죠.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8시간 동안 이제 수술을 받으면서 이미 췌장이 곪아서 터진 상태에서도 아주 수술이 기적적으로 이제 잘 끝났다. 그리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통증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통증이 굉장히 심할 테니까 옆에서 간병을 좀 잘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가피인지 통증이 이제 마취제가 풀렸는데도 진통제 한 방 안 맞고 편안하게 넘기시고 일주일 후에는 실밥을 풀어버리셨대요. 너무나 이제 쾌차가 빨라가지고 그래서 딱 그 기도를 할 때 며칠 기도를 했다고 했죠? 21일 기도를 했다고 했죠? 21일 기도를 하면서 21일 기도가 딱 끝나는 그날에 퇴원을 하셨답니다. 무사히 이렇게 퇴원을 해서 이렇게 가사장삼을 입고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법당에 삼배를 올렸다는 그런 능엄주의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성남사에 전통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매년 정월 있죠. 매년 정월이면 정월 초 사흘날부터 일주일 동안 24시간 능엄주와 108참회문 기도를 올리는 전통이 지금까지 성남사에 전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이렇게 오늘날 기록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을 때 물론 기도한다고 일에 다 풀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자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너무 맹신으로 흘러서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다 풀린다고 또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내게 주어진 어떤 좋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마음을 굳게 다잡을 수 있고 또 나에게 주어진 좋지 못한 업보가 있으면 그 나쁜 업보를 소멸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부처님께 기도 올리는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거지 나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안 들어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기도빨이 들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집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와 같은 신비한 가피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 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능엄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능엄주도 좋지만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어떤 가피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0: 하나로 통한다.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신묘장구 다란이도 해보고 능엄경도 읽어봤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래요. 그러다 능엄주를 했는데 너무 속이 시원하고 능엄주를 하고 나서 진짜 기도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분은 능엄주가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아시는 불자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분은 스님 저는 능엄주만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능엄주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대요. 그럼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대신 그 보살님이 스님 저는 능엄주를 하면 가슴이 답답한데 신묘장구 대달하는 일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예, 신묘장구 대달하니 하면 돼요. 다 각자 자기한테 맞는 기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능엄주 이야기 들었다고 하던 기도 다 내팽겨치고 능엄주만 하실 필요 없고 예, 능엄주도 좋고 다른 기도도 좋고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니까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하나라도 제대로 꾸준하게 하라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셔서 업장 소멸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선업과 공덕의 씨앗을 잘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노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사랑하는 대상은 설사 그가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평등하다. 사랑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욕심이 동하게 하지 말고 뜨거운 쇳덩이를 입에 머금고 목이 타는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지 말라.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2: 아, 예. 야, 튼실하네.
0: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2: 오,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3: 지금 해가 지금.
2: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4: 찰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5: BJ 정문 스님.
2: 그렇습니다.
5: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2: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든 성불하고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진사를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진사를 하는 거지. 유도하고 말이죠. 실제로 유도야.

반갑습니다. 오늘 열애 출연품입니다. 이 열애 출연품을 다 하나로 묶어서 잠시 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허공과 같아서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태양과 같아서 중생의 온갖 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통도사 화엄살림 청법 대중들은 내 몸이라는 작은 먼지 속에 온 우주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내 안에 열애께서 출연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나이다. 내 안의 열애께서 출연하시기를 간절히

이 발언하나이다. 내 아내 여래께서 출연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나이다. 망상의 구름을 걷어내어 본래의 태양을 보게 하시고 내가 곧 부처요 내 이웃이 곧 부처임을 깨달아 이 땅을 연화장 세계로 일구는 보현 행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오늘 열애 출연품을 발언으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발언을 할 때 온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이런 발언 많이 했죠?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때 발언문을 한다 하면 이 구절이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이 열애 출연품의 핵심은 온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는 그 열애께서 출연하시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화엄경 전체에서 어느 품이 중요하지 않은 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애 출연품은 그동안의 모든 과정과 여정을 거쳐서 비로소 부처님께서 출연하심을 확인하는 품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안 오셨어도 오늘 딱 오시면 여러분이 오시는 그 순간 무엇이 돼요? 열애가 되어서 출연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 열애 출연품은 어쩌면 화엄경 전체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수행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딱 정점을 찍은 그리고 열애가 출연하시고 나서 그 다음은 출연하신 열애가 세상을 제도하기 위해서 놔두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애 출연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또 무엇인가 하면 수행하고 수행을 해서 가꾸고 닦아서 된 열애가 아니고 처음부터 열애였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열애였지만 열애인 줄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박수를 안 친 거지 아까. 누가 왔다고? 아니 옆에서 누가 왔다고? 열애가 오셨다고. 누가? 들어보지 못한 소리. 그래서 이 열애 출연품의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을 인용을 하면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참 기가 막힌 일이구나.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건만

어리석음과 집착 때문에 혹은 망상과 집착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고 또한 이를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서술을 하셨어요. 전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는데 망상과 집착 때문에 다만 이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구나. 전부 열애라고 하는데 근본부터 열애인데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스스로 열애임을 보지 못할 뿐이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말하면 요것만 딱 끊으면 도대체 뭐야? 수행을 해서 완성이 부처가 아니고 본래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여정이 수행이다. 그러니까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처를 확인시켜주는 일이다. 이미 부처인데 왜 모를까? 그것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망상 그리고 집착 때문에 본인이 열애인 것을 알지 못하니 이걸 설명하는 과정이 전부 수행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해가 있고 달이 있죠. 그죠? 네, 봐요? 네, 달은 봤어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자, 해를 봤죠? 해가 구름이 낀 날 보이던가요? 왜 안 보이죠? 구름에 가려있다고 해서 해가 없던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구름이 끼어서 해를 보지 못할 뿐 해가 본래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불교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법칙이 하나 있다면 연기법입니다. 자,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어쩌면 인과 그리고 그 안에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연기적 과정을 설명하는 법인데 이것은 뭐냐면 중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보면 어떤 원인이 인이라고 하는 원인이 연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나서 조건의 도움을 받아서 결과가 일어난다. 이걸 쭉 연결하면 인, 연, 연, 기. 인이 연을 만나서 연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일어난 결과는 끝이 아니라 다시 인이 되고 또 연을 만나서 또 결과가 나오고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하나의 윤회라고 얘기를 했죠. 이 과정에서 내가 나쁜 습관을 버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한 업을 쌓으면

0: 면 무엇이 되나요? 부처가 된다. 이게 연기적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연기적 사유이고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에 와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혹은 이런저런 공덕도 많이 짓고 그러다 보면 선한 보살이 되고 거기서 더 공덕을 짓고 지혜를 얻게 되면 부처가 된다. 그래서 이 연기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아래에서 위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올라간다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우리들 많은 신행에 혹은 수행에 하나의 바탕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 착한 공덕을 많이 지으면 그래서 마침내 지혜를 증득하게 되면 부처가 된다. 맞는 말이죠?
1: 네.
0: 이거는 다 아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씨앗이라고 하는 어떤 원인이 이 원인을 도와주는 조건인 수분이나 햇볕이나 양분이나 이런 뭐 바람이나 이런 조건을 만나게 되면 좋은 결실을 얻게 된다. 지금까지 수행의 여정에 반드시 그리고 꼭 필요한 가르침이 연기적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쉽다면 왜 우리가 열애가 되질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여정이 간단치 않아요. 나름 기도한다고 해봤죠? 잘 돼요? 수행한다고 해봤죠? 마음 공부한다고 이제 해봤을 텐데 잘 되던가요? 왜 안 되던가요? 앞에 얘기했죠? 망상과 집착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하던 걸 하려고 앉아보니까 이건 안 나던 생각까지 난다. 평상시에 생각도 안 나던 것이 이제 참선 한번 해보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면 그 언제적 얘기까지 다 생각이.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복잡한 지혜가 있고 단순한 지혜가 있다. 무엇이 복잡한 지혜인가? 지혜에도 복잡한 지혜가 있고 단순한 지혜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단순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깨달음에 이르는가 이걸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지혜예요. 어떻게 하면 깨달음에 이르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복잡한 지혜이지만 자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믿는 것은 단순한 지혜다. 단순한 것이 최고인 것이다. 자, 요 말만 놓고 보면 여러분 복잡하게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과정을 거쳐야 부처가 될 것인가?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해.

지금까지 우리는 수행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화엄경 살림을, 화엄 살림을 하면서 십신, 십주 뭐 이래가지고 쭉 과정을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복잡해요? 단순해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열의 출연품에서는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연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기, 성품이 일어난 것이다. 성품. 그러면 성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잘 안 들어본 얘기잖아요. 이 성기라는 말은 우주에 충만되어져 있는 부처님의 성품인 근본이 그냥 일어난 것이지, 이 부처님의 성품을 아까 연기적 사유를 통해서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는 본래 있는 것이다. 마치 태양과 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존재하고 다만 구름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와 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기라는 말은, 성품이 일어난다는 말은 열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어디에? 각자 각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존재한다? 열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부처다. 오늘 열애 출현은 이미 부처인 열애를 우리가 각성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인 해와 달이 인연을 따라서, 인연을 빌려서,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끼느냐 거치느냐는 인연의 것을 빌려서 본성은 드러났다가 드러나지 않았다가 하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이 본래 부처가 아닌 것이 아니다.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기는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밑에서 위로 수행의 단계를 거쳐 올라가는 것이라는 과정을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성기는 그냥 부처니까 내려오면 되는 것이다. 위에서 아래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 놔두면 돼. 놔두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열의 모습으로 놔둔 것이죠? 얼굴 빼고. 네. 지금 여러분의 마음씀이 열의 모습으로 놔둔 것이죠? 오늘 여기 온 사람은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의 마음으로 보니 부처의 세계에 오게 된 것이지 그냥 중생의 마음 같으면 오늘 안 왔다. 왜? 날씨가 왜 이래 추워? 아이고 그냥 오늘 같은 날은 그 설포증가 있는 것보다도 그냥 다 입을 이게 좋아. 근데 본래 부처인 자기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쓰면 되는 것이다. 쓰는데 가끔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망상과 집착이라는 것이 자기의 온전한 열애를 가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못된 사람입니까? 양심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본래 부처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대로 부처의 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하면 되는데 해요 안 해요? 치료할 때만 한다. 언제나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만 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에게 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겠다 싶을 때 생색내듯이 착한 사람이 돼. 그러다가 그런 이해관계와 별로 상관이 없다 하면 쌩. 그래서 이 성기라는 말은요, 부처의 성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부처의 성품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에요. 다만 앞을 가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가장 유명한 조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비드상이라고. 아시겠어요? 다비드. 젊은 청년의 조각을 했어요. 근데 뭐 머리도 이렇게 탁 하고 뭐 몸매도 젊은 청년이니까 뭐 살도 없겠죠. 쫙 뭐 눈, 귀, 코, 입도 다 보이고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눈, 귀, 코도 보이고 뭐 있어 뭐도 보이고 뭐 또 하여튼 다 보이겠죠. 보셨어요 그 조각? 예. 예. 이 멋있는 조각을 한 조각가에게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조각을 했느냐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나는 다비드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 조각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다비드상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런 대리석 안에 다비드상이 본래 존재했다. 그럼 내 역할이 뭐예요? 대리석 안에 이 다비드라는 젊은 청년의 그 모습이 그 안에 있는데 내가 한 일은 단지 그를 가두고 있는 불필요한 돌들을 떼어냈을 뿐이다. 여러분 뭘 고치는 걸 성형이라고 하죠. 뭐 이 중에도 있겠죠. 그 성형은 보태기도 하고 혹은 떼내기도 하고. 근데 성형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돌 안에 그 멋있는 다비드상이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상 말고 존재하는 불필요한 조각들을 떼내니까 이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부처가 본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처가 본래 존재하는데 이 부처보다 더하게 뭐가 붙어 있어요? 불필요한 어떤 마음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그 부처의 오롯한 열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가서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열애를 제외한 나머지를 떼내는 노력. 이게 수행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그러면 이제 거울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거울이 아니고 마음. 그 마음 속에 지금 막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망상. 고놈의 망상.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 망상 또 집착.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본래 열애는 존재하고 이제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불필요한 마음의 상태를 다 제거해버리면 그것이 열애인 것이지 따로 어디에 가가지고 기도한다 수행한다 해서 만들어 오는 열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기라고 하는 말은 성품이 일어난다는 말은 없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내 안에 존재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불필요한 걸 떼어내는 작업이에요. 얼마나 떼어냈냐고요. 마음에서 망상과 집착을 떼어내는 그게 쉽겠어요? 몸에 붙어있는 살도 못 뜯어내는데 몸에 붙어있는 살을 떼내려고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눈에 안 보이는 그게 보통 일이겠냐고. 그런데 이 열애 출연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열애가 존재한다. 성품이 존재한다. 성품이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이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옥죄고 있는 망상과 집착을 떼어내야 된다. 자, 연기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용을 이렇게 해서 이런 작용을 다 모아서 만들어서 쓰는 거라고 한다면 성기는 그냥 써라. 그냥 핸드폰을 탁 던져주면 써라. 여기 다 있어. 근데 뭐만 써요? 전화 걸고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문자 받고 또 뭐해요? 뭐하고 쓰기는 몇 가지 쓰죠. 핸드폰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기능에 우리가 1%나 쓸까? 그럼 이걸 다시 비유로 말하면 우리는 무한 능력인 열애의 성품을 다 안고 있건만 그 가지고 있는 열애의 성품을 과연 몇 프로 쓸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을 만들어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핸드폰을 쓰듯이 부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내 안에 부채가 있으니 그 나머지만 떼어내 정리해라. 정리하면 그게 곧 부처다. 거기에서 뭔 다른 설명과 뭔 다른 고민이 필요한 일이냐. 그래서 이 열애 출연품의 핵심은 기하고 기하도다. 이미 중생들의 마음속에 열애의 지혜가 구족되어져 있건만 오직 하나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서 쓰지 못하는 것이니 부처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부처를 써라. 그럴 때 다비드상처럼 그냥 내게 불필요한 것이라면 내려놓을 줄 알면 이것이 곧 열애의 완성이다. 그래서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하잖아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불성만 가지고 있나? 또 뭘 가지고 있어요? 그 좋아하는 욕심, 집착, 성냄 뭐 이런 군더더기가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거는 안 보이니까 그냥 가만 놔두고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살 뺀다고. 그러니까 보이는 살 가지고 시비하지 말고 안 보이는 마음의 살. 군더더기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것인가?

그러면 그건 이미 구현되어져 있는 열애를 확실하게 성취해가는 일이다. 열애 출연품의 위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조금만 정리를 하면 화엄경의 전반부, 이 열애 출연품이 오기 전까지 이 전반부는 뭐냐면 신, 해, 행,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대한 수행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 열애 출연품은 신, 해, 행 다음에 뭐예요? 증도.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 환경 전체에서 이 열애 출연품이 얼마나 위치적으로 볼 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해행 증에 해당을, 아, 내가 부처구나. 아, 이 내 아닌 이유는 없던 게 아니고 군더더기가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군더더기를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되구나. 아, 군더더기가 있어도 열애입니까? 아닙니까? 갑자기 헷갈리죠? 군더더기가 있어도 열애입니까? 열애가 아닙니까? 열애예요. 다만 열애의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본래 부처니까 자유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세요? 이 소리도 안 행복하면 안 되지. 그런데 진짜 행복하냐? 왜? 열애가 아닌 게 아닌데 왜 그러면 진짜 자유롭고 행복하지 못하냐? 뭐가 묻어있다 이거야. 뭐가 붙어있다 이거야. 에? 이걸 떼어내야 된다. 이 떼어내는 과정이 지금까지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 해, 행, 증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다음에 나올, 내일부터 이제 한 3, 4일 남은 이 여정은 어떤 여정일까요? 아, 내가 부처구나. 아, 내가 부처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소승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아, 내가 부처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중생 속으로, 현실 속으로 이 열애가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서 열애의 역할을 해야 되고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나머지 여정인 것이다. 이게 열애 출연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행합일이라는 말 아시죠? 알고 행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지라고 하는 것이 열애 출연품이라고 보면 돼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애라는 걸 알았다고 했잖아. 뭐가 붙어있긴 해도 아직까지 다 뛰지는 못했잖아요. 내가 열애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행을 해야지. 행이 앞으로 나올 입법계품 속에서 선제동자가 이제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여정은 그 행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부처가 되어서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다 떼내지도 못하고 나가서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시비만 만드는 중생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있는 그 스스로의 성품인 열애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뒤에 더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필요없는 마음들을 다 제거해내면 오롯해진다. 어디서? 열애를 만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네. 오늘 오전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난 말을 하지 말라. 마음의 괴로움을 안겨줄 뿐이다. 악을 보이면 재앙이 오나니 내 몸에 해로울 뿐이다.

성내는 마음은 맹렬한 불길보다 더한 것이니 마땅히 항상 막고 지켜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제석차는 다섯 가지 공덕이 몸에서 떠나 그 목숨이 끝나려 하자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1: 왜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0: 제석차는 대답하였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을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지금 세상에 불법은 사라지고 또 큰 보살들도 없어서 내 마음이 귀할 곳을 알지 못해 근심하는 것이다.
1: 비수갈마가 아뢰었다. 지금 연부제에 큰 나라 왕이 있어 보살도를 행하는데 이름은 십이라 합니다. 그는 뜻이 굳고 정진하여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귀의하시면 반드시 보호하고 재앙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0: 제석차는 다시 말했다. 만일 그가 보살이라면 나는 먼저 시험해 보리라. 너는 비둘기로 변하라. 나는 매로 변하리라. 그래서 내가 급히 네 뒤를 쫓으면 너는 쫓기면서 그 왕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라. 그것으로 시험하면 그의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비수갈마는 말했다. 보살에게는 괴로움을 주지 말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로 핍박하면 안 됩니다.
0: 그때 제석차는 개송으로 말했다. 나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 아니네. 순금인가 시험해보는 것과 같나니 이렇게 보살을 시험함으로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네. 개송을 마치자 비수갈마는 스스로 비둘기로 변하고 제석차는 매로 변하여 비둘기 뒤를 급히 쫓아 곧 잡아먹으려 했다. 비둘기는 매우 두려워 대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날아들어 왕에게 목숨을 의지했다. 매는 곧 그 뒤를 쫓아와 왕에게 말했다. 그것은 내 먹이인데 왕 곁에 와 있습니다. 빨리 내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12왕은

말했다. 나의 본래 서원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비둘기가 내게 와서 의지하였다. 나는 결코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매는 다시 말했다. 대왕은 지금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먹이를 뺏으면 내 목숨은 구제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무리는 일체 중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이 물었다. 만일 너에게 다른 고기를 주면 너는 먹겠는가? 다만 갓 죽인 따뜻한 고기라야 먹습니다. 왕은 생각했다. 지금 갓 죽인 따뜻한 고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를 죽여 하나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 내 몸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목숨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아까워한다. 그리하여 곧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자기 다리살을 베어 그것을 매에게 주고 비둘기 목숨과 바꾸었다. 그때 매가 말했다. 왕은 시주가 되어 일체를 평등하게 보십니다. 내 비록 조그만 새이지만 이치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하시면 저울질을 하여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빨리 저울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양쪽에 판을 두어 비둘기를 가져다 한쪽에 얹고 벤 살을 다른 한쪽에 얹었다. 그러나 다리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다. 그래서 다시 두 팔과 두 옆구리 살을 다 베어 올렸지만 여전히 비둘기 무게보다 모자랐다. 그때 왕은 몸을 일으켜 저울판에 오르려 하였으나 기운이 부쳐 헛디디는 바람에 땅에 쓰러져 까무라쳤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스스로 그 마음을 꾸짖었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삼계를 윤회하면서 갖가지로 고초를 맛보았으나 아직 복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진하여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꾸짖고는 억지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저울판에 올렸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스스로 잘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때 천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여 모든 하늘 궁전들이 다 흔들렸다. 그리고 여러 천신은 한꺼번에 허공에서 내려와 보살이 어려운 보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12왕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가수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2: 예, 세준님 안녕하세요.
3: 네.
2: 앞으로 이끌어갈 백년은 넘습니다. 그래서

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이보다 위대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타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불교가 이거는 어떤 종교나 철학보다도 더 대단하다. 라고 제가 말하는 단언에서 말할 수 있는 사실 뭐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부분은 각각 다 치팔 지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 안 해주면 끝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이 뭐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게 뭐 그런 게 어딨노라고 하듯이 불교 얘기를 기독교인이나 이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면 끝나는 일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말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하는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성입니다. 여성의 문제. 예. 기독교에서도 뭐 예수가 뭐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기독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어떻게 보면 아담을 만들 때 야훼가 아담을 만들 때 입김을 넣은 거죠. 흙으로 만들고 진료는 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성적인 부분이 입김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담이고 그 다음에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일부를 가지고 만든 어떻게 보면 골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 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여성에게는 신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천주교에서 오늘날까지도 미사포를 쓰고 들어가야 돼.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야 되는 대상이지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리고 여성은 그래서 악에 노출되기 쉽고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이부가 문제인 거예요. 이부가 문제고 그리고 또 나중에 마녀 사냥 걸렸을 때도 다 여성들이 대부분 죽죠. 남성은 거의 안 죽어요. 여성들이 대부분 죽게 되는 것도 여성들에게는 신성이 없어서 유혹되기 쉽고 문제성이 많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남성의 부분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독자적인 성이 있는 게 아니고 결혼하게 되면 남성의 성을 따르게 되는 거고.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여성은 음란하고 문제가 있고 모든 악들은 여성에게 다 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하는 구조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천주교에는 여성 성직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죠. 뭐, 삼소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구니 스님들하고, 그 다음에 원불교 정녀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수녀하고, 이렇게 해서 뭘 만드는 레벨이 다르다. 저게 제정신들이 아니다. 우리는 정회원이고, 저거는 회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성 성직자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여성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최초의 세계 종교는 불교예요. 불교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종교가 따라올 수 없는 불교의 최고 어떻게 보면 장점, 그 다음에 압도적인 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이런 데서 딴지를 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유교는 어떻게 하느냐? 유교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수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줄수 있는 대상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칠거지약. 칠거지약이 바람 피고 돌아온 박간 양반에게 웃으면서 대하라라고 하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어. 이런 불평등한 요구 조건, 그리고 남성이 사망하면 여성은 목을 매거나 평생 수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목매서 자살을 하거나 수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성이 죽었을 때 남성은 그냥 따로 장가를 가는 거고, 굉장히 좀 불평등하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차별적인 측면들을 유교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가 550명이 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황제는 측천무 혼자입니다. 성신 황제 측천무 딱 혼자고, 더 이상의 황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성은,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가 딱 깔려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한 명의 황제도, 악녀 같은 태후, 그러니까는 후로 부르지, 황제라고 잘안 불러. 측천무 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성신 황제,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까는 거지. 그래서 세 명의 여자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여태후, 서태후, 측천무후. 이렇게. 근데 두 사람은 사실은 진짜, 후였던 거고, 여태후, 서태후는, 후였던 거고, 유방의 부인, 그 다음에 동치제 부인, 뭐, 이렇게 해서 다 후였던 거고, 측천무후는 사실은 황제까지 올라간 15년 동안 재위를 했었던, 690년에서 705년까지 15년 동안 황제를 했었던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까입니다. 그리고 정치도 무지하게 잘했어요. 정치도 무지하게 잘했어. 그런데도 까요. 왜냐하면 여성이 나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같은 그런 인식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인도는 괜찮냐? 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최준식 선생이 뭐라고 한게 있냐면, 책에다가 뭐라고 썼었냐면,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문명이 오래된 데서는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이 차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럼 인도는 어떻게 했느냐? 인도 만만치 않죠. 아우, 이거 진짜 만만치 않다. 만우법전에 보면 남성을 죽인 것은 살인죄, 여성을 죽이면 재물손괴죄. 그러니까 여성은 물건입니다. 여성은 물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는 조선시대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바꾸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됐죠. 왕실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 패비윤씨 사건 뭐 이런 게 그런 사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연산군이 또라이가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요 어머니 아니야. 저희가 어머니 그러면 예 어머니 이렇게 좀 이해하기 힘들죠. 이게 무슨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정도예요. 그래도 여기보다는 동아시아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성은 안 뺏었어. 여기는 그냥 부속이에요. 여기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뭐 레이디 퍼스트 뭐 해가지고 뭐 여성에 대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거는 진짜 최근에 잠깐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 참정권을 보면 백인 남성들에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흑인이고, 그 다음에 여성이다. 참정권이 부여되는 게. 그러니까 백인 여성도 흑인 남성보다 뒤라니까. 그래서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없어요. 쟤네도 사람이냐? 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인도 심하죠. 그 만우법전에서 여성은 약간 물건 취급하듯이 재물손괴죄. 그리고 율장에 나와요. 부처님 당시에 남성이 없는 가구, 그러니까는 한 집에 남성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가구고, 정부에서 그 가산을 정몰한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왜 마하 대도 마하프라자 파티의 이모입니다. 부처님 이모 겸 양모
이유는

마야 부인하고 대도가 같이 두 자매가 정반하하고 결혼을 한 상황인 거예요. 이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언니가 죽고 나서 동생이 들어갔나? 그게 아니에요. 동시에 결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모 겸 양모. 라고 하는 설정인 거고, 대도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부인이 출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처님 주인도 출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남성이 없어요. 정반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따 야쇼다라 그 다음에 난타. 순다리 난타랑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여기는 결혼이 안 됐고요. 요 사이에서 라후라. 남성은 여기 남성, 남성, 남성, 남성. 그리고 여기에 대도가 있고 마야 부인이 있고,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생산하고 7일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없는 분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은 출가했고, 부처님이 오셔서 난타를 출가시키고 라우라를 출가시키거든. 이렇게 이게 다 출가예요. 그러면 집안에 없는 거야. 그 상황에서 정반왕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잖아요. 아,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뭡니까? 모릅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 수제나 비구 얘기가 있어요. 수제나 비구.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수제나 비구 율장을 딱 펴면 수제나 비구 얘기가 나와요. 수제나가 집안이 괜찮아. 집안이 굉장히 괜찮은데 독자야, 독자. 그런데 부처님이 막 이렇게 교화를 하실 때 얘가 출가해야지. 그래서 출가를 했어. 출가를 했는데 수제나가 결혼을 한 상황이었었어요. 옛날에 잘 나가는 집은 또 일찍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대. 어머니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근데 얘가 책임을 안 지고 저 출가할게요 이러고 갚았어. 그러니까 이 집이 어떻게 됐냐면 또 사람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껄리면 정몰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안 사니까 국가에서 다 환수시켜버리는 거야. 이 집이 잘 사는 집인데 환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나앉아야지. 이 양반들은 고리로 나앉아야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게 있습니까? 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하루는 한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근이 들었대요. 기근이 드니까 얘가 안 걸리고 있는 거야. 아직 안 걸리고 있는 거야. 안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제나가 자기 도반들한테 그랬대. 같은 스님들한테 이게 기근이 들어가지고 야, 탁발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탁발을 하자. 우리 집 앞에서 내가 미리 얘기를 해놓게. 그래서 어차피 기근이 들더라도 부잣집은 관계가 없잖아. 뭐 경제 위기가 닥쳐 뭐 부잣집은 어느 정도 이상 쫙 올라가는 집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수제나 비구가 자기 친구들을 도반들을 쫙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3개월 동안 자기 집 앞에서 탁발을 했대. 그러면 집 앞에 하면 어머니하고 부인이 음식을 주는 거야. 계속 그렇게 3개월을 했대. 3개월을 하고 나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잠깐만 와봐라. 우리가 지금 안 걸려서 그렇지. 걸리면 나나 네 마누라나 다 절단 난다. 그래서 내가 부탁이 있는데, 아들 하나만 만들고 가. 어차피 네가 새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니? 내가 꼭 거리로 나앉아야겠냐? 내가 이 나이에 거리로 나앉을까? 그러니까 수제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그것 외면하기가 좀 그렇고, 그다음에 또 자기 도반들 또 다 떼거리로 데려가서 3개월 동안 다 먹였는데 또 외면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어머니 말을 들어보면 그게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고, 뭐 처음 새로 지금 장가를 가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살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대. 근데 얼마나 용험하냐면 한 방에 그러면 그 전에 놔놓고 오지. 그렇게 용험하면. 그래서 이게 수행의 힘인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한 방에 애가 생겼대. 그러고 나서 애가 생겨서 여기는 이제 안정이 된 거야. 이 집은. 아싸! 이제 이러면서 됐어. 그러고 나서 수제나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나? 틀리나? 좀 약간 좀 찝찝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이때는 계율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원칙이 없었어.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잠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왔는데요. 이러니까 부처님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출가주의라는 게 다 무너지잖아.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음계예요. 부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승단에서 축출된다. 단 수제나는 이 계율이 정해지기 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청정비구다라고 나와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조금 껄쩍지근하긴 한 차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 이게 여성만 남아있으면 가상이 정물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그 당시 유래 나타나고 있다. 2500년 전에. 이게 첫 번째 계율이에요. 율장의 첫 번째 계율이 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처님 뭐 출가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시고 5년 뒤라는 둥 7년 뒤라는 둥 약간씩 다르게 나와. 그래서 이게 수제나 비구의 이야기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 여성만 나오면 절단이 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 무지하게 낮음. 이라고 하는 거고, 사띠라고 있어. 마음 책임이 아니고, 사띠라고, 인도는 화장을 하니까, 그게 1900년 초까지도 그래요. 1900년대 중반에도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남자가 먼저 죽어서 화장을 할 때, 부인들이, 특히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은 부인도 많잖아. 그러면 그 여성들이 그 화장한 불길 속에 뛰어들어서 같이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수십 명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 능력자지. 능력자지. 그게 지금 인도의 여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거냐면 여성을 출가시키고 그다음에 동등하게 대우를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여성 해방.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 그 다음에 여성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봐주는,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획기적인 사건. 그뿐만이 아니고, 그냥 획기적인 정도를 넘어서, 그 당시에 엄청난 반발이 시작됩니다. 여성을 사람 대접해주는 것과 관련해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판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조선시대 때 여성에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여성도 제거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진짜 국왕이 날라갈 문제에 벌어질걸?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부처님의 행동 방식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었고, 힘든 거를 밀어붙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자가 누구냐면 마하가섭이에요. 마하가섭이 그때도 반대를 하고 출가할 때도 반대를 하고 여성 출가할 때도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차 결직과 관련해서도 안한을 이 문제 가지고 질책을 해. 네가 나대서 여성을 출가시키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어 라고 계속 매도한다고. 그리고 여성을 출가시키는 게 누구냐면 안한입니다. 안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대회도 마하프라자 파티하고 그 다음에 야쇼다라는 왜 출가할 수밖에 없었는가? 기록에 보면 뭐 굉장한 신심이 있어서 출가한 것 같은 식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정반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풍습에는 남성이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정반왕이 돌아가시면서 사실 석가족 여성, 그러니까는
부처님하고 가장 가까운 이모하고 그 다음에 부인 야쇼다라가 이제 거처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방패가 됐죠. 방패가 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석가족 나라에 오셨을 때 가비라국에 오셨을 때 출가하겠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노를 합니다. 됐다. 됐다. 그렇게 하고 부처님이 어디까지 가시냐면 바이샬리까지 가요. 바이샬리까지 가는데 이 대도하고 야쇼다라가 맨발로 그걸 따라가더라라는 게 나오는데 그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던 사람이 특히 이제 대도 같은 경우는 나이도 어느 정도는 됐을 거예요. 이모면 뭐 어머니보다는 약간 젊겠지만 그래도 뭐 연식이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맨발로 부처님을 따라서 나라를 넘어서 이렇게 움직일 정도까지가 돼버리니까 지금 룸비니에서 바이샬리까지 차로도 한참 가거든. 그런 거를 맨발로 여성이 걸어간다고 하니까 여기가 발이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아마 사실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바이샬리에서 아난이 드디어 중재에 나섭니다. 중재에 나섭니다.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대도를 따라서 석가족 여성들 뭐 한 500명이 이렇게 따라왔다. 근데 야쇼다라 말고도 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뭐 500명씩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정반왕 같은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한번 상황들이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역학관계들이 좀 바뀌게 되면 거기서 같이 움직여야 될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야쇼다라나 안 그러면 대도가 위치가 있으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시종 같은 사람들도 같이 움직였을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보통 왕비나 이런 쪽도 바뀌면 그쪽 상궁들도 이렇게 다 물갈이가 됩니다. 뭐 그렇지 않을까?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같이 물갈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그 집단이 두 명은 아니고 좀 집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뭐 500명까지는 조금 이제 이렇게 과장됐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불교 교단에서는 불교 초기 불교 문헌에는 500명은 많다, 충분하다 뭐 이런 의미로 대부분 사용되지 꼭 실질적으로 500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징 숫자에 대한 판단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샬리까지 따라왔대. 이 바이샬리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여기 대림 중각강당, 대림사 중각강당. 중각강당은 2층 누각이 있었던 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큰 숲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대림사 큰 숲에 있는 중층으로 된 강당. 이거는 여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부처님 탑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건 아난의 반신탑입니다. 아난의 탑은 요 바이샬리 쪽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왕사성 쪽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아난이 어떻게 죽는 것과 관련된 아난의 열반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난은 겐지스강 위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양쪽으로 북쪽에는 바이샬리의 탑이 만들어지고 남쪽에 왕사성의 탑이 만들어지는 그렇게 그래서 아난의 반신탑이고 아난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부처님 탑 정도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원후복밀, 원황복밀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여기서 법문을 설하시는데 원숭이가 꿀을 따서 바쳤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이샬리를 갈 때 사람들이 여기가 부처님의 신통의 성지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샬리에서의 부처님의 신통은 수명폭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고 그 자리가 지금 현재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건 아난의 반신탑 그리고 아쇼카 석주도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난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난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리고 2차 결집 때 장로 8명 중에서 6명이 아난의 제자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아난에 의해서 마하가섭은 교단의 주류에서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는 데가 이 자리이고
이 바이샬리에서 바이샬리까지 따라왔을 때 아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부처님은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해. 그래서 인정으로 얘기해. 인정으로, 처음에는 인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도가, 이모가 부처님에게 양육한 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출가를 허용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은혜는 그게 충분히 공이 있다는 것은 나도 안다. 그 은혜는 내가 정법을 가르쳐 준 걸로 이미 상세가 됐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때 오케이를 했으면 이게 부처님이 약간 조금 옹졸한 사람 비슷하게 됐을 거야.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시기에 돼버리는 거죠. 그때 아난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샬리 석가족의 가비라에서 바이샬리까지 따라오도록 했고 이 바이샬리에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오케이를 안 해줘요. 절대. 계속 밀당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왜 부처님이 밀당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내용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좀 이따 그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때 이제 아난이 제기한 논점이 뭐냐면 여성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여성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수행을 하면 여성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남성만 깨달음을 얻고 여성은 깨달음을 못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성도 정당한 수행을 하면 동등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여성과 남성은 대등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달라요.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여성은 신성이 없다라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여성에게도 출가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대등하다고 해놓고 그 자격을 안 주시려고 합니까? 이 얘기로 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다라는 전제 속에서 그러면 출가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성 출가가 허용이 되는데 그 단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부터 이 조건을 수용한다면 출가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조건이 뭐냐? 그게 팔경계법, 팔경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난의 아쇼카 석주 사자 한 마리짜리 그리고 아쇼카 석주에 뭐 이런 글 같은 게 좀 쓰여 있는데 저건 후대에 낙서할 거예요. 이게 이제 팔경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비건이가 지켜야 될 요 조항을 너네가 수용한다면 여성은 출가가 가능하다. 수용하지 않겠다면 출가시킬 수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 왜 여덟 개냐? 사진법을 쓰니까 4, 8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래된 층위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구니 스님들은 이것은 나중에 비구들이 협잡으로 넣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굉장히 재밌어. 보름마다 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비구니 승단은 별도 승단이 될 수가 없고, 상망 포살할 때마다, 법문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비구 승단이 있고, 비구니 승단이 있는데, 비구 승단에서 비구니 승단으로 사람 법사를 하나 파견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건 아난이 오면 제일 좋아했고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당신들 출가할 때 역할을 했었고 라고 하는 게 있고 제일 이제 싫어하는 사람은 주리반특이고 주리반특은 말도 못하고 그냥 반개송 외우고 그냥 졸고 있대 이러면서 있대 되게 싫어.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런 기록이 나와. 그래서 진짜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비구의 지도에 따라서 안거해야 된다. 안거가 들어갈 때 별도의 승단을 만드는 게 아니고 비구 승단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조계종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은 본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비구니 본사가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승단을 비구니는 만들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비구승단에서 이렇게 파견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예, 그리고 안거의 마지막 날에는 비구를 초청해서 그동안에 저지른 자자할 때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비구승단 밑에 비구승단을 넣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 넣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식차만한이는 뭐냐면, 3인이가 되고 2년 뒤에 식차만한이가 되거든요. 식차만한이가 비군이가 될 때, 저 식차만한이는 뭐 하는 거냐면, 임신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출가할 때, 티는 안 나는데 임신이 돼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거를 식차만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차만한 일을 거친 뒤에 비구니가 될 때 비구니한테 한번 받고 비구한테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비구는 비구한테만 받으면 되는데 양쪽에 다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위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위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구니 먼저 하고 그다음에 비구 스님한테 또 받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비구를 꾸짖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결정적 문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비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도 얘기하면 안 돼. 질책할 수 없어. 대거리 하지 마. 이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얘기고, 비구의 허물을 말해서도 안 된다. 이거 굉장한 불평등이잖아. 그냥 보면. 무거운 죄를 저질렀을 때는 비구에게 참여해야 된다. 비구니한테 참여해서는 약발이 안 받아. 문제 있으면 비구한테 참여해야 돼. 자잘한 거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되는데 좀 큰 거는 안 돼. 이렇게. 여덟 번째가 압권입니다. 출가한 지 100년이 지나더라도 방금 수계한 비구에게 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저희도 이렇게 비구니 스님들 이렇게 만나러 가고 이러면 어른들은 서로 이제 절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비구니 스님한테 그냥 다 맞절을 하는 식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 계시라고 해. 예, 비구 스님 그러면 안 되니까 앉아 계셔. 이러면서 이제 절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지금 오늘날까지도. 저희 또래 비구니 스님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달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여덟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굉장히 불평등한 거기 때문에 한국 비구니 스님들 중에 뭐가 있냐면, 저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고 뒤에 비구들이 날조한 거다. 부처님이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논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아예 세미나를 해서 저걸 끝장을 내야 된다. 어떻게 정리의 가닥을 쳐야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일종의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냅두자. 그러니까 이게 유리해서가 아니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이 안에 존재해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은 이게 지어낸 게 뒤에 게 들어간 거다. 비구들이 유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비구니, 한국 비구니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 논점이거든요. 그리고 비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원래 부처님이 했는데 뭐 어쩌라고.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건부 출가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건부 출가거든요. 조건부 출가는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너는 출가 개체 자체가, 그러니까 출가가 무력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부할 때 그냥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아무개에게 장학금으로 써주세요라고 학교에 기부할 때가 있어. 그런데 그 장학금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다른 쪽 사람에게 장학금을 줬어? 그러면 내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 이건 조건부 기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조건부 출가예요. 그래서 요거를 부정하는 것이 가능하냐에 대한 논점이 있어요.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비구니 스님들이 이것을 잘 못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남녀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라도 해서 출가시켜주는 것도 엄청난 노력을 한 거다. 그 당시 사람이 아니문이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을 줄이고, 그러니까 마가석같이 불교 안에 사람까지도 피를 토하면서 뭐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될 리더로서의 책임이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볼 때는 굉장히 불평등한 조항 같지만 그 당시에는 출가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정도의 방어 기제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가 제 생각이에요. 저한테 발표가 돌아오면 저는 논문을 그런 쪽으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여성에게 과거 시험권을 주자라고 할 때 대등하게 주자 이렇게는 성립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조건들을 달아서 좀 불이익을 주는 거야. 하지만 그것은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불이익이 아니고 살려주기 위한 불이익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부처님 어법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고칠 수가 없다. 종교윤리에 있어서 가장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 법은 일반 사회법이에요. 사회법은 합리성에 의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법치국가잖아요. 계속해서 재개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에어컨에 특별 소비세가 붙었어. 에어컨 있는 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일반 다 있는데 그게 특별 소비세를 붙인다는 게 말이 돼?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풍기랑 비슷한 거가 돼버렸잖아. 에어컨이 있다고 해서 뭐 자랑거리가 되겠어? 이렇게. 그러면 그건 특별 소비세 품목에서 뭐 빼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살살살 묶어가겠지? 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재개정이 가능한데 종교법, 유리라고 하는 것은 교조만이 맺고 풀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수에 의해서 합리성에 의해서 재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계율을 특별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법이야. 이거는 일반법이고 저거는 특수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데 그것을 수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거를 깔 수가 없는 거야. 까서 정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바꿔줄래? 누가 바꿀래? 어디까지 바꿀래? 어디까지 바꿀래? 그러면 현실은 어떠냐? 지금 현실 조계종 같은 경우는 부장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무원으로 얘기하면 그냥 국가 시스템으로 하면 장관급이야. 장관급 중에 하나를 비구니 스님한테 줍니다. 장관급 중에 하나를 비구니 티오를 줘. 여성 티오를 준다고. 그렇게 되면 그 밑에 비구 스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부장 밑에 국장이거든. 부장 밑에 국장. 자, 부장 밑에 조계종의 직제는 국장이 있는 거예요. 국장이 부장 밑입니다. 좀 재밌어. 그런데 여기에 여성이 있어. 비구니가 있어. 그러면 내 밑에 직속으로 국장이 비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 국장들이 비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열을 어떻게 정할 거냐. 지위로 정하면 국장이니까 부장이니까 위쪽에서 해야 되는데 위쪽에 쓰면 이게 걸리잖아. 야, 이거 너 이거 몰라?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샬리에서 이 팔경법에 의한 조건부 출가로서 출가를 했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이 문제가 뒤에까지도 계속 논점 중에 하나로 나와요. 그래서 여성은 다섯 가지가 될 수 없다. 그게 여인 오장설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성은 붓다가 될 수 없고 마왕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재석천이 될 수 없고 범천이 될 수 없고 전륜성왕이 될 수 없다. 이게 여인오장설이에요. 거기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나오는 거고 대승불교로 오면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팔세 용녀가 성불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도 극락에 가고 근데 거기서도 변성성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불교사 맨 마지막 쪽에 오면 진짜 엽기적인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성이 아니면 붓다가 될 수 없다. 여성을 이제 풀어주는 방식에서 여성들의 어떻게 보면 사고방식들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 그래서 인도 불교사에서 그런 흐름들이 대승이나 그러니까는 초기

0: 희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이런 쪽에서도 계속 논점화되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조금씩 올라가요. 조금씩 올라가. 그렇지만 문제는 교조가 맺은 것을 풀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파격적 합리성이었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지금 돌아가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나무로 만든 그 비행기, 그것은 그 당시에는 파격이고 대단한 거였지만 지금 보면 진짜 너무너무 좀 위험하고 별볼일 없는 거야. 그런 비슷한 의미가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비판할 수가 없다더라. 그리고 대애도가 여기서 출가를 하게 되고, 대애도가 여기서 출가하게 되고, 비구니 교단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비구니 교단은 비구 교단 안에 부속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대애도가 한 가지 재밌는 걸 합니다. 불교사적으로 되게 재밌는. 마하가섭이 비구니 출가를 굉장히 싫어해. 그 사람 엄격주의자이기 때문에. 보니까 중국에도 있네. 중국에도 엄격주의자 우리 화엄종의 사조인 청량진관스님. 내가 제가 이는 둘째치고 비구니 사찰에 티끌 하나 묻힌 적이 없다. 딱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거든. 그만큼 나는 여성과 거리를 두고 산다. 참.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 차별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하가섭이 미륵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개족산에서 가사를 가지고 들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사를 주거든. 가사를 주거든. 그 가사를 받아서 미륵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개족산에 지금 선정에 들어있다라고 나오는데 그 가사가 대도가 그러니까 이모인 대도가 사여한 그러니까 공양 올린 금랑가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있는 마하가섭의 생각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 그때 대애도가 진짜 좋은 가사를 부처님에게 만들어 드렸는데 그때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부처님이 그 금랑가사를 탁 입으시니까 너무너무 이 가사가 화려한 거예요. 그래갖고 딱 펼치니까 뽀대가 막막 기가 막히다 하고 그걸 딱 이렇게 하고 딱딱딱 입는 순간 그 가사가 광채를 잃더라라고 하는 게 나와. 그러니까 부처님의 광채에 눌려버렸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가사가, 그거 내가 찾았다고. 도대체 이 가사는 누가 올린 가사인가? 부처님 가사 중에서 두 가지 가사가 엄청 좋은 가사거든. 이 대애도가 올린 그 가사하고 더 A급은 지박하가 올린 가사예요. 지박하가 올린 가사가 더 A급이고 넘버 2 정도가 되는 게 대애도의 금랑가사예요. 그리고 그 가사가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고, 그게, 대도랑 관련된다더라. 라고 하는 얘기 오늘 해드리고, 이제 부처님 정발왕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정발왕 돌아가신 얘기를 조금 제가 해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년 쪽으로 점점 가는, 그래서 부처님, 조금 후반기 쪽 인생의 이야기.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책이나 잡지 같은 매체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방송의 시대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이제는 TV나 라디오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한물을 꺾이고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로 가는 게 지금 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아난존자 한 100분 모이신 것 같은 그러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송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뉴미디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전화로 눌러주시면 그것이 힘이 돼서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불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비로소 집착을 떠나게 된다.

0: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땀 흘려 노력하라. 그 누구인들 내일 죽음이 있음을 알겠는가?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자냐?
2: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1: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2: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 있으시지요, 스님?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2: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무영수 아래서 뿌리 없는 나무가 서 있고 해 없는 달이 있더네. 그림자 없는 나를 찾아 어디로 떠나리라. 안팎이 따로 없는 투명한 유리알처럼 세상의 풍경이 내 안을 무심히 통과하네. 나라고 할 것 없는 이 몸이 우주를 품었으니 어디를 가나 그곳이 바로 도량이로다. 오고 감이 없는 발걸음, 머무름 없는 마음, 무영수. 그림자 없는 나무 그늘 아래서 영원을 춤추네. 생사의 파도는 내 마음의 물결일 뿐 바다를 본 자는 더 이상 파도를 두려워 않네. 선사의 노래가 흐르는 강물 위에 적히니 글자마다 빛이 되어 중생의 눈을 밝히네. 행복하시지요?
1: 네.
0: 저는 이제 이번 이제 13분 스님들을 모시고 선명상을 주제로 해서 특별 강연 3개월 동안 진행하는 첫날입니다. 제가 이제 조기종 선명상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제일 처음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저는 선명상의 노래, 선명상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노래라고 하니까 즐겁고 그리고 가볍게, 무겁지 않게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선명상의 노래로 주제를 정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2월부터 이제 설쯤에 참선 집중 수행 프로그램을 참사람의 향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7박 8일 동안 참선 마을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법문을 하는데 셋째 날에는 참선 화두 드는 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2시간 동안 했어요. 그랬는데도 눈빛을 보니까 마음속에서 화두가 생생하게 일어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 2시간 동안 나는 아주 열심히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게 감흥이 깊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시를 한 수를 썼어요. 화두를 시를 적어

가지고 이제 그 시를 이제 이목고라고 하는 화두를 줬는데 그 이목고라고 한 화두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알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런 시를 하나 지었어요. 이목고, 이것은 무엇인고? 말을 하는 이놈은 누구인가? 슬퍼하고 화를 내는 이놈은 어디 있나? 찾으려 눈을 뜨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모르는 채눈 감으면 또렷이 살아있네. 이목고, 이목고, 이것은 무엇인고? 답을 찾지 말고 물음표에 머물러 봐. 간절한 의문 하나 가슴에 품고 있으면 어느새 세상은 고요한 빛으로 차오르네. 이 시를 다음 날 들려줬더니 다 이제 알겠대요. 아, 이제 알겠어요. 야, 난 2시간 동안이나 아주 저녁 동안에 애써서 법문을 했는데 그건 다 어디로 간데 없고 이 짧은 시한 편에 다들 거기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시로 적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그래서 선사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삼조 승찬대사께서 신신명이라고 하는 노래를 지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가 현각스님께서 증도가라고 하는 그래서 다 신신명 증도가 또 작년 이맘때쯤 여기에서 그 의상스님 1400주년이어서 의상스님의 법성계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그 특별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법성계 또한 노래란 말이죠. 그리고 예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 칠역굴에서 500명의 비구들이 특히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을 결집을 해요. 결집하고 난 뒤에 다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한그 결집한 경전들이 다 노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전 읽은 소리 들리면은 아, 노래처럼 들리지 않아요? 뭐 지금 한국에서도 금강경을 읽어도 스님들이 이렇게 독송을 하면 다 노래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노래처럼 만들면 좋겠다. 법문을 많이 할게 아니라 노래로 만들면 이제 그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법문 많이 하지 않아도 많이 듣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화두의 노래를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시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는 3일 후에는 또 어떤 걸 시를 한편 지었냐면 참선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깊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번뇌가 다 끊어질 때, 예. 완전히 다 끊어진 지점이 있거든요. 선명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하겠습니다. 바로 모든 번뇌가 끊어진 지점, 바로 이 지점이 이제 의단이라고 하는데, 이 의단의 지점까지 가야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챙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불면증,
또 뭐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자살 충동까지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감정이 너무 심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체 문 밖을 나오지 않는

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러지 못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어렵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하다 그래서 피로 사회라 하기도 하고요. 떠나고 싶다 그래서 헬 조선이라는 말도 있고 지금은 AI 시대에는 다들 불안하다고 하는 불안한 마음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은 그렇게 굉장히 마음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불교는 오로지 이 마음의 문제만 다루고 있고, 이 어떻게 마음의 문제를 다 극복하고 완전한 평화, 완전한 열반,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것인가에 대해서 늘 조사 스님들이 실제 수행을 통해서 다 그걸 극복하신 분들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을 글로서, 노래로서 이렇게 남겨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현대에 좀 살려가지고, 현대에 살려서 현대 지금 어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이해되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지게, 할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래서 선명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세상에 나온 지 3년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조급해 하는 분도 있어요. 아, 선명상 한다고 하더니 지금 뭘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조급해 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선명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으로부터 이 지금 21세기 사람들에게 한국 불교가 할수 있는 역할이 뭔가 이런 고민 속에서 아 선명상을 세상 사람들이 할수 있게 만들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좀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니까 그또 이제 장마철 시작되고 나니까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문 열자마자 덥다. 덥다는 뭐예요? 느낌이죠. 덥다. 그 덥다 하는 말 하는 순간. 바로 싫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요. 그게 뭐냐면, 싫다, 좋다, 이건 분별심이거든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느낌이 바로 오면, 바로 0.2초에서 0.5초 사이에, 바로 싫다,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느낌에서 바로 감정으로 가는 거죠. 이 감정으로 가면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감정으로 가면 이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죠. 에어컨 제일 먼저.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 선풍기. 선풍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부채. 부채도 없으면 어떻게 하죠? 손으로 해야 돼. 모자, 책, 뭐, 그래도 전체 공기가 너무 후끈하니 달아올라서 뭐숨쉴 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되게 답답해하죠. 아, 너무 답답해. 아, 올여름엔 너무 덥다는데 어떻게 하지? 벌써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으로 가면 이
현대 과학적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노력하는데 이 과학적 도구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없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정업중생이라고 그래요. 정으로 다 모든 것을 다 감정으로 해석을 해요. 그 덥다 뿐만이 아니라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아 이게 좋은 말인지 칭찬하는 말인지 나를 비난하는 말인지. 칭찬하는 말은 뭐 뛸듯이 기뻐요. 아주 기뻐요. 이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느낌이지만 느낌과 동시에 0.2초 만에 0.5초 만에 바로 거기서 감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좋은 소리는 너무 막 기뻐하고 뭐 코끼리도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소리, 나를 싫어하는 소리, 예, 나를 오해하는 말 이런 한마디 들으면 어때요? 속에서 불이 나죠. 화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듣자마자. 이게 내가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좋아하는 만큼 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더 듣기 싫어해요. 자, 깨끗함을 좋아해요. 얼마 전에 중학생들이 일곱 명이 저희 참선마을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깨끗함을 숫자로 수치로 계산하면 0에서부터 10까지 하면 어느 정도 깨끗함을 좋아해? 물었더니요. 남학생들은 7 정도 돼요. 여학생은 8 정도 좋아해요. 깨끗함을. 그러면 동시에 깨끗함을 좋아하는 만큼 싫어하는 마음이 마이너스 7만큼 생겨나는 거예요. 더러운 게 있으면 마이너스 7만큼 싫어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학생들은 마이너스 8만큼 그럼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못 견뎌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어렵죠. 또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까지 해요.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싫어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까지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분별심입니다. 그 분별심 때문에 우리는 감정의 폭이 심할수록 힘들죠. 바로 느낌에서 감정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그 분별심은 좋다 안 좋다? 나를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그래도 어떤 지점이 있냐면 제로인 지점이 있어요. 제로인 지점.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의 지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지점이 있는 거죠. 그 지점의 마음을, 그 지점의 마음이 아주 밝고, 아주 고요하고, 아주 평화로워요. 그리고 아주 자유로워요.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지점이. 우리는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지점을 더 어렵다 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판단하고 빨리 분별하고 그 중에서 지금은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빨리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좋은 것을 챙기고 그래서 이 분별심이 극에 달아 있는 시대가
지금 현재

시대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려움을 계속 만들어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어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제로인 지점으로 마음을 챙길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바로 감정으로 끌려가서 계속 먹구름을 만들어내는 거야. 어려움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행복함을 추구하지만 점점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난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계속 발은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게 있어요. 선명상에 이제 최고의 목적은 사실은 깨달음에 있어요. 바로 이 제로인 지점,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바로 이 마음을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그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서산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두운 무명은 번뇌는 어두운 무명이고 참선은 밝은 지혜다. 그러니까 이 분별하고 있으면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로인 지점의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챙기는 거,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챙기는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들 대부분인 거죠. 분별하는 마음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 제로인 마음을 챙기는 것이다. 이리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멈춰야 돼요. 일단 멈춰야 돼요. 얼마만큼 멈추냐? 우리가 느낌이 오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 느낌은 뭐죠? 냄새. 눈의 느낌은 뭐예요? 색깔과 모양. 귀의 느낌은 뭐예요? 소리. 입의 느낌은 뭐예요? 맛. 피부의 느낌은? 촉감. 우리 생각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젯밤에 너무 좋은 꿈을 꿨어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어제 저녁에 악몽을 꿨어요. 너무 안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러면 어때요? 오늘 하루 종일 조심해요. 어제 꿈꾼 것이 오늘 어떻게 나타날라나? 이러면서 어젯밤 꿨던 꿈 가지고 이미 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게 생각이거든요. 생각. 좋은 생각은 그렇게 하루를 아주 행복하게 보내고 나쁜 생각, 자면서 나쁜 생각 한톨 한 것이 하루 종일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이럴 땐뭘 해야 되느냐? 일단 멈춤. 일단 멈춤. 이게 느낌에서 감정으로 가는 0.2초. 감정이 이미 일어났다 하더라도 멈춰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는 말 한마디 했다 하더라도,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했더라도 잠시 멈춰야 돼요. 3초 아니면 5초. 3초 멈춤, 5초 멈춤이 있어요. 그래야 감정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 3초 멈출 때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현재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현재로 돌아오는 제일 쉬운 방법은 숨 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숨 쉬는 것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멈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숨을 오늘 쉬는 것도 아니에요. 내일 숨을 오늘 미리서 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숨 쉬는 건 지금 숨 쉬거든요. 그래서 이 숨 쉬는 지금의 내 의식을 여기다가 함께 하는 거예요. 숨 쉬는 데에다가, 그래서 심호흡하라잖아요. 숨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의식을 이 현재의 호흡에다 두면 어떤 감정에서든 빠져나와. 어떤 말을 들어서도 바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 감정 속에서 감정이 계속 파생되어져서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오고, 그게 원숭이가 나무에서 계속 움직이듯이 계속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빠져나와서 3초 멈춤, 5초 멈춤, 요게 제일 유행하는 명상이에요. 제가 3초 멈춤 시를 지었는데, 3초의 공간. 날카로운 말들이 나를 찔러올 때 똑같이 갚아주려 입술이 딸싹일 때 그 짧은 순간에 호흡 하나 던져요. 나와 세상 사이에 작은 방을 만들어요. 하나, 둘, 셋. 3초의 기적 같은 공간, 분노가 지나가고 이성이 깨어나는 틈,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잡는 법. 그 3초가 우리의 관계를 살릴 거예요. 그렇게 3초만 멈춰도 사실은 감정으로 빠지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탁 챙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분 동안 앉는 거. 우리가요, 정말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앉아 있어도 다음 일을 계획을 해요. 다음 일을 계획하면 바빠요. 저도 성질이 엄청 급하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앉아 있어야지 다음 일 생각하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딴 거 해요. 내가 단순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딱 앉아 있을 때는 산처럼 앉아야 돼요. 5분을 앉더라도. 늘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나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렇게 앉고 싶다. 온전히 성성적적한, 바로 아주 정신은 또렷하면서도 모든 이 분별심, 번뇌, 망상은 완전히 다 쉬어버리는, 그걸 성성적적이라고 해요. 이 성성적적한 마음, 그 상태로 탁 앉아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5분 동안 앉아있자. 우리는 잠시 멈추고 이렇게 앉을 줄 알아야 돼요. 앉을 때는 정확한 자세로 앉아야 돼요. 편한 대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가부좌를 틀고요. 아니면 의자에 앉더라도 허리를 똑바로 펴야 돼요. 꼬리뼈에서 이쪽으로 다섯 번째 척추를 딱 펴게 되면 이 상체와 하체가 기가 통하고요. 병이 없어요. 그리고 호흡이 아주 깊어져요. 호흡이 깊어지면 이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할 수 있는 끈기가 생겨요. 그리고 다섯 번째 척추가 다 펴지면 머리에 잡념이 없어져요. 또렷해진다고요. 그래서 자세를 잘 잡아야 돼요.

모든 운동에서 기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앉을 때는 반드시 기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은 선정인을 하고 이 손 모양을 하면요 주변이 고요해져요. 나도 고요해져요. 5분 이하는 눈을 감아도 돼요. 5분 이상일 때는 눈을 떼야 돼요. 눈 5분 이상일 때 눈 계속 감고 있으면 꾸벅꾸벅 졸아요. 혼침이나 졸음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눈을 뜨라. 그렇지만 눈을 뜨지만 여기다 의식을 두지는 않아요. 의식은 어디에다 두느냐.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쉴 때 호흡 따라서 의식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5분만 앉아있을 수 있다면 현재로 아주 생생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5분간 앉아라. 어느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머리에 생각이 많은 상태에서 누우면 금방 깊은 잠에 들 수가 없어요. 마음을 고요하게 해놓고 현재에다가 놓고 누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아침에 차 마시기 전에, 또 회사에 갔을 때에도 회의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한 5분간만 이렇게 자세를 정확히 하고 의식을 호흡에다 맞추고 앉아라.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분 동안.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름에는 하루에 샤워를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두 번도 하시는 분도 계시군요. 그래요. 하루에 한 번 샤워를 한다 했을 때 한 몇 분 정도 할까요? 한 30분 너무 긴가요? 한 30분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하루에 한 번 정도는 30분 정도 샤워를 합니다. 자, 몸에 샤워를 하듯이 마음도 좀 샤워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은 사실 이 몸은 물질은 변화 속도, 이 물질의 변화 속도보다 마음의 변화 속도가 16배나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뭐 땀이 나고 이런 것보다 마음에서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많은 때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샤워하듯이 마음 샤워를 한 30분만 할 수 있다면 이건 최고예요. 적어도 그 정도는 해라. 30분 동안 가부좌를 들고 또 아니 의자에 앉아서 자세를 정확히 하고 아까처럼 앉아라. 이게 이제 마음 샤워예요. 하루 종일 쌓인 마음의 먼지들, 누가 한 말, 내가 한 실수, 엉킨 생각들, 매일 몸을 씻듯이 마음도 씻어줄까요? 참선이라는 깨끗한 물 한 바구니, 뿌연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복잡한 잡념 뒤에 숨은 평온을 찾아요. 생각은 구름처럼 흘려보내고 맑아진 마음 거울에 미소를 띄워요. 한 가지 더. 나에게 주는 선물.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느라 잊고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나라는 걸. 하루 5분.

오직 나만을 위한 빈 의자. 그곳에 앉아 조용히 안부를 물어요. 애썼다. 고생했다. 참 장하다. 나 자신아. 비판의 칼날 대신 따뜻한 시선을 줄게. 참선은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오늘부터 시작해요. 나를 지키는 연습. 그래서 하루 5분 또는 더 크게는 마음 샤워 30분. 할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덥다 느끼는 순간 바로 싫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들은 아마 잘될 거예요. 내가 덥다 하는 순간 뭐예요? 아, 내가 덥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은 다 되죠. 아, 내가 덥다 하고 있구나. 또 감정을 일으키면, 아, 내가 싫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 여러분들은 다잘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요즘 명상 용어로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내가 밥을 먹고 있으면 밥을 먹고 있구나. 내가 한발한발 걷고 있으면 내가 걷고 있구나. 밖으로 다른 사람들 표정이며 다른 사람들 뭐 다른 풍경들 보기보다 먼저 이 명상을 할 때는 자기가 자기를 봐야 돼요. 아주 섬세하게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일으켰으면 내가 지금 화내고 있구나. 내가 밥 먹고 있구나. 맛있다 하고 있구나. 내가 걷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나를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요게 되는 사람은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절 하면서 내가 절하고 있구나. 그죠? 내가 염불하고 있으면서 내가 염불하고 있구나. 본단 말이야. 이렇게 뭔가를 할때 모든 순간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걸 알아차림이라고요. 그건 우린 저절로 돼요. 이게 이제 도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알아차리면 어떤 것이든 이렇게 내가 나를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분별하는 마음, 있기 전으로 딱 돌아와야 되는데, 잘못 돌아와. 그 돌아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첫 번째 우리가 제일 잘하는 방법은 염불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럴 때,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바로 그걸 염념상속법이라 그러거든요. 그 순간에 분별하는 마음에서 빠져나와서 염불하는 부처님 명호로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원만히 밤매요. 또뭐그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좀더 길게 신묘장구 대달하니 길게 해버려. 그러면 그때는 분별심이나 감정에 안 빠지거든요. 그게 빠져나와. 그래서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짧다. 난 능엄주, 더 어려운 능엄주 할래. 능엄주 길게. 그러면 그동안에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는 내가 내 마음을 제로인 상태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불하거나 진언을 내우거나 주력을 하거나 이런 거는 다 마음 챙기는 제로에다가 가져다 두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사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오직

거기 집중이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챙기는 거야. 그런데 하고 나면은 또 놓쳐. 바로 끝나고 났을 때는 또 똑같아. 누가 한마디 자존심 상하는 말 하면은 다시 화가 또 확 나는 거야. 그래서 이 깊어지진 못해. 그래서 죽으라고 하는 거야. 눈을 뜨자마자부터 저녁 잘 때까지. 예. 그렇게 마음을 이 챙기는 것. 그런데 더 좋게 챙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자,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덥다고 하고 있구나. 알아차린다 그랬죠? 아, 내가 화냈구나. 알아차리죠? 자, 이때 뭐냐면, 아, 이 덥다고 알아차리는 이놈 뭐지? 내가 지금 화냈다고 알고 있는 이놈은 도대체 뭐지? 이 알아차리는 이놈은 뭐지? 하고 들어가면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궁금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어느 순간에 오직 이것은 무엇인고, 나, 그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놈은 도대체 뭐지? 예? 하고 어느 순간에 계속 궁금한 마음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밤이고 낮이고 잠을 자든지 걸어가든지 꿈속에서도 그렇듯이 계속 되어지면 이게 화두 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단이 되어지면 내한테 무기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의단, 의심의 불꽃, 의단. 한 번 던진 물음표가 불꽃이 되어 온 마음의 잡초들을 하얗게 태우네. 딴 생각이 들어올 틈조차 주지 마요. 오직 이 하나뿐, 오직 이 물음뿐. 의심의 덩어리가 태산처럼 커지면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오직 화두의 바다. 거친 파도 멈추고 만홀이 떠오르듯 홀로 드러난 진실, 화두가 나를 춤추게 해. 선명상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깨달음에 있고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포용하는 것이 선명상입니다. 그래서 숨쉬기부터 잠시 5초, 5분, 또 30분 그러다가 정말 아, 내가 나를 알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나를 봐야지. 그렇게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제 화두를 들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 여기에서 그렇게 늘 선명상을 오랫동안 해왔던 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13차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여기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법문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은 선명상을 지도했던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자비심이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직접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고준한 참선 법문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스님들은 정말 현장에서 아주 생생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하겠습니다. 한 티끌 속의 우주. 이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게 되어지면 이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눈앞에 한 티끌을 가만히 보니 그 속에 억만겁의 세월이 사네. 작은 풀잎 끝에 맺힌 이슬방울이 큰 바다의 함성을 머금고 있네. 한 번의 숨결에 우주가 들고 나니 어찌 멀리서 도를 찾으랴. 지금 이 자리 이 모습 그대로가 완성된 진리의 도량이로다. 긴 세월 짧은 찰나 차별이 없고 먼 곳과 가까운 곳 경계가 없네. 발 딛는 곳마다 꽃이 피어나니 여기가 바로 극락이로다.

은혜로 베풀라. 부드럽게 말을 건네라. 이롭게 행동하라. 행동을 함께하라. 그러면 대중들은 그대의 편이 되리라.

이 세상은 덧없는 것.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어두운 곳에 떨어지지 말라. 마땅히 배워서 마음을 스스로 닦아 지혜를 구하라. 온갖 번뇌의 때를 벗고 지혜의 촛불을 들고 길을 바라보라.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1: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그래? 그럼 호랑이를 풀어야겠네.
1: 호랑이?
0: 호랑이 때문에 연못을 한 번에 건넌 스님이 있거든.
1: 정말?
0: 당연하지. 좋아, 오늘은 강원도 동해의 삼화사다.
1: 삼화사?
0: 삼화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고려 땐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고, 조선시대 땐 왕명으로 수륙제를 지내던 국가 사찰이었어.
1: 수륙제가 뭐야?
0: 바다와 육지의 혼을 위로하고 불법을 전하는 행사가 수륙제야. 지금도 삼화사에선 해마다 10월이면 의규에 따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제를 개최하지.
1: 아, 나도 10월엔 꼭 삼화사에 가봐야겠다.
0: 그 전에 삼화사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가봐야지. 수리수리 마하수리 두타산 삼화사로 고고! 옛날 삼화사엔 신심이 두터운 젊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만 탑돌이를 하러 온 아랫마을 처녀에게 한눈에 반해 상사병으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2: 아니, 어찌 갖지 못할 것을 탐해 이리 괴로워하는 게냐. 일어나거라. 가서 처자를 보고 오자.
0: 그렇게 큰 스님은 젊은 스님을 데리고 처녀를 만나러 마을로 내려갔죠.
3: 삼화사의 두 스님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2: 시주를 다니다 잠시 밥이나 얻어먹을까 해서 들렀습니다.
3: 안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어 시주를 할까 하였습니다.
2: 아니, 감사한 일이라뇨?
3: 부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좋은 배필을 얻게 되었습니다.
4: 혼인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3: 예.
4: 아이고,
2: 이제 그만 마음의 애욕을 비우거라.
4: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0: 젊은 스님이 처녀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때, 호암사 근처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튀어나왔습니다.
2: 어서 피하거라!
0: 큰 스님은 도력을 발휘해 넓은 연못을 뛰어넘었지만, 젊은 스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죠.
2: 아이, 뭐 하는 게냐? 그대로 죽을 테냐?
4: 어리새끼도 죽음 앞에서 애욕 때문에 주저하다니.
0: 어리석음을 깨달은 젊은 스님은 연못을 뛰어넘었고, 뒤따라오던 호랑이는 그만 연못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젊은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정진 수행하여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1: 나도 도력을 쌓으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0: 넌 다리가 짧아서 안 돼.
1: 뭐가? 저 강 속에 검은 길이 뭔지 알아?
0: 저건 서역의 약사 삼불이 용을 타고 오신 길이야.
1: 삼불이면 세 명?
0: 맞아. 이번엔 삼화사 창건에 얽힌 약사 삼불의 이야기로 떠나봐야겠다. 약사 삼불 이야기로 고고! 신라 말, 용 한 마리가 돌배 하나를 끌고 정라진 폭으로 정착했습니다. 배에는 얼굴이 금빛으로 빛나고 키가 6척인 약사불 삼형제가 타고 있었는데, 큰형은 검은 연꽃, 둘째는 푸른 연꽃, 셋째는 황금 연꽃을 손에 들고 있었죠.
2: 드디어 두타산에 도착했구나.
5: 산의 형세가 꼭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양 같습니다.
6: 두타란 이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니 우리한텐 딱 맞는 산인 듯합니다.
2: 그래, 이제 각자 터를 잡아 사찰을 짓도록 하자.
0: 그렇게 큰형은 흑년대, 둘째는 청년대, 셋째는 백년대를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삼화사, 지상사, 영은사입니다.
2: 우리 약사 삼불에게 이리 많은 제자들이 모이니 이 모든 게 부처님의 뜻이로다.
0: 약사

0: 산불은 많은 제자들을 두어 불법을 전하였는데 삼화사에 안치된 철불은 약사 산불 삼형제 중 맏형의 불상이라 전해지고 있답니다. 무슨 생각하냐?
1: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2: 뭐가?
1: 너랑 나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친구인 거.
0: 그거야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지.
1: 그런가?
0: 친구라.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안양 연불사다.
1: 연불사?
0: 연불암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연불사는 안양 삼성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불도와 수행을 닦던 구도도량이야.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세 분의 뜻을 잇기 위해 사찰을 크게 중창하면서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지.
1: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함께 수행했단 말이야?
0: 맞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바로 이 세 수행자의 이야기야. 그럼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연불사로 고고! 신라시대의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산속에서 함께 수행할 친구를 찾아 나섰는데 바로 평민이지만 식견이 높았던 윤필거사였습니다.
3: 윤필거사!
4: 어이구! 두 대사가 어쩐 일이십니까?
3: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4: 할 이야기란 게 무엇입니까?
3: 나와 원효대사가 산에 들어가 수행을 할까 하는데 윤필거사도 함께 하시지요.
4: 저 같은 평민이 어찌 두 큰 스님과 함께...
5: 자, 참 겸손이 지나치시네. 식견으론 우리 두 사람보다 한 수 위 아닙니까?
3: 맞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지요.
4: 아, 저희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0: 그렇게 신라 문무왕 667년 세 사람은 함께 불법을 공부하며 수행할 장소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5: 이곳이 좋겠습니다. 여기 삼성산에서 수행하지요.
3: 산의 기운이 맑으니 괜찮을 듯합니다.
4: 저도 동감입니다. 이 삼성산을 수행 장소로 삼으시지요.
0: 그렇게 세 사람은 삼성산에 자리를 잡고 각각 초막을 지었습니다.
5: 자, 다들 각자 초막에서 수행을 하다 한시에 모여 토굴에서 불법을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0: 세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전엔 초막에서, 오후엔 토굴에 함께 모여 불도를 닦으며 연불을 외웠는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연불하던 그곳이 연불암,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답니다.
1: 아, 그래서 연불암이구나. 난 삼성산에 바위가 많대서 연불암도 바위인 줄 알았는데.
0: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지. 여기엔 워낙 바위가 많거든. 저기 봐.
1: 마에비룩 보살 말이야?
0: 맞아. 그것도 원래는 바위였어.
1: 진짜? 저렇게 큰 바위가 있다고?
0: 믿기 힘들면 마에미륵 보살이 세워졌던 1964년으로 가자고. 자, 고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연불사는 그만 폭탄에 맞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불사의 주지로 온 기석화상은 역사 깊은 사찰을 다시 되살리기로 결심했죠.
4: 고승들의 수행처였던 연불사인데 어떻게든 사찰을 다시 일으켜야 해.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 방법이 나오겠지.
0: 연불사를 되살리기 위해 매일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기석화상의 꿈에 금빛 미륵이 나타나 이마를 짚어주며 말했습니다.

0: 이 염불사를 되살려 불법을 전하는 겁니다.
1: 당장 마의 불상을 새겨 중생을 구제하라.
2: 미륵은 불상을 새기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고 기석화상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찰 뒤 커다란 바위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죠.
0: 이 바위로구나. 여기에 마의불을 새기면 사찰과 산 밑을 충분히 내려다 볼 수 있겠어.
2: 기석화상은 8m 높이의 바위에 마의불을 새기기 시작해 5년 만에 미륵불을 완공하게 되었고 염불사 마의불은 중요 근대 불교 예술의 표본이 되었답니다.

0: 이긴 내가 이긴 거다.
1: 내가 일부러 천천히 뛴 거거든.
0: 어쨌든 내가 이겼으니까 나무 그늘은 내 자리야.
1: 그래, 난 졌으니까 땡볕에서 땀이라 뻘뻘 흘리지 뭐.
0: 농담이야 농담. 더운데 그늘로 들어와.
1: 진짜?
0: 군수님이 명당은 나눠 쓰는 거랬어. 그래야 복 받는다고.
1: 고마워. 명당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영탑사다.
0: 영탑사면 옛날부터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줬다는 약사열의 기도 도량 아니야?
1: 맞아. 영탑사는 신라의 도선국사가 창건했는데 고려 때 보조국사가 사찰 안에 5층 석탑을 세우고 이름을 영탑사라고 지었지. 영탑사는 천년 고찰답게 고려시대의 탑과 불상 그리고 다양한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동 비로자나불 삼존 좌상은 가치가 어찌나 뛰어난지 몇 번이나 일본에게 도둑맞을 뻔했다니까.
0: 진짜? 아, 궁금해. 빨리 영탑사로 출발하자.
1: 좋아.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탑사로 고고. 조선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젊은 시절 왕가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얻지 못해 세도가들의 멸시를 받았죠.
2: 언젠가 권력을 잡아 너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다.
1: 권력을 잡지 못한 게 아버지 묘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이하응은 아버지 묘를 명당으로 옮기기 위해 풍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 갑자기 풍수책은 뭐 하러 보십니까?
2: 아버님의 묘를 이장할 생각이요.
3: 조상 묘가 좋아야 후손이 잘 되는 법이긴 하지요. 그러지 말고 지관 정만인을 만나보세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지관이니까요.
2: 당장 그를 만나겠소.
4: 묘를 이장할 명당이라. 2대에 걸쳐 임금이 나오는 자리와 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리는 자리.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2: 그야, 임금이 나오는 명당이지.
4: 이를 어쩌나. 그 명당을 가야사가 차지하고 있으니.
1: 지관 정만인이 말하는 가야사는 백제시대에 세워진 대가람이었습니다.
2: 안타깝군. 이 명당을 사찰이 차지하고 있다니.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4: 응? 방법이라뇨?
2: 저 절을 없애면 되지 않겠나?
1: 그날 밤, 이하응은 아무도 없는 밤 가야사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아버지 남연군 이구의 묘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5: 가야사는 불타고 이렇게 종만 남았군요. 이 종을 영탑사로 가져갑시다.
1: 그렇게 불타버린 가야사의 범종은 영탑사에 안치되어 지금까지 꺾이지 않는 불심을

0: 전하고 있답니다.
1: 근데 이하응은 어떻게 됐어? 지관 말대로라면 왕이 둘만 나오고 끝난다는 거잖아.
0: 맞아. 이하응의 아들이랑 손자까지 왕이 되고 조선이 없어져 버렸거든.
1: 와.
0: 자, 범종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음 절 따라 전설 따라는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여기.
1: 유리광전?
0: 맞아. 유리광전이란 글씨는 8살 아이가 쓴 건데 글씨를 쓸 수 있었던 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1: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 건데?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유리광전 이야기로 떠나보자고.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고려 말 무학대사는 전국을 돌며 사찰터를 찾아다니다 이곳 상왕산까지 오게 되었는데,
2: 아니 저건,
0: 무학대사 눈앞에 금빛 찬란한 커다란 바위가 떡하니 서 있었죠.
2: 심상치 않은 바위야. 이 바위에 불상을 새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0: 무학대사는 그 즉시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며 바위에 불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불상을 영탑사 유리광전에 모시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씨 부인이 유리광전에 와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 영탑사의 약사 여래님은 평생 한 번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부디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0: 마침내 이씨 부인은 소원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8살 되던 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유리광전이라는 글씨를 남기게 되었답니다.
4: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다.

중병에 걸리면 편안하지 않은 것처럼 산란한 마음도 그러하여 여러 일을 견디지 못한다. 마음이 산란하여 안정되지 않으면 듣고 사유하고 관찰하라. 그릇에서 물이 새면 물은 채워지지 않는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둘째 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겁을 목손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다시니 세상 용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한 불제자라. 호히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평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마를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부고에 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지난날의 그림자만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꺾어진 갈대와 같이 말라서 초췌해지니라. 지난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야만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리라.

희망을 가져라. 희망의 결과는 행복이니라. 저 새들까지도 언제나 바라면서 그 희망에 충만해 있으니 비록 그것은 멀고 오래더라도 끝내 희망은 이루어지리라.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스님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0: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군.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5: 이렇게 하면 되는데.
6: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7: 연불 좀 듣고 싶은데.
8: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부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너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국무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가가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선교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시방세계 무불연 도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 무불

대양령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세계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남관세음보살마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전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으치는 개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황화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주의 개송 준제주는 모든 공덕 고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

나무 칠구 집을 못해 춘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지는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이루리라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0: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히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 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여래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여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0: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 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 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만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 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 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사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업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만 4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 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모모의 크기를 가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태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욕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웨.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0: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 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 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 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선명상 대중화를 이끌어갈 거점이 서울도심 한복판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가 남산 충정사에 선명상 치유센터를 개원하고 상설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을 청량한 수행의 정원으로 가꾸는 제12회 조계사 연꽃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연꽃정원은 현대인들에게 걸음을 멈추고 쉬어갈 안식처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립니다. 한국불교의 역사와 매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힛불교 열풍은 청년들의 눈길을 끄는 데 성공했지만 지속 가능성이란 숙제가 남았습니다. 기획보도 힛불교 넥스트 마지막 불교의 가치를 안착시키기 위한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치유하고 선명상 대중화를 이끌어갈 생활 밀착형 거점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가 첫 지점으로 남산 충정사에 선명상 치유센터를 개원하고 상설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서울 도심 한복판이지만 남산의 푸른 자연과 맞닿은 곳에 자리한 충정사. 조계종 37대 집행부의 핵심 종책 사업인 선명상

0: 보급의 생활 밀착형 거점이 될 선명상 치유센터가 서울 남산 충정사에 문을 열었습니다.
1: 시민과 직장인, 나아가 외국인까지 함께 어울리며 몸과 마음의 쉼을 찾을 수 있는 열린 치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0: 특히 명동과 인접해 직장인과 관광객 등 내외국인의 접근성이 높은 충정사는 도심 속 열린 치유 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충정사 선명상 치유센터가 국민의 삶 속에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한국 불교가 국민의 마음 안보를 책임지는 소중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 평안 선명상 중앙본부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겠습니다.
0: 선명상 치유센터는 7월부터 8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일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합니다. 어제는 개원 특강으로 조계종 선명상 위원장 금강스님이 법문과 선명상 실참을 이끌었습니다. 금강스님은 행복한 삶, 얼굴빛, 모습 그 자체만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하고 환희롭게 하는 것이 선명상의 목적이라며 그러기 위해 우선 분별심을 내려놓으라고 선시와 법문을 전했습니다.
3: 바람은 언덕을 깎지 않고 물결은 바위를 밀어내지 않네. 둘로 나누는 칼날을 거두면 천지가 한 뿌리임을 알게 되리.
0: 프로그램 구성은 다채로우면서도 정교합니다. 평일 낮과 저녁 프로그램은 물론 목요일 오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숨을 고르는 차명상, 주말에는 자연의 치유력을 온전히 느끼는 주말 남산 숲쉼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사운드 테라피와 마음 챙김 요가, 과학적 스트레스 완화법인 MBSR, 자비심을 기르는 하트 스마일, 반려견과 함께하는 선명상 등 현대인의 생활과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이 매일 다르게 펼쳐집니다. 9월부터 정식 운영되는 충정사 선명상 치유센터는 현대사회의 병폐인 분노와 우울, 고립이라는 정신건강 위기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에게 종교의 문턱은 낮추고 접근성은 높이며 신행 공간에서 공공의 공간으로 사회적 역할과 접점은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4: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청정함과 깨달음을 잃지 않는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입니다. 우중충한 장마가 한창인 7월 서울 종로 한복판을 청량한 수행의 정원으로 가꾸는 제12회 조계사 연꽃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초록빛 연잎 사이로 피어난 연꽃들이 우중충한 장맛비로 가득했던 조계사 앞마당을 채웁니다. 조계사가 어제 부처님 전에 올린 청정수를 이윤해 연꽃에 뿌리는 점안의식을 봉행하며 제12회 연꽃축제 개막을 알렸습니다. 하늘을 가득 덮었던 먹구름 속 세차게 쏟아지던 장맛비가 개막식에 맞춰 거짓말처럼 멈추자 조계사 주지 다마스님은 환한 해처럼 사부대중의 서원도 성취되기를 축원했습니다.
6: 오늘 비가 안 오게 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정말 지극한 정성, 기도 간절함으로 비는 그치고 덥지만 일어나서 우리 일들이 장애나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국은 환한 해처럼 밝게 우리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5: 우중충했던 날씨가 개고 맑은 연향이 퍼지자 축제를 찾은 시민들의 마음도 이내 차분해집니다.
7: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주지스님 그리고 여러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절에 자주 와야겠다는 마음도 들고요. 정화되는 기분이 듭니다.
5: 연꽃을 바라보며 일상의 번뇌를 내려놓고 마음속 평안을 되찾고자 마련된 조계사 연꽃축제. 경내에 마련된 400여 개의 연꽃 화분은 멀리 외곽으로 나가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싱그러운 연꽃을 마주하는 특별한 수행 정원이 돼줍니다. 복잡한 세상을 한 걸음 비켜선 이곳에서 사부대중은 연꽃이 건네는 지혜를 마주합니다.
8: 세상이 많이 좀 복잡하고 흔들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연꽃은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만 갖는 그런 우리한테 지혜를 주는 겁니다.
5: 진흙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롭게 피어나는 청정과 지혜의 상징인 연꽃. 특히 올해는 연꽃 공양수조마다 상월 결사 108월

0: 연령문을 새겨 축제의 의미를 한층 더했습니다. 백송 앞마당에 장엄된 연꽃 인연등 아래로 주지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저마다의 간절한 소원을 매달며 자비실천을 다짐합니다.
1: 연꽃 한 송이에 공양하는 마음마다 자신의 원력을 다시 세우고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행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0: 삭막한 빌딩 숲속에서 피어난 청정한 연꽃 정원은 현대인들에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쉬어갈 따뜻한 안식처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오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립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등재와 보존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회의 기간, 불교계도 한국 불교의 깊은 역사와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3: 지금부터
4: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 기간, 부산 백스코 대한민국관 한편은 한국 불교의 역사와 매력을 전하는 생생한 소통의 장으로 변신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 대표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한국의 맛, 사찰 음식입니다. 26일 사찰 음식 다과를 선보이는 K-디저트 데이에 이어 27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주재로 부산 범어사에서 세계유산위원회 주요 대표단을 초청한 사찰 음식 만찬이 열립니다. 종단은 이번 만찬을 통해 생명 존중과 공존의 철학이 담긴 사찰 음식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향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의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5: 한국 사찰 음식을 만찬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대접을 하면서 네. 언젠가 우리 이제 사찰 음식도 유네스코의 무형 자산으로 등재하겠다는 어떤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홍보를 하는 거죠.
4: 세계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한국 불교의 정신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26일에는 마음의 치유와 화합을 전하는 K-선명상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26일부터 사흘간 국가 무형유산인 진관사 국행수륙제 시연도 이어져 단순한 의례를 넘어선 종합예술로서의 가치를 전합니다.
5: 일정이 좀 촉박해서 네. 그렇게 긴 시간을 갖지는 못하지만은 이 기회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다음에 한국 이제 선명상의 어떤 실질적 가치 또 차별성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 정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 회의 기간 내내 백스코 대한민국관에서는 통도사와 해인사 장경판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등 세계유산을 비롯한 한국 불교 문화유산 전시도 이어집니다. 특히 해인사 팔만대장경 판각 시연을 통해 세계기록유산의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한국불교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직접 선보일 예정입니다. 위원들은 회의장을 벗어나 통도사와 해인사, 불국사와 석굴암, 범어사 등을 둘러보는 사찰 데이 투어에도 참여해 살아있는 세계유산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5: 사실 한국에 와보지도 않고 성원 지정에 네. 찬성해 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정말 자신들의 업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가를 알려주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 태고종도 위원회 기간인 20일, 백스코에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영산제를 시연하고 의상체험과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한국불교 무형유산의 가치를 세계인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는 서류와 기록으로만 한국불교 문화유산을 접했던 세계 전문가들이 사찰과 수행, 의례가 이어지는 살아있는 신행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화려한 디제잉 비트와 젊은 감각의 굿즈로 숨가쁘게 달려온 힙불교 열풍. 사찰의 높은 문턱을 낮추고 청년들의 눈길을 끄는 데 성공했지만 이제 지속 가능성이란 묵직한 숙제가 남았습니다. 일시적 문화 소비를 넘어 일상의 치유와 수행이란 불교의 본질적 가치를 청년들의 삶에 온전히 안착시키기 위해 불교계는 어떤 대안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부자 기획보도 힙불교 넥스트 마지막 순서로 전방위적 과제를 양육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6: 불교가 힙해서 사찰 문화까지는 갔는데 막상 법회나 불교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엄숙하고 딱딱하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가벼운 밈과 굿즈의 열광에 사찰을 찾은 청년들을 미래의 핵심 동량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신행 교육 프로세스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0: 이걸 포교로 연결하는 데는 좀 아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절에 와서 그런 불교 문화를 좀 경험한다고 해서 포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불교적 정서를 가진 젊은이들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아직 포교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온라인에서의 호기심을 오프라인의 수행의 현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선 사람 중심의 플랫폼 구축이 절실합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불교적 지혜로 풀어낼 수 있는 전문 지도법사와 심리적 공감대가 높은 명상 전문가를 전진 배치해 청년들이 언제든 문답할 수 있는 상시 수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결국 힙불교 이후의 핵심 과제는 외적인 유의를 깊이 있는 명상과 내면 성찰로 진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흥행을 넘어 재미에서 의미로 문화적 호기심을 수행의 깊이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공공 영역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조계종은 선명상 프로그램을 세대별 맞춤형 교과서로 개발해 교육청과 협의하는 등 청년들이 일상 속 수행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2: 이제 선명상과 관련된 것들을 교과서로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까지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정말 지금 젊은 세대는 특히나 상처받은 마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명상으로 그것을 치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기에 더해 도심 사찰을 기반으로 한 소셜 커뮤니티형 청년 수행 공간의 확충이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꼽힙니다. 청년들이 단순히 구경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사찰에서 함께 수행하고 소통하며 정신적 자립을 돕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단 역시 이러한 다각적인 사회적 역할에 깊이 공감하며 청년들이 사찰의 문을 열고 들어와 이웃과 소통하는 치유의 주체가 돼달라고 당부합니다.
2: 종단에서도 많은 스님들이 젊은 불교와 특히나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힙불교를 통해서 불교를 처음 접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문화 콘텐츠로 즐기는 것도 있겠지만 한 발짝만 더 들어오셔서 절도 방문하고 실제로 내 소원을 담아서 초도 켜보고 또 스님과 또 상담도 해 본다면 한 걸음 더 불교에 다가올 수 있는 소중한 경험과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1: 한국 불교가 마주한 과제는 일시적 유행을 넘어 청년층 맞춤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더불어 전문적인 지도법사와 함께 청년들의 정신적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천년의 지혜를 젊은 언어로 번역해내며 문을 열어젖힌 한국 불교가 이제 지속 가능한 K불교의 본격적인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강화 전등사가 100중을 맞아 부모 은둔경 사경을 중심으로 한 특색 있는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0일 봉행된 입재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대종사가 법사로 나서 스님들과 열심히 기도 수행 정진하는 것이 지혜롭게 성불에 이르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지 여암 스님은 부모의 은혜를 바로하는 것이 효행의 시작이며 조상과 선망 부모를 위한 기도가 곧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수행이라고 의미를 전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부모 은둔경 사경봉안 발언문을 시작으로 108참회와 사경, 5분 명상, 정법계 진언과 사다라니 예참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등사는 이번 100중을 위해 108자 부모 은둔경 사경문을 특별 제작해 신도들이 참회와 감사의 마음을 새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화 여성작가회가 한국화의 정체성과 미래를 모색하는 제27회 정기전을 개막했습니다. 반복하지 않는 한국화, 인품 즉화품을 다시 쓰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작가 162명이 참여해 전통 한국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전시는 사람의 품격이 곧 그림의 품격이란 인품 즉화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수행과 사유를 바탕으로 예술 정신을 되새기며 한국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1999년 창립된 한국화 여성작가회는 국내외 전시와 교류로 한국화의 외연을 넓히는 데 힘써오고 있습니다. 전시는 오는 13일까지 서울 인사동 마루 아트센터에서 계속됩니다. 7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교계 최초로 웰리스 호텔로 첫 선을 보인 양양 낙산사의 포타라카 개관 소식,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승가 교육의 혁신을 모색한 상주 교육 세미나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6일 양양 낙산사가 불교계 최초의 웰니스 호텔인 포타라카 낙산 비치 웰니스를 개관하며 불교적 웰니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개관은 기존의 낙산 비치 호텔을 전면 리모델링한 것으로 숙박과 수행을 결합해 현대인들에게 치유와 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관음보살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일출요가, 차명상, 수면테라피 등 심신의 균형을 되찾고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포타라카 측은 마음 수첩 제작과 파도 명상 등 계절별 테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설악 무산 스님의 화합 상생 정신을 담은 공간 연출도 선보였는데요. 사찰 음식 기반의 건강식과 친환경 용품을 통해 생명 존중의 가치까지 담아낸 포타라카가 대중들의 요구에 부합하며 대표적인 불교 웰니스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교계 안팎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사찰 승가대학의 교육 현장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부가 개최한 상주교육 세미나에서 챗GPT를 기반으로 한 불교 교육용 맞춤형 GPT가 공개돼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흩어져 있는 불광사전의 방대한 자료를 한눈에 보여주는 이 AI 도구는 스님들의 경전 학습과 강의 교환 작성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장 유정 스님은 AI가 유용한 보조 도구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행과 깨달음의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이라며 올바른 활용을 당부했는데요. 전국 학인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명사계의 핵심인 간화선을 실참하는 수행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 가운데 과학기술을 품은 디지털 승가 교육이 현대인들과 호흡하는 새로운 포교의 밑거름이 될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불교 문화의 가치. 이번 주말엔 늘 가까이 있어 잊고 지냈던 주변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7월 11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 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는 오는 7월 12일 제주불교 중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을 기리는 추모 달해제와 제12회 신행숙이 공모 시상식을 봉행합니다. 암울했던 제주불교를

0: 6,83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

0: 선호는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1: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숙효 또 시청하는 부모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탁바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윤회의 이론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활동 영역과 그리고 1년의 스케줄 그리고 하루 스케줄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반열반경에 따르면 이제 부처님이 나디카에서 적당히 머문 뒤 아난다여 이제 외사리로 가자. 그래서 대비구상가와 함께 외사리에 도착해서 암바빨리의 숲에 머물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암바빨리는 그 당시 외사리에서 가장 잘나가던 요정을 경영하던 분이었습니다. 인도인들은 술을 먹지 않고도 술 먹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신나고 흥겹게 잘 논다고 합니다. 그 노는데 직접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재미있게 논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정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하문으로 번역을 할 적에는 유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요정 옆에 아주 큰 망고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망고동산에 부처님이 가서 자주 머무셨다고 합니다. 현재 그 망고동산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추정되는 거로는 지금 보이는 저 탑이 대림정사 가운데 있는 아난다존자 사리탑입니다. 모든 불교 유적에는 부처님 사리탑이 도량의 중심에 있는데 외사리 강음성의 대림정사에는 아주 특이하게 아난다존자의 사리탑이 도량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추정하기에 저 대림정사 부근이었거나 아니면 대림정사와 이웃에 있던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저곳에 와서 머물게 됐는데 외사리 강음성은 부처님 당대뿐만 아니고 초기 불교사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깊은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불교사에 큰 영향을 끼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처님이 저곳에 도착을 해서 석 달 동안 와사를 나겠노라고 선언을 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외사리 강음성을 소개하기 전에 부처님의 활동 영역과 그리고 1년 스케줄 그리고 하루 일과포를 살펴보는 것이 부처님이 외사리 강음성에서의 활동하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BCE 500년대에는 고대 인도에는 16개 대국으로 알려진 군소 국가들이 거대 제국으로 통합해 가던 전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통합 전쟁이 BCE 261년 마우리아의 아쇼카 왕에 의해서 칼링카 전투를 끝으로 10만 명이 희생되고 난 그 피 위에 인도는 최초로 동일 제국을 마련하고 평화로운 시대로 접어듭니다. 비슷한 시기 전 지구 차원에서 군소 국가들이 전쟁을 통해서 거대한 제국으로 통합해 가는 과정은 철기 시대를 통해서 생산 도구가 발달하고 생산력이 증가하고 필연적으로 생산 관계의 구조 조정에 대한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결국 전쟁이라는 폭력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던 과정이었죠. 동시에 이러한 객변하는 사회현실을 반영해서 그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 관점을 가진 서성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도에서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뛰어난 수행자들, 그리고 중국으로 오면 공자나 묵가와 같은 정치가들, 그리고 지중해로 가면 소크라테스 등 다양한 서성들이 우후죽순적으로 일어나죠. 중국의 제자 백가나 인도의 불교나 자이나교, 또 그리스의 다양한 철학 등은 결국은 그 험한 전쟁의 와중에 어떻게 하면은 생존할 수 있을지, 생존에 대한 철학일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생존 철학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질을 추구하는 자유와 행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까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가치체계로 자리를 잡게 됐죠. 특히 부처님이 창안한 팔정도 수행체계는 오늘날 시대정신이라고 할 정도로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활동하던 고대 인도로 국한해 보아도 수많은 군소국가들이 전쟁을 통해서 거대 제국으로 통합해 가는 거죠. 그 당시 인도 북동부죠. 저 지역이 그 당시 인도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근데 북쪽에 고살라, 사이성이 있는 고살라죠. 그리고 그곳은 불교 최대의 수행 도량이었던 기원정사가 있었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마가다의 왕사성에는 중림정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북쪽으로는 고살라가 최대의 강국이었고 남쪽으로는 마가다가 군사 정치적으로 강국이었고 그 중심에
오늘 소개할 외사리 강음성이 있었죠. 그런데 그 외사리 강음성은 정치 군사적인 강국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대국이었습니다. 기원정사가 있는 북쪽의 꼬살라의 사이성에서 중림정사가 있는 남쪽의 마가다의 왕사성까지는 약 7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부처님은 현재 기록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걸 보면 저 700km의 거리를 최소 37회를 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정사에서 25안거를 지내셨고 왕사성에서 중림정사에서 최소 12안거를 지내셨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45년 활동하던 시기 중에 37년을 저 700km를 37회를 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왕복 1400km가 되는 거죠. 우리는 부처님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와 그 끝을 알 수 없는 자비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 대륙에 뿌리를 내렸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 보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나 그 끝을 알 수 없는 자비심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1년에 1400km 이상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숨설 힘만 있어도 나의 가르침을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의해서 위에서 헌신하겠노라는 그 서원, 그 열정, 그리고 그 실천력이 불교를, 수행을 인도 대지에 탄탄하게 뿌리 내린 배경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비와 지혜는 기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원력과 열정이 결합될 때 비로소 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인연 맺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연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부처님의 1년 스케줄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음력 6월 보름 정도 되면 양력으로 6월 마지막이나 7월 첫째 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성도한 보리수가 있는 부타가야 그 지역은 아라비아 해로부터서 몬순이 거의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이동을 해 오나 봐요. 그러면 장마가 시작이 되는 때가 대개 6월 마지막 주나 7월 첫째 주 정도 되면 거의 예외 없이 비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마가 한 길면 한 2, 3주 정도 되죠. 그런데 인도는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됩니다. 대개 경전에는 4개월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음력 6월 보름부터 음력 9월 보름까지 3개월 동안은 스님들이 가급적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말고 정주하면서 수행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이걸 비가 오는 우기라고 하는데 이걸 원어로 왔사이리 합니다. 그리고 우기에는 이동하지 말고 한 곳에서 편안하게 머물면서 수행하세요라고 해서 앙거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앙거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경계를 정해놓고 그 경계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라고 해서 겔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경계를 풀어버리니까 해제 이렇게 하죠. 대개 우리가 오늘날 불교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용어들이 주로 이 우기와 관련해서 나온 용어들이 많았었죠. 저희들이 30년 전에 미얀마에 수행을 하러 다닐 때 보면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지고 나면 길 위에 그 달팽이라든지 이런 지렁이가 가득 기어 나와서 발걸음을 떼기가 불편할 정도로 많습니다.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루는 비불교도가 스님이 있는 수행도량으로 오니까 마당에 지렁이가 많이 죽어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시력이 좋지 않은 스님이 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 비가 오고 나서 달팽이 새끼나 지렁이들이 기어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밟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철에는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생명을 죽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의 제자들은 우기 3개월 동안은 가급적이면 이동을 최소화하고 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을 해도 좋다라고 룰을 하나 만듭니다. 이게 음력 6월 보름부터 9월 보름까지 3개월입니다. 요즘은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여름 안거를 88년도에 통도사 보강선언에서 한 철을 났는데 7월 보름날 해제 법문을 하기도 전부터 그렇게 떠나가고 싶더만요. 그러고는 정신 공양 죽비를 소리가 귀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벌써 걸망치고 저기 돌아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가가지고 있더만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스님들이 뭐 인도 스님이나 한국 스님이나 정서는 비슷하겠죠.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이 공식적으로 당신이 안거를 난 사찰에서 한 달 있다가 안거를 마치고 난 뒤 한 달 있다가 가사를 함불 공양을 올립니다. 이걸 가티나 법회라고 하는데 이때 가사를 함불 공양을 받아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회를 하기 전에는 가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 가사를 받아야 안거 일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4개월이 되는 겁니다. 스님들에게 가사를 올리는 전통은 목련존자 어머니가 그 무간지옥에 떨어졌을 때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은 어머니를 저 무간지옥으로부터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스님들이 여름 와사 3개월 동안 집중 수행을 할 때 음식 공양을 매일 올리고 그리고 그 와사 3개월이 끝나고 나면 스님들이 떠나기 전에 가사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지옥으로부터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부처님이 처방을 해줬고, 목련존자가 그것을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스님들에게 가사공양 올리는 것을 가장 큰 공덕으로 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부처님 때부터 수행도량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전통이었죠. 그러면 부처님이 대개 사의성 기원정사에서 음력 6월 보름부터 9월 보름까지, 양력으로는 한 7월 중순부터서 10월 중순까지 여름 안거를 지내시고, 한 달 정도 더 머물면서 수행을 지도하고, 또 먼 곳에서 오는 제자들에게 수행을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11월 중순 정도 되면은 길을 떠나서 남쪽 마가다의 왕사성 중림정사로 내려가시죠. 혹시 불교도들이 12월 1월 또 2월 중순 정도 돼서 부타가야나 부처님 4대 성지를 수행을 해보면, 순례를 해보면 많은 티벳 스님들이나 네팔이나 부탄에 있는 스님들이나 불교도들이 내려와서 순례하는 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저게 의아했습니다. 신심이 아주 충만해서 부처님 성지를 히말라야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셨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맞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여름에 더우면 비서를 갑니까? 그런데 히말라야 산맥 주건 겨울에 평균 영하 3, 40도가 3, 40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12월 1월 달 아주 추울 때 성지 순례 겸해서 인도 평지로 내려오면 피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록에 있는 많은 불교도들은 성지 순례를 히말라야가 가장 추운 시기에 평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성지 순례를 해보면 남쪽에 있는 부타가야하고 북쪽에 있는 기원정사하고 한 6,700km 정도 올라가 보면 아침 저녁으로 기온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제가 부처님을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11월 중순 정도 돼서 북쪽의 꽃살라 사의성 기원정사에서 한 700km로 내려와서 남쪽의 마가다 왕사성의 중림정사로 겨울에 내려오시게 됐던 게, 혹시 그 북쪽의 추위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거는 아닌지 다음에 만나면 꼭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11월 중순 정도 양력으로 되면 사의성의 기원정사를 떠나서 남쪽의 왕사성의 중림정사로 출발을 하죠.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당신의 고향이었던 카필라바트,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인메란 우시나가라를 거쳐서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로 내려가는데, 기원정사에서 외사리 강음정사, 강음성 대림정사까지가 약 450km 정도 됩니다. 요즘 평균 옛날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한 25km 정도씩 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스님들은 다니면서 탁발을 해야 되니까
많이 이동을 했으면 15km에서 20km 정도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450km 정도 되면은 한 한 달 정도 거리였을 거예요. 그러면 12월 중순 정도 되면은 외살이 강음성 대림정사에 도착을 했을 거고, 거기에서 한 2, 3주 머무르다가 다시 남쪽 왕사성 중림정사로 내려가시는 거죠. 그러면 왕사성 중림정사로 내려가면 한 1월 중순 정도 됐을 겁니다. 외살이 대림정사에서 왕사성 중림정사까지는 120km 정도 됩니다. 한 열흘 정도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을 겁니다. 그러면 1월 중순 정도 돼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도착을 하시면 주로 중림정사에 머무

멀지 않고 거기서 한 6, 7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가다 왕궁 뒷산 다보산 옆에 있는 영축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축봉 향실에서 1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3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당신의 최초의 후원자였던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이 그 영축봉 향실에 머물면 편안하게 주무셨고 부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두통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가급적이면 1년에 3개월은 그 뒤 영축봉 향실에서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4월 중순이 되면 내려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서 외사리 대림정사를 거쳐서 꾸신나가라 그리고 카필라바투를 거쳐서 기원정사로 올라갔는데 이 거리가 최소 1400km였습니다. 이걸 45년 활동기간 동안 37회 이상을 하신 거예요. 이런 부처님의 발품판 공덕으로 불교와 수행이 인도 대지에 탄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게으름을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런 채찍으로 삼을 만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하루 일과는 어땠을까? 대개 우리는 부처님을 존중하고 믿고 따르고 찬탄을 합니다만 부처님의 1년 스케줄이라든지 그리고 부처님의 하루 일과표가 어떻게 짜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평균 부처님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주무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많은 의료계의 전문가들은 최소 7시간, 8시간 자야 된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두서너 시간만 자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잠의 양도 중요하지만 잠의 질도 대단히 중요했겠죠. 근데 부처님은 대개 하루에 한 2시간 내외로 주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전후 되면 일어나서 행령과 자념을 했습니다. 새벽 5시까지. 그래서 5시 전후가 되면 대개 새가 일어날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인도나 버마나 남쪽에 살아보면 해가 뜰 무렵이 되면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새가 그냥 얼마나 시끄럽게 지저귀는지. 그래서 절집안에 내려오는 개근에 게으른 사람을 나무랄 때 새보다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지간히 잠이 많은 사람도 5시 전후돼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5시 전후가 되면 주로 주변을 정리하고 도량을 청소를 하죠. 그러고는 7시 전후가 되면 아침 탁발을 나갑니다. 대개 탁발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로 갑니다.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스님들이 머무르는 수행도량을 만들 때는 탁발하기 좋은 곳, 탁발하기 적당한 곳, 이곳이 수행도량을 만들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어가서 탁발을 하고 그러고는 다시 아라마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 수행도량으로 돌아오는데 탁발한 음식은 어디서 먹느냐 하면 아람하로 돌아와서 먹는 게 아니고 돌아오는 길목에 주로 나무 밑에 앉아서 드시고 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절에 가면 공양간이 있죠.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공양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발을 하고 돌아오는 길목에 조용한 곳에서 공양을 하고 아람하로 돌아오죠. 그러면은 대개 한 10시나 11시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샤워를 하고 12시 전후에서 한 2시까지 이제 오침을 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 스님들이 정심 잡숫고 한심 탁 주무시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남방은 12시나 2시 정도에는 한낮이고 더워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방의 문화는 낮에 한심 주무시는 게 남방의 문화죠. 부처님도 인도인이다 보니 인도 문화로부터서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정심 잡숫고 나면 한 2시 정도까지 오침을 하시고 그리고 2시 되나 3시 정도 되면은 오후 일과가 시작이 되는데 예외 없이 수행을 하고 또 수행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수행을 지도를 하고 또 오후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법문을 하고 그러고는 저녁에 한 7시 전후가 되면 제가자들이 찾아와서 수행을 하면 수행을 지도를 하고 또 법문을 하고 제가자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행령과 자념을 하셨고 저녁 9시가 넘어지면 낮에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특정한 정치인들이라든지 또는 힌두교의 그 당시 브라만교의 지도자급들이 부처님에게 뭐 좀 물어보고 싶은데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낮에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간간이 밤중에 횃불을 들고 누가 찾아왔다라는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밤중에 찾아와서 부처님께 자문을 구하고 돌아가시죠. 그런 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주로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행령과 자념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이 되면 주로 12시에서 2시, 3시 정도 되면 와념을 하면서 수행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하루 일과는 12시, 저녁 12시에서 두서너 시까지 2시간 남짓 주무신 이외에는 하루 종일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법문을 하는 것으로서 하루 일과가 꽉 짜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죠.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예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전후에서 새가 일어날 무렵에 같이 일어나서 모시고 있는 스승을 찾아뵙고 아침 문안 인사드리는 걸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됐죠. 사리부타 존자 같은 경우는 당신에게 부처님을 소개해 준 아싸지 스님에게 매일 아침에 아싸지 스님이 머물면서 수행하는 곳을 향해서 삼배를 올리면서 부처님과 같은 거룩한 스승을 나에게 소개를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걸 평생 걸르지 않고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활동 영역과 1년 스케줄 그리고 하루 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이 머물렀던 외사리 강음성에 대한 인연을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란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0: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1: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0: 아빠는 물 조절 잘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1: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0: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4: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6: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로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로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불국토 상종,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행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그 생여보심 무위험 조건은 줄 쫓고 써야 되겠죠? 무슨 줄로? 그렇죠. 빨간 줄로 이렇게 끊으세요. 빨리 보라고 빨간 줄. 그 다음에 해양성취라. 이제 신심성취, 수행성취, 해양성취. 그 다음에 뭔 성취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지. 정덕성취. 아, 여러분들 천재야, 천재. 에이? 여기 제목이 안 나와서도 알아야 돼. 그죠? 믿음이 성취됐으면은, 그 다음에 수행을, 신, 해. 아, 믿음이 성취되면 저절로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알려고 하면 의욕이 있어야 되고, 예? 의욕이 있다 보면 실천이 되는 것이고, 알아지고 실천이 되다 보면 해양은 수행의 마무리 단계예요. 그냥 십행품이면 십행품은 행의 입학이고, 행의 종착은, 터미널은 십향품이에요. 예? 깨달음에 들어가는 처음, 우리가 처음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죠? 그 첫 깨달음은 온 계공의 한이지. 그 이제 무조건 한해면 안 돼요. 그 사람 한해지요. 그러면 아니지. 아니지. 아니면 한해지. 그거 아니고 한이지. 한이지. 예. 그 뭘 잘 모르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주고 살아 하잖아요. 그죠? 환경이 뭐 우리가 모르면 무조건 대놓고 미소. 소위보다 싱그시 웃는 거라. 예? 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악을 왜 쓰노? 그, 자, 그 다음에 해양성취라. 해양성취가 무엇이냐? 온갖 구 일체 지지고라. 온갖 지혜의 지혜를 일체 지지를 구하는 일체 지혜의 경지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지를 구하는 경지를 그 다음 대목부터 자세하게 나눴죠. 구열의력, 부처님의 힘과 무해 두려움 없음과 불공불법이라. 중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불공불법 있잖아요. 부처님의 불공 일체지의 경지를 마음으로 가나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구제바라밀 조도법고라. 모든 바람일과 조도법, 본법과 도를 돕는 도를 돕는 법, 그죠? 큰 근간과 그다음에 옆에 가지치기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잖아요. 지엽적인 거, 지엽적인 것을 우리 조도품이라 하죠. 자 보세요. 사람에는 제일 위에는 이게 리자 중에 머리가 있어요. 몸통 이쪽까지는 허리가 있어요. 밑에는 하체 부분은 다리가 있어요. 예? 다리, 머리, 허리, 이 세 부분, 예? 뭐, 다리까지도, 그래, 몸통까지 말해보면, 막 머리, 허리까지 말해보면은, 이게 이제 근간이 뿌리가 되고, 손가락, 손톱, 요, 뭐, 그렇게 요는 매니큐어 치라고 그러면서 쪼잔한 거지. 머리 염색하고, 이런. 머리에 염색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숨 쉬는 방법. 예? 예. 자꾸 그거부터 이제 계속 연습해야 되죠. 모든 바람일과 도를 돕는 법을 연구한다. 모든 장에 이제 막힘 없이 자유롭게 일체 지혜의 경계를 구하는 것이라. 바람일 행위 장에 없는 것이잖아요. 바람일 행위 장에 없는 것이다. 왜 그랬죠? 무집착을 바람일이라 하잖아요. 무착을. 예? 바람일은 성불 지르라. 집착하지 않으면서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등기도 해. 이재첨강이라. 아첨하고 속이고 천곡 심은 불실이라. 아첨 잘하고 니가 빨리 봐라 빨리 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남자 잘 속여서 그 빨리 온 날로 많어 이렇게 해야 되네. 예? 하루야 빨리 빨리 빨리 왜 말을 그래 하노. 그게 아첨하고 속이려고 하면은 의심이 많거든. 그 곰처럼 좀 둔하게 코끼리처럼 느릿하게. 예.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천천히 그래야지. 촐싹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촉발이다 그래야지. 촉발라. 첨광. 아첨과 속임을 여인다. 그게 아첨과 속임인데 여기서는 이제
보시바라미를 이 아침에 이런 탄데 아침하고 보시바라밀 중에는 두 가지 이제 허물이 있는데 얍삽하게 입에 발린 말 많이 하고 아첨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어떻냐? 누가 자기한테 뭐 돈을 좀 빌려달라든지 뭐 차를 빌려달라든지 시간을 빌려달라고 이러면은 겉으로는 막 적당히 아이고 내가 도와줘야 돼 근데 아이고 가만있어 봐라 내가 뭐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꾸미지만 마음 실제로는 주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아첨합니다. 제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어디 불사한다 뭐 무조건 해버리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대사를 튕기고 있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심성이 먹다 남은 찌끄러기 주는 사람하고 남 오면 커피 새로 내는 사람 내는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 전에 했던 법무사 방장 스님 도인 스님이신데 어떤 데 제가 이렇게 그분보다 대중들보다 늦게 이제 올라가고 이러면 커피 타임 다 끝났잖아요. 옆에 이게 커피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타르 냄새 나는 거 찌끄러기 있잖아요. 그거 절대 안 주십니다. 새로 다 언제 갔다 새로 싹 갈아가지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느끼는 게 아, 저런 것이 깨달음이구나. 깨달음이 다른 게 아니고 저런 것이 자비고. 사람에 대한 배려와 장엄과 관찰. 왜 나는 저게 안 되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왜 나는 안 되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아첨하고 왜곡된 사람들 절대 그게 안 돼. 그게 몸에 인이 100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게 아니고 남을 배려하는 게 몸에 100개가 있어요. 일체 중생 성불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렇죠? 여설능행고라. 그러면은 말한 대로 행하는 까닭이라. 보시바라밀에 두 가지 허물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구걸하는 사람 보고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진짜 주고 싶지 않다. 두 번째 여설능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래 한대 해놓고 안 하는 거라 사기치는 거라 거짓말하고 이미 주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아, 그때하고 내하고 지금 형벌이 똑같나? 이래 보는 사람 있잖아요. 70년대에 우리 석유 파동이 나서, 건축,

자재가 이제 필요할 때 친구끼리 건축 자재 철근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나 속이 파동이 날까 갑자기 3배, 5배 띠뿐 거야, 이제. 예? 그 철근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랬거든. 그때 오르기 전에 갑으로 줘보는 거라. 그럼 한 사람 망해야 되잖아요. 그큰 집을 다 이제 아파트거든 올려놓고 이런 처음 시작이에요. 그죠? 예? 야, 친구 사야 그걸 갖다 올라는 거 그냥 봤나? 이딴 대로 해야지. 친구 좋다는 게 뭐고요? 어이? 친구 좋다는 게 뭐예요? 올라온 가격으로? 그게 친구예요? 어떻게 친구예요? 코레 얍삽하다니까. 우리 거꾸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상호 씨를 이라. 진실한 말을 모두 보호하는 가닥이다. 진실한. 지게바라밀을 뭐라 하죠? 시라바라밀이라 하죠? 보시바라밀을 뭐라 하죠? 남 달라 하면 다 줘라. 단나바라밀. 달라, 줘라. 지게바라밀은 시라, 시라. 욕심을 좀 시라. 인욕바라밀은 참아라, 참아라. 열받지 말고 꺼진 재처럼 찬재바라밀. 비리아 바라밀, 그다음 선나 바라밀, 에? 네 중심이 제대로 선나 안 선나 잘 살펴봐라 이거. 삼매, 이게 게으른 첫째가 이제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본래 받은 계율을 어기고 또 잘못을 덮어두면 안 된다. 자, 부처님의 진실한 말을 잘 지키는 길은 뭡니까? 항상 여의자, 실의자, 불강의자, 불의의자 이랬잖아요. 그죠? 그거 잘 지키는 게 우리 지게바라밀입니다. 자, 불호열의 각오라. 열의 가문을 더럽히지 않는 연고다. 부처님의 가문을 더럽히지 않는 연고는 인욕바라밀이에요, 이거는. 자, 법문을 이렇게 설해도, 어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육바라밀, 십바라밀로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인욕바라밀은 찬재바라밀을 했죠? 식은 재. 열받지 말고 찬재 바람이. 예? 조그만 불씨만 있어도 다시 열받아요. 싹 꺼버렸대. 그렇다면 이제 보살이 또 우리가 이제 환경을 보면서 부처님의 집을 열의 가문을 어떻게 오염시키고 있는가? 이 문수선을 어떻게 오염시키고 내 마음을 어떻게 오염시키고 있는가? 다른 사람 괴롭히고 다른 사람 어지럽히는 행위. 예? 남 골치 아프게 하는 행위. 남한테 따지는 행위. 요것이 내가 열의 집에 몸산다 이 말이죠. 평생토록 머슴살이 하다 간다 잘못하면. 그 열의 집은 어디입니까?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열의 집에 사는 사람이다. 너집 어디고? 열의가. 열의가를 갖다 어른 스님 그 환경 다그 봉정식 할때 그거 했죠. 생기주라고 했죠. 예? 생기주 장량성태 거룩한 성태 부처님의 탯줄이 이어지는 데가 열의가거든. 장량성태. 그 장량성태 하지 못하더라도 지어 미워 심원이라도 역제이근 하면은 영이 도종하여 세세 불락악취라. 영 처음에 수행해서 법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그래도 우리 공덕을 성근 공덕을 자꾸 중생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마음을 써야 된다. 멀리 살피고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고 계시겠지만은. 어른 스님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유심히 보시면 돼요. 왜 쓸데없이 끝도 없이 책을 찍는 거 아무도 안 읽는 책을 만명 중에 한 명만 읽으면 된다. 만일 결사 아니에요. 부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은 남을 타인을 괴롭히고 선한 일안 하면은 내 마음을 더럽히는 길이다. 예? 불사 보살 계고라. 보살의 계율을 버리지 않는 거. 보살의 계를 버리지 않는 것은 뭐냐? 보살의 계라고 하는 건 정진바람이에요. 정진바람이에요. 예? 매우 너무 길고 멀어서 지키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다는 걸 보고도 물러서는 마음이 안 생겨야 된다. 예? 부지런히, 부지런히. 그 다음에 생일체지심하여 일체지혜의 마음을 내어서 여산왕 부동고라. 산왕과 같이 동하지, 부동심이라. 그 부동지는 제 팔찌가 부동지라 하잖아요. 그죠?
일체 법을 구할 때는 어떤 태풍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무엇은 부서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 허공이 부서질 리가 없다. 허공 같은 마음을 처음 닮아가는 단계가 무생법이니, 무생이라 하기도 하고 부동이라 하기도 그래요. 예, 무생이니까 부동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생은 완성을 얘기하고, 부동은 이제, 예, 부동으로, 무생으로 가는 완성이 이제 부동이 처음 시작되는 게 팔지보살부터. 이때부터 무의식을 안다고 그래요. 무의식을. 무의식을 알면 어느 정도냐. 자, 보세요. 여기에 먼지가 허공에 꽉 차가 있는데, 이걸 허공에 가까운 먼지다 해서, 여기 먼지가 있어요. 인허진이라 그래요. 밝은 햇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있는 줄 아는데, 그 정도가 된 사람들이 부동지라 하거든, 부동지. 예? 그전에 사람들은 일곱 지는 뭐냐? 요동지라. 예? 온 개공이 해 때도 요동치는 거래. 먼지는 요동치는 거 하고 오염시키는 거 하고 두 가지의 허물이 있거든. 이 허공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러면 가만 놔두고 그들이 있으면 이 문제가 어떨 것 같아요? 한 1년 지나면은 보양 내려앉아 있다니까. 미세먼지. 그걸 우리가 미세번뇌라 그러죠. 그걸 업식심이라 그러고 미세유주라 그래요. 미세하게 흘러가서 앵간한 걸 안 보인다. 그 현미경을 들여받아 봐야 보일 정도. 그 현미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진 거야. 그러면 자기가 내가 언제 죽을 건지 살 건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까지 이제 환하게 색자재로 이제 깨뜨려 보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뭐 자, 그래서 이게 산란심이 싹 가라앉아 버려야 돼. 또 남을 분별하는 마음도 싹 가라앉아야 부동심이죠. 온갖 나불나불하고 생각으로 잔머리 굴려가면서 예? 머리 굴리는 소리가 자갈밭에 탱크 굴러가는 소리 지금 난다 하잖아요. 탱크. 불사 일체 세간사하고 일체 세간의 일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다 끝났다 하지만 중생을 버리지는 못한다. 묘유로 살아야 된다. 그죠? 성취 출세간 도구나. 이건 출세간 도는 진공이에요. 이건 묘유 진공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내가 다 공부가 끝났다 해도 절대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예. 끝까지 완성한다. 수행과 공부를 중도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걸 우리는 뭐라 하죠? 오늘 그 멕시코한테 이겨야 될 텐데. 중꺾마라 하잖아. 중꺾마. 예? 중도에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이제 보현행원이를 중꺾마라 하죠. 왜 운동선수들 많이 쓰잖아요. 그 왜 그거 저기 왜 펜싱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자기 체면 걸듯이 중꺾마. 절대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이죠. 아니 40년 전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중꺾마. 그런데 한경을 갖다가 이제 보름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어 와서 펼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이제 해양이 성취되면은 정진해서 원만한 해양이라고 한다. 집조 보리분법 허대 무염족이라 보리의 보리를 돕는 조도법을 모으되 우리 또 37조도품도 있잖아요. 그죠? 제 사지 염해지 같은 데서 그런 거 팔정도 같은 거 칠각지 같은 거 오근 오력 같은 거에 그걸 부지런히 도와가지고 그러니까 잎사귀가 또 무성하고 힘이 좋고 이러면은 또 뿌리도 튼튼해지고 그렇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우리가 중추신경을 다치면은 어디를 자꾸 이렇게 만집니까? 중추신경을 다치면 말초를 자꾸 이렇게 회복하잖아요. 그죠? 자꾸 꼼지락꼼지락 해야 돼. 이 말초가 잘 말 안 들으면 뭘 어디에 다 펴야 되겠어요? 중추신경을 자꾸? 아, 그렇잖아요. 물리치료 할 때도. 손가락이 잘 안 논다. 그러면 이렇게 중추를 자꾸 만지고. 예? 손가락도 해야 되겠죠. 요금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 자, 행동이나 말이 좀 거칠다. 뭘 자꾸 다스려야 되겠어요? 참선하고 염불하고 마음을 이렇게 잘 쓰도록 자꾸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마음이 좀 잡념이 많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말도 잘 안 해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내 마음이 좀 산란하고 좀 편백하고 이렇다 하잖아요. 그럼 바깥의 행동을 혓바닥을 딱 닫아버리고 손가락을 딱 모아가지고 참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바깥에 걸 나부대는 걸 갖다가 거다 보면은 안에
마음이

그래서 경제는 얘기할 때 무조건 허공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약인 욕식 불경계 당정기여 허공이라. 그대여 삼세제불에 약인 욕식 불경계라. 부처님의 경계를, 부처님의 경지를 알고 싶나? 알고 싶은가요? 당정기여 허공이라. 그대 마음을 당정 깨끗하게 허공처럼 맑혀봐라. 예? 그게 안 되지. 자, 이게 크다고 크다고 하는 거는 복전도 커야 되고 공양하는 일도 커야 되고 마음도 커야 되고 또 공덕을 또 거두어들여서 중생을 포섭하는 것도 커야 되고 씨앗을 심는 것도 커야 돼요. 예? 쨈맨한 거 뭐 탱자나무 씨앗 하나 심어놓고는 낙낙장성이 소나무 씨앗 되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예? 매출이 알아가지고 거기서 타조가 나올 리가 없다. 한계 십지품 그런 났죠. 가릉빙가는 알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창궁을 나르는 독수리보다 낫다 하거든. 가릉빙가 있잖아요. 예. 그래, 부처님은 한 발짝 안 움직이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구만리 나르는 중생보다 훨씬 손오공보다 나은 거라. 예? 그런 얘기를 다 해놨지. 기세가 다르다 하거든, 기세가. 그게 꿈과 이상이 다른 거예요. 어쩌다 우리가 환경을 보게 됐는가? 꿈과 이상이 다르대.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도 다른 거라. 조그만 호수를 갖다 놓고 굉장히 뭐 소양강이나 저지 충주댐이나 이런 데 굉장히 호수 크잖아요. 거기 가서 와 바다만큼 넓다니까. 시우세우세. 바다 부산 안 가봤나? 한강 내려다보고 뭐 한강 뷰 했었거든. 해운대 뷰 못 봤나? 예? 급이 다르다, 급이.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메르치 지가 뭐 뺏다고 했다고 고래하고 지가 비교할게요. 그래. 아이고 참. 환경하고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 하암의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뭐 그 받아들이기 조금 뭘 해야겠지. 그리고 공양 원리도 모든 부처님이 해보잖아요. 1불, 2불, 3, 4, 5불이 아니고 이정성은 이어 무량 천만 불소. 공양을 어떻게 할 거냐? 한도 끝도 없이 해버리고, 예? 공경은 어떻게 할 거냐? 남김없이 해버리고. 그 법계 해양이라 하잖아요, 우리.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오늘은 두 번째나 이렇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10개 단락이 있는데. 또 큰 서원을 세우되 원수 일체 불법륜이라. 큰 원을 세우기를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받아 지니다. 법륜을 받아 지니는 것은 뭡니까? 자, 만유제 보살님. 법륜을 받아 지니는 건 뭡니까? 부처님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건 뭡니까? 정명남. 부처님의 법륜을 받아 지니는 건 수지, 독송, 서사, 해설. 예? 그게 뭐 어렵노? 경전을 뺏겨 쓰고, 경전을 다 또 남에게 공양도 잘 올리고, 경전 공양도, 법 공양도, 책 공양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잘 올리고, 그리고 읽고 또 외우고 이게 이제 그 법륜을 받아 쓰는 거야. 수지하는 게. 우리가 사경을 마치고 나서 또 사경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법륜을 받아 지는 거야.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법을 쓰라는 게 바로 법륜을 받아 지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아무도 안 들어도 한 사람은 듣거든. 예? 안 들을 수가. 그 자기에게 자기의 법문을 계속 해주고 그 자기가 자꾸 읽어주고 눈으로 읽어주고 귀로 들어주고 입으로 말해주고 경전을 계속 독송하다 보면은 음성이 익어지고. 왜 익은 과일이 맛있잖아요. 예? 경전 읽는 것도 생연불보다 익은 게 좀 좋아요. 예? 근데 막 음성이 안 돼가지고 원섭일체불보리 무당무다듯이 그래 한 사람도 있고 별 소가 다 있어. 원섭일체불보리하며 이렇게 이러면 자기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죠? 일체 부처님의 보리를 거두어진다. 보리는 세 종류가 있어요. 성문보리, 영각보리, 불보리. 우리 무슨 보리? 싹다보리. 원어일체제불교라. 일체 부처님의 교법을 보호하여지이다. 소성이 됐든 대성이 됐든. 소성은 대성보다 작아서 소성이 아니라 소성을 딛고서 대성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서로 상대적이고 배척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소성이 있어야 돼요. 어릴 때는 젖 먹일 때는 젖을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그죠?